도살도 라이 지장보살. 이렇게 이제 4대 성지를 이제 순례를 하는 거예요. 성지 순례를. 또 우리나라에는 관세음보살 도량이 있는데 낙산사. 낙산사가 뭐냐 하면은 보타라카산에 관세음보살이 계시는 데거든. 그래서 보타라카산의 이름을 줄여서 낙산사라고 불러요. 신라 의상대사가 이제 관세음보살을 칭견하기 위해서 관세음보살에 계시는 도량이 어디 있느냐? 화엄

8군데 순례를 하면 시곡구를 비롯해 가지고 이제 그 고야산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데, 그 순례객들이 순례복을 입고 흰 옷을 입고 사갓을 쓰고 지팡이를 짚고 그 순례하는데, 그 코스를 이제 제1번부터 해서 88군데 도는데, 그 순례객들이 순례복을 입고 흰 옷을 입고 사갓을 쓰고 지팡이를 짚고 그 순례하는데, 그 코스를 이제 제1번부터 해서 88군데 도는데, 그다 돌려면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거기 돌면서 이제 절마다 가서 이제 그 자기 그 순례복 위에다가 스탬프 도장을 받고, 또 이제 순례 파스포드에 도장을 받고,

월제 혜담 스님의 북끝으로 놔두신 천년의 장엄 고려 불화대전이 9월 30일부터 10월 12일까지 세종문화회관 제1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5m에 이르는 수월관음상과 500나한상, 아미타 내영상 등 대작이 공개됩니다. 천년 전 고려의 화려한 빛과 숭고한 정신이 담긴 혜담 스님의 고려불화 전시회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638-3721번입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살아가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 77제 기도법문을 봉행합니다. 49일 동안 7번의 제를 봉행하며 스님들의 환희로운 법연회장이 매주 펼쳐집니다. 설법을 듣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약사열의 불 개금불사를 봉행합니다. 여법학에 모셔질 약사열의 불의 가피 아래 치유와 희망이 가득한 도량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받치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불을 모시는 원불 봉안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 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 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 선원과 삼랑진 여여 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 선원의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산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의처가 될 것입니다.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중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4: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평창과 강릉을 두루 거치는 아늑한 백두대간 산줄기 오대산. 가지친 산줄기가 마치 연꽃처럼 둥글게 둘러쳐 있다. 대낮인데도 햇살 한 줌 파고들지 못할 정도로 짙은 숲. 그중 2km 길게 이어진 아름드리 전나무 숲길은 천년가람 월정사와 이어져 있다. 오대산은 산 자체가 신앙. 곳곳마다 부처의 숭고한 뜻이 깃들어 있는데 그 중심에 월정사가 있다. 신라 선덕여왕 12년인 643년, 신라시대 위대한 고승 자장율사가 창건하여 고려 조선시대를 거쳐 오늘에 이른다. 월정사는 산의 암자인 상원사를 비롯해 8개의 암자와 64개의 말사, 거기에 전나무 숲까지 포함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땅을 소유한 사찰이다. 그러나 임진왜란, 한국전쟁 등에 불탄 뒤 중건되어 그 오랜 역사를 증언하는 것은 오직 성물뿐이다. 그중 국보 제48호 월정사 팔각 구층 석탑과 보물 제139호 석조보살 좌상은 화려했던 고려시대의 불교 미술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구층 석탑을 향해 한쪽 무릎을 괴고 앉아있던 보살상은 현재 월정사 성보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신라시대 자장율사가 창건한 이래 문수보살의 성지로 신앙되는 월정사.
1: 신라시대 때 자장율사께서 이제 중국의 오대산에 가셔서 문수보살을 이제 칭견하신 이후에 아 이곳이 아 우리 한국의 오대산이구나, 문수성지이다라고 하셔가지고 이곳에 부처님 진시사리를 모시게 되면서 성지가 되었습니다.
0: 자장율사가 가져온 부처의 진신사리는 오대산의 가장 높은 곳에 봉안되어 있다. 바로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정멸보궁을 지키는 암자 사자암. 가파른 산자락 경사진 곳에 층층이 지어져 있다. 화엄경의 주불인 비로자나부를 중심으로 사자를 탄 문수보살이 왼쪽에 자리한다. 그래서 이곳 이름도 사자암이다. 지혜를 상징하는 보살인 문수보살. 주로 대중에게 친근하게 동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산마다 곳곳에 문수성지. 오대산이 과연 불교의 유람임을 알 수 있다. 월정사에서 오대천을 따라 상원사로 이어지는 8km의 옛길은 지혜의 길, 선제길이라 부른다. 이 또한 문수동자에서 유래한 것이다.
1: 문수동자를 다른 이름으로 선제동자라고도 합니다. 그 선제동자가 갔던 길을 우리가 그대로 답습을 하면서 어린 아이같이 투명한 마음으로 이제 치유를 하고 스스로를 돌이켜보는 그런 바람으로 선제길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구하는 수많은 불자들의 사상에 거쳐 이 길을 따라가면 상원사와 이어져 있다. 신라 성도강 23년인 724년에 창건된 상원사. 이곳은 조선의 임금 세조와 문수동자에 얽힌 이야기가 전해진다. 궤지를 앓던 세조가 부처의 힘으로 병을 고치기 위해 오대산을 찾았다가 상원사로 가던 중 만난 문수동자에 의해 병이 나았다는 것. 그때 세조가 본 문수보살의 모습을 화공에게 그리게 하여 그대로 조성한 것이 지금 불전에 모셔진 문수동자상이다. 국보 제221호로 지정된 목조 문수동자 좌상. 조선시대 전기의 불상 가운데 조각이 가장 우수하고 아름다운 불상으로 알려져 있다. 머리 양쪽으로 동자 머리를 튼 복스러운 얼굴, 천진한 미소를 머금어 청순한 동심의 이미지가 가득 묻어난다. 상원사에는 또 하나의 보물이 있다. 바로 동종이다. 유리장 안에 귀중하게 보존되고 있는 국보 제36호 상원사 동종.

높이 167cm, 무게 2톤의 거대한 상원사종은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종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아름다운 종으로 알려져 있다. 종의 상부 어깨 위에 신라 성덕왕 제위 225년에 조성되었다는 기록이 또렷이 새겨져 있어 그 연원을 알 수 있다. 배 부분까지 서서히 불러오르다가 종의 끝부분이 안으로 오므라드는 모양과 장식 등은 한국 종의 전형이 되었다.

특히 아름다운 비천상의 부조는 신라종의 특성과 미학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목으로 종을 치면 음통을 통해 맑은 소리와 함께 뒤울림이 끊이지 않고 이어진다. 이 또한 한국종의 아름다움. 자장이 들여온 문수신앙은 통일신라 이후 보청과 성도강에 의해 문수보살을 중심으로 하는 오만보살 신앙으로 변모했다. 동정은 자장의 시대로부터 약 100년 후 바로 그 성도강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다. 상원사 범종의 깊고 너른 울림이 부처의 지혜를 구하는 문수성지 오대산 자락을 적시며 퍼져나간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즉현도량 무명사 051-944-7499.

0: 예로부터 불교에서 정성과 공경을 담아 부처님께 올려온 귀한 공약물, 꽃. 그런데 여기 부처님께 올리는 꽃들 가운데 생화가 아닌 꽃이 있다는데요. 혹시 어떤 꽃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정답은 바로 이 꽃인데요. 꽃의 주 재료는 한지입니다. 오늘 주인공인 스님이 직접 만든 꽃이라는데요. 실제 작약과 나란히 놓아도 구분이 어렵고, 무궁화는 꽃잎의 결까지 살렸으며, 들판에 핀 구절초는 그 자태를 그대로 옮겨 담았는데요. 울산 정족산 자락에 위치한 용암사. 부처님께 생화 대신 손수 꽃을 만들어 올리는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1: 스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스님 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2: 예, 저는 지화장 서경스님이라고 합니다.
0: 경기도 무형문화재 63호 지화장 서경스님입니다. 종이지에 꽃화. 한지를 자르고 물들여 꽃의 모양을 섬세하게 표현한 우리의 전통 종이꽃을 지화라고 하는데요. 지화의 쓰임은 넓고 다양합니다. 법당의 부처님전을 장엄하는 건 물론 궁중잔치를 화려하게 빛내고 꽃상회에도 올라 삶의 희로애락을 함께해 왔는데요. 오랜 세월 우리 삶의 곁을 지켜온 꽃 지화. 서경스님은 출가하던 해부터 지금까지 이 꽃을 만드는 일을 공양이자 수행으로 삼으며 그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0: 원사 스님은 변자, 충자, 광자, 변충광 스님이신데 그 스님한테 이제 꽃을 먼저 배우기 시작을 했죠. 처음에 이제 연꽃을 시작을 해가지고 초파일 다가오니까 그때 연등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연등 살을 접는 것을 처음으로 해가지고 그냥 그때는 뭐 잘하고 못하고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하라니까 무조건 하고 했던 것이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1: 40년 넘게 지화를 만들며 수많은 개인전을 열어온 석용 스님. 꽃 한 송이를 만들 때마다 잊지 않는 마음이 있다는데요.
0: 지화지만은 내가 생명을 불러줘가지고 이거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아주 피어있는 것처럼 진짜 나의 분신인 것처럼 이게 생각을 해드는구나. 꽃을 그냥 만들었을 때만 그냥 이게 좋다 나쁘다고만 느끼지만 저는 좋다 나쁘다 느낌보다도 그게 얼만큼 꽃에 생명을 불러주느냐. 꽃이 진짜 살아있는 것처럼 이게 그거 생명체를 갖고 있는 것처럼 만들어주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모든 사람 볼 적에 보고 나면은 이제 꽃이 아름답게 느껴지고 그것을 더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1: 이곳은 스님이 지화를 만드는 작업실이라는데요.
2: 아, 지금 재단 준비하겠습니다.
1: 지화가 만들어지는 전 과정을 직접 보여주겠다는 스님.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재단입니다. 꽃의 크기와 모양에 따라 한지를 알맞은 크기로 자르는데요. 그런데 스님이 준 도구가 어딘가 낯섭니다.
3: 스님 지금 사용하시는 도구는 뭐예요?
2: 이건 송곳과 이거는 이제 옛날에는 이제 그 컴파스 역할을 했던 거죠. 구멍 뚫혀 있는 컴파스 역할. 자기가 이제 꽃 맞춰서 이렇게 이제 모란꽃 만들어 자격꽃 만들어도 작은 꽃 만들 때는 여기 하고 좀 큰 거 만들 때는 여기 하고 또 작게 만들 때는 요거와 요끼리 만들기도 하게 합니다. 지금 이거 안 하고 요거와 요끼리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1: 요즘은 보기 힘든 낯선 도구들. 겹쳐놓은 한지 위에 꽃잎 모양이 새겨진 정을 놓고 망치로 힘껏 내리치면 새겨진 모양에 따라 꽃잎이 한 번에 잘려나오는데요. 오랜 세월 낡고 닳았지만 스님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도구들이랍니다.
2: 이건 저 스승님께서 다 물려주신 도구들이라 지금까지 이제 조승이 쓰고 있고 전통 방식을 잊어버리지 않고 옛날 그거 한 것을 지금도 유지시켜준다는 그 자체죠. 왜냐하면 전통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자꾸 사라지는 것을 이제 사라지지 않게끔 하는 건데 그렇지 않고 간다면은 모든 게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1: 오래전 스승에게 지화를 배우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스님은 물려받은 도구와 제작 방식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스승에게 배운 그대로 해야 전통이 끊기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런데 작업을 잠시 멈추고 어디론가 이동하는 스님.
4: 저희 보물창고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 대체 어떤 보물이기에 냉장고에 뒀을까요?
4: 치, 메리골드, 치자. 초, 동화 이런 걸 다 염료들만 이게 뭐예요? 아, 염색 재료가 아주 염색하는데 제일 귀중한 색깔 낼 수 있는 거이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겁니다.
1: 소목부터 쪽까지 모두 자연에서 얻은 재료들이랍니다. 끓인 물에 천연 재료인 소목을 넣고 한지를 담그자 하얗던 한지가 붉은색으로 물드는데요. 이번에는 끓인 물에 치자를 넣자 노란색이 배어나옵니다. 자연이 품고 있던 색이 한지에 고스란히 스며드는데요.

0: 자연색이기 때문에 은은한 색을 많이 만들어주고 화학처럼 이게 화려하진 않아요. 약간 은은한 색을 내가지고 아름다운 색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님들을 사랑했습니다.
1: 이렇게 색을 곱게 입힌 한지를 들고 밖으로 이동하는 석용스님. 한지를 한 장씩 고르게 펼쳐 햇볕과 바람에 말리는데요. 서둘러 말리면 색이 얼룩지고 종이도 상하기에 제 빛깔을 찾을 때까지 묵묵히 기다립니다. 그저 기다리는 이 시간이 스님에겐 수행입니다. 한지가 마르기를 기다리는 동안 산책에 나서는 석용스님.
2: 포경할 때 그냥 자연의 아름다운 소리 듣고 그거의 경치를 즐기면서 혼자만의 이제 조용하게 꽃도 생각을 하고 어떻게 구상을 할 것인가, 어떻게 꽂을 것인가, 또 문득 자다가도 화득 생각날 때 있어요. 일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또 적기도 하고 그래서 앉아가지고 이제 항상 그 연구하고 새롭게 뭘 만들 것인가를 자꾸 보고 또 금방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걸 계속 보면서 아 나중에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떤 마음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참 좋은 것 같아요.
1: 이름 모를 풀 한 포기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는 석용스님. 꽃잎의 생김새와 색깔, 자연스럽게 피어난 모습까지 찬찬히 살펴보며 영감을 얻는데요. 그러다 문득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을 찍는데 어김없이 담는 건 마음에 드는 꽃 한 송입니다.
2: 저 꽃만 찍고 있으면은 뭐 스님이 꽃만 자꾸 찍고 있냐고 말씀하시더라고. 근데 제가 이제 꽃을 만들어가지고 연구해가지고 꽃을 만든다 그러니까 그런 꽃을 하신다고요? 그러면서 깜짝 놀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꽃은 항상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애정이 너무 많죠. 너무 많아서 다릅니다.
1: 40년 넘게 지화를 만들어 온 석용스님. 그런데도 스님은 지화를 아직 다 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만들면 만들수록 더 배울 게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2: 부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이 필요합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면 참 고마울 것 같고 또 좋을 것 같습니다. 060-800-7000번을 주셔가지고 같이 동참해서 부처님 법을 많이 전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산책을 마치고 다시 작업실로 돌아온 석용스님. 본격적으로 꽃을 만들 준비를 하는데요. 스님이 좋아하는 꽃부터 만들겠다는데 과연 어떤 꽃일까요?
0: 지금 연꽃 재단하는 거.
1: 진흙 속에서 피어나되 더러움에 물들지 않아 불교에서 가장 귀히 여기는 꽃, 연꽃. 꽃잎을 만들기 위해 길게 자른 한지를 대나무통에 돌돌 말고요. 그 위를 낚싯줄로 촘촘하게 감아줍니다. 이제 한지에 연꽃의 주름을 새겨넣을 차례인데요. 대나무통에 나무판을 끼워 힘껏 눌러주자 한지에 결이 새겨집니다.
0: 와, 주름이 생각보다 잘 안 잡혔네.
3: 이렇게 주름이 잘 안 잡힐 경우도 있어요?
0: 아, 그럼요. 실패라는 것도 실패라는 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하다가 이제 이런 모양도 나오고 저런 모양도 나오고 하다 보면 또 그 띠에 따라서 또 그런 꽃도 만들 수 있다는 거.
1: 주름이 뜻대로 잡히지 않아도 스님은 다시 만들지 않습니다. 이 모습이면 이 모습대로, 저 모습이면 저 모습대로 어떤 모양으로 피어나던 그 자체로 아름답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런 여유로운 마음이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랍니다.
0: 연꽃은 참 저한테는 생명의 꽃이라고 볼 수 있나 그럴 정도로 그래서 연꽃을 잘 접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청도에 연못에 가가지고는 이것을 그것을 먹고 자고 하면서

0: 사복월동 먹고 자고 하면서 꽃이 피고 지는 것을 육안으로 관찰하기 시작을 했죠. 어떻게 하면 이걸 잘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가지고 이거를 하다가 이제 연못에 또 풍덩 빠져가지고 또 죽을 뻔하고,
1: 왜요? 왜요?
0: 배타워도 갔다가 쪽 배타워도 갔다가 뒤집혀가지고 얼마나 깊은지 뭐 발이 안 닿아요 그냥. 그래가지고는 나중에는 물을 퍼내려고 그러니까 이거 물을 언제 퍼내고 있어 그거를.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이제 배를 잡고 밀고 그리고 바깥으로 나왔지.
2: 연꽃 하나에 매달렸던 시간. 그 끝에 스님이 배운 건 욕심을 내려놓는 일이었습니다. 만들어둔 꽃잎을 한 장씩 실로 꿰어 아래쪽을 오므려 주는데요. 이 과정을 거쳐야 꽃잎다운 곡선이 생긴답니다. 오로지 바느질에 마음을 두다 보면 어느새 잡생각이 사라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산매에 든다는데요.
0: 어떤 데는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진짜 뭐 이렇게 혼자 앉아가지고 이제 계속 밤에 하다 보면 어떤 데는 새벽 몇시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꽃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아 이제 좀 피곤하네 그러면 이제 그때 맞춰서 좀 자고 또 하고 그런 식으로
1: 내려놓으신 건가요?
0: 그냥 뭐 그러다가 얼매지도 않으면서도 또 그다가 하나 이제 염두에 두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나시 이제 그다가 체념을 하면서 이제 꽃을 만들 때 그냥 잘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없고 그냥 오로지 하나씩 이제 순서대로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2: 그 다음 꽃잎을 대나무 살에 하나씩 붙여 나갑니다. 한 장을 붙이고 모양을 잡고 또한 장을 붙이고 모양을 다듬으며 같은 일을 몇 번이고 되풀이 하는데요. 스님에게 꽃잎 한 장을 붙이는 일은 부처님께 절을 올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0: 그 부처님께 올린다는 그 마음을 갖고서 열정을 갖고 한다는 그 자체는 예, 저에게는 참 기쁨이자 또 때에 따라 고통이었었고 그러면서 또 슬픔이었었고 하지만 또 나중에는 돌아오는 것은 행복입니다.
2: 한지로 만들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생화와 꼭 닮았는데요. 연못의 연꽃은 여름 한철이지만 스님의 연꽃은 사시사철 피어 있습니다.
0: 국화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2: 불교에서 청정과 인고를 상징하는 꽃, 국화. 찬 서리를 견디고 피어나는 모습이 수행자의 마음과 닮았다 하여 귀하게 여겨져 왔는데요. 촘촘하게 가위집을 낸 한지를 막대에 감아 꽃술을 만들고 그 주변으로 노랗게 물든 꽃잎을 한 장씩 끼워주면 국화가 완성됩니다. 정말 드레핀 국화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만 같습니다. 이번에는 법당을 화려하게 장엄할 때 빠지지 않는 꽃, 작약을 선보인다는데요. 스님이 꺼내든 것은 칼한 자루. 손바닥 위에 한지를 올린 뒤 칼끝으로 눌러 주름을 잡아 나갑니다. 그런데 작업 도중 갑자기 자세를 고쳐 앉는 스님. 한지를 올려놓은 곳은 다름 아닌 발바닥인데요. 그 위에 칼을 대고 주름을 잡아가는 모습이 어쩐지 조마조마합니다.
1: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요. 발을 위에다가 꼭 올려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0: 여기가 몰라 하니까 말리잖아요, 이렇게. 저도 옛날에 스승님한테 막 대들었어요. 왜냐면은 왜 대들었냐면은 아니 부처님.

0: 인증 올리고 들어갔다 발바닥 놓고 눌립니까? 근데 그거 말고는 할 데가 없어. 이것도 이렇게 많이 접으면 여기가 엄청나게 아파요. 왜냐면 이게 순위, 요 힘과, 요 힘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잖아요. 나중에는 뭐. 지금은 이제 그또 수술해 놔가지고 더 뚝뚝뚝 소리나고 그래.
1: 수술하셨어요?
0: 네.
1: 어디요?
0: 이거 탈모고.
2: 수없이 한지를 자르고 누르며 꽃을 피워온 스님의 손. 아픈 손목과 수술의 흔적은 부처님께 올릴 꽃을 위해 걸어온 세월의 훈장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완성된 붉은 작약. 칼끝으로 새긴 주름이 이토록 고운 꽃이 됐습니다.
0: 이번에는 불두화를 만든 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 부처님의 머리를 닮았다 하여 이름 붙여진 불두화. 이번에도 한 치의 망설임 없이 오래된 도구를 손에 쥐고 꽃을 피워내는데요. 꽃잎을 다듬고 한 장씩 자리를 잡아주며 묵묵히 작업을 이어가는 석용스님.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0: 예, 불도 완성되었습니다.
2: 부처님을 닮은 꽃한 송이에 부처님을 향한 마음까지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연꽃과 국화, 그리고 작약과 불두화까지. 한지를 자르고 물들이고 주름을 잡아 꽃잎을 붙이는 수많은 과정 끝에 지화가 완성되는데요. 스님에게 이 꽃들은 단순한 작품이 아니라 부처님께 올리는 소중한 공약물이자 불심입니다.

0: 그렇기에 오늘도 스님은 한 송이 한 송이에 온 마음을 담아 시들지 않는 꽃을 피웁니다. 지화장 석영스님의 두 번째 이야기.
1: 이렇게 꽃이 예쁘게 만들어졌나요? 한번 봐주세요.
2: 응, 잘 만들었어요. 얘는 이 가운데 부분이 조금 더 모아지기 때문에 예뻐지고.
0: 제자들과 함께 피워낸 꽃으로 백중을 맞은 법당을 정성껏 장엄하고, 지화를 만들던 손으로 이번엔 전혀 다른 모습을 선보이는데요. 지화장 너머에 감춰진 석영스님의 또 다른 이야기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부산에서 1시간 20분, 울산에서 1시간, 대구에서 4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왕생탐묘의 고인을 모시면 유골함, 상석, 파병, 향로 설치와 직계가족 12명까지 각인해드리며 여러가지 사정으로 제사를 지내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조상기일제사를 봉행해드립니다. 아미타우스는 왕생탐묘를 사전에 미리 준비하실 경우 선착순으로 자리를 지정하실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재단법인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만 열방행을 진행하는 부타파라입니다. 육바라밀 가운데 보시 공덕이 첫 번째입니다. 보시 공덕은 좋은 인연은 맺게 해주고 나쁜 인연은 빚게 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영상으로 전파하는 BTN 불교 TV에 여러분들의 작은 보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060-800-7000번으로 전화 한 통화 해주시면 영상으로 포교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는 이 길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3: 그렇다니까.
1: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5: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도화산 마곡사에서는 호국불교의 어를 계승한 진위장군 기허당 영규대사를 추모하고 애국혼을 널리 알리고자 434주기 기허당 영규대사 추모다례제를 봉행합니다. 오는 9월 23일 마곡사에서 진행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841-6221번입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비구니회에서는 순국선열, 애국열사, 강제징용 희생자를 위한 한민족 영산문화제를 오는 9월 19일 서대문 독립공원 추념탑 앞에서 봉행합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무연고 영가를 기리며 추모하는 행사에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573-7601번입니다. 아산 송암사에서는 오는 9월 19일 송암사 경내 특설 무대에서 디즈니와 클래식의 만남 달빛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귀에 익은 디즈니 OST를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로 만나보고 아카펠라 그룹이 들려주는 특별한 무대도 함께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543-3947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부산연합회가 오는 10월 10일 오후 3시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관음사회주 지연스님을 전계대화상으로 모시고 제9회 3기이계 5개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01-501-7554번입니다. 참 좋은 공부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해운대 대광명사에서는 조사선, 실참실수반과 경전반, 자비도량참법, 선명상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교를 배우고 수행의 깊이를 더하고 싶은 분은 051-742-761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고 단독 천도제와 함께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복이 가득한 달마도와 호작도를 그려드립니다. 깨달음으로 향하는 해피 달마도와 복을 나누는 호작도로 소원 성취의 감동과 복을 느껴보세요. 문의는 031-585-0888번입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5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제19대 중앙종회 비구니 종회의원 최종 후보자가 선출됐습니다. 18대에 이어 19대에 입성한 스님과 젊은 승랍의 스님들이 비구니 권익 향상을 위한 목소리를 대변할 전망입니다. 조계종 연구소와 동국대 불교학술원이 세대 갈등을 화쟁 사상으로 풀기 위한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갈등의 원인을 짚어보고 불교 상담과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계종 제10교구본사 영천은혜사가 문중 선대 스님들의 수행과 원력을 기리는 합동 추모자례제를 봉행했습니다. 후배 스님들은 수행과 포교에 매진했던 선대의 원력을 되새겼습니다. 서울 성북구 사찰연합회가 지역 주민을 위한 도심 속 산사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은 음악회는 산사를 벗어나 숨가쁜 일상에 지친 지역민의 마음을 보듬었습니다. 서울 서초구 불자들이 부처님 제자로 살아갈 것을 서원하며 수계에 동참했습니다. 서초 사암연합회 합동 수계법회엔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150명이 동참해 계율 실천을 다짐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계종 제19대 중앙종회 비구니 스님들을 대표할 종회의원 최종 후보자 10명이 선출됐습니다. 모든 후보가 비구니 스님들의 위상 강화와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는데요. 비교적 젊은 승랍의 스님들도 최종 후보로 이름을 올려 비구니회 대해서 세대교체의 바람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조계종 제19대 중앙종회 비구니 종회의원 최종 후보자가 선출됐습니다.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가 어제 전국 비구니회관에서 제40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를 실시했습니다. 선거 결과 교학 수행 분야의 진상 스님과 은광 스님, 포교 분야의 주석 스님과 금혜 스님, 복지 분야의 정관 스님과 혜능 스님, 행정 분야의 법회 스님과 설회 스님, 사회문화 분야의 수경 스님과 서원 스님이 당선됐습니다.
2: 비구니 근익을 위한 종훈종법 개정을 끝까지 매듭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화를 원하는 후배 스님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곁에서 힘껏 지키겠습니다.
1: 투표권을 보유한 96명 중 92명의 비구니 스님들이 참여한 선거. 분야별 2명을 뽑는 이번 선거에는 모두 3명에서 4명의 스님들이 입후보하며 치열한 경쟁을 펼쳤습니다. 특히 17대부터 중앙종회의원으로 활동한 정훈 스님과 철우 스님의 낙선, 승납이 비교적 젊은 금혜 스님과 혜능 스님, 서원 스님의 당선이 눈에 띕니다. 비구니회 내에서도 일부분 세대교체가 이뤄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3: 나아가야 할 때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스님들의 대신해서 앞장서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1: 이번 결과로 복지 분야 정관 스님은 17대부터 연임하면서 19대 중앙종회에 유일한 3선 비구니 의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비구니회장 광용 스님은 선거에 앞서 경기 남부지회 타나 스님을 비롯한 10명의 스님들을 13대 비구니회 운영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이어 각 사찰 소임을 살고 종회 의원이라는 직함의 유무를 떠나 모두 부처님 제자이자 그 법을 따르는 수행자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4: 우리는 이 안에서만이 역할이 아니라 사회에, 이 세상에 행복하게 해줘야 되고 사회의 아픔을 보듬어야 되고 부처님의 자비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것까지 우리는 품고 가야 된다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5: 각 분야에서 잘하면 열심히 칭찬해주고 방향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이 될 때는 가차없이 질책도 하시고
1: 비구니 중앙종회의원의 최종 선출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격심사를 거쳐 10월 12일 열리는 직능대표선출위원회에서 확정됩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0: 오늘날 대한민국을 관통하는 가장 뼈아픈 키워드 중 하나는 갈등입니다. 이렇게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시대에 불교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불교계가 원효 스님의 화쟁 사상을 통해 우리 사회 현실을 직시하고 통합의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조계종 연구소와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이 어제 2026년 화쟁에 기반한 사회갈등연구 1차 학술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세대 갈등과 화쟁적 해법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는 다양한 갈등 가운데 최근 심화되고 있는 세대 갈등의 불교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7: 청년들은 일자리와 주거, 미래의 불안 속에서 자신들의 삶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노년의 세대는 평생의 헌신이 제대로 헤아려지지 않는다는 서운함을 안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이해받지 못한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6: 이명호 인드라망 연구소 소장은 한국 사회의 세대 갈등이 단순한 연령 차이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압축적 변동 속에서 형성된 각 세대의 고유한 경험과 기회 구조의 분화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세대를 탓하기보다 서로 다른 세대가 경쟁과 적대적 관계에 놓이게 된 사회적 조건을 살펴야 한다며 화쟁의 원리를 적용해 갈등을 어느 한 세대의 문제가 아닌 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의 문제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8: 세대 갈등은 서로 다른 경험과 이해관계 그리고 이를 대립으로 조작하는 사회적 과정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둘째, 화쟁은 차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바꾸는 방법입니다. 누가 잘못했는가를 묻는 데서 벗어나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를 찾고 대화하고 대화를 관계와 제도의 변화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6: 이은영 경상국립대학교 학술연구교수는 세대 통합을 위한 화쟁적 불교 철학 상담을 제안하며 세대 갈등의 기저에 있는 상실감과 인정 결핍에 주목했습니다. 이 교수는 갈등 해소의 구체적 방법론으로 성찰적 분석, 자비명상, 삼속 실천 3단계로 구성된 상담을 통해 개인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일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학술연구교수는 청년 세대 내의 젠더 갈등을 화쟁의 관점에서 접근했습니다. 김 교수는 청년 남성의 능력주의와 청년 여성의 운평등주의라는 공정에 대한 가치관에

0: 차이가 젠더 갈등의 핵심 원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원 효수님의 화쟁 논법을 적용해 두 관점이 각자의 전제와 조건 속에서 모두 타당성을 지님을 인정하고 서로 역지사지의 자세로 소통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불교계 갈등 조정 기구인 화쟁위원회에 대한 성찰도 이어졌습니다. 세미나 발표와 토론 내용은 연구 논문 수정과 보완을 거쳐 총론과 네 편의 연구 논문을 담은 보고서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조계종 연구소는 오는 30일 오후 1시 2차 학술 세미나로 사회적 갈등 치유 행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1: 은혜사 문중 스님들이 선대 스님들의 가르침과 수행 정신을 기리는 합동 추모달의 제를 보게겠습니다. 스님들은 부도전과 조사전에 참배하고 정성스럽게 차와 향을 올리며 역대 스님들의 왕생 극락을 바로내는데요. 대구지사 엄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초가을 고요한 산사의 법당에 향이 피어오르고 차 한 잔에 선대 스님들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담겼습니다. 은혜사 문중 스님들이 지난 13일 은혜사 육학원에서 선대 스님들의 수행과 원력을 기리는 합동 추모 다례제를 봉행했습니다. 다례제에는 불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선대 스님들의 생전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3: 우리가 오늘 선생님들을 추모하는 것은 단지 지난 날을 기리기 위해서만은 아닐 것입니다. 또 존중하고 화합하며 화합들이 수행과 정법에 적용할 수 있도록
2: 추모 다례제에 앞서 문중 스님들은 부도전과 조사전을 찾아 참배하며 선대 스님들의 공덕을 기렸습니다. 수행과 포교에 매진하며 불교 발전을 위해 헌신했던 선대 스님들. 후배 스님들은 선배 스님들이 남긴 가르침과 수행의 발자취를 되새기며 선대의 원력을 이어가는 것이 후대에 주어진 소중한 책무임을 되새겼습니다.
4: 침을 중심으로 서로 화합하고 공경하며 다투지만 물과 물처럼 화합하고 물과 기름처럼 떠돌지 말라.
2: 선대 스님들을 향한 감사와 추모의 마음을 차와 향에 담아 올린 은혜사 문중 합동 추모 다례제. 세월은 흘러 스님들의 모습은 볼 수 없지만 평생 수행을 일궈낸 가르침과 원력은 후대의 마음속에 남아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엄창인입니다.
1: 송광사 부산분원 관음사가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늘기쁜 마을이 제3회 늘기쁜 마을 사회복지연구위원회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늘기쁜 마을은 지난 11일 법인 산하 환희 노인 요양원 강당에서 보현사상과 사회복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불교복지가 나아갈 길을 모색했습니다. 세미나에선 늘 기쁜 마을 대표이사 지연 스님이 보현행원과 사회복지를 주제로 기조 강연을 펼쳤으며 윤기혁 동명대 교수가 AI 시대 보현행원품 10종 행원의 사회복지 가치 재해석을 발표했습니다. 지연 스님은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이 나라를 일궈온 보석 같은 존재라며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섬기는 보현의 실천행이야말로 불교 사회복지의 본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만해 한용운 스님의 문학 정신을 기리는 제24회 유심상 시상식이 지난 12일 강원도 인제 만해 마을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유심상은 시 부문의 안희연 시인, 소설 부문의 정용준 작가, 평론 부문의 오은교 평론가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유심상은 만해 스님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고 우리 문학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문인들을 발굴하며 격려하기 위해 2003년 제정됐습니다. 유심상은 시와 시조, 소설, 평론 등 각 분야에서 최근 2년간의 뛰어난 성과를 낸 문인을 수상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에 지친 서울 성북구 주민들에게 마음의 쉼표를 건네는 따뜻한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성북구 사찰연합회가 세 번째 도심 속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는데요. 다채로운 장르의 무대가 펼쳐지며 깊어가는 초가을 밤, 잊지 못할 힐링의 시간을 선물했습니다. 박성현 기자입니다.
5: 영화 왕의 남자 OST로 유명한 노래 인연. 애절한 해금과 피리의 울림이 초가을 저녁 정취를 한껏 끌어올립니다.

0: 가수 이소연의 열정적인 무대에 객석에선 연신 환호와 박수가 터져나오고 이어진 한국 전통 무용의 단아하고 절제된 몸짓에 관객들은 숨을 죽인 채 무대에 빠져듭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주민들에게 따뜻한 휴식과 문화적 위로를 전하는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성북구 사찰연합회와 연수함은 지난 12일 진각종 탑주 시민당 대강당에서 제3회 도심 속 산사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연합회는 매년 산사를 벗어나 도심 속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는 음악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1: 잠시나마 감미로운 선율을 통해 지친 마음을 다스리는 쉼터가 되고자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1, 2회를 거치며 나누어온 온기 위에 또 한 번의 깊은 울림을 더할 수 있게 된 것은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 덕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0: 지역 정관계 인사들도 자리를 함께해 연합회의 원력에 감사를 전하며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2: 곳곳에 힘들고 어렵고 우리 손길이 미치지 못한 부분까지 이렇게 찾아주시고 만져주시고 나눠주심을 항상 구청장으로서 든든하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3: 그 사찰연합회의 이런 산사음악회가 우리 성북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려지고 또 많은 성북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하고
0: 성악과 대중가요 등 장르를 넘나드는 선율 속에 이웃들은 주말 가을밤의 여유를 만끽했습니다. 함께 정을 나누고 지친 일상을 보듬는 음악회는 지역민들의 마음에 쉼표를 찍으며 위로의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4: 부처님의 제자로 살아갈 것을 서원하는 서울 서초구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150여 명의 불자들이 계를 받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불자로 거듭났습니다. 이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 150여 명의 불자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부처님 제자로서 계를 지키고 가르침에 따라 살아갈 것을 서원합니다. 서초 사암연합회가 지난 12일 서울 청계산 천계사에서 합동 수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처음 계를 받는 불자뿐 아니라 이미 계를 받은 불자들도 다시 계를 받아 자신의 신행을 돌아봤습니다. 서초 사암연합회장이자 대성사 주지인 법안스님은 자신을 바로 보고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 살아가는 것이 불자의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6: 부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내 생활의 신조로 삼아서 일체 중생이 부처님과 같이 살고 일체 중생이 다 부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자.
5: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계를 지키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계를 받음으로써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수계.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연비에 임하며 계를 지키겠다는 서원을 되새겼습니다. 수계의식을 마친 뒤 스님들은 수계자들을 격려하며 직접 개첩을 전달했습니다.
7: 오늘 여기에 모신 여러분들은 다 이제 진짜 부처님 제자입니다. 계를 받음으로 인해서 부처님 제자라는 증명이 되는 겁니다.
5: 천계사 주지 개수 스님은 개첩을 받은 불자들에게 계를 받은 사람으로서 일상에서 계율을 실천하는 일이 남았다고 당부했습니다. 계를 받는 순간에 그치지 않고 부처님 제자라는 마음가짐으로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매 순간 자신의 행을 돌아보는 것이 수계의 가르침을 이어가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7: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부처님 제자는 부처님 닮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나는 부처님 제자다. 부처님 제자답게 살으려면은 몸과 마음을 정돈해서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5: 이번 수계법회에 참석한 불자들은 계를 받은 공덕과 서원을 마음에 새기며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바른 신행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4: 상주 지역 불교계가 시민과 함께 마음을 돌아보고 진정한 행복의 길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상주 불교계는 지난 12일 상주시 문화회관에서 원빈 스님을 초청해 마음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를 주제로 상주 시민 인문학 특강을 열었습니다. 상주시 종합사회복지관과 상주시 노인종합복지관이 공동 주관한 이번 특강에는 지역 불자와 시민 등 사부 대중이 객석을 가득 메웠습니다. 강사로 나선 원빈 스님은 진정한 행복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가꾸느냐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일상 속 불안과 갈등을 직시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는 구체적인 실천법을 특유의 재치 있고 명쾌한 화법으로 풀어내 정중에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지난 마이산 탑사와 사단법인 붓다 봉사단이 한가위를 앞두고 지난 12일 육군 제35사단 호국 충경사를 찾아 군 장병들을 위문했습니다. 탑사 회주 진성 스님을 전계사로 봉행된 수계법회에선 신병 300여 명이 삼귀의계와 오계를 수지하고 참된 불제자로 거듭났습니다. 이 자리에는 호국 충경사 주지 법현 스님과 사단법인 붓다 상임이사 현진 스님, 봉사단원 20여 명이 함께해 훈련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진성 스님은 군 생활의 어려움을 자신을 단련하는 귀한 인연으로 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탑사와 붓다 봉사단은 법회에 앞서 군 포교 후원금과 위문품을 호국 충경사에 전달했으며 수계식 이후에는 위문 공연과 간식을 제공해 사기를 북돋았습니다. 제주에서 제주 4.3 당시 불교계의 아픈 역사를 되새기는 추모 사진전, 반야의 빛 어둠을 밝히다가 막을 올렸습니다. 사단법인 제주불교 4.3 희생자 추모사업회는 지난 12일 한라일보 이룸 갤러리에서 사진전 개막식을 열고 전시에 들어갔습니다. 임관표, 원정희 작가의 작품으로 구성된 이번 사진전은 제주 4.3의 상흔을 치유하고 자비와 평화의 가치를 실천하자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개막식에는 김용범 제주불교 4.3 희생자 추모사업회장과 제주 4.3 평화재단 임문철 신부, 고이석 제주도교육감 한동수 도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속초 영랑호 보광사가 지난 12일 설악지역 항일독립운동가들의 충혼을 기리는 충효의 전당 현판식을 봉행했습니다. 보광사는 이날 충효의 전당에 설악지역 항일독립운동가 358위의 위패를 봉안하고 숭고한 넋을 기렸습니다. 행사에 동참한 시민과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위패를 직접 모시며 나라를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넋을 기리고 그 뜻을 후대에 계승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보광사는 현판식과 함께 제10회 영랑호 문화제를 열고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으로 지역의 자랑스러운 독립운동 정신을 시민과 함께 되새겼습니다. 풍요로운 가을을 준비하는 9월입니다. 마음에도 따뜻한 나눔의 결실을 맺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9월 15일 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부따회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조선 태조의 명으로 국가적인 규모의 수륙제가 봉행된 도량 진관사. 진관사 국행 수륙제는 사랑하는 가족의 극락 왕생을 빌는 기도의 잔입니다. 모든 생명의 행복을 주관하는 배품의 장입니다. 불자로서 발심을 굳건히 하는 수행의 장입니다. 우리의 전통을 잇는 문화의 장입니다. 온누리의 한이로운 부처님의 법이 평등하게 베풀어지는 자리, 모두가 행복한 진리의 세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국가무형유산 진관사 국행 수륙제는 9월 6일 법상 큰스님의 입제를 시작해 매주 일요일마다 큰스님의 환희로운 법문이 이어지고 10월 24일 성파 종정예하의 회향으로 진행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행복과 희망의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해피 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따뜻해지고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 달마도. 나쁜 기운은 물러가고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나누는 복 호작도. 깨달음을 향하는 해피 달마도와 복을 나누는 호작도로 소원 성취의 감동과 복을 전해드리는 경기도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0: 소중한 결혼을 BTN이 응원합니다. 국가에서 인정받은 품격 있는 결혼정보회사 노블레스레드에서 시작하세요. 신혼검증을 통한 세밀한 회원관리, 합리적인 매칭 프로그램, 베테랑 전문 매니저의 차별화된 서비스로 소중한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국제결혼은 더 이상 낯선 도전이 아닌 행복을 향한 또 하나의 새로운 선택입니다. 믿을 수 있고 품격 있는 성혼 매니저, 불자 매니저 보월광이 함께합니다. 문의는 010-3589-6889번입니다.
1: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2: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3: 저희 어머니가 매일 연불을 들으시는데요. 연결이 안 된다고 매번 전화가 오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 바로 들을 수 있는 연불소리샘을 놔드렸습니다.
2: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삼보대승야 종인영예 흥내미온미신 현시안보시누나 삼천세계무법설법

임은 도망망사기에 지중유고 예수여 공곡지전성 무한무종약 신담인월 시

충성 금정총립 모모사총립 내중노소

인등사팔 연등이도 성지 참배동 참이자 능각히 다겁생내외 소유지업장 실계소멸불법문중

삼재망중중 무진산보좌전원건자법안기묘원자우복이 설명향이에 청종옹이에 수제제체 수미건성감인기해자강 국조

이 사바세계 차사천하 남선부주 해동 대한민국 부산 금정구 청룡동 금정산하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 청정지 수월도량운하금자 지극지정성 금일 사시불공예배 동참인연공덕으로 재불보살님 가피지묘력으로 광급일의 지우금일 일체소작지제업실계소멸 불법문종 시인심경고발보리심영불태전속성정가 광도인천지대원시의합은 각기 각각 등복이 범어사 창건일의 지우금일 제대선지시 역대 조사 강령 범어사 도량내외 일체 유주무주 각열이 열명영가 나무 서방정토 극락세계 칭견미타마정수기 도노무생 법인지 이대원 범어사 참배인연공덕으로 범어사 불자 등 각기 각각 등 모체 1년 내내 동서사방출리왕환상봉길경 불봉제 관제구설 3제 팔란 404병 일시소멸 일일요 천상지경 시시무백해지제 수상고월복해의왕량지대원연우원 세세상행보살도 구경원성사

0: 엄마는 진짜 지긋지긋해.
1: 딸과 저는 서로에게 상처였습니다. 딸과 말이 통하지 않던 어느 날, 나는 혼자 이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연히 BTN에서 들은 부처님 말씀.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엔 딸에게 줄 돈이 아까워서, 이제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BTN은 내 마음의 큰 법당이자 쉼터가 되었습니다. 딸과 다시 웃게 해준 건 작은 보시의 기적이었어요.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2: 저는 걱정이 많아서 새벽까지 쉽게 잠을 못 자요. 그런데 자기 전에 틀어놓으니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3: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4: 저는 매일 아침 사경을 합니다. 조용히 글만 썼는데요. 지금은 연불소리샘을 틀어놓고 하니까 집중도 잘 되고 사경이 더 즐거워졌어요.
3: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1: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5: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0: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활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1: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단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2: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3: 방송포교 후원공동체 BTN 부따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장례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다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

0: 2675번입니다.
1: 우주의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법보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부를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0: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1: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0: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해피 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용신터에서 당생을 여법하게 봉행해드립니다. 행복한 붓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 달마도. 나쁜 기운은 물러가고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나누는 복 호작도, 깨달음을 향하는 해피 달마도와 복을 나누는 호작도로 소원 성취의 감동과 복을 전해드리는 경기도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AI 기술과 마음 돌봄이 만나는 특별한 체험, AI 힐링 가이드와 마음 돌봄 체험이 열립니다. 스트레스 뇌파 진단, 뉴로 아로마, 로봇 명상과 AI 마음 상담으로 나만의 마음 돌봄 방법을 찾아보고, 싱잉볼 울림에 따라 빛으로 생성되는 반응형 디지털 아트 공간에서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1차는 9월 19일과 20일 인사동 토포하우스에서, 2차는 9월 29일과 30일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2층 IF존에서 진행됩니다. 이 시대의 참된 수행자, 한산사 용성선원장 월암스님과 함께 선강과 실참을 쌍수하는 사부대중 선수련회가 오는 11월 1일부터 4일까지 경주 황룡원에서 문경 한산사 불의선회 주관으로 열립니다. 일상과 수행이 둘이 아닌 삶을 실천하고 열려있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8660-1009번입니다. 제7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가 2016 명상 함께 깨어나다를 주제로 개최합니다. 명상 컨퍼런스는 9월 17일, 18일 이틀간 펼쳐지며 첫째 날에는 기술과학 시대의 선명상, 둘째 날에는 선명상의 웰니스적 가치를 주제로 국내외 명상 전문가들의 다채로운 강연이 진행됩니다. 전통 명상을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수원 복령사에서는 2026년 제16회 복령사 사찰음식 대향연을 오는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개최합니다. 일상의 식탁에서 만나는 사찰음식을 비롯해 다양한 전시와 풍성한 볼거리,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자연의 맛과 건강한 마음이 어우러지는 복령사에서 특별한 시간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256-4127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계금으로 작업하는 계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입니다.

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연불은 마음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루는 힘입니다. 믿음과 발언으로 함께하는 생활 속 연불 수행으로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고위연보살제대중 집건강신신중시인조킹신중도량시인주성신중주지신 수산신중주림신주약신중주가시인 주하

백마 삼바이안주 야신 보덕정광주 야신 회목관 찰융생신 보구중생묘덕신 석점험매주 야신 소일체주 야신

보아 보살성문 스님 내게 지승기비하옵나니 자비하신 원력으로 구벼 살펴 주옵소서. 저희들이 참된 성품 등지었고 무명 속에 뛰어들어나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소리 물이 들고 힘술 굳고 욕심내어 온갖 번뇌 쌓으며 보고 듣고 맛봄으로 한량 없는 죄를 지어 잘못된 길 갈팡질팡 생사고에 헤매면서 나와 남을 집착하고 그런 길만 찾아다녀 여러 생에 지은 업장 크고 작은 많은 허물 삼보 전에 활력 빌어 일심 참회하옵나니 바라옥근대 부처님이 거시고 보살님네 살피어서 고통받아 헤어나서 열반은 덕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을 길이길이 장성하고 오는 세상 불법지에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정마다 좋은 국토 밝은 서성만 나오며 바른 신심 굳게 세고 아이로서 출가하여 귀와 눈이 총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물 안 들고 청정 범행 닦고 닦아 스리같이 엄한 계율 털끝인들 범하리까 점잖은 그 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여 이내 목숨 버리어도 지성으로 보호하리 삼재팔란 만나지 않고 불법 인연 구족하며 반야지에 드러나고 보살 마음 경고하여 재불 정법 잘 배워서 대승 진리 깨달은 뒤 육바라밀 행을 따가 아성직업 뛰어넘고 곳곳마다 설법으로 청겸만겸의심금고 마군중을 항복받고 삼보를 배사올제 시방제불 섬기는 일 잠깐인들 시오리까 온갖 법문 다 배워서 모두 통달하오거든 복가지에 함께 늘어 무량중생제도하며 여섯 가지 신통 얻고 무생법인 이룬 뒤에 관음보살 대자비로 시방세계 다니면서 보현보살

나쁜 곳엔 광명 놓고 신통보연의 모양을 보느니나 내 이름을 듣느니는 보리 마음 호두내 여윤의 고를 벗어나되 화탕지역 끌러물은 감노수로 변해지고 금수도산 날생 갈날 연꽃으로 화하여서 고통받던 저 중생들 극락세계 왕생하며 나는 새와 기는 짐승 원수 맺고 빚진이들 가증 고통 벗어나서 좋은 복락 누려지다 모진 질병

누구 할것 없이 얼피였던 내정근 고삼계고에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흑공 끝이 사온들 이내 소원 다 하리까. 유정들도 무정들도 일체 종

BTN 붓다웨이와 함께하는 수능 100일 기도. 대학 입시를 앞둔 자녀들의 불안한 마음을 없애고 일념으로 노력하는 이들에게 부처님의 한량없는 지혜를 얻어 우수한 성적을 올리고 모든 수험생들에게 용기와 불보살님 가피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대입수능을 앞둔 자녀가 있는 불자가정에 발언이 이뤄지도록 BTN 붓다회가 함께합니다.

은수정업주 옴바게타나마사바 옴바게타나마사바 옴바게타나마사바 문수보살 옷자지는 아라파짜나 문수보살 대의덕심주 오맘이라흥카자라 오맘이라흥카자라 오맘이라흥카자라 관세음보살 금강저수지는 옴바라니바란입다야사바 예원성치지는 오마모카살바다라사대야시베음 오마모카살바다라사대야시베음 오마모카살바다라사대야시베음.

역시염을 맞이하여 수험생들이 불보살림전에 백일동 장기절을 올리고 시급기정성으로 합장하고 발언합니다. 그동안 시험을 위해 꾸준히 준비하고 열심히 공부해온 불자에게 뜻하는 바대로 원하는 결과를 원만하게 성취할 수 있도는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신심이 안정되어 지혜가 투명하고 성격이 일취월장하여 수험 당일 평소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고득점을 획득으로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원만하게 합격하도록 진심으로 일심정성 다하여 발언합니다. 또한 마음의 일체 초조함이나 불안함이 없게 하시어 제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여한 없이 시험을 보게 하는 등 수험에 방해하는 일체 장애가 모두 사라지게 하소서. 거룩하신 불보살님, 시험에 임하는 수험생들에게 문수보살의 밝은 지혜와 보현보살의 크신 행운과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심으로 밝고 청명한 눈을 떠 시험에 집중하게 하소서. 바라옵건대 금일수능시험 백일동장기도 발언제자와 모든 불자님들이 불보살님의 깊은 가피에 힘을 입어 각기 사회와 각 분야에서 뜻하는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0: 행복과 희망의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해피 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용신터에서 당생을 여법하게 봉행해드립니다.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 달마도. 나쁜 기운은 물러가고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나누는 복 호작도, 깨달음을 향하는 해피 달마도와 복을 나누는 호작도로 소원 성취의 감동과 복을 전해드리는 경기도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1: 일심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 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2: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4: 그냥 눈물이 날 뻔해요. 지금도 마음만 눈물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5: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 천년 구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0: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매 그리운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0: 울산 백양사 지선스님이 한시로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 파림산책.
1: 명심 날마다 환희롭게 일월여 벽천 해와 달은 푸른 하늘과 함께하고 창해 동대지 푸른 바다는 대지와 함께하네. 인생 부불래 인생은 한번 가면 다시 올 수 없나니 일일활환시 날마다 날마다 환희롭게 살아가자.
0: 행복과 희망의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해피 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용신터에서 당생을 여법하게 봉행해드립니다.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 달마도. 나쁜 기운은 물러가고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나누는 복 호작도, 깨달음을 향하는 해피 달마도와 복을 나누는 호작도로 소원 성취의 감동과 복을 전해드리는 경기도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2: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3: 소중한 결혼을 BTN이 응원합니다. 국가에서 인정받은 품격 있는 결혼정보회사 노블레스레드에서 시작하세요. 신혼금

검증을 통한 세밀한 회원 관리, 합리적인 매칭 프로그램, 베테랑 전문 매니저의 차별화된 서비스로 소중한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국제결혼은 더 이상 낯선 도전이 아닌 행복을 향한 또 하나의 새로운 선택입니다. 믿을 수 있고 품격 있는 성혼 매니저, 불자 매니저 보월광이 함께합니다. 문의는 010-3589-6889번입니다.

BTN 불교 TV 지대방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명입니다. 고려불화 전승 재현에 평생을 바쳐온 월제 해담 스님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선보이는 특별한 전시회, 북끝으로 나투신 천년의 장엄 고려불화 대전이 열립니다. 월제 해담 스님께서 오랜 기간 연구하고 재현해온 고려불화 130여 점이 출품되는데요. 국내에서 보기 어려웠던 다양한 도상과 작품을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는 대규모 전시로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다수의 재현작도 처음 선보인다고 하네요. 오늘 지대방에서는 월제 해담 스님을 모시고 고려불화 한 점 한 점에 담긴 예술과 신앙 그리고 스님의 수행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스님 어서 오십시오.
1: 예, 스님 뵙고 싶었습니다.
0: 네, 스님 저도
1: 반갑습니다.
0: 스님 말씀을 많이 듣고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예,
1: 감사합니다.
0: 반갑습니다. 우리 BTN 불교TV 지대방 시즌 3를 이렇게 찾아주셨는데요.
1: 예.
0: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 아, BTN은 불교 TV 시청자, 애청자 여러분들과 또 우리 지대방을 애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고려 불화를 삶을 삼아서 일생 살아온 원죄 해답이가 인사드립니다. 예.
0: 아유, 스님,
1: 무궁화
0: 고맙습니다.
1: 발전이 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스님,
1: 감사합니다. 예.
0: 감사합니다. 불화를 하시는 걸 옆에서 보면,
1: 예.
0: 이 불화 한 폭, 부처님 한 분, 관세음보살님 한 분이 조성되기까지는 수천 번, 수만 번의 붓질이 돼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정말 작업하시는 모습을 보면 정성이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수많은 정성을 통해서 그간 베일 속에 갇혀 있던 천년 고려의 빛을 다시 이 세상에 드러내신 스님이 바로 우리 해담 스님이십니다. 고려불화의 예술성과 또 전통 제작 기법을 조명하는 특별 대전이네요. 이번에 전시가 북끝으로 놔두신 천년의 장엄이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12일까지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펼쳐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님을 모시게 되었는데요. 우리 스님께서 이 전시의 소식을 먼저 전해주시고 말씀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사실 뭐 이제 저도 나이가 70 중반인데
0: 그러시지요.
1: 이렇게 노구를 이끌고 전시회를 자꾸 한다라는 것도 부끄러운 일인데요. 아,
0: 아닙니다, 스님.
1: 이번에
0: 대단한
1: 여러 가지
0: 일이십니다.
1: 상황상 그렇게 열게 되었습니다.
0: 이제 이 전시의 그 제목이 북끝으로 놔두신 천년의 장음이거든요. 근데 이 제목을 선정하시면서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1: 네, 그렇습니다.
0: 천년의 장엄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0: 궁금해집니다. 네.
1: 우리 역사 중에서
0: 네.
1: 고구려 소수림왕 2년 때,
0: 네.
1: 즉 연대로 말하면 372년에
0: 네.
1: 불교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0: 그렇죠.
1: 그래서
0: 네.
1: 신라와 백제가 이렇게 다 불교를 받아들인 입장이었는데,
0: 네.
1: 918년도에 왕건께서
0: 네.
1: 고려를 세우게 되죠.
0: 네.
1: 그런데 그 왕건이라는 분이
0: 네.
1: 그 통일 삼국시대의 뜻을 받들어서
0: 네.
1: 고려를 불교로, 국교로
0: 네.
1: 삼게 되는 것이 이제 크나큰 원인이었거든요.
0: 그렇지요.
1: 예, 그후한 30년 이상 세월이 흐르다가
0: 네.
1: 이게 중국 송대하고 문물 교환이 이루어지면서
0: 네.
1: 이제 이게 본격화가 된 것인데,
0: 그렇죠.
1: 918년부터 지금 2026년을 하니까 1108년이 됐거든.
0: 그러네요, 스님.
1: 예,
0: 네.
1: 1108년.
0: 1108년.
1: 예,
0: 예.
1: 그렇게 우리 진명 스님께서도 아시겠지만은
0: 네.
1: 장자 씩씩하다.
0: 네.
1: 예, 엄자 엄숙하다.
0: 엄숙하다.
1: 예, 무엇에도 굴하지 않고 이 시대까지 왔다.
0: 네.
1: 예, 그래서 이 천년의 장엄이라고
0: 아,
1: 그렇게 했습니다.
0: 그러셨군요. 스님께서 평생을 이 불화로 그림을 그리시면서 부처님을 불보살님을 사실은 조성을 하셨는데, 그런 큰 의미를 가지시고, 예, 천년의 장엄이라는 예, 이 전시의 제목을 지으셨는데, 이번에 특별전에서 보니까 무려 132여 점, 그 고려불화 재현작이 선을 보이더라고요. 귀 중에는 높이가 5m에 이르는 수월가는 보살상도 있고, 500난상, 또 아미타 삼존상이 특히 눈길을 끌어요. 네, 좀이 작품을 설명을 해 주시죠.
1: 그 작품들은 사실은 이제 뭐 그것만 집중적으로 뭐한 1년 6개월이면 그릴 수 있지만요.
0: 그러시죠.
1: 장소 문제 때문에 법당에서 조성을 하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그게 한 3년여 이렇게 걸치게
0: 그러셨군요.
1: 되는 작품들이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500난상을 한번 보여준 바가 있거든요. 요번에 이제 아미타 내용도 상을 그렸는데 사실은 그것은 우리 대중한테 보여주기보다는 이 월지회담이가 고려화합으로 하면서 참 숱한 그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을 때 저에게 빛이 돼서 제 모든 것을 뒷받침해 주신 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을 향한 마음으로 그렸고, 옛날 고려 시대 때에도 누가 시주를 해서 누가 그렸다 했듯이, 이번에는 그분의 이름을 거기다 썼어요.
0: 아, 그러셨군요.
1: 그분을 향한 마음으로 아미타 내용도 5m를 그려서 보이게 됐습니다.
0: 와, 스님, 5m가 되면 대작이잖아요? 어떻게 길이가 한이 스튜디오 크기만 해질까요? 1m, 2m, 3m. 여기에 펼쳐도 작을 것 같은데, 이 스튜디오가. 그러면 가로, 세로 폭이 어떻습니까? 이제
1: 이제
0: 길이는
1: 그
0: 5m라고 하고 폭은?
1: 관음상이나 나한상이나 아미타 내용도 상이 이제 각각 폭은
0: 그렇죠.
1: 다르거든요.
0: 폭은
1: 그러나 이제
0: 다르겠죠?
1: 가로는 한 고려불화의 특징이 길이가 길고
0: 길죠.
1: 폭이 좁아서 한 3m 몇 cm 정도 되는 것
0: 그렇죠.
1: 같습니다.
0: 근데 500난상은 500나하님을 다 모셨을 거 아니에요. 와, 그 500나하님마다 표정이 다 다르고 또 지물이 다르고, 그런데 그걸 다 모셨다니까 참 스님 대단하십니다. 근데 시력이 온전하실까 싶어요.
1: 잘안 보입니다, 지금.
0: 너무 힘드실 것
1: 잘
0: 같아요.
1: 안 보여서 반소경이 될것 같습니다.
0: 지금 그러고 또 남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특별전과 함께 그간 우리 스님께서 조성해 오신 고려불화를 집대성한 고려불화 대전집을 출간을 하셨다고요? 네.
1: 아, 그래 전시회를 하게 네. 된 것이 이제 그 책을 만든 거거든요.
0: 네.
1: 이제 제 생애에 조성됐던 것이 그 인등에 있는 네. 아, 숫자하고 이렇게 보면 한 500여 점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모셔들 가고
0: 네.
1: 예, 지금 현존에 남아 있는 게 한 130여 몇 점 예, 네. 그렇게 되는데 아, 제가 이제는 그거를 책으로 한번 내고 싶다.
0: 네.
1: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아주 저명한 사람들이
0: 네.
1: 예, 최고의 촬영 기술 디자이너
0: 네.
1: 예, 또 저 인쇄
0: 네.
1: 종이
0: 네.
1: 아, 이런 것을 그런 분들이 다 모여서 네. 이거를 만들었습니다.
0: 아 그러셨군요. 예,
1: 그래서 네. 뭐 저 같은 게 뭐 책을 만들었습니다 하면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해가지고 전시회하고 병행해서
0: 네, 스님. 예,
1: 그 책에 있는 네. 거를 전시회를 해서 네. 아, 보여드리게 된 게 전시회의 네. 계기점이 됐습니다.
0: 네. 스님 평생 수행으로 이렇게 고려불화를 네, 그려오셨는데 너무 겸손하신 말씀을 하셔서 네 그렇습니다. 근데 네. 이제 우리 고려불화를 처음 접하는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1: 예.
0: 먼저 좀 여쭤보고 싶는데요.
1: 예.
0: 전통이 단절되어서 잊혀진 이 고려불화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워하셨어요. 우리 스님께서.
1: 예.
0: 그런데 조선불화나 중국 일본불화 네, 이런 불화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우리 고려 불화만의 독보적인 미학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특별한 독보적인 미학이 있을 것 같아요. 스님 어떤 점이라고 보십니까?
1: 조선 불화하고 고려 불화는 네. 차이가 많고요.
0: 네, 그렇죠.
1: 소재라든가 안료라든가 아. 기법이라든가
0: 네.
1: 아, 그게 배불 정책이 되면서
0: 네.
1: 아마 좀 단조롭게 하지 않았나.
0: 그렇죠.
1: 예, 이런 네. 그걸 들 수가 있고요.
0: 네.
1: 또 이제 이 고려불화가 원래가 인도 간다라 미술로 해서
0: 네.
1: 서역을 거쳐서 중국을 거쳐서
0: 네.
1: 우리나라에 와서 일본으로 간 거거든요.
0: 그렇죠.
1: 예, 그러는데 지금 우리 고려 불화와 가장 유사한 게 중국 불화거든요. 우리 스님 중국에 많이 계셨잖아요.
0: 네,
1: 그런데
0: 네.
1: 중국 불화가 어느 땐가서부터 거의 오래전부터 아주 자유화가 돼버렸어요.
0: 맞습니다.
1: 르네상스 시대처럼
0: 네.
1: 그런 인물화가 됐고
0: 네.
1: 이렇게 좀 느슨하게
0: 네.
1: 했고요. 또 지금 뭐 일본은 그 한다고 해도
0: 네.
1: 우리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0: 그렇죠.
1: 예.
0: 네.
1: 그래서 지금이 이제 우리나라 현재 고려불화 르네상스 시대가 열렸다.
0: 네.
1: 저는 너무너무 기쁘거든요.
0: 네. 예.
1: 그래서
0: 네.
1: 예. 이 르네상스 시대에 고려 시대와 똑같이
0: 네.
1: 똑같은 안료로 재료로
0: 네.
1: 그렇게 하는 것은 아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런데
0: 네.
1: 우리나라도 자꾸 네. 중국을 따라가고 일본을 따라가서
0: 네.
1: 고려 양식이라기보다는
0: 네.
1: 그렇게 느슨하게 지금 이제 되어가고 있는 추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또 교수들도
0: 네.
1: 뭐 고려 불화를 꼭 그렇게 뭐 네. 옛날 거대로 방식대로 재현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라는
0: 네.
1: 교수들도 있는데 그건 참
0: 네.
1: 조금 많이 잘못된 사견이 아닌가
0: 네.
1: 저는 그렇게
0: 네.
1: 봅니다. 저기 질문의 요지와는 좀 다르지만 왜 그런가 하면은
0: 네.
1: 우리가 그 고려 불화가 우리가 지금 다 보유하고 있거나 60%를 갖고 있다면
0: 네.
1: 이것은 자유분방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0: 그렇죠.
1: 그러나 90% 이상이
0: 네.
1: 남의 나라 보물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0: 그렇죠. 네.
1: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려고 하면 옛 것대로
0: 네.
1: 재현을 해줘야
0: 네.
1: 아 우리 그 고려가 472년간 네. 지속됐거든요.
0: 예.
1: 472년간 만들어졌던 역사,
0: 네.
1: 우리의 혼,
0: 네.
1: 이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0: 네.
1: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0: 예.
1: 진명 스님.
0: 스님, 참 고려 불화는 불화에 꽂힌 것 같아요. 네. 불화에 네. 꽂히고 고려를 거쳐서 통일신라로 오면서 예. 조각이나 건축이 꽃을 피웠어요. 예. 그 예. 시대만큼 아름다운 예. 건축물이나 조각품, 탑 이런 게 없어요. 찬란했어요. 통일신라 시대도 그렇지만. 근데 조선시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우리가 억부를 당하고 배부를 당하면서 많이 불교 문화가 축소되고 간소화되고 부처님은 허리가 굽어지고 네. 이런 이제 네. 예, 부처님 상이 나오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님께서는 이 21세기를 사시면서도 고려 불화의 전통을 전통 기법을 전통 화법을 그대로 지금 지켜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스님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불교 불화의 세계 속에서는 정말 소중하고 귀한 스님이시다. 저는 그래서 늘 스님 말씀을 들으면서 언제나 뵈려나 했는데 전시한다는 소식이 있으면 예. 가야지 했는데 이렇게 오늘 모시게 예, 꼭 되었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예. 스님. 그리고 이제 우리 스님께서 오랜 수련 끝에 예. 이 고려인들만의 독특한 화법인 비체법을 찾아내는데 예. 또 우리 스님은 성공을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이 비체법과 전통기법 이런 거를 좀 말씀을 해주시면 표현할 수 있는 만큼만 왜냐하면 그림을 그려서 보여줘야 되는데
1: 맞죠.
0: 자, 알료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지만 예. 그래도 설명으로 네, 가능한 부분 해주세요.
1: 이 배체법 내지 복체법은
0: 네.
1: 비단에다가 그림을 그릴 때 네. 가능한 거거든요.
0: 아, 그렇죠.
1: 예, 왜냐하면 조선 탱화 같은 것은
0: 네.
1: 이미 그 천 자체가
0: 네.
1: 비단이 아닌 거로
0: 네.
1: 그 배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0: 네.
1: 또 유화도 안 되고
0: 그렇죠.
1: 수채화도 안 되고
0: 네.
1: 그래서 그 고려 시대 때의 비단에다가 그 옛날에는 이제 저렇게 액자 문화가 없고
0: 네.
1: 족자로만 돼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 이제 폈다 말았다 막 이게 표피가 벗겨지고 하니까
0: 그렇죠.
1: 네. 뒤에서 한번 발라가지고 설사 떨어졌어도 그것이 커버할 수 있도록.
0: 네.
1: 그래서 배체법을 쓰시지 않았는가.
0: 아.
1: 네. 참 그 지혜가 매우 네. 훌륭하셨다. 저는 그런 생각을
0: 지혜가 대단하셨어요. 그죠?
1: 예.
0: 근데 그 시대에 그 비단에다가
1: 네.
0: 그렇게 조성을 하셨는데
1: 네.
0: 이제 스님 말씀 중에도 있으셨습니다만은 이 숭유억불 시대잖아요.
1: 예.
0: 조선 시대가. 예. 근데 그 시대를 거치면서 불교를 너무 많이 배척을 했기 때문에 불교 문화도 불교 미술도 이런 예술도 다 많이 배척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단절될 법도 하거든요.
1: 맞습니다.
0: 네. 그런데 이 그 고려 불화의 전통 제작 기법을 다시 복원하는 과정. 네. 이 과정이 결코 쉽지만 않았을 거예요.
1: 예.
0: 어떻게 우리 스님께서 이 전통 제작 기법으로 재현을 하고 복원을 하셨는지 네,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1: 저는 이제 고려 시대 때 불화를 단군 이래
0: 네.
1: 그 472년에 전개됐던
0: 네.
1: 그 미술품이라고 보거든요.
0: 네. 그렇죠.
1: 최상으로 아름답고
0: 네.
1: 정교하고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시대적이었는데 그게 이제 그 사실은 그때 당시만 해도 고려 시대 때도 이제 귀족과 천민 사회가 있었어요,
0: 네.
1: 스님. 그래서 그런 뭐 어려운 사람들은 상상을 할 수가 없었고,
0: 그렇죠.
1: 예, 귀족과 왕족들이 예, 호국불교식으로
0: 네.
1: 예, 그렇게 예, 또 그런 분들의 시주에 의해서
0: 네.
1: 예, 그렇기 때문에 금가루를 썼다든지.
0: 네.
1: 예, 뭐 거기서 보면 수정가루를 썼다든지
0: 네.
1: 경면 주사를 썼다든지
0: 네.
1: 뭐 이런 아주 고품격적인 네. 것은 알료를 쓰지 않았는가.
0: 네.
1: 또 뭐 연지색 같은 것은 보면은 선인장 벌레 피라고 그래요.
0: 오.
1: 예, 참 예, 그래서 이러저러한 거 뭐 조개가루.
0: 네.
1: 예. 뭐 또 나무.
0: 네.
1: 에서 채취하는 거,
0: 네.
1: 바닷가의 생명, 또, 뭐 아교로 끈끈하게 비단에다 붙여야 되니까.
0: 그렇죠. 예, 아교를 물소, 써야 되고.
1: 물소, 네. 가죽에 있는 끈끈한 아. 액체, 뭐 생선뼈, 네. 또 그런 거 등등으로 해서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런데 그 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타깝게도 이제 숭유억불 시대가 네. 1392년대인가부터 열리면서 네. 아 이게 그래서 지금도 모르는 사람은 네. 고려부라고 뭐고 불상이고 수학여행 가서 하나 사갖고 와서 집에 놓으면 큰일 난다고 보고 집에다 보시면 네. 네. 이게 왜냐면 조선시대 때 네. 불교를 말살시키려고 할 때 그런 네. 것을 참 하면 큰일 났거든요.
0: 그렇죠. 예. 네. 우리 스님은 아무래도 고려불화를 재현하시러 오신 것 같습니다. 이 생에. 네.
1: 아미타.
0: 그러니 평생을 수행이지 않습니까, 스님이. 네. 그런데 이제 당시의 제작 기법하고 예. 재료 같은 거 이런 게 다 스님이 이제 연구를 하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어디에서도 볼 수가 없어요. 스님이 다 찾아내신 건데 연구해서 재현을 하셨는데 고려불화가 채 20여 점도 남아 있지 않다고요?
1: 지금은 네. 아마 이제 간간 고려불화로 밝혀져서요.
0: 네.
1: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0: 조금 이제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러면 재현 작업을 이제 반세기 동안 네. 이어올 수 있었던 스님만의 원동력이 무엇일까? 예, 네, 궁금합니다.
1: 미쳐서 그렇죠. 제 정신이 네. 아니어가지고.
0: 아이고, 네, 스님. 네. 한 분야에 그렇게 집중하다 보면은 그걸 내가 그 분야에 미쳤어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네, 네. 우리 스님이 내가 그 분야에 미쳐서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미침이 없으면 일가를 이루기가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뭔가 하나에 미쳐 있어야 한 가지를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스님께서 고려불화에 평생을 바치게 된 어떤 특별한 인연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수많은 우리 스님들이 출가해서 살아갈 때 뭐 평생 공부만 해도 되고 앉아서 좌선만 해도 되고 또 나가서 포교만 해도 되고 요즘은 또 더 다양해졌어요.
1: 네.
0: 이제 그렇습니다. 저처럼 방송을 하는 스님도 있어야 되고 복지하는 스님도 있어야 되고 이렇거든요. 다양한 길이 있는데 어떻게 스님께서는 이렇게 고려불화, 이 불교 미술하고 인연이 되셨을까? 어떤 특별한 계기 있으십니까?
1: 저는 그 문제를 스스로 답하기를 아까 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어디선가부터 잘못돼서 인연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0: 네.
1: 아유 참 아까 북경의 묘유방장을 말씀하셨는데
0: 네. 북경의 개태사
1: 네. 네. 아, 참 그분이나 네팔의 투프텐 네. 롭상 라마라고 예. 계신데 그분은 108세에 열반에 드셨어요.
0: 아, 그러셨군요. 네.
1: 거기 갔을 때 제가 연부를 하니까 맨발로 뛰어내려와서
0: 네.
1: 그 주지한테 이제 어떤 스님이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후로 이제 제가 매년 가다시피 했는데 네. 가면은 그 나비처럼 날라와요.
0: 네.
1: 100세가 넘으신 분이 그때 네. 101살, 2살 막 이러셨었는데
0: 네.
1: 예. 그래서 저를 데리고 이제 그 스님 방으로 가시면은 보면은 가운데 부처님이 계시고
0: 네.
1: 우측에는 자기 은사
0: 네.
1: 은사가 다시 환생한 림포체,
0: 림포체. 예.
1: 두 네. 분을 모시고 네. 이쪽에는 제 도록을 모셔놓고
0: 네.
1: 하루에 꼭 아침마다 108배를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0: 그러시군요.
1: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악의적으로 네. 그랬던 인연이 아니라서 그랬든 간에
0: 네.
1: 국내외는 안 그렇지만 국내에서 사람들이 네. 무엇을 어떻게 하든 간에
0: 네.
1: 아, 이것은 내 소명이다 이렇게 했고 또

0: 세계에서 계신 많은 분들, 하버드대 네. 교수라든가 그런 분들이 저를 하나같이 우유하시고
1: 네.
0: 용기를 주시고
1: 네.
0: 그렇게 해서 좀 뼈에 사무치는 마음으로 네. 여기까지 걸어왔다 이런 네. 생각이고요.
1: 네.
0: 첫 번에 말씀드렸다시피
1: 네.
0: 타고 나기를 네. 그 뭐냐.

0: 40년을 고생을 했어요.
1: 40년?
0: 예. 40년을.
1: 외길로.
0: 예. 이제 좀한 10년 좀 넘게 네,
1: 그러셨군요.
0: 평온해졌습니다,
1: 네, 참
0: 스님.
1: 쉽지 않은 길입니다, 스님. 네. 스님, 후회는 없으시죠?
0: 네,
1: 행복하시죠?
0: 그렇습니다. 그냥
1: 그러면
0: 잘
1: 됐어요.
0: 살았다.
1: 네, 그러면
0: 지금 간다
1: 됐습니다.
0: 하더라도
1: 네.
0: 아, 잘 살았다.
1: 네.
0: 예, 그럼.
1: 우리 스님께서는 5회에 걸쳐서 뭐 프랑스 가면 우리 모두가 꼭 가야 되는 곳이잖아요. 이 루브르 박물관. 루브르 박물관에서 열린 프랑스 국립예술 살롱전. 네. 이 전시에 초청돼서 전시회를 하는 등 국내뿐만 아니라 그 해외 유수의 전시를 통해서 고려 불화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려 오셨거든요. 그 처음에 어떻게 초대를 받으셨어요?
0: 처음에는 이제 뭐 그쪽에 고대를 수석으로 나오신 분이 프랑스에서 활동을 하고
1: 아,
0: 계셨고,
1: 그러시군요.
0: 그래서, 아니, 그분이 나오셨더라고요. 나오셔서, 아, 이게 루브르에서 한다면 대단한 일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발은 됐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제가 하나 안타까운 게, 5회를 갔는데요.
1: 네.
0: 어쨌든 4회 수상을 했습니다.
1: 그러셨어요.
0: 하고 그랬는데, 지금도 프랑스,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중단이 됐어요.
1: 중단하게
0: 지금도
1: 됐군요.
0: 생각하면 몹시 내가 안타까운 게, 대작을 꼭 갖고 가서 세계인을 놀래줘야
1: 한번
0: 되겠는데,
1: 걸었어야 되는데.
0: 아니, 뭐, 그냥
1: 아쉽다.
0: 2m 몇십 cm짜리라도 갖고 가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 그랬군요.
0: 나라에 마침 어떤 대사가 일러주더라고. 한불 수교 몇 주년, 그래서 주니 스님 한번 알아보세요. 그래서 했더니, 뭐 엉뚱한 소리 하고 서양화가 아니라 지원을 안 하니 엉뚱한 소리를
1: 아이고.
0: 하더라고요. 그래서 끝내 이제 큰 작품은 못 갖고 가고,
1: 그러셨군요.
0: 거기 가서 그냥 우습지도 않게 그냥 그림을 그냥 거기 목재소 가가지고 나무 조금 사다가 액자 만들어서 액자도 만들 줄 알아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못내 아쉽다고 하면은 대작을 한 번도 못 보여줬다라는 거, 그런 것이 많이 아쉽습니다.
1: 제가 가끔 우리가 이제 전생사를 이야기하고 그 어떤 큰 불사를 할때왜 삼생을 와서 한다고 하잖아요. 아잔타 석굴의 석공이 그랬대잖아요. 스님은 또 오셔도 또 하시지 않을까.
0: 아니, 이제
1: 자, 다음 생에는
0: 고만하고
1: 몇 미터를
0: 고만하겠습니다.
1: 갖다 걸까요? 유럽에다가 가서 한번 휘날리셔야지 이제. 네,
0: 요번에
1: 참.
0: 그래서 프랑스에서 만났던 한그 사람도 미술을 연구한 사람인데 프랑스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저 전시회 한다니까 나온다
1: 네,
0: 그러더라고요.
1: 그랬군요.
0: 그래서 그분이 이제 와서 한번 법회를 여는데 스님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끌랑들 해봐. 그랬더니 그분이 손을 들고 오라는 거야. 그 프랑스에서 볼 때는 그렇게 거룩해 보이고 훌륭해 보였는데 속초 절에 와서 보고 너무 놀랬다는 거야. 그리고 또 수원에 있는 분원 와서 보니까 불자들이 그냥 스님한테 함부로 하더라는 거예요. 아, 이거 진짜 이게 말이 되는 건지 모르겠다.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냥 저는 우리 진명 스님만큼의 활동은 뭐 못했겠지만은 부처님 공양을 함부로 축내지 않고 살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답이 어찌 잘안된것 같네요, 스님.
1: 스님 아닙니다. 이제 우리 스님께서 정말 불교 미술사에 한 획을 그으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에 오셔서 외길로 꾸준히 이 불교 미술만을 고집하시면서 이걸 수행 삼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 오신 것만 해도 저는 조계종 승려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앞으로도 이 뒤를 이어서 누군가가 스님의 뒤를 이어 고려불화를 계속 전통을 이어가는 그런 제자를 잘 키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아미타부. 말씀을 드리고 아미타부. 싶습니다. 네. 이 시간 지대방에서는 고려불라를

0: 연구하시고 재연에 오신 월제 해담 스님을 모시고 이 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모아주신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ARS 전화 한 통화씩 후원에 동참해 주신다면 앞으로도 저희들은 의미 있는 시간 또 품격 있는 시간 만들어서 우리 후원자 여러분들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동참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우리 스님, 네 스님께서 재현하신 이 고려불안은 대한민국을 넘고 또 종교를 넘어서 네. 아주 세계적으로 그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고려불화 자체를 일본 문화재로 오해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움이 크시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셨습니까? 그동안에.
1: 그렇게 프랑스 루브르 가니까 일본 사람들이 자기네 거라고.
0: 아, 자기네 거라고? 예. 일본에 수월 가늠도가 있으니까.
1: 아, 예. 그리고 그분들이 뭐 자기네 거라고 막 우겨대는 거에 대해서 참 저는 화두입니다.
0: 네. 아,
1: 어떻게 생각을 네. 해야 옳은 예. 것인가.
0: 예. 예.
1: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선시대 거는 약탈이 많았죠.
0: 그렇죠.
1: 예, 근데 고려 거는 진짜 그거를 우리가 뭐 절도 다 불태우고 총도 그렇죠. 구부려서 무기 만들고 네. 뭐 스님들 환속시키고 네. 결혼시키고
0: 네.
1: 예, 이런 와중이고 뭐 불교라는 그 자체를 네, 용이치하고 했던 시대인데
0: 그렇죠.
1: 우리가 네. 그걸 어떻게 지켰겠어요. 네. 그래도 한편 생각하면 고맙다.
0: 네.
1: 이런 생각도 저는 갖고 네. 있습니다. 누가 욕을 하든 말든
0: 네.
1: 저 견해는 그렇습니다.
0: 네, 예. 그러시죠.
1: 예.
0: 이 고려불화가 이제 그런 까닭에
1: 예.
0: 어떻게 보면 복원 성공 이후에는 고려불화를 올바로 알리기 위해서 국내외로 동분서주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고려불화는 이제 고려청자와 함께
1: 예.
0: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민족문화유산의
1: 예.
0: 정수라고 예. 할 수 있거든요.
1: 예. 예.
0: 네.
1: 예.
0: 스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1: 고려하면은 불화 또 청자,
0: 네,
1: 도자기
0: 고려청자.
1: 이렇게
0: 네.
1: 볼 수가 있는데 여기 그 어떤 그 시대 상황이 중국하고 그때 맞물리거든요.
0: 그렇죠.
1: 예. 네. 예, 그런 상황이고 우리 백제 때 우리 선조들이 일본에 많이 건너가서
0: 그렇죠.
1: 도자기 같은 건 또 많이 만드셨어요.
0: 네. 네.
1: 그래서 일본에 퍼뜨리고 했거든요.
0: 네, 맞습니다.
1: 그래서 그런데 이제 조선시 이게 왜냐면은 그때 당시는 어쨌든 간에 그냥 뭐 몽고 침략
0: 네.
1: 내란
0: 예.
1: 외침 막 해가지고 정신이 없으니까
0: 예.
1: 본의 아닌 살상
0: 네.
1: 살상이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귀족이나 왕족들이
0: 네.
1: 참여하는
0: 네.
1: 예. 그래서 그때 당시 지금 남아있는 고려 불화가 거의 아미타불이나
0: 그렇죠.
1: 미륵불이나
0: 네.
1: 관세음보살님이나 지장보살님 이렇거든요. 유형이.
0: 네. 네.
1: 그렇게 이제 그때 당시 상황이
0: 네.
1: 아미타불을 잘 모셔놓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내세를
0: 네.
1: 내세를 기도를 한 거고
0: 네.
1: 미륵불을 저기 하면서 새 세상이 다시 네. 오기를 바란 거고
0: 그렇죠.
1: 예, 지장보살을 염하면서 주군이들을 위로하고
0: 네.
1: 관세음보살님을 염하면서 소원을 갈구했던 것이다.
0: 네.
1: 그래서 그때 당시에 부처님 그래서 화불이라고 하죠.
0: 네,
1: 그런데 이제
0: 맞습니다.
1: 그때 당시에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든가
0: 네.
1: 피로자나불 우리가 하는 뭐 노산화불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거의 그 좀 소수적으로
0: 네.
1: 조성이 되셨었고
0: 네,
1: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미타불
0: 네.
1: 그래서 아미타 신앙
0: 네.
1: 정토 신앙
0: 맞습니다.
1: 그래 이제 그렇게 온 건데 그분들이 예 것이 지금 이제 거의 남아 있는 게 그렇죠.
0: 네.
1: 그래서 많이

0: 소실되지는 않았는데
1: 네.
0: 똑같은 양식으로 조성된 것들이
1: 네.
0: 많이 없어졌을 거라고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2: 그러시군요.
1: 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스님께서 지난 3월에
0: 네.
1: 이 서울 포교의 거점을
0: 네.
1: 종로에서 강남으로 옮기셨더라고요.
0: 네.
1: 네. 그리고 제2의 도약을 이제 선언하셨어요. 서울 분원을 통해서 고려 불화를 어떻게 보면은 올바로 전승하고 또 세계 알리는 일에 더욱더 속도를 낼 수 있지 않을까
0: 네.
1: 그런 또 기대가 되거든요. 스님 생각 어떠십니까?
0: 우리 스님께 오서
1: 네.
0: 그렇게 하시니까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 이제 그 우리 스님은 또 대사회적 활동도 좀 적극적으로 하셨어요.
0: 예.
1: 지난해 보니까 12월에
0: 예.
1: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0: 예.
1: 제23대 총동창회장에 우리 스님이 만장일치로 추대가 되셨더라고요. 그런데
0: 예.
1: 21대, 22대 회장에 이어서 23대까지 동국대 불교대학원 최초 3년임 총동창회장이신데 우리 스님 각오의 한 말씀 들어볼까요, 그럼? 어떻습니까? 아이고.
0: 오늘 뭐 네. 이런 네, 프로그램에 뭐 알아서 잘못됐으면 어떻게 할 테고
1: 네.
0: 그렇지만은
1: 네.
0: 사실 우리 진명 스님 성품이 원만하시리라 저는 이렇게 알고 왔거든요.
1: 네.
0: 근데 그게 틀린 말, 틀린 생각이 아니었어요. 예. 네, 참 우뚝솟은 소나무처럼 그렇게 장대하시고 또 여유가 있으신 그 모습을 참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는 성격이
1: 네.
0: 그 어떤 한 분야의 리더십이 고려불화를 50년간 미쳐왔듯이
1: 네.
0: 누구든 그래. 원력을 네. 세운 자 앞에
1: 네.
0: 대원력을 세운 자를 막을 네. 수는 없는 거거든요.
1: 맞습니다.
0: 예, 그런데 제가 이제 동창회의 그 리더가 돼서 2회를 연임을 하고
1: 네.
0: 이제는 못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냥 사실은 해주시오 하니까 괜찮은 거죠.
1: 네.
0: 당장 내려놓으시오 싸우싸 뭐 이게 두려운 일이겠더라고요. 그게
1: 네.
0: 그 무서운 일일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 마지막으로
1: 네.
0: 한 번 더 하겠다 그랬는데
1: 네.
0: 회칙을 하여간 고쳤습니다.
1: 네.
0: 고쳐서 이제 한 번 더 하는데 때 맞춰서 이렇게 제가 이제 출간도 하고
1: 네.
0: 전시회도 하게 돼서
1: 네.
0: 조금 잘 못 이끌어가서 좀 송구스러워.
1: 네, 아유 스님 동창생들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스님. 총동창회 회장님이 이렇게 네. 또 큰 전시를 펼치시고. 또 고려 불화의 뭐 거의 세계적인 1인자이신데 얼마나 그 원우들이 고맙고 또 축하할 일이겠습니까? 아마 원우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고요. 아무튼 스님 이제 이번 전시를
0: 네.
1: 원만하게 잘 전시가 회향되길 바라고요. 우리 BTN 불교 TV의 시청자들을 위해서 끝으로 덕담 한 말씀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0: 네,
1: 너무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
0: 예.
1: 시간 관계상 좀 제가 예. 생략을 하고
0: 예. 예,
1: 덕담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0: 예.
1: 네.
0: 저는 BTN에 참 오래간만에 왔습니다.
1: 네.
0: 옛날에 한 25, 6년 전에 우리 여기 이사장 큰 스님
1: 네.
0: 뭘 위시로 해서 우리 구본일 사장님과
1: 네.
0: 인연이 돼서 그때는 그분들이 필러라는
1: 네.
0: 타임을
1: 네.
0: 제 그림을 넣어주셔가지고
1: 그러셨고.
0: 계속 애를 써주셨고 네. 특히 그 우리 성자 우자 큰 스님이 하셨던 말씀이
1: 네.
0: 지금도 귓가에 쟁쟁한 것은
1: 네.
0: 이것은 배운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1: 맞습니다.
0: 아, 예, 그러면서 네. 저를 위로하셨던 그런 크신 게 지금도
1: 네.
0: 귓가에 그냥 쟁쟁합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정말 BTN이 지금 경제력이 어떤지는 몰라도 상당한 발전이
1: 그렇죠.
0: 될 것 같다
1: 네.
0: 이런 생각이고 우리 불자님들이 이제

0: 최근에 보면은 절마다 불교 대학이니 뭐니 해가지고
1: 네.
0: 그래가지고 우리 절을 운영하는 스님들이 좀 네.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의 말씀 중도 사상을 네. 잘 유념들 하셔가지고
1: 네.
0: 우리 BTN에도 조금씩 그거 좀 시주 좀 해서
1: 네.
0: 정말로
1: 네, 예,
0: 이 법보시가 끊이지 않게
1: 네.
0: 부처님 진리가 끊이지 않도록
1: 네.
0: 2570년이나 내려온 이 역사를
1: 네.
0: 우리 불자들이
1: 네.
0: 어떻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는 분들의 자자손손
1: 네.
0: 또 스스로들 부처님의 대자비 광명이
1: 네.
0: 함께 하셔서
1: 예.
0: 영원토록 좋은 열반 세계에 들기를 네. 기원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1: 예, 우리 스님께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0: 예.
1: 저희들도
0: 예.
1: 여러 가지로 어려운
0: 예.
1: 상황이 있지만
0: 예.
1: 그래도 힘을 내서 좋은 프로그램을
0: 예.
1: 모든 제작진들이 애써서 잘 만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0: 아미타.
1: 늘 응원해 주십시오.
0: 아미타.
1: 네,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0: 우리
1: 건강하시기
0: 스님.
1: 바랍니다.
0: 예. 네, 모두들 복 받으세요.
1: 자, 어쩌면 우리가 오늘 만나는 것은 한 폭의 그림이 아니라 천년 전 고려인들의 신심과 예술론 그리고 부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10월 12일까지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북끝으로 나투신 천년의 장엄 전시를 통해 고려불화의 숭고한 아름다움을 여러분 직접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BTN 불교TV의 모든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처럼 의미 있는 시간 만들 수 있도록 동참하고 후원해 주신 우리 후원가족 여러분을 축원하는 마음으로 몇 분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구대희 불자님, 남애경 불자님, 서숙화 불자 가족 여러분, 그리고 붓다회 모든 후원자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대방에서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귀한 분 모시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스님께서 북끝에서 부처님을 조성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마음 안에 부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BTN 불교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명입니다. 1995년 개국한 한국 최초의 불교 텔레비전 BTN 불교 TV는 24시간 명상과 산사의 풍경 그리고 큰 스님들의 법문으로 여러분의 마음속 평안과 지혜를 밝히는 진리의 방송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방송포교에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쉽고 간편한 ARS 전화 한 통으로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전할 수 있습니다. 후원전화 060-800-7000번 ARS 한 통화의 보시 공덕이 여러분의 삶에 더욱 큰 복덕과 인연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납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BTN 불교 TV와 함께하는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에서 제9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AI의 기술로 새롭게 만나는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법문의 깊이를 더하고 마음을 읽는 스피치. 새로워지는 전법의 길을 넓혀갑니다. BTN 불교 TV 대표 아나운서 김지원. AI 활용.

0: 활용 교육 및 콘텐츠 제작 전문 강사 PD 이혁준. 스님의 한마디가 더 넓은 세상에 닿도록 AI로 만드는 법문 과정과 스피치 교육 과정을 BTN 불교 TV에서 준비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전법의 새로운 길이 펼쳐집니다. 교육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은 BTN 부따회 콜센터 1855-0108번입니다. 본 교육은 대한불교조계종교육원 승려연수 인증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0: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미혼 남녀 15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는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힐링 사찰. 영천 은혜사에서 은빛 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축제의 설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BTN 붓다회 절로 갈까와 함께하세요.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
1: 연불 최고 영인 스님, 연불 천도 가피력. 드디어 연불 최고 영인 스님이 부산 금정산에 연수함을 열어 불자님들의 조상 천도와 집안과 자손들의 발복을 위해 연불 정진하고 계십니다.
2: 부처님, 제 자식만큼은 잘 돼야 합니다.
3: 부처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1: 조상님들의 원들을 풀어 천도제를

지내주어야 집안과 자손들이 발복하고 운이 열립니다. 영인 스님의 염불 천도법은 부처님에게 어려움을 고하고 조상님들의 원을 풀어드리게 해 신묘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디 조상님들께 공을 드리고 천도제를 올려드리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염불 제1 부산 연수암 영인 스님 010-7674-3457번입니다.

오는 10월 18일 일본 후지산 홍원사에서 대구 통천사, 오사카 통천사, 후지산 홍원사에 한국과 일본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2027년 아리스포츠컵 원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다국적 스포츠 교류의 활성화를 기원하는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스포츠로 하나 되고 불심으로 화합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비구니회에서는 순국선열, 애국열사, 강제징용 희생자를 위한 한민족 영산문화제를 오는 9월 19일 서대문 독립공원 추념탑 앞에서 봉행합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무연고 영가를 기리며 추모하는 행사에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573-7601번입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인연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를 49일간 봉행합니다. 9월 6일 입제하고 10월 24일에서 25일까지 회양제를 봉행합니다. 수의 동참에 무량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불국토상조에서는 10월 1일 BTN 불교TV 2층 무상선원에서 법률사무소 정금 박순배 변호사와 함께 특별 강연을 진행합니다. 유언장 작성법과 장례 이후 알아두어야 할 유산 상속에 대한 법률 내용을 쉽게 알려드립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070-4623-5217번입니다.

0: 나상도 지혁진의
1: 근황 열전
2: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너무 멋있어요.
2: 아, 진짜.
3: 그 슈트핏에 반했어요. 그 반듯한데 언제부터 그렇게 반듯하셨는지 궁금해요.
4: 이 방송 일을 한 20여 년 하면서 지금 이런 지금의 제 모습이 더 굳어지게 된 거예요.
2: 아, 이렇게 완성이 되신 거예요.
5: 안녕하세요. 저는 쾌동이라고 해요.
6: 진짜 비결은 반전의 완벽함에 있어요. 아나운서 출신의 신뢰감 넘치는 눈빛에 마이크만 잡으면 사람 마음을 들었다 놓았다 하는 치명적인 트롯 감성까지 더해지거든요.
2: 이미지와 어울리는 예명 하나 추천해줘.
4: 예명이 나.
6: 김클래식은 어떠신가요? 하지만 저는 김낭만을 강력 추천합니다.
2: 김낭만.
6: 성이 김이고 이름이 낭만이라니.

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릴레이 특강 지혜의 다락방의 김지원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을까요? 이 옷장에 가득 찬 옷을 보고 아이, 올해는 옷을 좀 그만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느덧 현관 앞에 떡 하고 도착한 택배 상자를 마주한 경험 말입니다. 아, 이 정도는 살 수 있지. 이건 꼭 필요한 옷이었어. 라고 스스로 합리화를 해보지만 마음 한쪽이 어쩐지 불편했던 그런 날. 오늘은 옷을 사지 않겠습니다의 저자이자 환경운동가인 이소연 작가님 모시고 이 마음 한편의 불편한 고리를 끊어낼 방법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옷을 사지 않기로 했습니다라는 책을 쓴 저자 이소연입니다. 지난 시간에 옷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오염과 착취가 있는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옷을 정말 좋아했던 제가 그런 현실을 알고 나서부터 7년째 새 옷을 사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짐에 대해서 썩 반갑지만은 않은 반응들까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7년 동안 이 실천을 이어오면서 사실 정말 한순간도 쉬운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길을 걷다가도 예쁜 옷을 보는 것만으로 너무 고민이 되고 저 옷만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제가 이 실천을 이어오고 있는 이유는 이 실천이 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한다면 충분히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서인데요. 오늘은 옷을 사지 않아 봐야겠다 결심을 했는데 어떻게 안 사고 또 옷을 입고 지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질문과 팁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옷을 사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야기하면서 제가 입었던 엄마 옷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강의는 저희 언니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제가 옷을 사지 않기로 결심했을 때 가장 심드렁한 반응을 보였던 사람이 바로 저희 언니였어요. 제가 언니랑 꽤 오랜 시간 같이 살았는데요. 자매이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둘이 같이 이제 지내면서 가방도 나눠 입고 뭐 신발도 같이 신고 하게 되는데요. 저희 자매도 그렇게 옷을 나눠 입는 사람 중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옷을 사지 않기로 결심하고 언니의 첫 반응은 그래, 네가 얼마나 할수 있나 보자. 뭐이 정도였어요. 뭐 응원도 비난도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고 나서 언니의 표정이 확 어두워지면서 어느 날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옷안 사는 건 상관없는데 앞으로 내옷 입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새 옷을 사지 않기로 결심하고 언니가 산새 옷들을 제가 이렇게 빼서 입으면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언니의 새 옷은 안 입고 있었거든요. 언니가 옛날에 사두고 방치해둔 헌 옷들만 제가 입고 있었는데 그 옷까지도 다 입지 말라는 이런 선포를 저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언니가 원래 안 입는 헌 옷만 입는 건데 그것도 안 돼?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요. 어느 날부터 자기의 카드 값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살펴보니 네가 옷을 안 산다고 했던 그때부터 자기 카드 값이 많이 나왔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살펴보니 집 앞에 쌓여 있는 택배 상자의 수가 제가 옷을 살 때와 사지 않을 때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사지 않은 옷들을 언니가 대신 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심지어 언니는 이런 주장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너는 그런저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판매량, 소비량을 줄이기 위해서 옷을 안 사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그 옷을 내가 다 산다니까? 그러니까 너의 운동은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옛날처럼 반반씩 우리가 사자라고 저를 유혹했어요.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죽을 때까지 옷을 전혀 사지 않는다고 해도 제가 샀을 그 옷들을 누군가, 제 친구들, 저희 언니 같은 사람들이 사간다면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런 문제들은 전혀 해결이 되지 않을 겁니다. 사실 이런 절망감은 언니가 얘기하기 전부터 예감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옷을 사지 않기로 결심해도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이라던가, 새해라던가, 크리스마스라던가, 이런 삶의 많은 이벤트에서 소비를 촉진하는 이벤트를 보고, 그리고 그 이벤트에 더 많은 소비를 하는 사람들의 소식을 뉴스로 접하면서, 나는 지금 너무 큰 힘을 들여서 옷 사기를 참고 있는데, 사람들이 저렇게 소비를 한다면 이건 너무 허무해라는 감정이 들더라고요. 옷안 사기뿐만 아니라 환경에 있어서 어떤 실천들을 해오신 분들이 있다면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내가 열심히 제로웨이스트를 하려고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는데 마트에서 비닐봉지를 무료로 주거나 사람들이 소비를 더 많이 한다면 저의 이 오늘 하루의 실천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저도 그런 감정을 정말 잘 알고 있지만 저는 오늘 그게 무력감으로 이어질 게 아니라 오히려 더잘 설득하고 함께 해보자고 하는 제안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언니, 그리고 쇼핑을 함께 하던 저의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패션 산업의 문제를 잘 설득력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예를 들어 이렇더라고요. 제가 소개팅을 앞둔 친구에게 쇼핑하지 마. 지금 지구온난화가 심각하고 지구기온이 1.5도 이상 올라가고 있으니까 쇼핑을 안 하러 가는 게 좋겠어. 라고 얘기한다면 그 친구는 제 말을 가뿐히 무시하고 쇼핑을 하러 갈 겁니다. 제가 친구를 방에 가둬둔다고 해도 온라인 쇼핑을 이어가겠죠. 그 친구가 쇼핑을 하는 진짜 이유를 들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진짜 이유가 쇼핑으로 전혀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걸 설득하면 그 친구도 쇼핑을 할 요인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제가 친구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넌 옷을 왜 사? 이 옷은 왜산것 같아? 하면서 질문을 해보니까 친구들의 답변이 저마다 달랐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런 땡땡이 패턴이 없었거든. 그래서 이걸 산 거야. 라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제 기억으로는 그 친구가 분명히 땡땡이 옷을 입고 있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아니야, 지난주에도 땡땡이 옷 입는 거 봤어. 라고 얘기하니까, 아, 그거랑 이거는 크기가 조금 달라. 라고 하면서 이 옷을 산 이유를 합리화를 하더라고요. 제가 조금 더 질문을 해보니까 그 친구가 그 옷을 산 진짜 이유는 어떤 패턴이 없어서, 어떤 컬러가 없어서라기보다는 멋있어 보이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좀 개성 있고 독특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라는 진짜 이유가 나왔습니다. 사실 옷이란 게 굉장히 사회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우리가 새 옷, 트렌디한 옷을 쇼핑하고 집에만 혼자 있는 경우는 사실 많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옷을 입고 새로운 장소에 가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나의 이 개성과 나의 이 나다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쇼핑을 하는데요. 앞선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패션업계에서는 자신들이 만들어둔 옷을 많이 소진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유행이라는 트렌드를 만들고 사람들이 따라오게끔 유도하는 광고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내고 있었어요. 지난 시간에는 패스트 패션을 중심으로 이런 트렌드가 만들어지고 빠른 소비가 유도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제 친구들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싼 옷, 그런 패스트 패션 옷은 사지 않고 명품을 사서 오래 입으면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멋을 둘러싼 패스트 패션뿐만 아니라 어떤 브랜드들이 있고 그런 브랜드들을 입는 것은 과연 괜찮은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하나씩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비싼 명품을 사서 오래 입는 것, 이건 괜찮을까?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비싼 값을 내면 그만큼의 값어치 있는 제품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인데요. 오늘날 패션 산업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예시로 한 가지 브랜드 가방을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브랜드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살 수 없을 만큼 인기가 있는 그런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심지어 판매 실적을 많이 많이 쌓아야만이 이런 가방을 살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가격은 수천만 원에 해당하고요. 소재는 다양한 소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동물 가죽을 이용한 가방이 가장 비싸다고 합니다. 악어 가죽 가방을 만들려면 악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브랜드에서는 악어 농장을 많이 짓습니다. 꽤 최근까지도 호주에 악어 농장을 지었는데요. 문제는 이 악어가 편안하게 쉬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빨리 많이 가죽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악어의 손톱, 발톱, 이빨을 다 제거한 상태로 악어를 기르는 그런 농장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가죽을 얻기 위해서 한 생명을 기르고 죽이고 가죽을 얻어서 제품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어렵게 공수한 이 제품이라면 가격도 수천만 원에 달한다면 이걸 나만 잘 쓸 뿐만 아니라 대대손손 물려서서 이 가방을 오래오래 써야 할 것으로 기대되기 쉬운데요.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명품 브랜드 대부분이 남은 재고를 그대로 불에 태우다가 들통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봤을 법한 대부분의 브랜드, 백화점 1층에 가면 보이는 대부분의 브랜드들이 같은 관행을 하다가 걸렸는데요. 멀쩡한 가방을 왜 태웠을까요? 판매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패스트 패션 브랜드와 같은 경우에는 팔리지 않으면 할인 전략을 통해서 소비를 유도합니다. 제품을 팔리지 않은 채 창고에 두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많은 비용이 드니까 할인을 전 세계로 하면서 물건을 뿌리는 거죠. 하지만 명품 브랜드에서 할인하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80% 세일, 90% 세일, 심지어 10% 세일도 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명품 브랜드입니다. 브랜드의 질이 좋아서 명품이 된 것이 아니라 가격 자체가 하나의 허들이자 마케팅 전략이 되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할인을 할 수 없는 거죠. 할인을 하지 않아서 남은 이 재고들, 창고에 컨테이너에 계속 쌓여 있다 보니까 보관 비용이 너무 부담인 거예요. 그래서 한 브랜드당 수천억 원에 해당하는 그 브랜드 제품을 그대로 불에 태운 것입니다. 사실은 윤리적인 문제도 굉장히 크죠. 많은 노동력을 들여서 심지어 이런 동물의 자원을 활용해서 만든 제품을 그 누구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폐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명품 브랜드의 현주소였습니다. 제가 이런 현실들을 살펴보면서 명품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더 크다라는 발견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명품에 관련된 다큐멘터리 기사들을 보면서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마구 찾아봤는데요. 그 취재 과정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그 명품 브랜드들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굉장히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서 디자인을 활용했더라고요. 제가 발견한 굉장히 흥미로운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분은 한 명품 브랜드의 창시자이자 최초의

디자이너입니다. 그런데 이 디자이너가 지냈던 시대상은 왼쪽 사진과 같이 여성들이 굉장히 펑퍼짐한 드레스, 화려한 액세서리를 들고 다니는 것이 하나의 시대상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 디자이너는 굉장히 독립적이고 진취적인 여성이어서 이런 드레스를 입기가 싫었대요. 게다가 이 드레스는 무게가 15kg에서 20kg에 달하는 굉장히 무거운 철제를 입고 입어야 하는 드레스였기 때문에 걷기는 물론 뛰거나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것도 굉장히 불편했다고 해요.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여성 입장에서는 맞지 않는 그런 드레스였던 거죠. 그래서 이 디자이너는 최초로 여성용 와이드 팬츠를 개발합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와이드 팬츠가 최근에 이제 유행을 하면서 여성들이 예전에 유행했던 불편한 스키니진에서 벗어나서 굉장히 편리하게 활동성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인데요. 당시에도 이 마을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브랜드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 브랜드 이미지를 쌓아올 수 있었던 건데요. 최근에 이 브랜드는 가방 하나에 수천만 원에 해당하는 그런 가격으로 팔리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최근에는 이 브랜드 제품을 사기 위해서 서로 오픈런을 하고 제품을 사기 위해 싸우는 그런 장면까지 연출이 된다고 합니다. 이 브랜드 중에 가장 유명한 또 제품 중에 하나가 트위드 소재로 만든 자켓이 있는데요. 그 자켓 역시 당시에 쉽게 못에 찢어지지 않도록 튼튼한 소재로 입으라고 창시된 제품이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날 오픈런을 해서 소비하는 이 가방, 자켓들을 과연 사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입는 소비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 높은 가격이 주는 브랜드 이미지만을 소비하기 위해서 해당 제품을 소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디자이너가 이 브랜드를 만들었을 때 나왔던 그 철학과 가치관은 전부 사라지고 오로지 사치품으로 소비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명품의 현 주소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제가 지난 시간 소개드렸던 저희 30년, 40년 된 그런 옷들을 생각해보면 비싼 옷이라고 해서 오래 입고 또싼 옷이라고 해서 빨리 버려야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심지어 의도적으로 제품의 질을 떨어뜨리고 빨리 소비하게 하는 계획적 진부화 전략이 함께 가면서 비싼 거니까 오래 입을 거야라는 기대감은 더 이상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친구들에게 들었던 질문이 있어요. 새 제품을 안 산다면 폐자원을 활용해서 나오는 그런 옷들이나 가방은 그런 건 소비해도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저한테 링크를 막 보내주더라고요. 처음에 이런 제품이 막 유행하기 시작했을 때 저도 이런 제품들을 보면서 아, 나도 이제 쇼핑을 할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쓰레기를 활용해서 만든 옷이라면 나도 마음껏 소비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안심이 된 거죠. 하지만 이것도 살펴보니 그렇지 않았는데요. 플라스틱을 활용해서 폐 페트병을 활용해서 패딩과 티셔츠를 만든다는 광고가 줄을 잇습니다. 그런데 이 브랜드들의 상품을 직접 살펴보면요. 100가지 상품 중에 한두 가지 정도꼴로 이런 재생섬유를 활용한 옷을 판매하면서 웹사이트나 쇼핑몰이나 이런 곳에는 다 친환경적인 것처럼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인기가 더 올라가서 해당 제품들이 품절되거나 전년 대비 두배 생산량을 늘렸다라는 보도자료도 나오고 있죠. 사람들이 워낙 기후위기와 지구온난화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런 소비를 하는 게 지구에 좀 이로울 거야 라고 생각하고 소비를 하게 되는 그 현상을 기업들이 이용한 건데요. 저는 안타깝게도 이런 마케팅 전략이 전혀 기후에 이롭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린워싱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친환경적인 것처럼 홍보하지만 사실은 전혀 친환경적이지 않은 거죠. 제가 실제로 이 제품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취재해보면서 폐 페트병이 여러 제품 중에도 가장 재활용하기 쉽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사실 투명한 폐 페트병은 기존에도 매트리스나 뭐 단열재로 잘 활용이 되고 있었는데요. 패션 기업에서 이 친환경, 에코라는 키워드로 옷을 더 많이 판매하기 위해서 폐 페트병을 많이 수입했고 그 과정에서 폐 페트병의 가격 자체가 60% 정도 오르는 현상도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패션 기업에서 재활용을 해서 옷을 만든다고 하면 버려지는 섬유를 재활용하는

재활용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섬유는 이따가도 함께 살펴보겠지만 재활용이 굉장히 어려운 제품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장 재활용률이 높은 투명한 페페트병을 골라서 그것으로 또다시 새 옷을 만든다면 그건 전혀 친환경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제품들을 마음 놓고 친환경이라고 소비하시는 분들이 있었다면 그 이면을 한번 다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옷이 재활용률이 되게 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는 되게 분리배출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고, 심지어 옷도 따로 수거할 수 있는 헌옷 수거함이 있습니다. 특히 초록색으로 생겨서 뭔가 친환경적인 그런 모습을 기대하게 되는데요. 제가 살펴본 현실은 이것 또한 그렇지 않았습니다. 헌옷 수거함에 버려지는 옷들 중에 딱 5%, 그러니까 100벌이 버려진다면 딱 5벌만 국내에 남고요. 나머지는 다 해외로 수출 혹은 기부되어 폐기된다고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제가 조금 취재를 해보니까요. 중간 선별업체 입장에서는 이 헌옷 수거함에 버려지는 옷들 중에 사실은 한국에서 사회적인 기능을 하기 어려운 옷들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찜질방에서 나온 그런 옷들, 기능은 멀쩡하지만 선거 때 활용된 그런 자켓, 바람막이라고 해서 그 선거용 자켓을 입고 한국을 돌아다니기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옷이 옷으로서 물리적인 기능은 하지만 사회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옷들은 전부 수출 대상이 되고 결국에는 개발도상국에 버려지게 되는데요. 개발도상국에 버려진 그런 옷들은 쓰레기 산처럼 쌓여서 전혀 처리가 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옷끼리 분리배출을 해서 버린 건데 이게 왜 재활용이 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산처럼 폐기되는 거야? 이걸 다시 재활용할 순 없을까? 여기서 저희가 재활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소재별 재활용 비율을 한번 살펴보면요. 종이가 66%, 유리가 27%, 플라스틱 백틱병이 29%, 그리고 옷이 12%로 나옵니다. 재활용이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단일 소재로 분류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종이, 페트병, 유리를 분리하는 것이 이 소재가 섞여 들어가지 않고 단일 소재로 나뉘어서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그런 시도인데요. 옷을 옷으로 재활용하니까 분리배출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사실 옷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복합 소재입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옷만 살펴보더라도요,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이 단추가 있고 옷이 있고 이 옷과 옷을 연결하는 실은 또 다릅니다. 바지의 경우에는 조금 더 복잡하죠. 겨울옷을 생각해보면 훨씬 복잡합니다. 패딩, 뭐 외피, 내피, 시보리, 지퍼, 이런 것들을 다 분리해서 버리지 않기 때문에 옷 자체로서 재활용이 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이 옷이 버려지는 곳이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에서 이런 것들을 정밀하게 발라서 재활용을 하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결과,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옷이 산처럼 쌓여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헌옷 수거함에 옷을 버릴 때, 아, 여기에 들어가는 건좀 재활용이 되겠지 하는 기대감도 사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재활용함에 버리는 것보다 그 옷을 내가 가지고 최대한 다양하게 많이 소화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법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패스트 패션, 그리고 명품 브랜드, 심지어 페페트병을 활용한 것, 그리고 헌옷 수거함의 함정까지 쭉 말씀을 드리다 보면 많은 분들이 되게 피곤해 하세요. 그리고 절망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아니, 그래도 환경에 좀 도움이 되길 바래서 그런 재생섬유를 활용한 옷을 산 건데, 그것까지 안 된다고 하면 도대체 옷을 어떻게 입으라는 거냐? 저는 이 질문에 집중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떤 옷을 입을지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옷들을 어떻게 입을지에 대한 생각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옷들도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7년 동안 새 옷을 사지 않으면서 쌓인 팁들을 하나씩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옷은 무조건 구매해야지, 소비해야지만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 것 같아요. 저 역시 그랬죠. 쇼핑하는 것만이 유일하게 멋을 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옷을 사지 않고 나서 오히려 내가 진짜 더 멋을 내는 방법을 발견한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 해볼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요. 바로 쩌렁쩌렁 주변에 소문을 내는 겁니다. 아마 제 강의를 앞서 듣고 아 나도 옷장 정리를 한번 시작해야겠다. 옷장을 한번 쫙 비우고 미니멀리즘으로 살아봐야겠다 라고 생각하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옷장 정리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쉽지 않아요. 오늘 하려고 했다가 에잇 모르겠다 하고 이렇게 절망하게 되는 게 또 옷장 정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옷장 정리부터 할 게 아니라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제가 처음에 옷을 사지 않기로 결심했을 때 그 실천을 이어오기가 정말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유혹이 너무 많은 거였죠. 근데 그때 제 친구들이 옆에서 제가 옷을 사려고 이렇게 옷가게 근처로 가면 너 옷 어제 안 산다고 했잖아 하면서 저를 이렇게 쿡쿡 찌르더라고요. 저는 그런 간섭이 없었다면 아마 지금까지 실천은 절대 해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나도 옷을 좀 많이 샀던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꼭 평생 안 사야 되는 건 아니죠. 이번 계절 아니면 이제 반년 정도 남은 이 오랫동안은 옷을 안 사봐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시고 그걸 혼자만 생각할 게 아니라 주변에 이야기를 하면서 나에게 적당한 간섭을 할 수 있게끔 열어두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방법으로 이어지는데요. 주변에서 옷을 안 사겠다는 다짐을 들은 친구들은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할 겁니다. 처음에는 의심도 하고요. 진짜 안 사는 거 맞아? 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조금 지나면 너 옷 아직도 안 사? 라는 질문을 할 겁니다. 이건 제가 다 경험한 건데요. 제 친구들 그리고 회사 동료들이 혹시 옷 아직도 안 사면 괜찮으면 내가 입던 옷 중에 괜찮은 거 있는데 좀 줘볼까? 라고 하면서 선물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다 큰 성인이 성인에게 헌 옷을 주는 게 좀 낯설다 보니까 받는 저도 주시는 분도 좀 쭈뼛쭈뼛합니다. 아기들에게는 우리 아이가 입던 옷인데요 하면 선물하는 게 익숙하지만 성인에게는 뭔가 그게 좀 불편하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걸 한 번만 해보면요. 정말 재밌는 새로운, 완전히 새로운 쇼핑의 경험을 해보시게 될 겁니다. 특히 제가 회사에서 어떤 분이 이제 옷 바구니에 계절이 지나가면서 옷장 정리를 했는데 좀 어울릴 것 같아서 가져왔다라고 하면서 옷 선물을 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날 그 많은 옷 중에 옷을 딱 한 벌밖에 못 가져갔어요. 나머지는 다른 분들이 이거 나한테 어울릴 것 같아 하면서 다 가져가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되게 재밌는 일이 생긴 게요. 그 다음 계절 그리고 그 다음 계절에 더 많은 분들이 자신의 옷을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옷을 교환할 수 있는 자리가 생겼고 그렇다 보니까 누군가에게는 헌옷이지만 저에게는 새 옷이 되는 그런 경험을 작게나마 모두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옷을 교환하다 보면 새 옷을 사지 않고도 충분히 새 옷 같은 옷을 확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옷을 교환하거나 나눔할 만한 커뮤니티나 모임이 나는 없다, 그런 분위기를 좀 조성하기도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한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바로 21프로 파티라는 행사인데요. 다시 입다 연구소라는 그 기관에서 주관을 하는 행사로 이 행사에는 입장료 5,000원 정도를 내고 들어가면 내가 가져간 물건의 개수만큼 새로운 물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옷뿐만 아니라 신발이나 액세서리, 모자, 가방 같은 것들이 굉장히 다양해서 꼭 사이즈에 맞지 않더라도 옷을 가져올 수 있고요. 특히나 되게 재밌는 경험은 신발 같은 경우에 정말 나에게 딱 맞는 사이즈가 있을 때 그 신발이 저에게 정말 새롭게 다가오거든요. 만약에 그냥 백화점에 가서 신발을 샀더라면 돈만 주고 어떻게 보면 그냥 누구나 소비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었겠지만 이 21프로 파티에서는 이 제품마다 각 전 주인이 남겨놓은 작은 쪽지가 있습니다. 그 쪽지에는 그 전 주인이 이 제품에 붙여준 이름, 언제 샀는지, 왜 샀고 왜 보내주게 되었는지에 대한 사연이 짧게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어떤 이야기가 담긴 물건이 저에게 오는 경험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옷도 21프로 파티에서 얻은 옷인데요. 그분이 회사에 취직을 하셨다가 생각보다 이런 옷을 입을 기회가 많이 없어서 내놓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옷을 입을 때마다 회사에 가는 느낌, 비록 강연이지만 어딘가 포멀한 복장이 필요할 때마다 이 옷을 입고 그 전 주인분의 사연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쇼핑만이 재밌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교환하는 자리도 정말 재밌다는 것을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저는 먼저 버리기, 비우기보다 그 옷들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캡슐 옷장이라는 개념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캡슐 옷장이라는 것을 옷장을 새로 사야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옷장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가정집에서 쓰는 옷장은 벽면 한쪽을 꽉 채울 만큼 굉장히 큰 옷장이죠. 이 옷장에 옷이 많이 가득 차 있으면 어떤 옷이 어떤 옷인지 구분하기도 어렵고 코디를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옷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도 아, 오늘 뭐 입지? 하고 고민하게 되고 저녁에는 또 쇼핑을 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죠. 저는 이 옷장을 전부 다내 옷장으로 볼게 아니라 딱한 켠만 나의 옷장으로 보는 캡슐 옷장의 개념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이건 계절마다 이 캡슐 옷장의 옷을 다르게 구성하는 방식인데요. 이 전체 옷장을 내 옷장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이번 계절에 입을 옷을 엄선해서 이 좁은 구역에 한 옷장에 정리를 해두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옷장은 완전히 옷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폐쇄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계절에 이렇게 옷을 입고 다음 계절을 다시 꾸릴 때이 옷장을 열면 마치 쇼핑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런 옷이 있었네, 이런 옷이 있었는데 또 같은 걸살 뻔했네, 라는 경험을 내 옷장 안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옷장 정리를 위한 새로운 물건을 구입하지 마시고 이렇게 개념을 활용하여 새로운 옷 입는 방법을 시도해 보시면 충분히 한정된 옷 안에서도 코디를 해보는 경험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이런 경험은 여행에 가신 분들 아마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캐리어에 3벌에서 5벌 정도의 옷만 있어도 사실은 여행 기간 내내 문제없이 코디를 할수 있죠. 그 개념을 우리 옷장에도 적용해 보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중고 옷을 구매해 보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요. 많은 분들이 새 제품을 구매하면서 뭔가 석유 냄새 난다, 새옷 특유의 냄새가 난다라는 경험을 해 보셨을 거예요. 그 냄새는 사실은 모두 화학약품의 흔적입니다. 그 약품을 빼기 위해서 일부러 세탁을 하고 베란다에 걸어두고 하실 텐데 사실 중고 옷은 몇 번의 세탁을 거듭한 옷이기 때문에 개인의 피부 안전에도 훨씬 더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고 옷이 마치 돈이 없어서 아니면 뭐 돈을 아끼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리고 지구의 건강을 위해서도 좋고 합리적인 선택이다라는 걸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중고거래 앱이 나와서 그런 앱을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게 판매하는 게 아니라 비영리단체에 기부하거나 나눔하고 그 옷을 또 다시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할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 그런 비영리단체에 중고 옷가게도 확인을 해 보시면 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쭉 소비자로서 할수 있는 그런 팁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사실은 제도적인 변화가 함께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EPR 제도라는 제도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영어의 앞글자를 따서 생산자 책임을 확장한다. 그러니까 이 옷을 팔아서 돈을 번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이 그냥 옷을 판매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판매하고 버려지고 폐기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런 부담을 기업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 그런 제도입니다. 패션 산업뿐만 아니라 뭐 건축이나 음식에도 적용이 될수 있는 분야인데요. 패션 쓰레기가 워낙 많이 나오고 있는 오늘날인 만큼 패션 산업에도 이 EPR 제도가 적용이 돼서 소비자의 이런 움직임과 함께 기업과 정부의 제도가 함께 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오늘 옷에 대한 좀 어두운 이면,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팁들을 소개드렸는데, 사실은 저는 아주 어렸을 때 패션 디자이너가 꿈이었어요. 옷을 디자인하고 트렌디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던 제가 이제 옷을 사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다니 뭔가 너무 많은 변화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강연을 준비하면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원래 저희 꿈이었던 패션 디자이너에 조금 더 가까워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옷에 대한 진짜 이해를 하고 애정을 토대로 옷을 나답게 입어보자라는 제안을 하게 된 거니까요. 우리가 옷을 사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입습니다.
죽은 이유

0: 후에도 수의를 입고 있죠. 옷은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모두가 입어야 하는 그런 대상인데요. 이런 옷을 그냥 단순히 싸다는 이유로, 트렌디하다는 이유로 일회용품처럼 버리는 대상으로 볼 게 아니라 나의 가치관을 잘 드러내고 나의 여정을 함께 해주는 이런 반려 대상으로 생각하면 옷에 대한 태도를 새롭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 강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작가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새 옷을 구매하지 않고도 이 나눔이나 교환을 통해서 또 멋지게 코디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알려주셨는데, 작가님 책을 통해서 삶의 변화를 느낀 분들 분명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있으세요?
0: 저도 처음에는 체감을 사실 못했어요. 근데 이제 책을 내고 뭐 북토크라던가 강연을 통해서 이제 독자분들이 오셔서 이거 입고 1년째, 뭐 2년째 옷을 안 사고 있다. 네. 이런 분들이 실제로 존재하시는 게 저도 충격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그냥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또 좀 실천을 해본다는 네. 그런 움직임이 생기는 게 저도 신기하더라고요.
1: 이제 실천을 하다 보면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도 알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그런 실천과 마음이 더 고맙다고 맞아요.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건, 그럼 그렇게 작가님처럼 7년 그리고 2, 3년 동안 새로운 옷을 사지 않았다는 건 이 체형도 좀 유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노력도 하세요?
0: 맞아요. 이게 정말 이게 실질적으로 이 옷을 입으려면 체형이 네. 똑같아야 하기 때문에 이게 정말 다이어트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유지어터라고 하죠.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실제로 그 실천을 이어오셨다고 하신 분들도 자기도 몰랐다. 이 체형 유지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건강도 챙길 수 있는 네. 그런 생활 습관이 아닐까 싶습니다.
1: 또 다른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의 생각이 모두 다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는 작가님의 이 삶을 보고 누군가는 아 참 피곤하게 산다.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냐라는 시선도 분명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0: 맞아요. 이게 아무래도 옷은 모두가 이제 입는 것이다 보니까 더 거부감이 있기도 한 것 같아요. 이 작고 소중한 취미마저 네. 빼앗으려 한다니 하는 반응들이 있는데요. 저도 옷을 좋아했다 보니까 그런 고민에 너무 공감이 되고, 이게 무작정 그냥 쇼핑을 다 안 하고 무엇을 안내자가 아니라 진짜 잘 이해 하고 입어보자라는 쪽이니까 네. 좀 그렇게 설득을 해보려고 저도 노력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무분별한 소비를 좀 줄이자 이런 마음이시잖아요.
0: 네.
1: 작가님, 참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기에 아직 실천을 하지 못한 저는 사실 좀 감사하다는 마음이 우선 듭니다. 진심으로 고맙다는 이야기 먼저 전하고 싶고요. 작가님 패션 또 웨딩에 이어서 다음 책을 준비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다음 시선은 또 어디에 머물까요?
0: 제가 이 책의 주제가 사실 저의 인생의 흐름과 되게 네. 같다고 느껴져요. 20대에는 소비, 30대에는 결혼. 그럼 이제 남은 건?
1: 맞춰봐도 되나요?
0: 어떤 걸까요?
1: 혹시 육아와 출산일까요?
0: 맞아요.
1: 맞나요?
0: 네. 맞아요. 제가 결혼 책을 쓸 때, 취재를 할 때도 결혼 다음에 더 큰 세상이 있다. 육아의 세계에서 소비가 끝이 없다. 이런 얘기를 네.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또 만약에 출산을 하게 된다면 필연적으로 그 주제를 그렇죠? 다루게 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사실 나를 위한 소비는 좀 줄일 수 있겠지만 아이가 태어나면
0: 맞아요.
1: 작가님도 방법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해보는데, 어떤 내용들이 담길지 함께 기대를 하면서 또 다른 책이 이 세상에 나오면 작가님을 지혜 다락방에서 한 번 더 뵐 수 있기를 함께 고대하겠습니다. 4주간 반짝이는 지혜를 아낌없이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작가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4주간 이소연 작가님과 함께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작은 실천이 모여 더 멋진 미래를 마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오늘부터는 유행에 쫓겨 새로운 옷을 사기 전에 장롱 속 입고 있던 내 취향이 온전히 묻어있는 옛 옷들을 꺼내보는 건 어떨까요? 이 작은 실천이 멋진 내일을 불러올 거라 확신합니다.

BTN 불교 TV는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이 마음과 정성을 온전히 담아 멋진 방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도 이 가치,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고 정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을 계속해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혜 다락방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지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더 멋진 주제로 멋진 통찰과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갈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고려 불화대전이 9월 30일부터 10월 12일까지 세종문화회관 제1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5m에 이르는 수월관음상과 500나한상, 아미타 내영상 등 대작이 공개됩니다. 천년 전 고려의 화려한 빛과 숭고한 정신이 담긴 해담 스님의 고려불화 전시회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638-3721번입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인연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살아가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 77제 기도법문을 봉행합니다. 49일 동안 7번의 제를 봉행하며 스님들의 환희로운 법연의 장이 매주 펼쳐집니다. 설법을 듣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약사열애불 개금불사를 봉행합니다. 여법학에 모셔질 약사열애불의 가피 아래 치유와 희망이 가득한 도량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받치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불을 모시는 원불 봉안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0: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1: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0: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법주사는 진흥왕 14년 때 의신대사가 창건한 사찰입니다. 법주사의 모든 건축물에는 시대의 해법과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0: 법지사는 풍수적으로 배가 항해하는 그런 형국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로부터 이 배에는 무거운 돌을 실으면은 가라앉을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나무로서 이렇게 목탑 형식의 팔상전을 지은 것입니다.
1: 팔상전 한가운데에는 1층부터 5층 꼭대기까지 하나로 연결된 기둥, 심주가 있습니다. 심주는 바람과 지진에도 전체 건물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탱해줍니다. 팔상전은 탑의 신성함은 유지하면서도 예배당의 기능을 결합하여 종교적 요구를 충족시켰습니다. 신도들이 팔상전 주위를 도는 탑돌이는 미륵불이 도래할 미래 세상을 향한 간절한 염원이었습니다. 법주사의 보물들은 미륵 미래의 구원이란 하나의 주제로 꿰어져 있습니다. 천년의 세월이 담긴 이곳은 단순한 사찰이 아닙니다. 발길 닿는 곳마다 국보와 보물이 숨쉬는 문화재 보물창고입니다. 법주사에는 우리 민족 예술의 정수가 집대성되어 있습니다. 속리산의 거대한 암벽이 법을 설하는 미륵불로 깨어납니다. 바위 속에 숨어있던 자비의 형상이 천년의 세월을 뚫고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성년지에선 무거운 돌을 종이처럼 깎아낸 신라의 솜씨를 볼 수 있습니다. 쌍사자 석등은 신라 석조 예술이 도달한 최고의 경지입니다. 석조 이견보살 입상에서는 유려한 신체 곡선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사천왕의 생동감 넘치는 자태에서 신라 석공들의 거친 순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대웅보전에선 신성의 세계가 열립니다. 염주를 꿰면 내 안에 번뇌를 씻어냅니다.

삶이 다하는 순간 우리는 끝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불교는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여정의 시작이라고. 불에 태워보낸다는 뜻을 지닌 다비는 육신을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불교의 장례 의식입니다. 탐욕과 집착으로 이루어진 이 몸, 잠시 빌려쓴 인연의 그릇을 내려놓고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 장자귀에 정성스럽게 모셔진 육신은 엄숙한 의식 속에서 불길과 마주합니다. 타오르는 불꽃은 단순한 소멸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고 번뇌를 태워 없애는 수행의 상징입니다.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것은 사라짐이 아니라 다음 생을 향한 또 하나의 흐름입니다. 의식은 경건하게 이어지고 남겨진 이들은 고요한 마음으로 떠나는 일을

슬픔 속에서도 존재의 이치를 되새기며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님을 배워갑니다. 다비는 이별의 의식이면서 깨달음을 향한 마지막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는 진리. 그 속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지금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타오르는 불꽃 앞에서 비로소 또렷해지는 물음. 다비는 말없이 전합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라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인연의 길 위에서 또 다른 만남이 이어질 것이라고.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 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산임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0: 고3인 아이가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매일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때
1: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2: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1: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0: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오래된 사유의 땅 인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부다가야 성지의 대탑이 우뚝하다. 무명의 중생계에 비로소 지혜 광명이 시작된 곳. 깨달음을 구하는 불자들에게 부다가야의 보리수는 세상의 중심이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열어보이신 진리에 닿고자 세계인의 발길이 이어지고 온몸으로 귀의하며 깨달음을 구한다. 부다가야에서 시작된 깨달음의 빛은 세계 각국으로 전해졌고 1600년 전 바다의 실크로드를 따라 한반도에도 전해졌다. 환희의 신심으로 맑고 밝은 법음이 시작된 것이다. 한국 불교의 성지 경주 토함산. 한반도로 건너온 불교는 석굴암을 중심으로 활짝 만개했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신라의 정신이고 신심이었다. 이 땅을 불국 정토로 장엄하고자 했던 신라인들. 그들의 불심이 구현된 불국사다. 불국사는 다시 복원됐으나 관광 사찰에 지나지 않았다. 대표적인 관광 사찰 불국사를 살아있는 수행 도량으로 바꿔놓은 분. 성림당 월산 대선사다.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대선사였으나 혼란의 시대 종단을 바로 세우는 일에도 적극적이었던 이사무회의 걸림없는 선지식. 당신은 철저하게 화두를 챙겼지만 근기에 따라 제자들을 지도했던 승속의 귀처. 월산 스님의 걸출한 면모와 걸림없는 행보는 당신이 체득한 중도의 구현이었다.
1: 방선주피가 옳은 것인가, 입선주피가 옳은 것인가? 한 말씀 읽어주세요. 입선주피를 치면은 말이죠. 가부좌를 풀고 앉아서 견딘 줄도 못한다기지. 그렇다면 다시 말해서 문을 꽉 닫혀주는 것이 옳은 것인가, 문을 확 열은 것이 옳은 것인가 이 말이에요.
0: 시비 분별, 극단에 치우친 마음이 문제다. 마음을 닦는 선에 대한 관심은 동양을 넘어 서구 사회로 확장되고 있다. 복잡하고 빠른 첨단 과학 시대. 맨하튼의 한 명상 그룹이 거리로 나왔다. 경계에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마음. 마음의 주인을 찾는 길 위에서 동서양이 하나로 만난다. 분별을 떠난 참선의 자리. 불의의 세계다. 고요적적한 토굴에서나 시비 난무하는 정화불사 복판에서나 월산 스님은 흔들림이 없었다. 입판과 사판을 가리지 않고 한국 불교를 반석 위에 올려놓은 스님의 경지는 중도에서 나온 걸림없는 행보였다.
1: 마치 중도라 하는 것은 구름마가 바퀴가 둘이 있다. 양쪽 구름마 바퀴가 가령에 말해서 대라합시다. 그 두 바퀴를 한꺼번에 끌고 가려면은 신보가 있어. 신보가 있어서 그 신보가 당기면은 그 양쪽 바퀴가 절로 따라오듯이 그 중도 하나만 치어들면은 대법이 전부 다 따라오는 거예요.
0: 1945년 해방을 맞았으나 한국 불교는 수레바퀴의 신보를 잃은 상태였다. 수행 환경은 처참할 정도로 열악했다. 청정승가의 전통은 허물어졌고 대처 육식이 예사로운 외색 불교로 물들어 있었다.
2: 지금까지 저희들은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지금의 현상을 단순한 외부의 음해와 몰리에로 구실삼아 무사한 일을 한다면 교단은 더 큰 위기와 재앙에 휩싸일 것이며 부처님의 가르침과 선대의 수행정신을 우리 스스로 포기하는 것에 다름 아닐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0: 월산 스님은 1948년 향곡 스님과 함께 봉암사 결사에 합류했다. 당시 봉암사는 부처님 법대로 살자는 눈 푸른 수자들의 결기 도량이었다.
2: 저희 참회 제자들은
0: 훗날 한국 불교의 대들보가 된 당대 최고의 선사들이 모여 부처님 법대로 살기를 맹세했다. 철저한 공주 규약으로 결계를 치고 무섭게 정진했다. 저마다 출가 정신을 고추 세우는 여법한 결사 도량이었다. 이후 봉암사는 자정과 쇄신의 아이콘이 됐다. 월산 스님은 부처님 법대로 오롯이 정진했던 봉암사 결사 때를 이렇게 회고했다.
3: 향곡 스님이랑 거기서 지낼 때에는 하루 나무에 한 짐씩 하고 산에 가서 나무 하루 한 짐씩 하고 그리고 넘주를 외우고 아침마다 넘주를 외우고 그리고 정진 열심히 했습니다. 아니 그때는 참 수행인다운 그런 생활한 것 같은데 요새는 뭐 그렇지 못하고 좀 폐퇴한 생활하는 대기지 그때도 비하면.
0: 6.25 전쟁으로 봉암사 결사는 중단됐지만 그 정신은 한국 불교를 바로 세우는 기틀이 됐다. 1953년 금호 스님이 선학원 조실로 추대됐다. 일제강점기 이후 대부분의 사찰 주지는 대처승이 차지하고 있었다. 금호 스님은 대처 측에 수좌 전용 수행 도량을 촉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국의 비구들이 선학원으로 모여들었다. 청정승가인 비구, 비구니의 수행 도량이 절실한 상태였다.
4: 일제에 물러가시니까 우리도 수행할 사찰을 몇 군데만 달라. 그때 몇 군데만 달랐어요. 그때는 18개 사찰이라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뭐 6개 사찰도 8개 사찰도 말하고 그리고 이제 18개 사찰을 달라고 하니까 명분이니까 준다고 했어요. 준다고 주려고 보니까 깔고 앉는 주지들이 영도 안 쓰니까 안 내놓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정화 발기를 시작했습니다. 발기 위원장이 됐어요.
0: 비구 대처 간의 대립은 사회 문제로 이슈화됐다. 여염집과 다를 바 없이 변해가는 사찰 풍경에 실망한 이승만 대통령이 불교 정화에 유시를 내렸다. 월산 스님도 스승 금호 스님을 도와 정화불사의 일선에 섰다.
5: 2월 12일 불교 재건 비상정회가 서울 조계사에서 있었습니다. 비구승과 대저승 대표 각각 15명씩으로 편성된 이 비상정회의 탄생은 8년간을 끌어오던 우리나라 불교계 분쟁의 종지부를 찍고 모든 불교도들이 하나로 단합하게 될 기틀을 마련하고 다시는 이 나라 불교도들이
0: 정화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불량한 마음의 때를 씻어버리는 것이라던 스승 금호 스님의 말씀을 한시도 잊지 않았다.
6: 또 조계종단 같은 경우는 그 정화운동을 인해서 종단 재정립이랄까 한국불교 전통 또는 한국불교 나아갈 방향을 재정비함으로써 자기 가치를 정비한 의미 있는 운동이었습니다.
0: 정화불사로 종단은 비구승단으로 재정비됐지만 내부적인 문제로 진통과 혼란을 겪어야 했다. 월산 스님

0: 당시 비구종단의 무질서와 반승가적 활동 등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준엄한 경책으로 종단의 좌표를 바로 세웠다. 비구여, 고향 산천을 등지고 부모 형제를 떠나올 때 칼날처럼 날카로웠던 이성, 오상고졸의 국화가 무색하게 면벽부동하던, 오로지 맑고 곧은 긍지는 어디로 시집 보내고 권력 앞에 무릎을 꿇고 황금과 명예의 추파라니 이 무슨 망령인가. 현대 한국 불교의 산맥은 만공에서 보월, 그리고 은사이신 금오 스님을 거쳐 월산 스님에게 이어졌다. 부러질지언정 타협하거나 휘어지지 않는 월산 스님의 날카로운 선기는 경호에서 월산으로 이어진 한국산의 가풍이기도 했다.
1: 그 당시에 이제 성철 선사, 행골 선사, 월산 선사 이러한 분들이 이제 서홍 선사 이러한 네 분들이 지방을 맡아 주석해서 한국 불교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시대였구만. 종단의 큰 정회에도 앞장서서 큰 공헌을 했고 우학을 일생토록 지도하는데 큰 역할을 하셨구만. 그리고 또 그 불국사 주지로 주지 조실로 개미해서 계시면서 선언을 잘 개설해가지고 지방 수자를 많이 지도를 하시다가 멋진 그 해양을 또 하시고 그리고 위대한 그 월산 선사시구만이에요.
2: 불국사 조실 스님하고 우리 종정 스님 인연뿐 아니라 아무 큰 스님 인연도 이렇게
1: 말씀하셨죠. 아, 그렇지. 월선 스님은 그런 이제 복도 많으시고 종례도 짬지기 해왔고 이제 또 일가견도 뚜렷이 안목을 뭐 이라서 금모 선사의 제자가 되었고 이제 그러한 안목을 갖춘 때문에 이제 행국 선사도 같이 가서 탕마를 해도 더욱더 안목이 넓어지고 밝아졌구만. 행국 선사를 만남으로 인해서 또 내가 행국 선사의 제자로서 또 자 여기서 지낸 인연으로서 막 자주 불국사를 찾아가서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존경받는 그런 선배구만.
0: 세 속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월산 스님은 출세간의 표상이었다. 1974년 불국사 주지 소임을 맡은 월산 스님은 중창불사로 강원과 선원을 개설했다. 관광사찰 불국사가 수행정진 도량으로 거듭난 것이다. 불국선원의 입재 법문은 지금도 스님의 육성 법문이다.
3: 자신이 뭐냐, 자신이 뭐냐 하는 것을 알면 불법을 다 아는 게요. 모든 것이 거기에 따라 있는 거니까. 출가한 사람은 다 버리는 거 아니요?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자산도 버리고 명예도 버리고 버리고 나왔단 말이에요. 나와서 수도해 보니까 다 결국 것은 내 거다 그 말이에요. 버리고 난 뒤에 내 거를 취급하는 거하고 버리기 전에 내 거를 취급하는 거 그 천양기가 달라요. 모두 내 거를 모두 맴돌아보고 노력하시오.
0: 호방한 무소유의 길. 월산 스님의 출가 인연은 도봉산 망월사에서 시작됐다. 해방을 맞기 1년 전, 당대 걸출한 선승들의 도량인 도봉산 망월사로 수려한 외모의 젊은이가 찾아들었다. 망월사 조실 금오 스님을 찾아온 30초반의 젊은이 월산이었다. 월산의 출가 의지는 확고부동했다. 젊은이의 법기와 됨됨이를 한눈에 알아본 금오 스님은 월산이란 법명과 함께 삼위계를 주고 제자로 받아들였다. 경허 만공으로 이어진 한국 불교의 선맥을 잇는 금오 선사의 첫 제자가 된 것이다. 때마침 도봉산 암봉 위로 보름달이 떠올랐다. 이렇게 시작된 월산이란 법명은 이후 이어질 월자문중의 시작이었다. 이듬해인 1945년 월산 스님은 덕숭산 만공 스님 회상에서 첫 번째 수선안거를 나게 된다. 공양주 소임을 자처하며 당대 최고의 선승으로 추앙받는 만공, 고봉, 금오, 전강 스님 등 당대 네로라는 고승대 덕과 함께.

0: 한 수선장이었다. 초심납자 월산 스님에겐 인연의 장이기도 했다. 정해 선원 첫 안거에서 만공 스님께 받은 화두가 이모였고 시신마였다. 분별과 상대의 세계를 떠나 본래 면목을 찾아 들어가는 길 없는 길. 이모엇고는 월산 스님이 평생을 참고한 화두며 도반이었다.
1: 정진은 항상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렇게 호흡 속에서 항상 이목고 할 때 이만 하시거든. 이목고란 말 안 하고 이 하는 말을 항상 하시거든. 차 탈 때도 이 염색 타시고 내릴 때도 이 하시다가 이렇게 손님 잘 가시라고 해놓고도 돌아서면서 이 여니까 항상 정진을 항상 하셨던 것 같아요.
0: 수선 안거를 마친 월산 스님은 3년간 운수 행각에 나서기도 했다. 이후 스님의 발길이 이어진 곳은 전라남도 보길도. 고산 윤선도의 유배지로 유명한 곳이지만 금호 스님의 오도 보림지이기도 했다. 보길도에서 금호 스님은 운수 행각에서 돌아온 제자의 공부를 점검하며 틈을 주지 않고 몰아붙였다.
2: 보길도라는 섬이 있어요. 보길도라는 섬에 이제 가서 산에 가서 이제 계실 때 돌멩이 하나 집어다 내 앞에다 놓으면서 이 돌멩이는 마음에서 나왔느냐 어디서 나왔느냐 그걸 물어요. 그래서 내가 돌멩이를 확 집어내 던졌거든.
3: 예.
2: 던지니까 또 집어다 놓고 또 물어요. 그러니까 또 집어다 놓고 두 번째 집어다 놓고 물는데도 한다 답변을 못했어.
0: 돌멩이가 마음 밖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 묻는 스승의 질문에 답변하지 못했다. 부끄럽고 참담했다. 스님은 보길도 남은사에서 주기사 알기로 화두 참구에 매달렸다. 서암, 해암 등 한국 불교의 대들보가 될 여러 명의 수좌들이 이곳에서 금호 스님의 지도를 받기도 했다. 월산 스님은 남은사에서 비룡 스님과 함께 침식을 잇고 용맹정진하기도 했다. 그대로 지혜의 바다와 한 몸이었음을 알게 된 것은 1953년 청도 적천사 토굴에서 홀로 수행할 때였다. 월산 스님은 가장 인상 깊었던 수행처를 묻는 제자들에게 적천사를 언급하곤 했다. 양식이 떨어지면 대구까지 나가 탁발해야 하는 불편한 곳이었지만 이곳에서 스님은 안목이 밝아지는 수행의 결실을 얻는다. 적천사에서 견처가 밝아진 월산 스님은 이때부터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간다. 금호 스님을 도와 정화불사의 실무진으로 앞장서고 종단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총무원장 소임까지 월산 스님의 거침없는 행보는 철저한 수행의 결과였다. 예로부터 18도인이 난다는 결기도량 태백산 금봉암도 스님의 수행처였다. 호랑이 밥이 되거나 18번째 도인이 되거나 생사를 초월한 결정심이 있어야 견뎌낼 수 있는 전설의 도량이다. 각화사 태백선원은 월산 스님뿐 아니라 수월, 금호 등 선지식들의 수선도량이었다. 월산 스님은 입적하는 그날까지 찾아오는 납자들을 제접하며 정진하고 또 정진하라는 것이었다. 정진하지 않는 사람은 안중에도 없었다. 평소 인자하고 자비로운 분이었지만 대중 스님들의 공부에 방해되는 행동은 결코 용서하지 않았다. 정화불사가 일단락되면서 월산 스님은 설악산 신흥사를 비롯해 여러 곳의 본사 주지 소임을 맡아 쇠락한 전통 사찰을 일신하기도 했다.

0: 정화불사로 종단이 재정비되고 조계종단은 청정승가의 위상을 갖추어가고 있었다. 정화불사의 헌신적이었던 금오 스님은 말년에 법주사 조실로 주석하고 있었다. 그 무렵 월산 스님은 법주사에 불교 전문 강원을 개설했다. 스님은 평생 화두선으로 정진했지만 참선만 고집하지 않았다. 수주 아들에게 금강경 독송을 권하고 저마다 근기에 맞는 수행법을 인정했다.
1: 저도 이제 조실스님 모시고 지내면서 제자들에게 항상 얘기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 금강경은 손에 놓지 말고 꼭 항상 수지해라. 그리고 그 공부함에 있어서는 다 필요 없으니까 모든 걸 내려놓고 공부하면 된다. 그러면서 저에게도 화두를 내려주셨거든요. 만법 길 일기 하처라는 화두를 내려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평생을 공부를 해서 나태함이 없이 흐트러짐이 없이 공부하는 데 잘 지녀다녀라고 제가 또 받았고 그러듯이 그 조실 스님은 하나하나 제자들에게 따뜻함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그 기억이 너무 남는다라고 할 수 있죠.
0: 1968년 가을 사리각에 머물던 금오 스님이 문도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다. 뒷일을 부탁하기 위해서였다. 부촉의 과정은 이랬다. 금오 스님은 문도들을 향해 말없이 오른손 바닥을 들어보였다. 이에 월산 스님이 글을 써서 올렸다. 오래전 적천사 토굴에서 등력한 월산 스님의 견처였다. 참모습 깨닫고 보니 부처와 조사가 어느 곳에 있는가. 몸속에 하늘과 땅 본래 감추어 있으니 몸을 뒤쳐 사자후를 하노라. 세우지 않고 버리지 않고 쉬지 않도다. 전법이 있고 열흘 뒤 시대에 걸출한 스승이었던 금오 스님은 이승과의 인연을 거두었다. 세수 73, 범납 57. 독자적인 선풍을 크게 떨친 위대한 종장의 마지막이었다. 한국 불교에서 금오 선사의 빈자리는 월산 스님이 메울 수밖에 없었다. 이듬해인 1969년 월산 스님은 총무원장에 취임한다. 대중의 요구에 부응해 중책을 맡아도 소임을 다할 뿐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다.
2: 큰 스님께서도 참선을 평생 하셨지만 주제도 여러 번 하시고 또 종단에도 나가서 원로원도 하시고 원로우장도 하시고 주제도 여러 군데 하셨어요. 동화사, 신흥사, 법주사, 불국사 이런 데. 실제 그 스님은 이제 참선을 제일로 주장하시고 제일 강조하셨지만 생활 속에서는 생활선, 생활 속에서 정진하는 것을 제일이라고.
0: 중국 선종의 본찰, 남화선사로 가는 길이다. 오래전에 입적하신 스승 월산 스님을 기리며 제자들이 해능 조사를 참배하는 순례길에 올랐다. 스승의 문화에서 눈과 귀가 열린 제자들은 보이는 것마다 스승의 음성이고 가르침이다. 육조 해능 스님이 모셔져 있는 조전부터 참배했다. 등신불로 모셔져 있었다. 시공을 초월해 월산 스님은 해능 스님과 각별한 인연이었다. 깊이 흠모하고 평생 기이를 챙겼다. 등신불로 모셔진 이 모습을 직접 친견했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지. 해능 조사 앞에서 스승의 부재가 새삼 가슴을 친다. 육조 해능 스님의 진신을 모셔놓았던 탑이다.
3: 평소에 흠모하고 흠모의 그 일환으로서 육조 단경을 많이 보시고 강의해

0: 응용하시고
1: 6조당
0: 법문도 하시고
1: 6조당경에서 어느 부분이 혹시 인상적이라든지 강조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0: 다 인상적이지만 응무소주 이생기심은 진리 전체에서 함유해서 산다는 그런 뜻이. 예? 응무소주 뻑뻑이 주한 바가 없으니까 우주 전체에 다 자유자재 세계에서 산다 그런 뜻이라고. 조실 스님이 말씀한 것은 천지 여와 동금 하늘과 더불어 나의 한 뿌리야 전체가.
2: 여기서
0: 만물 여와 동체 만물이 이 다 한 몸이라. 그런 의미에서 응무소주 이생기심은 어마어마하게 그 포괄적인 의미라. 녹자로서 함축된 얘기.
3: 깨달음의 세계는 분별이 없건만 여의지 못한 중생심은 보이는 것마다 잡히고 분별한다.
4: 이 세계 전체를 시방세계라고 해요. 여러분 이 시방세계가 사면 전체가 어디 걸림이 있습니까? 걸림이 있다면은 모든 데 걸려서 속박이 당해가지고 꼼짝을 못할 거이고 시방세계가 탁 터져서 아무것도 걸림이 없다 하면은 해탈일 겁니다. 내 이 몸뚱이가 시방세계에 꽉 차가지고 시방세계의 우주 진리하고 나하고 둘이 아닌 경계가 꽉 돼가지고 그러고 봐야 돼요. 그런 거로 천지 여와 동근이라 천지하고 나하고 그 근원이 둘이 아니다 알람 하는 건 소용없어요. 아는 것 가지고는 소용없습니다. 팔만 대장경 모든 것을 지식으로 알아야 소용없어. 먹어야 돼. 증득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증득을 해야 돼. 그것이 내가 돼야 한다고 말입니다.
3: 스님은 지식으로 아는 것을 경계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가슴이 움직여야 살아있는 공부다.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변화한다. 내면의 변화를 위한 또 다른 명상센터 잭 콘필드가 운영하는 스피릿 록이다. 부정적인 마음과 정서는 홀로 생겨난 것이 아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불교적 연기관은 월산 스님의 천지 여와 동근과 다르지 않다. 진리는 동서양이 다르지 않으니 마음의 평안을 이루는 길이 선이고 명상이다. 마음을 열고 바라보면 세상과 내가 둘이 아니다.

어느 계절인들 아름답지 않을까만 불국사의 갈은 화려하면서도 장중하다. 잘 정돈된 천년 고찰의 아름다움이다. 도량의 구석구석, 축대 하나, 기둥 하나에도 심오한 의미와 은유의 상징 세계. 불국사는 세계적인 한국 전통 사찰의 백미다. 눈 덮인 설경의 안양교는 또 얼마나 가슴 설레이는 정토의 영감인가. 벚꽃이 만개한 날 불국사 정원을 거닐어 본 일이 있는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불국사는 불교 문화와 건축예술의 정수로 세계인이 즐겨 찾는 한국

0: 문화관광의 대표적인 사찰이었다. 오늘날과 같이 복원되기 전까지 불국사는 폐사지나 다름없었다. 1969년 불국사 복원위원회가 구성되고 대대적인 복원 사업이 시작됐다.
1: 문화홍보부에서는 신라 불교 문화의 정수인 불국사

0: 1973년 6월 3년이 넘게 이어진 복원공사가 마무리됐다.
1: 박 대통령은 통전 준공식에 참석한 다음 불국사를 돌아보았습니다. 불국사 주지 최월산 스님의 영접을 받은 박 대통령은 대웅전에 참배하고 자연보호존 운동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0: 복원공사가 끝난 이듬해 월산 스님은 불국사 주지로 임명됐다. 주지 소임을 맡고 스님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선원 개설이었다. 관광사찰 불국사가 수선도량으로 거듭난 것이다.

0: 안거철마다 월산 스님의 가풍을 흠모한 수좌들이 불국 선원으로 모여들었다.
1: 만약에 불국사에 이 선원과 광원이 없었다고 한다면 불국사는 하나의 관광지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오지만도 이 선원에서 수행하는 스님들이 꾸준히 수행을 하고 있고 또 강원에서 많은 학인들이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국사는 그야말로 오래된 1500년 된 고찰이지만도 단순히 관광지가 아니라 수행의 본래 수행의 본거지가 그대로 남아있고 불국에서 회향했다는 점에서 선과 교로 회향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군더더기 없는 월산 스님의 가풍은 수주아들의 귀감이 되었고 전국 30여 곳의 선원의 조실로 추대되어 납자들을 지도했다. 김제 모악산 아래 금산사. 스님은 미륵전과 방등 계단으로 유명한 금산사 설해 선원 조실로 있으며 수주아들에게 금강경을 독송하게 하는 등 독특한 월산의 가풍을 선양하기도 했다. 주지든 조실이든 스님이 주석하는 인연도량은 그대로 선불장이었다. 숨길 수 없는 선사의 면모였다. 철저히 무소유로 안빈낙도하는 대선사였지만 스님은 웅장한 산세와 기상을 유난히 좋아했다. 생전에 북한산의 장한기상을 즐겨했던 스님을 위해 제자들은 장군봉 아래 월산 스님의 부도탑을 모시기도 했다.
2: 그러니까 이사를 겸변문요. 에? 수행이 있다면 조용한 데 정력체 있으면 수행하고 그러지 그런 사변적으로 그렇게 큰 절을 맡아서 중창하고 중수하고 또 뭐 그 저 수행과 교육도량을 만들고 이런 것이 드물어요. 아니 그런데 이러면 다 겸비했다고요.
0: 장엄한 자연 경관은 물론이요, 구르는 돌멩이 하나에도 우주가 담겨 있다. 해제철을 맞아 월산 스님의 문도들이 신도들과 함께 대만 불광산사를 찾았다.
3: 지금 여러분들께서 들어가실 곳을 예경대천이라고 하는데요. 예경이라는 말이 이제 예를
0: 거대한 수행도량이며 문화센터고 복지기관이다. 어서 견성 성불하여 보살행을 닦으라던 스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만 같다.
4: 지금 방향상으로 저쪽이 서쪽이고요. 지금 우리가 있는 쪽이 동쪽입니다. 즉 부처님의 말씀이 서쪽에서 인도에서 시작되어서 동쪽으로 전파하는 과정을 상징하고요. 즉 인도에서 시작되어 중국으로 넘어왔다라는 그 상징성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불광산사의 모든 불자들이 5개 외에도 지켜야 할 7가지의 덕목이 있습니다. 그 7가지의 덕목을 상징해서 7개 탑이고요. 팔도는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팔정도를 상징합니다. 이 중간에 이 길을 저희는 성불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성불의 길을 따라가면은 부처님의 경지에 오를 수 있다는 그런 상징을 갖고 있습니다.
5: 근데 우리 조실 스님께서 평소에 삼계 공일가라는 말씀 많이 하셔. 삼계는 하나의 지방이다. 식구고 지방이다. 한 가족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신다므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 진리는 뭐 일치하듯이 조실 스님의 이념이나 불광산사 지향하는

0: 시방인 모든 사람이 인연을 맺게 한다는 그런 정신이나 일치한다고 생각돼서 이 조실스님의 어떤 본고향에 온 그런 기분입니다. 예.
1: 수행의 공덕을 어떻게 회향해야 하는지, 어떻게 보살행을 닦아야 하는지 월산 스님의 가르침과 함께 영감을 주는 도량이었다.

0: 월산 스님의 가풍을 그대로 잇고 있는 불국 선원은 일반 선원과 다른 점이 있다. 석 달 안거가 끝나는 일주일 전 대부분의 선원은 용맹정진에 들어간다. 그러나 불국 선원에선 용맹정진이 없다. 엄격한 청규로 규제하고 장군죽비로 혼침을 깨우기보다는 소나무 숲길 산책을 권하셨다.
1: 대중들이 이제 의논해가지고 용맹정진 하려고 건의를 이제 드렸었거든요. 그랬더니 못 어기시더라고. 평상시에는 항상 그러니까 정진하는 시간 외에 그냥 움직이는 시간에 전부 정진을 해야 되는 것인데 앉아서만 해야 그것이 이제 무슨 용맹정진 앉아서만 해야 마치 그 선인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 스님은 평상시에도 항상 정진해야 된다.
0: 용맹정진은 못하게 했지만 정진이 멈추고 끊어지는 것을 경책하셨다. 스님이 평생 살아보인 면면 부절이고 쉬지 않는 불효다.
1: 87년도에 하안거에 천사살 때인데 제가 나름대로 정진하다가 일부를 저거 올렸더니 동그라미 하나를 이렇게 그래서 보내셔서 진짜 그냥 내 딴에는 이제 활구한 하나 적어서 보냈더니 두 번째 온 거는 또 글자도 한 마디도 없이 이렇게 보냈어요. 어떻게 그림은 좀 삐뚤어졌어도 눈이 하나는 뜨고 하나는 감고 이게 제대로 못 떴단 말씀 같아요. 아마 아니 뜨긴 떴는데 반만 떴구나 그래. 그래서 이렇게 받아서 그때 받고 이걸 보물처럼 지금 여기 보관하고 있습니다.
0: 월산 스님은 제자들을 지도하고 점검하는 일에도 게으르지 않았다.

0: 매출과 제자들만이 아니다. 한국불교의 성지 경주에 최초로 부인 선원을 개설해 제가 불자들을 참선 수행으로 인도했다. 이름이 부인 선원일 뿐 남녀 제가 불자를 위한 시민 선원이었다. 스님은 오직 참선이었다. 염불과 독경을 권하기도 했지만 참선을 위한 보조 수행이다. 문경 대승사다. 만년의 월산 스님이 자주 안거했던 도량이다. 손원에는 스님의 휘호가 남아있다. 대승손원 현판 휘호다. 대승손원 바로 아래에는 제가자들을 위한 선방이 있다. 제가 신도들의 수행 의지가 높아지며 제가 선원을 두는 사찰이 늘어나고 있다. 법에 관한한 스님은 승속에 차별을 두지 않았다. 공평했다. 제가자라 하더라도 선지가 있고 공부가 되어 있으면 도반으로 깍듯이 예우했다. 반면 선방에서 오랜 세월을 지낸 납자라 하더라도 공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 꾸지즘이 서리빨 같았다.
1: 어김없이 한 번도 안 빠지고 수십 년을 오셔서 10시에 오시면은 2시간 동안 가르침 주시고 법교량하고 화두 점검하시고 그렇게 하신 과정 중에도 돌아가시면은 편지를 보냅니다. 네 경계는 이렇고 이걸 공부해야 된다. 이거 조심해야 된다. 그러한 경책, 때로는 질문을 보냅니다. 이 서신으로. 이제 답하라 그런 얘기죠.
2: 힘든 사람에게는 항상 그 힘듦을 들어주는 그런 인자함을 보이셨고, 공부하는 성객들에게는 단호하게 냉철하게 지도를 해주셨고,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을 항상 안아주면서 따뜻하게 맞아 주셨고, 그리고 스스로가 다 비워주는, 나눠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0: 월산 스님의 향기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큰 산이었다.

0: 스승 속에 그리움을 남겨놓고 열반에 들었다. 1997년 8월 5일 세수 86세 범납 55년으로 한 발자국도 옮긴 바 없다며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셨다. 철저한 무소유로 일관했던 월산 스님이 열반 후 남긴 것이라곤 주장자와 승복 몇 벌이 전부였다. 우뚝한 선사들은 많았지만 이사무에 걸림없는 행보로 깨달은 바를 적극적으로 회향한 선사들은 많지 않다. 서늘하게 깨어있는 출가정신, 철저한 무소유, 한결같이 월산 스님을 그리워하고 존경하는 까닭이다. 염화실 문턱이 낮았다. 지나가는 해중을 보고도 격려하기를 잊지 않으셨던 어른이었다.
1: 한번 이게 도량을 걸어가는데 조지 스님께서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내 머리를 이렇게 만져보시더라고요. 가끔 뭘 만져보시더니 아, 참선하면 잘하겠다. 에? 아주 머리가 청골이다. 이렇게 격려를 해준 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제가 선방에 좀 다녔어요. 에, 열심히 참선하게 된 계기가 월산 조실 스님 그런 격려덕이라고 생각하고 보기만 해도 환희심이 날 정도로 그런 그 모습 또 그 법문도 아주 시원시원하시고 아주 그 간단 명료하면서도 폐부를 찌르는 그런 핵심적인 법문을 해주셔가지고 그 법문이 항상 제 가슴에 남아서 나를 움직이는 그런 중심 사상이 되고 있죠.
2: 일상생활에서 모든 사람과 이렇게 어울리면서 그리고 그 가운데 화합하면서 그리고 또 나를 낮추고 남들 존중하는 그 가운데서 그 수행이 있는 거지 모든 살을 버리고 이렇게 대중들을 떠나서는 따로 수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천하신 분이 바로 큰 스님이십니다.
3: 뭐든지 넉넉하셔요. 인품물 뭐나 뭐 그래 나는 우리 스님한테 제일 그 마음속으로 참 정말 좋아하는 게 있다면은 참 덕스럽고 같은 법문인데도 아주 그 당신하고 그 모습하고 그 음성하고 모든 것이 참 멋을 하시는 분 같아요. 참 멋을.
0: 인자하면서도 준엄한 스승이었다. 제자들을 수행의 길로 인도하는 데 열과 성을 다했다. 열반에 드는 그날까지 제자의 공부를 점검해주며 시간이 없으니 물을 것이 있으면 물으라고 독려했다. 스님이 세상에 남긴 업적도 대단하지만 후학들의 가슴에 말뚝처럼 심어놓은 불퇴전의 보리심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월선 대선사의 원력이고 위신력이다.

0: 그 바다를 통해서 인도의 깐치프람에서 달마대사가 광동성으로 와서 소림굴에 갔고 그 선이 우리나라에서 모든 부산서문의 스님들이 중국에 유학 갈 때 전부 배를 타고 갔고 또 돌아올 때도 또 배를 타고 다 돌아왔어요. 그래서 선법이야말로 바다의 실크로드다. 이것이 이제 달마대사가 소림굴에서 공부를 하셨듯이 월산 스님도 이 석굴에서 공부를 하셨다. 그래서 월산 스님의 선사상은 바로 달마대사의 바다의 실크로드의 결실을 맺은 곳이 바로 이 석굴 아닙니까?
1: 시방에 무병나유 사면에 무문인 정나나 유적세세

0: 18년을 같이 있어서 이미 다 그 18년 동안에 교류가 되고도 되고 수십 번이 돼서 스님은 기쁨 속에 떠나셨다고 봐. 가실 때도 제가 손을 잡고 잘 가시라고 그러고 나도 이제 간다 그러고 하셨거든. 근데 내가 그 표정을 볼 때는 기쁨 속에서 가신 걸로 생각이 돼. 아주 평온하고 네, 기쁜 모습이었죠. 선원을 이렇게 저한테 당부한다고 그러고 떠나셨어요.
1: 천지와 만물이 나와 한 몸이라 둘이 아닌 불의의 경지. 진리의 세계와 개합한 월선 선사의 안목은 혼란기의 한국 불교를 바로 세우는 이사무회의 활발발한 역동적인 삶이었다. 종단 수장의 자리든 토굴의 수행승이든 한결같은 무소유로 세상의 주인이 되었다. 성림당 월산 대선사. 부학들에게 온몸으로 살아보인 중도 수행의 보살이었다.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잔님 친견 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 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 순례는 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부타파라 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27년 1월

9일에 법정스님과 함께하는 대마도 용왕제, 방생제 및 제주 4.3 위령제를 10월 26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0: 고3인 아이가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매일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때
1: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 샘.

화산 마곡사에서는 호국불교의 어를 계승한 진위장군 기허당 영규대사를 추모하고 애국혼을 널리 알리고자 434주기 기허당 영규대사 추모다례제를 봉행합니다. 오는 9월 23일 마곡사에서 진행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841-6221번입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비구니회에서는 순국선열, 애국열사, 강제징용 희생자를 위한 한민족 영산문화제를 오는 9월 19일 서대문 독립공원 추념탑 앞에서 봉행합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무연고 영가를 기리며 추모하는 행사에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573-7601번입니다. 아산 송암사에서는 오는 9월 19일 송암사 경내 특설 무대에서 디즈니와 클래식의 만남 달빛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귀에 익은 디즈니 OST를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로 만나보고 아카펠라 그룹이 들려주는 특별한 무대도 함께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543-3947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부산연합회가 오는 10월 10일 오후 3시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관음사 회주 지연 스님을

연계 대화상으로 모시고 제9회 3기이계 5개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1-7554번입니다. 참 좋은 공부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해운대 대광명사에서는 조사선, 실참실수반과 경전반, 자비도량참법, 선명상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교를 배우고 수행의 깊이를 더하고 싶은 분은 051-742-761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고 단독 천도제와 함께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복이 가득한 달마도와 호작도를 그려드립니다. 깨달음으로 향하는 해피 달마도와 복을 나누는 호작도로 소원 성취의 감동과 복을 느껴보세요. 문의는 031-585-0888번입니다.

0: 50여 년의 구도와 수행이 길어올린 한 권의 시. 운명을 여는 실천의 안내서 깨달음의 노래. 깨달음의 노래는 어제는 그토록 알고자 했는데 그러지 못했고 오늘은 뚜렷하고 밝게 다가오는 깨달음의 세계를 노래했습니다. 전강 조실 큰 스님을 시봉하면서 조사선을 직접 지도받고 긴 세월 간절히 참고해 지은 개송 깨달음의 노래. 문의는 010-6484-2542번입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 섰습니다.
2: 예수님! 네, 예수님!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4: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5: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권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가장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0: 폐하 교지입니다.
1: 읽어보거라.
2: 고살라국 브라세나지 대왕의 승리마가 딛고 지나간 왕국은 예외 없이 고살라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한다. 말을 제지하는 건 고살라와 전쟁을 선포하는 걸 의미하며 이는 나라의 생존을 위험에 빠뜨리는 걸 의미한다.
3: 고설라국 프라세나지 대왕 만세!
4: 만세!
3: 프라세나지 대왕
4: 만세!
3: 프라세나지 대왕
4: 만세!
3: 프라세나지 대왕
4: 만세!
3: 프라세나지 대왕
4: 만세!
3: 프라세나지 대왕
4: 만세!
3: 프라세나지 대왕
4: 만세!
3: 프라세나지 대왕
4: 만세!
5: 구루 혼인 날을 상서로운 길일로 잘 잡아주세요.
6: 그래요, 그루. 히타르타와 야소다라를 맺어주는 혼인이잖아요.
5: 그루, 혼인 날을 가능한 한 가까운 날로 잡아주시면 좋겠네요. 야소다라가 얼른 결혼하고 싶어 하니까요.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있는 게 아니라 히타르타와 있지 않습니까?
7: 시타르타!
8: 아니 뭐 하는 거야 고파?
7: 술을 하는 거지.
8: 아니 그래도 그렇지.
0: 길이를 잡았습니다. 7일 후 보름날입니다.
9: 축하오.
5: 축하드려요.
9: 경하드립니다, 배야.
10: 경하드려.
5: 축하드려요, 마마.
0: 축하합니다. 경하드립니다, 배야.
10: 축하해야지. 아미토단, 카펠라바스트의 달콤한 과제를 돌리게 대북을 울려라. 앞으로 며칠간 카펠라바스토와 대바다하의 모든 백성이 결혼식 하객이라고 널리 고정.
9: 물론이지요.
10: 인도네의 모든 왕들이 시타르타의 결혼식에 참석하도록 그렇게 초청장을 두루 마련하도록 하라. 그리고 고살라국 프라세나지 대왕, 마가다국 빈비사라 대왕, 바이샬리의 리차비도 초청하라. 모두 카펠라바스트의 귀중한 손님이다. 축하합니다. 그렇게 초청 목록을 만들고 계세요. 네, 금방 다시 돌아오리다.
11: 배야, 접자 아리약 문안 인사 올립니다.
10: 아리약, 새 소식을 말하라.
11: 배야,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고살라의 프라세나지 국왕이 아슈아메그의 숭배 의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의도적으로 샤카 연합국 쪽으로 밀고 있습니다.
10: 방어할 방도는?
11: 두 가지뿐입니다. 그들의 통치를 받든가 전쟁을 하든가.
10: 그렇다면 전쟁이지. 아리약, 모든 첩자들에게 경기 태세로 대기하라고 이르라. 그 말에서 눈을 떼지 말고. 말은 카필라바스트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나?
11: 7일 정도 거리입니다.
10: 7일이라.
12: 배야, 이 혼인의 길이는 7일 후 보름날입니다.

0: 금방 돌아오겠다고 나가시더니 모두 폐하를 기다렸습니다. 폐하가 안 계신 동안 시타르타의 결혼식 준비를 다 마쳤어요.
1: 네, 폐하. 이런저런 준비를 얼마나 잘했던지 두 사람이 여기 있다면 당장 결혼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0: 여기 행사 목록입니다. 한번 보세요.
1: 폐하, 왕실 사제가 결혼식을 즈음해서 사운을 하나 지으시랍니다.
0: 그리고 초청장은 여기 있어요. 보시지요.

0: 뭐야?
1: 결혼식 초청장이 아니라 전쟁 선고장이 필요합니다. 결혼식 나팔 대신 전투의 꽹과리를 울릴 것이오.
2: 폐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1: 고살라의 프라세나짓 국왕이 말숭배 의식을 했소. 그 말이 샤카골 향해 오고 있어요.
3: 단답하니 왕, 이 결혼은 좀 연기해야 할 것 같소.

0: 배야. 프라세나짓의 말이 샤카 왕국에 진입을 했습니까?
1: 아직은.
0: 아직 시간이 있다는 거군요.
1: 그래요, 배야. 그 말이 샤카 왕국으로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2: 그럼 시타르타와 야소다라를 결혼시킬 수 있지요.
3: 아, 그래요. 어쨌든 결혼식을 미루는 건 옳지 않아요.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지.
1: 일단 어떤 결정을 내리고 난 후에는 당사자들한테 더 이상 혼란을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미타, 내 약속하마. 이 결혼식은 꼭 한다. 약속하지. 거대하고 성대하게. 하지만 전쟁이 끝나야 한다.
3: 전쟁에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쩌고요? 경선을 다시 할 순 없죠. 그러면 누가 야소다라와 결혼을?
2: 숙모님, 긍정적인 말씀은 아니라도 최소한 부정적인 말씀만은.
3: 봐요, 우리가 핏줄 걱정을 안 하면 누가 한단 말입니까? 제 말이 기분 나쁘시다면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않겠어요. 입을 다물고 있겠다고요. 실은 나도 이 결혼이 연기되기만을 바라고 있단 말이지.
1: 핏줄한텐 결혼식 연기를 말할 수 있지만 적한테는 그럴 수가 없지.
4: 염려 마십시오, 폐하. 폐하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5: 예, 폐하. 야소다라는 이제 폐하의 사람이니 언제든 원하실 때 나를 잡아주십시오.
1: 그럼 그렇게 결정합시다. 결혼식은 하되 전쟁 후에 하는 걸로. 아미토단, 대신에게 샤카 연합국 왕들과 회의를 소집하도록 하라.
0: 물론입니다, 배야.
3: 이제 정말 신께 가서 공양을 올려야겠군.
6: 시타르타.
7: 응?
6: 내가 의식을 잃었을 때 그냥 두지.
7: 왜?
6: 그때는 네가 내 생각만 했잖아.
7: 이렇게 가까이 있잖아.
6: 하나 마음은 어디에 있지? 항상 새를 따라가거나 별들과 함께 있거나 아니면 우주 어딘가로 간다. 어디에 마음을 뺏겼는지 늘 궁금해.

0: 지금 뭘 하는 거야?
1: 나를 너한테 묶어두는 거지.
0: 왜?
1: 내가 잠이 들었을 때 네가 떠나면 어떻게 해? 자, 매듭도 지었다. 이제 넌 내 거야. 영원히.

0: 젊은왕 마마. 마마.
1: 찬나.
0: 마마, 끔찍한 소식입니다.
1: 뭔데?
0: 마마의 결혼식이 며칠 연기됐습니다.
2: 아니, 왜?
0: 프라세나짓이 말 숭배 의식을 하고 그 말을 풀어놓았답니다. 그 말이 도착을 하면 전쟁이랍니다.

0: 고파. 모든 게 다...
1: 아무 말도 하지 마, 시타르타. 이젠 넌 영원히 내 사람이야. 우리가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0: 길을 가로막지 마.
1: 어떻게? 네가 내 길을 막았는데 어떻게 보내줄 수가 있겠어?
0: 내 얼굴을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는데.
1: 왜?
0: 부마 경선에서 지는 바람에 네 얼굴에 먹칠을 했잖아.
1: 경선에서 진 건 내 인정하지. 하지만 내 운명까지 패배한 건 아니야. 안 그러면 이렇게 경선이 끝나자마자 임박한 전쟁 소식을 듣지 않았겠지. 네 결혼이 연기됐을 리도 없고 나한테 이런 기막힌 기회가 오지도 않았겠지.
0: 무슨 기회?
1: 전쟁터에서 적들의 칼이 말이야 우리 핏줄을 죽일 수도 있잖아. 안 그래?

0: 조용히 해주세요! 모두 조용히!
1: 전에는 축하할 일이 하나였는데 지금은 여신의 은총을 입어 축하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 첫째, 프라세나지스의 패배. 둘째, 시다르타의 결혼. 그런데 여러분도 상황을 잘 알고 계시죠? 프라세나지시 우리 왕국을 함부로 넘본다면 그는 패배의 쓴맛을 볼 수밖에.

0: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 전쟁을 치러 그자의 말을 막아야 합니다.
1: 그자의 말을 막지 못하면 어찌 됩니까?
0: 그리되면 우리가 코살라국의 통치를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우리한테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코살라국의 통치를 받아들이는가, 전쟁을 벌이든가.
2: 헤아, 코살라는 우리보다 강합니다. 무기도 종류가 다양하고 병사들 수도 아주 많습니다. 게다가 말도 더 많이 가졌고.
0: 나, 그들은 우리만한 용기가 없소. 샤카국 병사 한 명이 그들 전사 10명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3: 저는 먼저 전체 상황을 잘 숙고해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헤아, 우리가 프라세나짓의 우정을 받아들이면 어떨까?
0: 우정인가 통치인가?
4: 안 되죠. 그건 안 됩니다.
5: 안 돼요.
4: 안 됩니다. 진정하세요. 진정해요.
3: 그렇게 하면 나라의 부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왕국 내에서 우리의 권리를 보존해준다면이야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강력한 우방 국가가 있으면 좋잖아요.
0: 우정이라는 미명하에 그의 노예가 되는 건 말인가? 명심하시오, 단다파니 왕. 샤카 왕국은 이상적인 연합 국가입니다. 우린 다른 사람의 통치를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6: 동감입니다.
7: 그러니 절대 안 돼. 동감이에요.
0: 전쟁이 두려워서 그러는 거요, 단다파니 왕.
8: 제안이 있습니다, 폐하. 프라세나지 세계 평화 조약을 제안할 수는 없나요?
0: 평화를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아슈와 메그 숭배의식 같은 건 하지 않는다. 패배의 맛을 본 후에야 평화가 뭔지 이해할 사람이다. 이제 남은 선택은 단 하나, 바로 전쟁이다. 여러분 모두가 전쟁에 동의하십니까?
9: 예! 예, 동의합니다!
10: 동의합니다!
11: 동의합니다!
12: 숙도나라 대왕!
13: 만세!
12: 숙도나라 대왕!
13: 만세!
12: 숙도나라 대왕!
13: 만세!
12: 숙도나라 대왕!
13: 만세!
0: 이제 전쟁 준비를 해야 합니다. 샤카 연합국의 모든 왕들은 각자 자국의 군대를 인도해서 코살라국 경계선으로 집합할지어다. 우리의 모든 병력을 코살라 국경에 모을 것이다. 우리는 결코 프라세나짓 군대가 코살라 밖으로 나오도록 허용할 수 없다.
14: 결코 마무리다.

0: 경하드립니다, 베아. 전쟁을 하기도 전에 전투에 승리했습니다. 자국과 샤카국 사이에 있는 왕국에서 저희와 협상을 하겠답니다.
1: 잘 됐고, 잘했어, 사령관. 드디어 우리의 승리가 시작되고 있다. 가까이 오시오, 대왕. 그러니까 코솔라국의 통치를 받아들인다는 거.
2: 예, 폐하.

0: 이건 우리가 드리는 선물이야. 이건 코살라 국고에 보관해라. 그리고 당신은 가도초스, 돌아가는 길의 안전을 보장하리다.
1: 예, 폐하.
0: 짐은 작은 왕국이 아니라 거대한 나라를 원한다. 다음번 목표는 샤카 왕국 카필라바스투다.
2: 폐하.

0: 샤카 왕국을 이기는 건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들은 용감한 전사이고 게다가 결속력도 단단합니다.
1: 내가 그 결속을 깨버렸다. 연합국의 한 왕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거대한 벽을 무너뜨리는 데는 갈라진 틈 하나면 좋겠다. 여봐라, 나의 교지를 그 왕에게 전하라. 스토다나 대왕을 지원하는 군대를 보내지 말라 이르라. 그리고 코살라국을 지원하는 대가로 짐이 약속한 사항을 분명히 지키겠노라고 전하라.
2: 예, 부여.

0: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이 많은 코코넛을
1: 모두 열 바구니지요.
0: 무엇 때문에?
1: 진원을 염성하기 위해서요.
0: 진원? 왜요?
1: 실은 제가 이걸 할 게 아니라 왕비마마가 하셔야지요. 저주의 눈을 막아야 하니까요. 카필라바스트에 그토록 불길한 행사를 하고.
0: 불길해요? 뭐가 불길해요?
1: 샤카 가문 여인들이 떠드는 소문이요. 저도 그게 싫지만 어쩌겠어요? 일일이 이름을 말할 수도 없고. 저 아이는 애군이에요. 보세요. 시타르타와의 결혼이 성사되자마자 전쟁이 발발했잖아요. 애군을 하나 가져오더니. 저것 보세요. 또 다른 애군이 이어지고. 예경의 등불도 떨어뜨렸잖아요.
0: 야, 소다라.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고 계세요? 야소다라가 데바다타와 결혼이 결정됐어도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1: 만약 그랬다면 모든 관계를 끊어버렸을 겁니다.
0: 정말 딱도하십니다, 숙모님. 어제까지는 야소다라의 이름을 입에 달고 사시면서 아드님을 그 아이와 결혼시키는 꿈을 꾸시더니 오늘은 그 아이가 불길하고 애군이라고 하시다니요.
1: 당연하지요, 마마. 직접 확인해 보시라고요. 저기 보세요. 야소다라의 발자국을. 사람들은 며느리가 발바닥에 붉은색 주사를 묻히고 시댁 문지방을 넘는다고 하지만 그 아인 발이 피범벅이 돼서 시댁 문지방을 넘었어요.

0: 야소다라.
1: 은숭우님, 제가 어떤 방식으로든 참회를 할게요. 왕국이나 백성들한테 저로 인해 문제가 생기는 걸 싫어요.
0: 바보같이, 그게 무슨 말이야. 사람들 다 제멋대로 말하라고 해. 너는 나한테 행운을 가져왔어. 네가 내 아들을 잘 이해하니까. 참고 기다리면 언젠가 망갈라 외숙모도 본인 말을 후회하게 될 거야. 우리가 이 전쟁에서 꼭 이길 거니까.
1: 꼭 그리 되기를.
0: 그리고 널 이 집안에 반기며 맞아들일 거다. 그때 내가 말할 거야. 우리 며느리가 복이 많죠?
1: 외숙모님.

0: 대왕폐하, 좋지 않은 소식이 있습니다. 코살라국의 말이 우리 왕국으로 들어왔습니다. 프라세나질 왕의 교지입니다. 왕을 도와준다면 폐하의 조건을 들어주신다 하셨습니다. 좋은 소식이군. 대왕의 우정이 나한테는 소중하다고 전하라. 대왕의 명령을 잘 수행하겠다고.
1: 예,

0: 대야, 프라세나짓은 산 기슭에 막살 세웠습니다.
1: 그는 아직 우리 국경에 들어오지 않은 거구만.
0: 하지만 폐하, 그의 말이 우리 왕국에 들어왔고 그는 우리가 그 말을 잡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 폐하, 샤카 왕들의 군대가 산 끝자락에 속속 집결하고 있습니다.
1: 우리 군대는 언제 다 모일 수 있나?
3: 이틀 후입니다, 폐하.
4: 그럼 프라세나지과 어디서 싸우지요?
1: 우리 공격의 시발점은 여기다. 그의 말을 여기서 잡아 묶어둘 거다.
5: 폐하, 우리가 공격해야 할 지점은 이 작은 땅입니다.
1: 어째서? 이유가 도대체 뭐냐? 군대가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
5: 폐하, 이 작은 땅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였습니다. 또한 여기로 들어오는 길은 하나뿐입니다. 다른 길들은 다 협소하니까요. 그 길들은 다 아래로 향하고 있어요. 우리 군대는 여기 위에, 그들 군대는 여기 아래에 있고, 그럼 그들은 우리하고 싸우며 위로 올라오기가 어렵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코살라국의 거대한 군대를 한꺼번에 상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1: 그렇다면 중요한 전투가 여기 협곡에서 벌어지는...
5: 그들은 협곡에, 우리는 정상에.
2: 즉 적군은 저 아래에 있고 우린 정상에 있으므로 그들을 놓칠 수 없게 됩니다.
4: 그러면 프라세나짓의 군대는 큰 손실을 입겠지요.
2: 그런 거대 군대를 마주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전략입니다, 배야.
1: 잘했다, 시다르타. 유용한 전사여.
5: 감사는 제가 아니라 카운다냐 스승님께서 받으셔야 합니다. 저한테 이 전략을 가르쳐주셨죠. 거기에 더해 가르쳐주신 건 할 수 있는 한 전쟁을 방지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전쟁은 파괴만을 가져오니까요. 우리가 전쟁을 방지할 길은 없습니까?
1: 사령관!
3: 예, 폐하.
1: 전군의 명령을 전달하라. 내일 출발한다!
3: 예, 폐하.
5: 아바마마, 제 말을 들어보세요, 마마!

0: 나는 누구냐? 발데프? 여기서 뭐라는 거야?
1: 저는 중요한 소식을 젊은왕 시타르타 마마께 전해야 합니다. 믿어주십시오. 저는 카펠라바스토와 젊은왕이 잘 되길 바랍니다.

0: 첩자가 중요한 소식을 가져왔다. 단다판이 왕을 위해서.
1: 아, 아닙니다.

0: 그리고 너는 반역자지. 데바다타, 나는 단지 욕망을 품었을 뿐이지만, 그런데 너하고 내 부친은 혈육인 형제들을 죽이려 했다.
1: 자, 단다판 이왕, 이 교지를 숫도다나 대왕께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0: 너는 절대 그럴 수가 없다, 데바다타.
1: 제가요? 왜요?
0: 우리한테 공동의 적이 있으니까.
1: 숫도다나 대왕, 지금은 마마의 친척인...
0: 그렇다, 데바다타. 나는 네가 사위가 되기를 바랐지만, 그런데 네가 부마 경선에서 지지 않았니? 데바다타, 날 도와다오. 나도 널 도우마. 코살라국의 이 교지는 너와 나만 알도록 하자. 알겠니? 데바다타, 전쟁에서 패할 준비를 하자.
1: 이해가 안 되네.
0: 설명해주마. 코살라가 전쟁에서 이기는 순간 나는 샤카국 왕좌에 오른다. 그러면 야소다라는 네 차지가 되지. 그리고 내 너를 나의 후계자로 삼겠다. 바로 너. 데바다타, 교지를 다오. 가자. 어서.

0: 발대표. 발대표. 웬일인가 발대표. 말 좀 해봐 발대표. 누구한테 당한 거야? 무슨 일이야 발대표? 어떻게 된 거지 찬아?
1: 부상당해서 쓰러져 있길래 여기로 데리고 왔어요.
0: 발대표. 무슨 일이야 발대표? 말해봐. 말을 해봐. 말해봐.
2: 단드?
0: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말해봐 발대표. 말해봐. 말해봐. 말해봐.
3: 그래. 그래 말을 해봐.
0: 물 좀 가져봐. 발대표, 자, 물 마셔. 발대표, 물 마셔. 발대표, 괜찮아, 발대표. 발대표, 물 좀 마셔봐. 발대표. 발대표. 발대표.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어찌 된 거야, 찬나? 왜 아무 말도 못해? 발대표! 발대표! 발대표... 말 좀 해봐, 찬나!
1: 발대표는 이제 말 못해요.
0: 말을 못해? 그 말은... 의식이 없는 거야! 발대표! 가서 어일 불러와라! 찬나 어서 가서 어일 불러와!
3: 의식이 없는 사람은 되돌릴 수 있어. 살아있는 사람은 말이야. 그는 죽었어 시달했다.
0: 아니야 의식이 없는 거야.

0: 발대표, 자초 지종을 말해봐. 내가 그를 살려줬는데 아무도 그를 죽이지 못해. 이제 말을 할 거야. 발대표, 말해봐.
1: 젊은 호아마. 그의 숨은 끊어졌고 심장도 뛰지 않아요.
0: 말대표 눈을 떠봐. 눈 떠보라니까. 말대표
2: 죽음은 불가피한 거야, 시다르타. 죽음을 직접 본 적은 없겠지만 그루들에게 얘기는 많이 들었을 거야. 힌두 경전에서도 읽었을 거고.
0: 하지만 생명이 어떻게 몸을 버릴 수 있지?
2: 그게 진리야, 스타르타.
0: 아니야!
1: 앞으로 더 많은 죽음을 보셔야 할 겁니다. 전쟁터에서 쓰러진 유명 무명의 시체들.
0: 난 전쟁 안 할 거야. 난 전쟁 안 할 거야!
1: 왕국을 지키려면 싸우셔야 합니다.
0: 나한테 왕국을 지키라고 요구하지 마! 난 아무도 죽일 수가 없어. 내가 어떻게 인간의 동의도 없이 생명이 깃든 몸을 버리게 할 수 있어? 난 전쟁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1: 카필라바스토는 마마께 큰 희망을 걸고 있어요. 싸우셔야...
0: 난 전쟁 안 할 거야! 난 전쟁 안 할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싸우지 않을 거야.
2: 넌 가야만 해.
0: 안 갈 거야! 야, 아무도 죽일 수가 없어.
2: 전쟁은 적을 죽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 피투를 구하는 것도 의미하지.
0: 그렇다면 난 전쟁 안 할 거야. 이 전쟁을 하게 되지도 않을 거야. 난 전쟁을 막을 거야. 전쟁을 막을 거야.
1: 젊은 악마모,
0: 모두 날 내버려둬. 내버려둬. 혼자 있을 거야.
1: 젊은 악마모, 어디 가세요?
2: 내버려둬, 찬나.
1: 말려야 돼요.
2: 지금은 내가 어떤 질문에도 답을 해줄 수가 없어. 설명을 할 수도 없고 그 사람이 이해할 수도 없어. 방법은 다만 한 가지. 내버려 두는 거야. 죽음은 불가피해, 시다르타. 그것이 진리야, 시다르타.
1: 앞으로 더 많은 죽음을 보셔야 할 겁니다. 전쟁터에서 쓰러진 유명 무명의 시체들.

0: 너는 누구냐?
1: 난 너야. 네 양심, 연민, 돌봄, 자비.
2: 그리고 나도 너야.
0: 둘 다 누구야?
1: 나는 물, 나는 흙, 나는 자비, 나는 미망. 이것들이 사랑이 생기게 하지.
2: 나는 불, 나는 공기, 나는 화, 그리고 질투, 나는 자존심. 이것들이 용기를 만들어내고 네가 용맹한 행동을 하게 하지. 인간을 성공의 정상에 올려놓기도 해.
1: 용기는 맹목적이야, 시타르타. 네가 잘못된 행동을 하게 만들어.
0: 잘못된 행동?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데?
1: 너는 그들에게 전투 전략을 제시했고 전쟁에 가담한 거야.
2: 너는 잘못한 게 전혀 없어. 전쟁은 필요한 거야. 승리는 전사의 본분이야. 너는 바로 그걸 한 거야.
1: 전쟁은 그저 파괴만

야게. 너도 알잖아. 그리고 전쟁은 성공을 가져오지. 너도 알잖아. 발데프의 죽음에 왜 울었어? 왜 그 죽음에 불안한 거야? 그들에게 전투 전략을 설명할 때 왜 자랑스러웠어? 전쟁의 산물, 수천 구의 시체, 애도하는 친척들, 절대 낫지 않는 상처. 흑, 미망, 연민, 공감은 너를 감정적으로 만들어. 네가 표적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 거야. 이 불이, 이 화가 너를 태워버릴 거야, 시타르타. 그 말은 듣지 마. 네 이해관계만 생각해. 신을 생각해.

코살라가 전쟁에서 이기는 순간 나는 샤카국 왕좌에 오른다. 그러면 야소다라는 네 차지가 되지. 이미 수많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나 더 잃는다 해서 대수겠어요?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즉현 도량 무명사 051-944-7409.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0: AI 기술과 마음 돌봄이 만나는 특별한 체험, AI 힐링 가이드와 마음 돌봄 체험이 열립니다. 스트레스 뇌파 진단, 뉴로 아로마, 로봇 명상과 AI 마음 상담으로 나만의 마음 돌봄 방법을 찾아보고, 싱잉볼 울림에 따라 빛으로 생성되는 반응형 디지털 아트 공간에서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1차는 9월 19일과 20일 인사동 토포하우스에서, 2차는 9월 29일과 30일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2층 IF존에서 진행됩니다. 이 시대의 참된 수행자, 한산사 용성선원장 월암스님과 함께 선강과 실참을 쌍수하는 사부대중 선수련회가 오는 11월 1일부터 4일까지 경주 황룡원에서 문경 한산사 불의선회 주관으로 열립니다. 일상과 수행이 둘이 아닌 삶을 실천하고 열려있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8660-1009번입니다. 제7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가 2016 명상 함께 깨어나다를 주제로 개최합니다. 명상 컨퍼런스는 9월 17일, 18일 이틀간 펼쳐지며 첫째 날에는 기술과학 시대의 선명상, 둘째 날에는 선명상의 웰니스적 가치를 주제로 국내외 명상 전문가들의 다채로운 강연이 진행됩니다. 전통 명상을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수원 복령사에서는 2026년 제16회 복령사 사찰음식 대향연을 오는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개최합니다. 일상의 식탁에서 만나는 사찰음식을 비롯해 다양한 전시와 풍성한 볼거리,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자연의 맛과 건강한 마음이 어우러지는 복령사에서 특별한 시간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256-4127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1: 연불 최고 영인 스님, 연불 천도 가피력. 드디어 연불 최고 영인 스님이 부산 금정산의 연수함을 열어 불자님들의 조상 천도와 집안과 자손들의 발복을 위해 연불 정진하고 계십니다.
2: 부처님, 제 자식만큼은 잘 돼야 합니다.
3: 부처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1: 조상님들의 원들을 풀어 천도제를 지내주어야 집안과

0: 자손들이 발복하고 운이 열립니다. 영인 스님의 염불 천도법은 부처님에게 어려움을 고하고 조상님들의 원을 풀어드리게 해 신묘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디 조상님들께 공을 드리고 천도제를 올려드리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염불 제일 부산 연수암 영인 스님 010-7674-3457번입니다.
1: 부처님께서는 보시를 아주 강조하셔요. 제가 이제 계속 부처님의 원음의 말씀을 통해서 부처님이 보시를 왜 강조하셨는지, 그건 공덕을 쌓기 위한 겁니다. 부모님을 위한 공덕, 내 자신을 위한 공덕,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한 공덕, 그것이 보시예요. 그걸 정말 아까워하지 마세요. 우리 어떤 기회가 있을 땐, 제가 보시에서 공덕 쌓을 기회가 있을 땐 놓치지 마세요. 저 또한 ARS를 통해서 계속 후원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불교TV 060-800-7000에서 그럼 보시할 수 있는 기회문이 열려 있습니다. 꼭 참여하셔서 보시의 공덕을 쌓아가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삶의 무게와 번뇌 속에서 진정한 마음의 자유를 찾고 계신가요? 수천 년을 이어온 위대한 가르침, 금강경. 왜곡 없이 마주하는 부처님의 생생한 육성. 초기 경전을 통해 금강경의 참뜻을 다시 읽어봅니다. 헛된 관념을 깨뜨리고 삶을 바꾸는 바른 견해. 순일 스님이 전하는 명쾌한 통찰이 마음 공부에 선명한 이정표를 제시합니다. 지혜의 눈을 뜨고 참된 해탈로 나아가는 시간. 순일 스님의 초기 경전이 밝히는 금강경.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1: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고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2: 나상도 지역진의 근황 열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4: 너무 멋있어요.
2: 진짜.
4: 그 슈트피 대 반했어요.
5: 그 반듯한게 언제부터 그렇게 반듯하셨는지 궁금해요.
6: 이 방송일을 한 20여 년 하면서 지금 이런 지금의 제 모습이 더 굳어지게 된 거예요.
2: 이렇게 완성이 되시고.
7: 안녕하세요. 저는 쾌동이라고 해요.
8: 진짜 비결은 반전의 완벽함에 있어요. 아나운서 출신의 신뢰감 넘치는 눈빛에 마이크만 잡으면 사람 마음을 들었다 놓았다 하는 치명적인 트롯 감성까지 더해지거든요.
2: 이미지와 어울리는 예명 하나 추천해줘.
6: 예명이 나.
8: 김 클래식은 어떠신가요? 하지만 저는 김 낭만을 강력 추천합니다.
2: 김 낭만.
8: 성이 김이고 이름이 낭만이라니?

0: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0: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소중한 결혼을 BTN이 응원합니다. 국가에서 인정받은 품격 있는 결혼정보회사 노블레스 레드에서 시작하세요. 꼼꼼하고 엄격한 신원 검증을 통한 세밀한 회원 관리,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매칭 프로그램, 베테랑 전문 매니저의 노하우로 한 분 한 분께 차별화된 서비스로 소중한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노블레스 레드는 성혼으로 보답합니다. 믿을 수 있고 품격 있는 성혼 매니저, 불자 매니저 보월광이 함께합니다. 문의는 010-3589-6889번입니다.
1: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자, 우리가 정토라는 것은 무엇이냐? 정토란 뭐냐? 흔히 이제 불교학자들 가운데 대승불교는 부처님 말씀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대승비불설이라고 하는데, 대승불교는 부처님 말씀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대승불교가 일어난 것은 기원전 1세기경입니다만은 일어나기 전에 이미 석가모니 부처님의 많은 설법 가운데 대승불교가 될 수 있는, 대승불교 교학이 발전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 그 안에. 그럼 대승불교와 소승불교와 차이가 뭐냐? 소승불교에서는 부처님 한 분뿐이라, 보살도 한 분뿐이고, 석가모니 부처님만 부처님이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의 것은 보살이라. 그런데 대승불교에서는 많은 부처님이 탄생을 해요. 많은 부처님. 기독교에서 말하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누가 봤느냐? 하나님 본 사람은 예수님뿐이야. 예수님이 하나님을 봤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은 틀림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봤다니까 하나님 계신 거 아니냐?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역사적인 인물은 예수와 석가는 역사적인 인물이야. 그런데 그 역사적인 인물들이 자기가 창조주라 소리 안 해. 하나님이 창조주다 그래. 자기는 그 창조주의 가르침을 전할 뿐이다. 메시아라 그런단 말이야. 불교도 마찬가지. 석가모니 부처님이 역사적인 부처님이에요. 역사적인 부처님이면서 초역사적인 부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초역사적인. 우리 중생은 역사 속에 나오지 않는. 그런데 기독교는 뭐냐?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초역사적인 하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다. 그렇지. 석가모니 부처님의 역사적인 부처님이 그 초역사적인 과거의 부처님들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을 대승불교에서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소승불교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뿐이고 전부 아무리 도를 닦더라도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라함밖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대승불교 오면서 전부 부처가 된다 그랬거든. 이것이 이제 큰 차이예요. 차이라서 흔히들 이제 남아미타불 하고 정토하면 그것이 불교냐 아니냐 하는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끔 코딱지가 덜 떨어진 사람들이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 그거는 불교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 정토 신앙은 어떻게 생겼냐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생존에 계실 때 법을 두 가지로 나누었어요. 하나는 정법과 하나는 호법이야. 부처님의 교단에는 사부대중이 있는데 비구, 비구니, 남자선

여자스님, 여자스님, 또 우바세 우바이, 남자신도 여자신도가 있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정법은 출가한 사람들이 해라. 출가한 사람들은 정법을 해라. 그 다음 호법은 부처님 교단을 지키고 불교를 지키고 외워하는 사람들은 호법이라 그러는데 보호하는 불교를 보호하는 것은 제가 해라. 그건 누구냐? 국왕, 대신, 장자, 의사, 청신사, 청신녀 이런 사람들에게 부처님. 심지어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에 이제 임종을 맞이해서 안한존자가 부처님께 여쭈었단 말이에요. 부처님의 초상은 어떻게 치렀으면 좋겠습니까? 그랬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내 초상에 대해서는 너희가 염려하지 마라. 내 초상은 제가 신도들이 와서 국왕 대신들이 와서 다 해줄 거다. 내 초상은 전륜성왕의 예법으로 치라. 최고의 초상을 치르라 그랬어요. 부처님께서. 요즘 뭐 간소화한다 해가지고 그냥 부모 돌아가셔도 아무자한테도 안 알리고 자기들끼리 뚝딱뚝딱 해서 외롭게 보내는 그거 아니야. 보낼 때는 우리가 장엄하게 많은 사람들이 인연 있는 사람들이 와서 애도하는 마음으로 보내야 되는 거야. 아, 자기 집에 개가 죽으면은 요즘 3일장이에요. 그것도 화장해. 화장터에 가서 화장해. 그리고 절에 와서 49제 지내. 그런데 지가 아버지가 죽으면 그래 안 해. 개 죽으면 와서 49제 지내면서. 지갑을 주고 뭐 그래 안 해?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야. 그렇게 하면은 그 자손이 누굴 뽐보느냐? 지갑이 하는 뽐보거든. 그러니까 지금 아들들은 지금 아 그래도 되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지금 부모 돌아가시면은 아유 우리 할아버지도 그렇게 보냈는데 뭐 그렇게 보내자 말아버리는 거예요. 일생을 살면서 자식 키우고 교육시키고 일생을 바쳐서 했는데 갈 때 그러면 되겠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내 장례는 전륜성왕 임금 가운데도 최고 임금의 예우를 갖춰가지고 해라 그러셨어.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너희들은 자등명법등명해라.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아서 공부하지 내 초상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라 그러셨어요. 이제 그것이 이제 제가 교단인데 제가 자들인데 부처님 평소에 큰 암경에 보면은 수많은 데 부처님이 얘기하신 거 제가 자들에게 얘기하는 건 뭐냐 복을 지어라 복 지어라 복지어라는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복을 짓는 것을 작복이라고 복을 비는 것을 기복이라고 그래. 흔히들 요즘 불교 학자 하는 사람들이 기복 불교는 나쁜 거다고 하는데 아, 기복이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행복을 자기 행복을 기원하는 것이 기복인데 자기 행복을 기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오. 그것이 잘못됐다고 불교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복을 지어라. 복을 지으면은 부처님께서 깨닫는다 소리는 안 했어요. 생천한다. 하늘나라에 간다. 천당 간다 그랬어요. 천당 간다 그랬어요.

불교는 오래전부터 천당이라는 얘기를 많이 썼어요. 심지어 천주님이라고도 해요. 사천왕 제석천왕을 천주님이라고 합니다. 저 남한산성에 신라시대 때 창고 터가 발견됐어요. 창고 터가 발견됐는데 거기에 기와장이 엄청나게 두껍고 큰 기와장이 나왔어요. 기와장들이. 그러니 그 창고가 뭐냐, 무기고야, 무기고. 무기고니까 어지간한 걸로서는 부셔지지 않도록 기와도 크게 하고 벽돌도 두껍게 하고 해가지고 남한산성에 그 창고 터가 나왔단 말이에요. 거기 기와 가운데 뭐가 나오냐, 명문이 나오는데 천주라고 쓰여진 명문이 나왔어. 천주. 그럼 뭐 신라시대 왔는데 뭐 이게 뭐 어디서 왔느냐, 그거 저희 야단 났어. 내가 전화를 했어. 제석천왕을 불교에서는 천주님이라 부른다. 경전에 많이 나오는 소리다. 근데 여같이 하늘에 태어나는 사상을 부처님께서는 많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생천. 그 원시 경전에 보면은, 초기 경전에 보면은 하늘에 간다는 얘기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런데 하늘에 간다는 얘기가 대성불교로 오면서 생천사상이 왕생사상으로, 극락으로 간다는 얘기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복을 지으라는 얘기가 뭐냐, 자비를 행하라는 자비사상으로 바뀐 거야. 그것이 대성불교의 뿌리가 되고 대성불교 신앙의 중심이 돼요. 그래서 생천사상이 왕생사상으로, 천당에 가면 뭐하냐, 천상, 인간, 지옥, 악이, 축생 이렇단 말이야. 육도윤회. 천상에 가더라도 육도윤회를 해. 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즐거움이 아니야. 그 영원한 즐거움을 이해한 것이 극락이라고. 거기는 영원한 즐거움이 아니야.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부처님이 살아 계실 때는 부처님만 의지하고 부처님 의지하고 했는데, 부처님이 열반에 드실 때가 다 돼가 돌아가실 때가 다 됐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물었어. 만약 부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자등명 법등명하라. 자기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불로 삼아라. 그랬다.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의 육신, 살아있는 육신이 돌아가시면은 지도자가 없어지잖아. 지도자가 없어지면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진리를 의지해라. 법을 의지해라. 이걸 달마라 그래. 이걸 의지해라고. 그래서 아, 부처님의 육신은 없어지더라도 부처님의 진리는 남아있구나. 그것을 의지하라는구나. 그것이 이제 법신사상이에요. 진리를 의지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진리라는 것은 대단히 막연하잖아요. 막막하고 손에 잡히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이미 서가모니 부처님 육신은 돌아가셨어. 돌아가시고 나니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부처님 사리를 갖다가 이제 탑을 만들어가 전부 거기에 공양하고 의지했단 말이에요. 의지했는데 이제 대성불교가 오면서 아, 서가모니 부처님이 전생에 공덕을 지어서 마련한 그런 국토가 있을 것이다. 인과 응보로 만들어진 세계를 보토라 그래요.

그것이 이제 극락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는 부처님을 어떻게 볼 것이냐. 석가모니 부처님 살아계신 부처님께 마주했어요. 부처님이 열반되실 때쯤 돼서는 부처님께서 내가 없더라도 사람에 의지하게 되면 이제 분파가 생기고 싸움이 생긴다. 그러니까 진리를 의지해라 해서 법신불이라는 진리의 부처님을 등장시키고 거기서 대성불교 오면서 이제 신앙의 부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신앙의 부처님이 아미타불이에요. 극락세계. 그 우리가 신앙한다는 것은 진리도 추구하고 역사적인 부처님도 공부하지만도 신앙적인 갈증이 있는 거야.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 모셨던 분들은 부처님 그냥 보리수나무 아래에 앉아서 내가 보리수나무만 봐도 절을 하고 그랬는데 부처님이 열반되시고 나니까 너무 허전하거든. 허전해서 부처님 산소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야. 산소에 가서. 그것이 사리탑이에요. 사리탑. 천주교도 뭐야? 바티칸 성당도 전부 묘지야, 거기가. 바티칸 성당 가보셨죠? 그 밑에는 전부 그 교황들의 무덤이에요, 무덤. 무덤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사리를 모시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을 보는 관점이 다 달라지는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해서 이런 사상이 나오느냐 하면은 누구든지 성불할 수 있다. 누구든지. 일체 중생 계유불세라 모든 사람에게는 부처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성불할 수 있다. 거기에 근거를 해서 이것을 이제 뭐 깊이 얘기하면 열애장 연기설이라 그러는데 누구든지 부처님이 될 수 있고 우리가 극락 가는 것은 결국 뭐냐 성불하기 위해서 간다. 성불하기 위해서 간다. 그러면 이런 사상은 언제 나왔느냐? 기원전 1세기경에 나왔어요. 이게 그리스 지역에서 나왔거든요. 그리스 간다라 지역으로 지금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스라엘하고 인접된 나라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있냐? 그리스 신화가 있어. 그리스 신화. 그리스 신화가 있어서 그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다 신들을 그냥 아름답게 하고 제우스 신을 아름답게 조각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조각가들이 아 부처님이라는 이런 위대한 분들이 있었구나 하고 이제 부처님을 조각한 것이 그리스 신화고 비슷하게 조각을 한 거야. 그게 초기 불상이에요. 그래서 대성불교가 나오면서 이제 이것이 중앙아시아 쪽, 중앙아시아,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전부 스탄자 듣는 나라. 스탄자 듣는 나라가 많잖아요. 그 스탄자 듣는 나라에서 이제 전개가 되기 시작해가지고 중국으로, 우리나라로, 일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아미타경이나 무량수경이나 관무량수경이나 이런 것을 반주삼명회나 번역하신 분들이 전부 그쪽 출신 스님들이야. 그쪽 출신 스님들이 다가 보니까 우즈베키스탄 출신 스님들 또 저기 옛날 같으면 돌궐 말갈 이쪽 지역이라 지금 아프가니스탄 이쪽 지역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미타불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름이 만들어졌느냐. 유럽 학자들은 그 간다라 지역에 오르마쩌인 신이라는 신이 있는데 이 태양신은 이 태양신

신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름이 붙어졌다. 그런데 인도에서는 야마찬이라는 그 광명의 신이 있는데 여기서 나왔다. 그런데 대부분 이제 어원설이라 해가지고 이 자료에 나옵니다만은 인도에는 불의 신이 아그니야, 아그니. 아그니라는 데서 아미타불이 이름이 나왔다. 그 아그니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뭐가 되냐? 아궁이가 돼요. 부엌 아궁이. 요즘 부엌 아궁이 없지 별로. 어? 옛날에는 부엌 아궁이에 뭐 했느냐? 불씨를 거기에 해가지고 며느리가 들어와서 불씨 꺼주면은 이혼감이야. 불씨를 요즘 뭐 성냥도 있고 뭐 어? 라이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때는 불씨 하려면 부싯돌에 해야 되기 때문에 불씨를 늘 부엌 아궁이에다가 해가지고 그놈을 재로 덮어가지고 해놨다가 이튿날 아침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옛날에 연탄 뗄 때 연탄 불 꺼주면 그냥 아주 힘들듯이 그런 제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인도 간다라 지역, 카시밀 지역을 해가지고 발생됐는데 기원전 1세기경에 이 정토 사상이 아주 유행을 합니다. 초기 대성. 인도에 가면 이제 그 뉴델리에서 한 150km 떨어진 곳에 마드라 박물관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면 세계에서 가장 최초의 아미타불 상이 나온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아미타불이 새겨진 연도 1152년에 아미타불이 새겨졌다는 명문이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명문이. 대자의 명문에 여기는 대상 나가락시타가, 나가락시타라는 큰 그 무역상인이 말이지, 모든 부다를 위해 세존 아미타불을 상을 세운다. 이 성경 건덕으로 일체 중생이 무상의 부다의 지혜를 얻기를 바라며 해가지고 할아버지는 누구고 아버지는 누구고 아들인 대상이 나가락시타가 이렇게 몇 년도에 불상을 세운다. 이렇게는 명문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됐습니다. 이제 뒷장에 보면은 그럼 정토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말가울 적자 흑토자를 쓰는데 정토하게 되면 정을 동사로 볼 것이냐? 형용사로 볼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달라요. 정을 이제 동사로 보서 국토를, 토를, 흙을, 나라를 청정하게 한다. 이러면 정을 동사로 보는 거예요. 동사로 보면 뭐냐? 이 사바세계를 부처님의 국토로 만든다. 이런 뜻이라, 만든다. 그러니까 이 현세의 부처님의 나라를 만든다 이거. 그런데 이것을 이제 형용사로 보면은 청정한 국토가 된단 말이야. 이미 만들어진 국토라. 만들어진 국토. 이미 건설되어 있는 국토. 여기서 서방으로 10만억 국토를 지나가면은 거기에 극락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이미 만들어져 있어. 우리는 가면 돼. 가면 돼. 그래서 두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흔히들 이제 혼돈하는 것이 정을 동사로 볼 것이냐 형용사로 볼 것이냐 그것을 구분하지 않고 얘기하다 보니까 혼돈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그 정토의 세계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타방정토 극락세계가 있다. 거기에는 우리가 있는 세계가 아닌 먼 다른 세계, 저 우주의 수많은 은하계 가운데 한 군데 극락세계라는 곳이 있다. 이 지구가
우리가 사는 지구가 지금 이렇게 아름답고

나무도 있고 꽃도 있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된 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냥 돌덩어리 화산이었어, 화산. 화산이 여기저기 막 분화구가 생기고 뭐 하고 해가지고 수많은 변동을 해서 유리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세계가 밤에 은하계에 보면은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그런 별들도 이런 변화가 없으리라고 우리는 보지 않아요. 그런 세계가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동서남북 불교에서는 동방에는 아촉 부처님의 세계, 또 약사 유리광 세계, 남방에는 오상불 세계, 환희 세계, 서방에는 아미타불 세계, 북방에는 임여성불 연화장 세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동서남북 사방 할 것 없이 전부 다 불국토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현세에 또 이제 이 사바 세계에도 극락 세계가 있다. 정토 부처님이 머무는 곳이 있다. 머무는 곳이 있는데 중국에는 가면은 이제 사대산이 있어. 사대산. 불자는 반드시 그 사대산을 한 번씩 가봐야 돼. 보타라카산에는 관세음보살이 있고, 보타라카산. 그 다음에 중국의 오대산은 문수보살에, 문수보살이 상주해요. 지금도 거기 가면요, 이 사대성지에 가면은 사람 인산이네, 인산이네. 그래서 그 문수보살이 계시는데 우리나라 자장율사가 거기 가서 기도해서 문수보살을 챙겨내가지고 그 부처님 가사와 부처님 사리를 문수보살에게 받은 거야. 그래서 그 사리를 가지고 와서 통도사에 모셨다. 통도사에 모시고 일부는 월정사 중대, 또 설악산 어디? 봉정, 봉정암, 또 갈래 정암사, 영월 법흥사 다섯 군데 모셨어. 그 임진왜란 때 또 이제 통도사 훔쳐가니까 그걸 해가지고 금봉사에도 모시고 그 부처님 사례를 모시고 그 보궁이라고 합니다. 이제 중국에 아미산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보현보살도, 또 구화산에는 지장보살도라, 지장보살. 이렇게 이제 4대 성지를 이제 순례를 하는 거예요. 성지 순례를. 또 우리나라에는 관세음보살도량이 있는데 낙산사. 낙산사가 뭐냐면은 보타라카산이 관세음보살이 계시는 데거든. 그래서 보타라카산의 이름을 줄여서 낙산사라고 불러요. 신라 의상대사가 이제 관세음보살을 칭견하기 위해서 관세음보살이 계시는 도량이 어디 있냐, 화엄경에 나오는 거기를 찾아서 가보니까 중국의 보타라카산하고 아주 비슷한 것이 동해에 있어. 그래서 거기에서 관세음보살을 칭견하기 위해서 이제 기도를 했단 말이야. 기도를 하는데 그 낭떠러지 위에서 기도를 했어요. 절벽 바위 같은 머리에서 일주일 동안 기도를 했어요. 그래도 관세음보살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의상대사가 이제 기도 발언문을 썼어. 기도 발언문을 쓰면서 기원문을 쓰고 다시 이제 기도. 그러니 다시 일주일 해서 안 나타나면 나는 이 바닷물에 뛰어들어서 그냥 투신한다 하고 이제 거기서 기도하는 기도를 하는데 한참 하다 보니까 파랑새가 빨간 연꽃을 물고 휙 동굴 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동굴 속으로.

그래서 거기에다가 아 이게 관음굴이다. 중국의 보타라카산과도 똑같아요. 관음굴이다. 거기다가 이제 그 굴이니까 밑에는 바다고 위에는 그냥 절벽이고 그 위에다가

섬에 가면은 그 구멍 뚫어놓고 바다 밑에 보지요? 안 봤어요? 바다 밑에 보게 돼 있어. 그래서 거기를 의상대사가 보타라카사나 이름을 따서 낙산사라고 이름을 지어. 나도 그전에 이제 거기 가서 삼천배하고 한번 기도를 하는데, 힌두들하고 갔는데, 기도 끝나고 이렇게 나오는데 파랑새가 한 마리가 그리 휙 날아가는 거야. 아, 저 관세음보살이구나. 박사 논문 쓰다가 도저히 막혀가 되지가 않는데, 나와가지고, 아이고, 낙산사 가서 기도나 좀 하자 하고 삼천배하고 기도하고 나오는데 휙 날라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 다시 논문을 써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어. 그래, 기도 도량이라는 것은 달라. 강화 보문사, 남해 보리함, 오대산. 이런 데에서 우리가 현재도 관세음보살 상주해지 가지고 우리를 맞이하고 계십니다. 거기 가서 기도하면. 부처님 진신살에 모신 데는 다 부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인도에도 가면은 영죽산에 가면 말이죠. 영죽산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직도 살아계신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영죽산에 올라가면은 그 기사굴로 올라가는데 거기에 수많은 수행자들이 있어. 수많은 수행자들이. 그리고 수많은 여행객들이 그 성지 순례객들이 거기서 순례를 하고 있다. 그 영축산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끔 나타나신다. 일본에는 이제 삼십산 관음성지라 해가지고 순례하는 곳이 80군데나 있어요. 그리고 홍법대사에 그 88군데 순례하는 코스가 있어요. 순례 코스가. 그 88군데 순례를 하면 시곡구를 비롯해가지고 이제 그 고야산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데, 그 순례객들이 순례복을 입고 흰 옷을 입고 사갓을 쓰고 지팡이를 짚고 그 순례하는데, 그 코스를 이제 제1번부터 해서 88군데 도는 거야. 도는데 그다 돌려면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거기 돌면서 이제 절마다 가서 이제 그 자기 그 순례복 위에다가 스탬프 도장을 받아. 도장을 받고 또 이제 순례 파스포드에 도장을 받고 그 가면은 스님이 이제 와서 왔다 갔다고 사인을 해줘요. 사인을 해주는데, 그걸 가지고 일본 사람들은 죽을 때 수의로 써요. 수의로. 죽을 때 입관할 때 우리는 금강 탑단안을 넣지만도 그 사람은 죽을 때그 순례복을 입혀가지고 수의로 써서 이제 보내드린다. 1년에 그 순례하는 사람이 한 40만 돼요. 순례코스에.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평생에 한 번은 반드시 순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공무원들도 아예 휴가 내 가지고 순례를 한꺼번에 못 돌면 나누어서도 하고. 그러면 이제 한절에 가면은 돈은 쓰는 게 일본 돈 500에 우리 돈 5천은 반드시 쓰게끔 돼 있어. 그 도장 받고 뭐 하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몇개 사찰을 돌면은 하루가 되면은 쑥구보라 해가지고 그 여관처럼 집을 지어놨어요. 절에서. 거기에서 자고 또그 이튿날 이제 순례하고. 그런 순례 코스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여기도 불교TV하고 하는 것도 정토로 가는 길에서 48군데, 48군데 사찰을 아미타 도량을 돌면서 가서 기도하고 스탬프 받고 해가지고 나중에 돌아가실 때

관 속에 다 넣어주도록 저 건강 탑다란 일을 공단으로 맞춰가지고 거기에다가 고장받고 어? 또 극락가는 파스포드를 만들어서 거기에 도장받고 또 낙자 가사를 만들어서 해가지고 돌아가시면은 수의로 다 해드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이번 10월 24일 토요일 네 번째 토요일 금봉사부터 시작합니다. 그건 이제 멤버로 해가지고 꼭 갈 사람들만 아마 한 900명은 모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코스를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 4년 정도 개혁을 해서 불교 TV가 하고 우리 정토사 만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극락이라는 것은 어디 있느냐? 이제 또 어떤 사람 마음이 있다 그러거든. 유심정토라고. 이 마음에 극락이 있다는 얘기가 나온 것은 유마경에서 나오는 얘기야. 유마경에서. 이것은 이제 육조선님도 인용했고 다른 큰 선사들도 다 이걸 인용하는데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하다. 심청정 국토청정이라 해서 그런 내용들이 내가 자료집에 있으니까 보시고 오늘 좀 본문이 좀 딱딱했는데 오늘은 정토학 강의 공부를 한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딱딱해서 죄송합니다.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0: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타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 승가 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 얼마나
1: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0: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2: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0: 아이, 할멈, 이제 속이 좀 후련해요?
1: 아이고, 그럼요. 오늘 데려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0: 항상 만불사, 만불사 하더니 드디어 소원 풀었네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1: 영천 만불사 불교 장묘공원에서는 큰 스님만 사용하던 푸도 탄묘를 왕생 탄묘로 우리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0: 그거 좋네, 좋아.
1: 아, 그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 벌초나 제사까지도 대신 관리해준다고 해요.
0: 제사까지도?
1: 네, 그러니 얼른 와서 이제 엉망 좋은 자리 미리 잡아두고 싶어서 그렇게 보챈 거죠.
0: 잘했네요. 우리 생애 마지막을 걱정 없게 도와주는 이 아미타하우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오는 10월 18일 일본 후지산 홍원사에서 대구 통천사, 오사카 통천사, 후지산 홍원사에 한국과 일본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2027년 아리 스포츠컵 원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다국적 스포츠 교류의 활성화를 기원하는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스포츠로 하나 되고 불심으로 화합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비구니회에서는 순국선열, 애국열사, 강제징용 희생자를 위한 한민족 영산문화제를 오는 9월 19일 서대문 독립공원 추념탑 앞에서 봉행합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무연고 영가를 기리며 추모하는 행사에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573-7601번입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를 49일간 봉행합니다. 9월 6일 입제하고 10월 24일에서 25일까지 회향제를 봉행합니다. 수의 동참에 무량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불국토 상조에서는 10월 1일 BTN 불교TV 2층 무상선원에서 법률사무소 정금 박순배 변호사와 함께 특별 강연을 진행합니다. 유언장 작성법과 장례 이후 알아두어야 할 유산 상속에 대한 법률 내용을 쉽게 알려드립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070-4623-5217번입니다.
1: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0: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참태종 청본산 구인사.
1: BTN 불교TV와 함께하는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에서 제9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AI의 기술로 새롭게 만나는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법문의 깊이를 더하고 마음을 잇는 스피치. 새로워지는 전법의 길을 넓혀갑니다. BTN 불교TV 대표 아나운서 김지원. AI 활용 교육 및 콘텐츠 제작 전문 강사 PD 이혁준. 스님의 한마디가 더 넓은 세상에 닿도록 AI로 만드는 법문 과정과 스피치 교육 과정을 BTN 불교TV에서 준비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전법의 새로운 길이 펼쳐집니다. 교육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은 BTN 부따회 콜센터 1855-0108번입니다. 본 교육은 대한불교조계종교육원 승려연수 인증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이 많이 있거든요. 편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그리고 조사선의 본래의 모습을 우리 불자님들에게 알려드리고 누구나가 쉽고 누구나가 언제 어디서나 조사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알리기 위해서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서를 하게 됐습니다.

수려한 자연경관과 유서 깊은 사적지,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를 위해 지정된 국립공원. 내장산 국립공원의 대표적 보물 천년고찰 백양사는 창건 당시 백암사라 불리다 고려시대 정토사로 개칭 후 조선시대에 백양사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소장된 수많은 문화유산과 비자나무 숲 등의 천연기념물은 고찰의 면모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양사를 더욱 유명하게 만든 것은 바로 쌍계루입니다. 1350년 창건 이래 1377년 중건 당시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러 최고로 추앙받던 두 인물 목은 이색과 포은 정몽주가 청수스님의 청으로 김

문을 짓고 시를 지으며 널리 알려집니다. 누각의 그림자와 물빛이 위아래로 서로 비치어 참으로 볼만하다는 이색의 기문처럼 못에 어른거리는 쌍계루의 모습은 단연 압권입니다. 지금 시를 청하는 백암사 스님을 만나 붓을 잡고 끙끙거리니 글재주가 부끄럽네. 청수가 누각 세우니 그 이름 소중하고 목은 선생 김은지으니 같이 더해지네. 노을빛 아득하니 저무는 산은 붉고 달 그림자에 배회하니 가을물은 막네. 오랫동안 인간사 시달렸으니 어느 날 소매 떨치고 그대와 오르리. 정몽주의 시에서는 쌍계루 찬사와 함께 불교와 성리학의 화합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 정신은 종교와 이념과 시대를 넘어 이름난 문인들의 글로 이어지며 쌍계루만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쌍계루의 시는 그게 정몽주의 시를 차원에 지어진 시와 경관을 찬미하는 시로 나뉘는데요. 쌍계루의 현판에는 그중 180여 수의 시가 걸려 있습니다. 골짜기 울창하고 나무는 뚫듯 솟았는데 산에 바람 불고 개화꽃 날리니 가을이라 어느 해에 쌍계수를 건널까. 달밤에 종소리 들으며 누대에 홀로 기대네. 여러 보관과 시간이 흘렀어도 누적문학의 정수로 국립공원의 문화자원이 된 쌍계루. 자연과 누각과 문학이 어우러져 완성된 쌍계루의 미학이 더욱 빛나는 이유가 아닐까요?

0: 줘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원금까진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3: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3: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오랜 시간 팔은 수많은 이야기를 품어왔습니다. 전통의 멋은 더 생생하게, 팔춤의 흥은 더욱더 신나게, 세계의 다양한 팔과 춤을 만나고 신나는 퍼레이드와 대동단장까지 보고 즐기고 함께 춤추는 대한민국 대표 탈춤 축제가 펼쳐집니다. 누구나 함께 즐기는 특별한 축제, 가면에 이어 무드의 춤. 2026 안동국제 탈춤 페스티벌.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고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끊어버리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이에요.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것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거예요.

0: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굴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BTN 부따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미혼 남녀 15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는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힐링 사찰, 영천 은혜사에서 은빛 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축제의 설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BTN 붓다회 절로 갈까와 함께하세요.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

0: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장민정입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와 인공관절 수술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100세 시대를 맞아 무릎이나 어깨처럼 일상에 많이 쓰이는 관절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이 관절 통증은 초기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 없이 지내다 보면 통증은 더 심해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다행히 최근에는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수술 없이 통증을 완화하고 또 기능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마련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00세 시대 무릎 어깨 관절 질환의 비수술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관절 건강에 대한 내용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도 들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에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시청자분들께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입니다. 오늘은 정말 관절 쪽에서 가장 최신 지경과 함께 우리 환자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아주 제일 따끈따끈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잘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저희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 똑똑한 AI 인공지능으로 무릎 검사도 할 수가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0: 맞습니다. 네, 제가 준비된 화면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우리 MC님은 어떤 사진이신 것 같아요?
1: 엑스레이 사진인 것 같은데요?
0: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진은 단순한 엑스레이 사진이 아니라
1: 네.
0: 엑스레이를 우리 AI가 판독한 프로그램입니다. 말 그대로 AI가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가장 쉽게 비유하자면은 우리 알파고가 의사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제 애들한테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그림이나 고양이 사진 같은 걸 만장을 보여주면서 애한테 이거는 고양이야라고 가르쳐 주듯이 AI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엑스레이 판독을 만장 이상 보여주면서 이거는 이렇게 무릎 사진이 이렇게 이런 거야라고 하면서 학습된 프로그램인데요. 말 그대로 인공지능 판독 시스템은 정형외과 전문의 특히나 이 명의들이 판독한 이 퇴행성 관절염은 요건 1기야, 요거는 2기야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한 그 AI 프로그램이 결과적으로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엑스레이 영상이 입력이 되면 우리가 이제 뼈의 윤곽선은 어떤 건지 또 연골이 얼마나 남아서 간격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또는 다리가 얼마나 휘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학습된 인공지능이 단 10초 만에 판독을 해서 알려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할수 있습니다.
1: 네, 예전에 바둑계 알파고가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이제 의료계에도 AI가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미 수만 명 넘는 환자들의 케이스를 학습한 AI가 내 무릎 상태를 정확하게 판독해 준다는 거죠.
0: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마치 수만 명의 명의들이 내 엑스레이를 보고 판독해주는 이러한 비슷한 효과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1: 네, 갑자기 제 무릎 주치의가 수만 명이 생긴 든든한 기분이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베테랑 의사들의 경험과 노하우, 촉이라는 게 있는데, 과연 AI가 이런 걸 따라갈 수 있을까요?
0: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의료진은 경험이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사람은 컨디션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하루에 100명이라는 환자를 봤을 때 초기에는 이제 집중과 피로가 없지만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마지막에 보려고 할 때는
1: 네.
0: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피로도와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처럼 사람은 피로와 집중력을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판단에 아주 미세한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인공지능은 다릅니다. 인공지능은 사람과 달리 피로를 느끼지가 않고요. 집중력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언제나 같은 기준으로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사람의 눈으로는 판독하기 힘든 0.1mm의 차이나 0.1도의 각도 차이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촉이나 감 같은 느낌이 아니라 숫자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항상 같은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는 점이 사람과 차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A라는 병원에서 진료 보는 것과 또 B라는 병원에서 진료를 봤을 때 똑같은 검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차이가 동일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굳이 여러 병원들을 돌아다니면서 고민하고 또 비용과 시간을 버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어느 병원을 가도 동일한 검진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런 점이 더 이상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이 기술을 활용해서 인공지능 무릎 건강 검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엑스레이 검사랑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0: 네, 우리가 환자분이 겪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따로 번거롭게 더 추가적으로 검사해야 되거나 이런 건 없지만 병원에 오셔서 이 엑스레이를 찍고 1, 2분만 딱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서 이루어지는 과정들은 분석의 깊이가 완전히 다른데요. 우리가 검진은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고 괜찮습니다. 뭐 진료를 보고 나서 괜찮네요. 뭐 별일이 있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듣고 나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집으로 가버리면 기억도 안 나고 그러지만
1: 네.
0: 인공지능 검진은 내 무릎을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일종의 내 몸의 설계도를 그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 대기 시간 후에 너무나도 짧은 진료 시간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진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진료 시간 안에 내 무릎의 상태를 결정하고 내 치료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이 사실상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때 정확한 이 프로그램이 데이터가 빛을 발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아주 적합한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진단에서 감이나 촉, 느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결국 구체적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은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다리의 정렬입니다. 다리가 바르게 똑바른지 아니면 O자형 다리인지 X자형 다리인지를 구별해 주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뼈와 뼈 사이의 연골의 정도, 남아있는 정도의 관절 사이의 간격을 체크하게 되는데요. 무릎뼈와 뼈 사이의 간격을 측정해서 이게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골극이라고 해서 뼈의 변형이 된 정도를 나타내는데요. 이러한 뼈 끝에 가시처럼 도단한 부분이 얼마나 심한지를 꼼꼼하게 0.01mm까지도 체크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를 종합해서 내 무릎 상태가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 또는 관절염이 몇 단계인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숫자로 한눈에 볼 수 있게 검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원장님 설명을 천천히 듣고 보니까 저도 이거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환자 입장에서 아, 나 이거 받기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0: 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결과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결과지를 제공해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아, 내가 이거를 이제 결과지를 예를 들면 관절의 신호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지에 초록색이면은 괜찮은 상태, 그리고 노란색이면은 주의를 해야 되고 예방하고 관리받아야 되는 상태, 또는 빨간색에 위험지수에 들어가게 되면 신호등이 아, 난 정말 위험한 상태구나, 빨리 뭔가 치료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색깔별로 해서 초록, 노랑, 빨강으로 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신호등처럼 이제 색으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특히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확 와닿을 것 같은데요.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 인공지능으로 내 무릎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AI 관절 신호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해결해 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걸려온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연세부터 여쭤볼게요.
2: 원래 60 하나예요.
1: 아, 60대 초반이시고 어디가 불편하신지 네. 스튜디오에 양혁재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요. 통화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0: 예.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2: 예, 원장님 안녕하세요.
0: 예,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2: 오른쪽 무릎이
0: 예.
2: 그 한 15년 됐다 하는데 수술했는데
0: 아.
2: 연골이 너덜너덜해가 그거 정리해가고 이사 주는 수술을 했는데
0: 네네네.
2: 원장님 갑자기 여가 아파가 계단도 못 내려가겠고 막 통증이 심해서 잠도 아. 못 자고 그래갖고요.
0: 네.
2: 예. MRI를 한번 찍어봤는데
0: 네네네네.
2: 수술했는 자리가
0: 네.
2: 연골이 고가 앞에 오른쪽에 안쪽에 고가 네. 연골이 다 다름없다 하더라고요.
0: 아이고 이제 연골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시죠? 예.
2: 예, 그죠. 근데 인공 연골을 반 정도
0: 네.
2: 뭐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0: 아, 예. 하여튼 전화 너무 잘 주셨고요, 어머님. 지금 네. 상황을 보니까 이제 연골판이 15년 전에 찢었다가 그걸 이제 다듬는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없어지잖아요, 연골판이. 그 네. 없어진 상태에서는 이제 위아래 연골이 이제 그나마 완충 역할을 해줬었는데 이 15년의 세월을 못 견디고 연골마저도 다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경우는 이제 관절염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게 사기. 우리가 이제 연골 상태가 뼈가 드러날 정도로 해서 심한 사기 정도 됐다는 얘기인데요. 요거를 네. 이제 어머니 연세가 아직은 61세셔서
1: 그러니까요.
0: 인공관절은 보통 우리가 65세 때부터 보통 권하는데 61세는 어머니 나이는 너무 젊으세요.
2: 네.
0: 그래서 잘못 또 인공관절을 섣불리 얹어 있다가는 잘못돼서 또 혹시나 너무 고생하시면 또 남은 여생을 또 계속 수술을 여러 번 해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무조건 바로 덥석 이제 인공관절을 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 내 무릎 상태를 그대로 좀 살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나라는 또 이제 요즘에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인공관절 말고도 이 줄기세포를 통해서 무릎 연골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아직 어머니 나이 때는 인공관절보다는 줄기세포를 먼저 권할 것 같습니다. 네.
1: 네, 어머니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2: 그 연골 주사를 세 번 맞았는데 그거 맞고 나니까
0: 네.
2: 걷는 데는 괜찮은데 계단 내려갈 때가 아파요.
0: 그러면은 더더군다나 줄기세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연골살 맞았으면은 조금 효과를 봤다는 거는 내 무릎 안에 연골이 좀 남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좀 더 경험한 의료진을 찾아보시면 아마 좋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어머니.
1: 네.
2: 예, 원장님 감사합니다.
0: 네, 어머니 힘내세요.
1: 네. 우리 어머니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권유를 받으셨는데 아직 60대 초반이세요. 벌써 인공관절 수술하시기엔 좀 너무 이른 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0: 네, 맞습니다. 이게 네. 너무 섣불리 인공관절을 했다가는 이게 이제 수술이 잘못되거나 또 젊은 나이 때 했으면은 남은 여생의 한 20년이나 30년 뒤에 또 잘못돼가지고 또 수술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는 이제

0: 시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수술 하나를 하더라도 항상 심사숙고해서 충분히 경험을 여러 사람 의사의 얘기를 들어보고 제일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1: 네,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수술을 권유받으셨을 정도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되신 단계로 보이는데 저희가 앞서 살펴본 AI 건강검진 시스템으로 만약에 관리를 하셨다면 이렇게까지 안 오셨겠죠?
0: 맞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게 어머님 나이가 61세시면 이제 40대나 50대 때부터 미리미리 AI 진단 시스템을 통해서 체크하고 관리받으셨다고 하면 이제 아마 여기까지 이게 수술까지 갈 정도의 아주 안 좋은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1: 네. 어머님께서는 아직 60대 초반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무릎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줄기세포 이식술도 해당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관심 갖고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전화 연결 계속됩니다. 네, 원장님, 나이 들수록 피해갈 수 없는 게 주름 그리고 또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아닐까 싶은데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다 같은 관절염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진행 단계가 있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우리가 관절염의 단계는요, 보통 1기부터 4기까지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정상 관절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초록색으로 안쪽과 바깥쪽 우리가 이제 관절 간격이 일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절염이 우리가 이제 2기나 3기가 되는 것은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이 정상보다도 한 50% 감소되거나 75%까지 감소되는 것을 2기랑 3기라고 진단하게 되는데요.
1: 네.
0: 이때가 정말 골든타임,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잘 관리를 하시게 되면 수술까지 안 가면서 평생 내가 건강한 내 무릎을 그대로 쓸 수 있는 단계고요. 이때 잘 관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아플 때 오시게 되면은 4기까지 만들어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너무 아플 때 오시게 되면 뼈와 뼈가 부딪히면서 결국은 이 뼈와 뼈가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까지 가는 인공관절 같은 이런 큰 수술, 아픈 수술을 하게 되니까요. 초기 단계에 빨리 오시는 것이 중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1: 네. 이렇게 나도 퇴행성 관절염에 해당된다고 하면 치료를 시작하셔야 될 텐데 요새는 치료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중에서도 부담 없이 접근해볼 수 있는 치료법들이 많은 분들에게 주사치료가 될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증식주사치료는 어떤 치료법인지부터 알아볼까요?
0: 네, 증식주사라는 것은요. 무릎관절이든 어깨관절이든 모든 관절은 인대라는 조직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1: 네.
0: 그 증식주사에 따른 말로는 인대 강화주사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관절의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인대를 이제 재생을 통해서 인대를 회복시키고 통증을 없애주는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대는 무릎 관절도 아주 복잡 다단하게 여러 인대들이 있기 때문에 정밀검사를 통해서 초반에 어느 쪽 인대가 내 통증을 유발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약제 주입을 아픈 부위에 정확하게 주입하고 나면 한 2, 3일 정도는 약간 염증 반응으로 약간 뻐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들을 겪고 나서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면역 반응이, 새로운 조직이 증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1회에만 거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에서 5회 정도 반복적으로 시행됐을 때 치료 효과가 극대화되고 오랫동안 재발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나을 수가 있습니다.
1: 그렇다면 증식주사 치료 뭐 입원해서 받아야 하는 건지 통원 치료가 가능한 건지 많은 부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특징들도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0: 네, 증식주사의 치료의 주로 특징은 아주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일상생활하면서 당장 내일 출근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무릎이 갑작스럽게 불청객처럼 통증이 와서 다음날 일할 거를 걱정하게 되는 분들이 갑자기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생계라가 걸려있기 때문에 내가 당장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는 통증 때문에 일을 못할까 봐 걱정되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이 증식주사는 간단하게 당일날 치료하고 통원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치료법이라 할 수 있겠고요. 흉터가 없고 주사 치료이기 때문에 통증이나 이 붓기나 이런 상처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이 2, 3일 뒤부터 샤워가 가능하고요. 안정성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비교적 검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치료를 받든 간에 혹시나 만 명당 한 명꼴이라도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면 그 치료는 좀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데 이 증식주사는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 것이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시적으로 통증을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관절염의 진행을 막고 통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해준다는 것이 또 그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수술 통보를 받았다가 이렇게 주사 치료만으로 좋아지시면 너무 기분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법에도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용한 무릎 치료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제대혈 줄기세포가 뭘까요?
0: 네, 이 제대혈이라는 건요. 앞에 우리 증식주사라는 달리 없는 연고를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의료 기술이 생기면서 우리가 아기 탯줄, 태반에서 뽑은 성체 줄기세포가 있는데요. 이 성체 줄기세포는 사람과 사람, 내 몸이 아닌 신생아에서 뽑은 거지만 타인과는 면역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체 조혈 모세포라는 성체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배양을 해가지고 이게 특화돼서 인대랑 연골, 뼈로 재생될 수 있는 그 과정을 준비가 딱 돼 있는 줄기세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줄기세포는 손상된 조직을 찾아가서 재생을 유도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나이가 제한이 없고 내가 나이가 70대, 80대, 90대라 하더라도 이 제대로서 뽑은 줄기세포를 이식하게 되면 나이의 제한 없이 또 손상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더 많이 넣게 되면은 재생을 유도해 볼 수 있는 좋은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자, 그렇다면 줄기세포 이식술 그 치료 효과는 어느 정도 될지 역시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어머님의 사례가 준비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일단 무릎 아프시면 연골 주사부터 맞아 보시잖아요. 점점점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거 느낄 수 있거든요.
0: 네,
1: 이분도
0: 맞습니다.
1: 그러신 경우 같아요.
0: 네, 여기 어머님도 이게 연골사를 열심히 나는 진짜 몇 년 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관리 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치료 효과가 이게 6개월도 안 가고 한 2, 3개월도 안 가고 점점 이제 2, 3주도 안 가서 일주일도 안 가서 이제 무릎이 아프고 밤에 통증 때문에 끙끙거리면서 아프다 보니까 계단은 더더구나 오르기 힘들고 야, 이거는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치료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큰 마음 먹고 이제 좀 더 큰 병원에 오셔서 치료 방법을 찾으셨던 분인데 왼쪽 사진을 보게 되면 우리가 더 정밀하게 카메라를 보면서 관절경을 보게 되면 연골이 네.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이게 뼈가 드러난 부분들이 보인다.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뼈와 뼈가 맞닿으면서 아무래도 불편감을 유발하다 보니까 연골 주사로는 효과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한테는 이제 우리가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이식 수술을 권했고요. 그래서 이식을 통해서 아직은 나이가 60대니까 줄기세포를 통해서 내 무릎을 그대로 살려서 쓰는 것이 훨씬 더 결과가 좋다 말씀드리고 시술을 시행했고요. 18개월 뒤에 이제 경과를 보러 오셨는데 1년 반이 지났더니 기존에 무릎이 맞나라고 할 정도로 기존에 불그스름했던 부분이 기존 더 하얗게 네. 기존에 없던 연골보다 이게 더 새롭게 자란 연골들을 볼 수가 있어서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히 달라진 결과도 너무 좋고 만족하고 잘 지내신 그래서 나중에 휴에 인공관절까지 안 가게 할 수 있던 아주 좋은 사례 중에 한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지금부터는 다시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2: 저요?
1: 네.
2: 49년생.
1: 49년생이시고 네. 어디가 불편하신지 네. 양혁재 원장님과 통화 나눠볼까요?
0: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2: 제가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목소리만 들어도 반가워요.
0: 아유 저도 반갑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목소리만 들으면 안 아프실 것 같은데 어디가 많이 아프세요?
2: 아니 네? 네. 저기 뭐야 무릎을 네. 한쪽 다리는 네 번을 수술했어요.
0: 네 번을요?
2: 오. 네. 아이고, 아니 두 번은 네. 다뤄서 다시 한 번 한 거고요.
0: 네.
2: 또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으스러져갖고.
0: 아이고.
2: 네. 그래서 네 번을 수술했는데 그 다리는 안 아프. 그 다리는 수술을
0: 안 아프고.
2: 안 아픈데 네. 이쪽 다리가
0: 반대쪽 네. 다리가 네.
2: 네. 네. 아파요. 그래가지고.
0: 이게 이제 수술을
2: 여러 번 병원에는 네. 그냥 뭐 수술해라 막 이런 소리는 안 들었어요.
0: 네.
2: 그냥 병원에 가서 그냥 주사만 맞고
1: 물도
2: 빼고
1: 물도 빼고
2: 또 저기 여기 영양제를
0: 네.
2: 저기 일주일에 한 번씩 맞는 거
0: 네.
2: 그거 맞고요.
0: 네. 어때요? 근데 뭐 주사 효과가 있나요, 어머님?
2: 근데 맞을 때 한 달은 효과가 있어요.
0: 아, 한 달은.
1: 네, 한 달.
2: 네.
0: 한 달은 조금 너무 짧은 네. 것 같은데 이게 보통은 네. 뭐 그래도 심하지 않은 경우는 이제 한 뭐 2, 3개월에서 한 5, 6개월은 가야 되는데 이게 한 달밖에 네. 안 가고 이게 점점 또 이제 더 악화되면은 우리가 이제 한 뭐 일주일도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2: 아.
0: 어머님이 아무래도 우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머님 진찰을 해봐야 알겠지만 수술을 네 번이나 했던 다리 쪽을 아끼려다 보면 아무래도 의식적으로 반대쪽 다리를 쓰면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세월에 못 이겨서 이 반대쪽 다리가 퇴행성 관절염이 좀 빨리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 네네.
0: 그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고 관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아마 연골 주사나 이런 거에도 효과가 한 달밖에 못 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관절염이 한 3기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 정도 예상이 되는데 다행인 거는 그래도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하니까 일단은 우리가 2기나 3기 정도의 단계에서는 어머니 동네에서 이제 간단한 연골 주사나 이런 게 맞을 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무릎에 좋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술적인 재생을 유도해 줄 수 있는 주사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어머님이 동네에서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되거나 증상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좀 더 전문 병원이나

0: 큰 병원에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 네.
1: 네.
2: 그러지 않아도, 아유,
0: 네.
2: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서,
0: 아, 예.
2: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0: 네.
2: 전화 먼저 번에도 드리고,
0: 아,
2: 이번에도,
0: 예.
1: 네, 전화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머니.
2: 네.
1: 오히려 이 아픈 다리를 위해서 희생한 멀쩡한 다리에 이제 통증이 찾아오신 상태인 건데, 또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 등이 도움이 될수 있다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 주사 치료에도 종류가 굉장히
0: 네,
1: 다양하더라고요.
0: 맞습니다.
1: 어머님 맞으시는 연골주사랑 또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주사랑은 차이점이
0: 네.
1: 큰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1: 네.
0: 이게 연골사를 많이들 맞고 오시는데요. 실제로 이 연골사는 영양제, 우리가 이제 비타민이나 영양제는 치료제가 아니라 우리가 건강할 때 관리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연골사만 맞는다고 해서 내가 연골이 좋아지거나 없는 연골이 생성되는 건 아니라서 윤활 역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1: 네.
0: 혹시나 연골사 맞고도 안 좋다고 하면 좀더 적극적인 치료를 반드시 빨리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재생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증식 주사나 여러 가지 세포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보시면 생각보다 결과도 좋고 수술까지 가는 것을 예방해 볼 수도 있습니다.
1: 네. 어머니, 다행히 수술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말씀 들으셨다고 하니까요. 더 이상 치료를 미루지 마시고 빨리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치료 쪽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0: 네,
1: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 지킴이, 여러분들의 건강 내비게이터 유승현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장민정입니다.
0: 자, 우리 민정 씨. 네. 아, 요 소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앙!
1: 네?
0: 들어보셨습니까? 요거 요 소리 KTX 아닙니다. SRT 아닙니다. 바로 이만큼 열차처럼 빠른 게 바로 세월한 얘기겠습니까?
1: 아, 맞습니다.
0: 야,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정말.
1: 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각종 퇴행성 질환들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0: 그래서 네. 오늘 제가 듣기로는 이 척추질환이 굉장히 그 치료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1: 맞습니다. 맞습니까? 이 척추질환은요, 완쾌가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고요. 또 많은 분들이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하나? 아니면 다른 어떤 치료가 있을까? 고민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척추를 책임져 주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척추 건강 지킴이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입니다. 해마다 척추 질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통증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그런 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특히 비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 허리와 척추에 대해서 원장님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원장님, 우선 우리 신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척추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2: 자세히 살펴보면요.
1: 네.
2: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가 디스크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내부에는 머리에서 내려오는, 뇌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어서 이 통로를 통해서 신경이 팔과 다리로 연결되어 우리 몸을 움직여주게 됩니다.
1: 네.
0: 자, 원장님, 사실 여기 척추 질환에도 뭐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가장 뭐 대표적인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 네, 척추 질환은 대표할 수 있는 두 가지 질환이 있는데요. 한 가지가 협착증이고 한 가지가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협착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척추 내로 신경이 나뉘는 한다가 통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통로들이 퇴행성 변화 때문에 여러 변화를 거치면서 좁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경이 눌리고 그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화면 주시면요. 허리 협착증의 경우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왼쪽의 두 MRI 영상은 정상적인 신경 통로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두 영상이 이제 좁아진 신경 통로가 되겠습니다. 저렇게 신경 통로가 좁아지면 특히 걸으실 때 허리나 양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1: 네.
2: 걷는 게 점점점 힘들어지는, 그래서 조금만 걷다가도 앉아서 쉬고 싶은 그런 병이 협착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곳을 벗어나서 디스크가 튀어나오면 그로 인해서 신경이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통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지금 이렇게 노랗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터져 나온 신경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 부위로 편하게 지나가야 될 신경들이 잔뜩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게 되는데, 특히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한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어떤 자세를 취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서 무척 힘들어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1: 성현 씨, 조금 전에 네. 허리 약간 통증이 있는 것 같다, 협착증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0: 네.
1: 병원에 빨리 가보셔야 합니다. 바로 그 이유가 있는데요. 병원에 빨리 갈수록 부담이 적은 치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원장님, 그 단계적 치료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2: 네,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그래서 병원을 가면 시술이나 수술을 무조건 권한다고 오해하고 계신데요.
1: 네.
2: 절대 아닙니다.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1단계 치료부터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 1단계 보존적인 치료에는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운동치료, 그리고 신경차단술 등의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병원에 일찍 내원하시면 이 1단계 치료만으로도 통증을 치유해서 잘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1단계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럴 때는 이제 2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2단계의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에는 신경성형술, 그리고 증식주사치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수이긴 하지만 이 1단계와 2단계 치료를 아무리 거듭받아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 방법에는 인공디스크 치환술, 척추 고정술, 유압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0: 수술을 하지 않고 척추를 치료할 수 있는 비수술 치료라고 하면 바로 대표적으로 뭐 주사 치료가 있을 텐데요. 원장님, 증식 주사 치료법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2: 네. 척추도 구성하고 있는 인대와 힘줄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손상을 받아서 그것이 완전하게 치유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서 그로 인해서 통증이 되고 그것이 만성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치료하는 방법이 증식주사 치료가 되겠는데요.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내 통증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1: 네, 보통 허리 통증 하면 엄청 뭐 크고 부담스러운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가 그렇죠. 주사 치료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은데 이 증식 주사 치료는 어떤 원리로 치료가 되는 걸까요?
2: 네, 손상된 인대나 힘줄이 뼈에 붙는 부위에 소량의 자극성 물질을 주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내 몸은 그 염증 반응을 이기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치유를 거쳐서 미약하고 느슨해진 인대나 힘줄이 탄탄하게 강화되는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점점점 튼튼해지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0: 자, 통증 완화는 뭐 기본이고요. 물론 뭐 기능성까지 개선된다는 증식 주사 치료. 자, 이런 특징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2: 네, 수술 없이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키는 방법인데요. 간단한 치료로 가능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늘을 이용한 치료이기 때문에 흉터가 없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어서 안정성이 높은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내 몸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 또 특징이 되겠고요. 치료 범위가 무척 넓습니다. 경추와 흉추, 요추, 그리고 여러 관절에 대해서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치용하고 간단한 방법이다 보니 반복적인 치료가 가능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1: 네, 그렇다면 실제 이 증식주사 치료 받으신 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원래 어떤 증상을 가지고 계셨고 얼마나 네. 좋아졌는지 그 예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된 사례가 67세 어머님의 사례인데요. 이분께서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사실 이 치료, 저 치료 다 받아보셨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하는데 증식주사 치료가 잘 맞으셨나 봐요.
2: 네, 67세 여자분이신데요.
1: 네.
2: 한쪽 팔과 팔이 너무 아프고 저려서 무척 힘들었던 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경추 MRI상에서 경추 5번과 6번 사이에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 생겼던 분인데요. 약을 아무리 세게 먹어도 신경차단술을 받아도 그리고 심지어는 신경성형술까지 받아도 증상이 지속되어서 너무 힘들었던 분인데요. 수술을 권유받아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너무 고민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치료에 여러 단계가 있는 걸 꼭 명심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분은 증식주사 치료

0: 치료를 통해서 네. 그 문제를 해결했던 분입니다. 치료를 거듭거듭 받으면서 통증이 정말 계단처럼 단계 단계 적어지게 되었고요. 6회 치료를 마친 이후에는 처음 통증이 정말 씻은 듯이 좋아져서 지금은 일상적인 생활을 잘하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수술을 받지 않고 통증이 사라졌다고 그러니까. 무척 만족해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1: 네. 자, 이렇게

0: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1: 네네.
0: 네, 어머니 연세부터 네.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1: 50년 528년.
0: 50년생이시고.
1: 네네.
0: 네, 저희 김우카 원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니까요. 어머니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어디가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1: 지금 허리가 네, 걷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지금 저기 드렸습니다.
2: 안녕하세요, 어머니.
1: 네네.
2: 네, 걸을 때 허리만 아프세요?
1: 그러니까 허리가 아파서 이제 이렇게 뭐 주저앉아야 될 정도로 200m 정도를 못 걸어요.
2: 아, 네. 혹시
1: 서서 일을 할 때도
2: 네네.
1: 너무 힘들어서 서서 일하기가
2: 네. 혹시 그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 통증은 동반되진 않고요?
1: 네네.
2: 아,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는 허리가 아프세요?
1: 앉아 있을 때 괜찮아요.
2: 누워 계셔도 특별한 문제는 없으시네요.
1: 누워 있을 때도 뭐 크게 뭐 이렇게 이제 잠잘 때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서 있을 때 하고 그 걸을 때 같이 힘들어서.
2: 어머니 그럼 걸으실 때요.
1: 네.
2: 처음에 딱 일어서서 처음 걸으면 그때부터 아프세요? 아니면 좀 걷다 보면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나요?
1: 네네네. 좀 있다가.
2: 아, 그렇죠? 아, 네. 어머니 혹시 이게 저기 척추에 대해서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을까요?
1: 네네.
2: 협착증이라는 말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1: 이제 저거를 찍어보니까
2: 네.
1: 허리가 이렇게 뭐 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에스타로.
2: 네네네네.
1: 그래서 뭐 디스크도 조금 보이고
2: 네.
1: 그렇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2: 어머니 혹시 정밀검사 받아보셨어요?
1: 네, 검사를 하고 주사를 한 14, 5만 원짜리를 몇 번 이렇게 2주일에 한 번씩 맞아본 적이 있어요.
2: 최근에 맞진 않으셨고요?
1: 그러니까는 그 맞은 지가 딱 9년 요맘때 같아요.
2: 아, 1년쯤 되셨네요. 네, 어머니 네, 그 네. 주사 맞고는 좀 괜찮으셨어요?
1: 주사 맞고 크게 이제 이렇게 저기 그 네 번째 맞았을 때까지도 저기가 없어서
2: 네.
1: 이제 그 어디죠? 서울 그 병원을 가봤어요.
2: 네.
1: 그런데 그 선생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 앞에 보신 선생님이 잘 보셨습니다 하시면서
0: 네.
1: 수술하기는 힘들고 하니까 아 이제 근육을 많이 키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0: 근육을 키워라.
2: 네네네.
1: 근데 허리 아프니까 운동을 할 수 없었어요.
2: 어머니 그 저기 그 허리가 이제 휘어 있다는 얘기는 이제 측만증이 좀 있다는 얘긴데요. 측만증 때문에도 당연히 뭐 허리가 아플 수도 있는데 어머님의 지금 핵심은 협착증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있으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치료가 바뀔 것 같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뭐 측만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이제 협착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주사 치료만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제 2단계 치료로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당연히 이제 운동은 너무 당연히 계속 하셔야 될 문제이고요. 지금 어머니께서는 그 2단계 치료를 적절하게 받으셔야지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 네.
2: 자료 영상을 좀 챙기시고요.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병원을 좀 찾아가셔서 어머님의 증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영상을 보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를 듣고 어머님한테 꼭 맞는 좀 다른 치료를 받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증 그런 치료를 받아서 지금 느끼시는 그런 통증을 많이 개선시킬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0: 근육을 키워라라는 답변이 조금 답답하셨던 모양이에요.
3: 많이 답답하죠.
0: 네, 그래서 아마 어떤 다른 치료를 받으실까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치료도 있을까요?
2: 네, 이 협착증 때문에 이제 아니면 또 이제 측만증 때문에 더 힘들어하실 때,
0: 네.
2: 1차적으로는 지금 이제 1단계 치료를 많이 받으셨을 테니까요. 2단계 치료를 받는 것이 좋으실 텐데 그 중에서도 우선적으로는 증식주사 치료가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 척추의 약화된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이거든요.

0: 그래서 이 어머님께서도 이런 증식 주사 치료나 아니면 또 2단계 치료 중에서 다른 방법들이 또 적절할 수가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에서 다시 좀 면담을 하시고 자세한 설명을 듣고 또 그런 치료를 받으셔서 통증을 좀 해소하면 좋겠습니다.
1: 자, 방금 우리 김국환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저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굉장히 뭔가 귀에 뭔가 느낌이 왔거든요. 네. 왠지 아프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저희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0: 네. 치료와 연관된 통증을 줄이고요. 정밀함을 무척 높인 최소 침습 치료가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되겠습니다. 한쪽 방향을 통해서는 40배가량 확대할 수 있는 내시경을 집어넣고요. 다른 한쪽 방향을 통해서 세밀하게 조사 가능한 치료 도구를 넣어서 척추의 여러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2: 네, 우리 성현 씨 말대로 네. 아프지 않은 치료법이었고
1: 아픈 거 제일 싫어요, 제일 싫어.
2: 네. 네. 또 양방향 척추 내시경에서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0: 네, 절개를 최소화했고요. 그리고 근육과 인대 손상을 최소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부위에 통증이 적을 뿐만 아니라 회복도 빠르고 일상생활에 복귀도 빠르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특히 여러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고령인 분 그리고 여러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2: 네.
1: 양방향 내시경술은 물론 뭐 통증도 좋고 그리고 성공률이 굉장히 높으면서 근본적인 치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최고의 치료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어떤 환자분들에게 추천해드리면 좋을까요?
0: 네, 척추의 대표적인 질환 두 가지 협착증과 디스크를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이용해서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이나 만성 질환을 여러 가지 계신 분들이 수술을 받기 힘드실 텐데요.
2: 네.
0: 이런 분들한테도 좋은 치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척추 수술을 받은 이후에 문제가 재발한 경우에도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효과적인 그런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네, 그렇다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실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얼마나 좋아지셨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저희가 실로 사례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2: 80대 초반 아버님의 사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5년 동안이나 통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0: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분께서는 요추 3번과 4번 사이 그리고 4번과 5번 사이 협착증으로 고생하셨는데요.
2: 네.
0: 예, 처음에는 이제 1단계 치료를 받았지만 받으면서 이제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는데 점점 이제 그 치료 효과가 없고 그래서 이제 2단계 치료 중에서도 신경성형술까지 받았지만 오히려 증상이 더 나빠져서 정말 힘들었던 분입니다. 걷는 게 너무 안 되니까 이제 네. 모든 게 다 싫어지는 그런 분이셨는데요. 이럴 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좋은 방법이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좁아졌던 신경 통로가 넓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압박을 받지 않으면서 걸으실 때의 허리나 양쪽 엉덩이 다리의 저림감이 거의 씻은 듯이 나왔다고 하시면서 지금은 일상적인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2: 네, 연세가 수술받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우셨을 텐데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로 잘 해결해 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3: 예, 예.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3: 저요?
1: 네.
3: 67이야.
1: 어허.
2: 60대 후반.
1: 자, 60대 후반이시면 참 이렇게 뭐 집안 일부터 하시기 많이 힘드실 겁니다.
3: 네.
1: 자, 어떤 이유에서 전화 주셨습니까?
3: 아니, 허리가 39에 제가 척추 수술을 했는데요.
2: 오, 네. 39살에.
3: 네, 지금 한 30년 거쯤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걸음 걷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1: 어허.
3: 한 5분 정도를 걷기가 힘들어요.
1: 야.
2: 네, 5분 정도도 걷기가 힘드신데 원장님과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0: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3: 예, 네, 안녕하세요.
0: 혹시 걸으실 때 뭐 어디가 아프신가요?
3: 예, 허리가 아파요. 많이 아프고 이 오른쪽으로 이 엉치 쪽으로 많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5분 정도를 못 가고 주저앉고 그러거든요.
0: 어머님, 그럼 저기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도 허리가 아프세요?
3: 앉아 있는 거는 조금 나아요.

0: 근데 어깨가 힘들고
1: 네네.
0: 이꽃 저기 왜 허리에 차는 거
1: 네.
0: 그거 아니면은 걷기가 더 힘들고
2: 보조기
1: 네.
2: 채우시고 네.
0: 그리고 이렇게 똑바로 눕지를 못해요.
1: 허리가 아파서요, 어머니?
0: 예. 그 전에 제가 세 번을 했었거든요, 허리를.
1: 네.
2: 시술을요?
0: 예.
1: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걸으실 때 이제는 5분밖에 못 걷는다 그러시는데 이게
0: 5분도 못 걸어요.
1: 예.
2: 아이고, 너무 젊으신데.
1: 더 많이 심해지신 거죠, 이게? 그 최근에 혹시 정밀 검사를 좀 받아보셨을까요?
0: 아니, 검사 안 해봤어요.
1: 아, 왜안 하셨어요?
0: 옛날에 하던 병원을 가야 되는데, 거기 원장님이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2: 아, 이제 시간이 많이
1: 예,
2: 흐르셔서,
1: 그렇죠.
2: 네.
0: 그래서 딴 데는 가기 싫죠.
1: 근데 어머님 지금 이제 나이가 67세밖에 안 됐는데, 5분 걷는 것도 힘들다 그러시면, 앞으로 이게,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머니.
2: 그러니까요, 네.
1: 예, 그래서 병을 더 키우시는 것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상황 파악을 해서 치료를 받아서 잘 다니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머니. 그래서, 물론 이제 어머님의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가까운 전문병원을 좀 찾아가셔서요, 정밀검사를 받으시고요, 아마도 이전에 치료받았던 그 부위의 주변 부위가 나빠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것 때문에 신경이 눌려서 이런 증상을 유발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딘지를 찾고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예전처럼 수술을 꼭 하지 않고도 어머님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수술에 대한 너무 두려움 갖지 마시고요. 꼭 가까운 전문병원을 더 놓치지 마시고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머님.
0: 근데 그때 원장님,
1: 네.
0: 그냥 지금은 수술 안 하고 그냥 치료를 할수 있는데,
2: 아, 수술 없이.
1: 아유.
0: 세번 이상 허리를 하지 말라고.
1: 아, 네네. 어머님, 정말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척추질환, 뭐,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척추질환을 수술을 통해서만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질환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정말 수술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까운 전문병원을 꼭 가십시오. 그래서 1단계 치료도 있고 2단계 치료도 있기 때문에 3단계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치료를 통해서 어머님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두려움 갖지 마시고 꼭 가까운 전문병원 찾아가십시오, 어머님.
2: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대면이나 이런 쪽으로서는 포교를 한다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통해서 지구 어느 곳이든지 다 부처님의 그 좋은 사상을 보고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스님의 100명 몫으로 포교를 할 수 있다고 이래 봅니다.

일심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0: 참관된 관문사. 연인은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공강과 금강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성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1: 월제 혜담 스님의 북끝으로 놔두신 천년의 장엄 고려 불화대전이 9월 30일부터 10월 12일까지 세종문화회관 제1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5m에 이르는 수월관음상과 500나한상, 아미타 내영상 등 대작이 공개됩니다. 천년 전 고려의 화려한 빛과 숭고한 정신이 담긴 혜담 스님의 고려 불화 전시회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638-3721번입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살아가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 77제 기도법문을 봉행합니다. 49일 동안 7번의 제를 봉행하며 스님들의 환희로운 법연의 장이 매주 펼쳐집니다. 설법을 듣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약사열의불 개금불사를 봉행합니다. 여법학에 모셔질 약사열의불의 가피 아래 치유와 희망이 가득한 도량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받치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불을 모시는 원불 봉환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0: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탑을 연불 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산임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1: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0: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술주 한잔 드시면서 글래티를 보시네. 아버지가 절에 안 다니셨는데 언젠가부터 불교 TV를 틀어놓고 열심히 들으시더래요. 딸이 입장에서는 아 우리 아버지가 부처님 가르침하고 인연 맺나 보다 너무 좋게 생각했는데 한 가지 눈에 자꾸 걸리는 게 있더래요. 뭐냐면 꼭 소주 한 잔 드시면서 불교 TV를 보신다. 아버지 스님들이 술 마시지 말라 계율을 지켜라 이러는데 아 왜 이렇게 소주 드시면서 불교 TV 보시냐고. 근데 아버지가 그냥 안 들으신대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그냥 두셔라. 그냥 두셔라. 그래도 아버지가 잔소리 때문에 신경질 나셔서 불교 TV 안 보면 어쩌려고 그러냐. 그냥 두십시오. 귀로라도 자꾸 부처님 가르침과 스님들 법문과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좋은 인연을 심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0: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1: 정말요?
0: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2: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1: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3: 안돼!
4: 중앙지검입니다. 박지아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1: 설치했어요.
5: 당했다!
6: 아빠 봐봐, 나 핸드폰 깨졌어.
1: 아,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이게 뭐야?
5: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7: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 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8: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 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착,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9: 장래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10: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11: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9: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0: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1: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0: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1: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 소리샘.

살아온 지난 날을 참회하옵니다. 성장과 성군 성취만을 위해 지닫고 물질물망에 입살력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참회하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사부 대중은 과거 천년 이래 천년 천년을 세우다 원력을 세워 불태전의 마음으로 정진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넘어진 채 방치되었던 열왕공마의 부처님을 바로 모시어 미래 불교의 희망을

대한민국왕을 새로이 세우는 것이며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인과 나누는 물사입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선명상 프로그램과 영상센터를 통해 중생들의 안식과 기초를 제공하여 깨달음의 길로 함께 가고자 합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과거 천년을 세워 희망의 미래 천년을 여는 것이며 불교 중흥을 위한 거룩한 불사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 바로 나오니 온 우주가 감흥하고 부처님의 밝은 지혜와 자비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소원한 천년을 세우다 불사를 통해 중생들이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불교 중흥과 궁은융창으로 세상 모든 이들이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괜히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부처님의 법에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양치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0: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1: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우주의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보보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부를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기

내게 가장 소중한 부모, 형제, 자식의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와 고인의 유택을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생전에 탄묘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조상의 묘지를 이장하여 후손에게 부담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전화 문의는 054-336-9004로 연락 바랍니다.

0: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삶의 무게와 번뇌 속에서 진정한 마음의 자유를 찾고 계신가요? 수천 년을 이어온 위대한 가르침, 금강경. 왜곡 없이 마주하는 부처님의 생생한 육성. 초기 경전을 통해 금강경의 참뜻을 다시 읽어봅니다. 헛된 관념을 깨뜨리고 삶을 바꾸는 바른 견해. 순일 스님이 전하는 명쾌한 통찰이 마음 공부에 선명한 이정표를 제시합니다. 지혜의 눈을 뜨고 참된 해탈로 나아가는 시간. 순일 스님의 초기 경전이 밝히는 금강경.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2: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5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제19대 중앙종회 비구니 종회의원 최종 후보자가 선출됐습니다. 18대에 이어 19대에 입성한 스님과 젊은 승랍의 스님들이 비구니 권익 향상을 위한 목소리를 대변할 전망입니다. 조계종 연구소와 동국대 불교학술원이 세대 갈등을 화쟁 사상으로 풀기 위한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갈등의 원인을 짚어보고 불교 상담과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계종 제10교구본사 영천은혜사가 문중 선대 스님들의 수행과 원력을 기리는 합동 추모자례제를 봉행했습니다. 후배 스님들은 수행과 포교에 매진했던 선대의 원력을 되새겼습니다. 서울 성북구 사찰연합회가 지역 주민을 위한 도심 속 산사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은 음악회는 산사를 벗어나 숨가쁜 일상에 지친 지역민의 마음을 보듬었습니다. 서울 서초구 불자들이 부처님 제자로 살아갈 것을 서원하며 수계에 동참했습니다. 서초 사암연합회 합동 수계법회엔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150명이 동참해 대유 실천을 다짐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계종 제19대 중앙종회 비구니 스님들을 대표할 종회의원 최종 후보자 10명이 선출됐습니다. 모든 후보가 비구니 스님들의 위상 강화와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는데요. 비교적 젊은 승랍의 스님들도 최종 후보로 이름을 올려 비구니회에 대해서 세대교체의 바람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조계종 제19대 중앙종회 비구니 종회의원 최종 후보자가 선출됐습니다.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가 어제 전국 비구니회관에서 제40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를 실시했습니다. 선거 결과 교학 수행 분야의 진상 스님과 은광 스님, 포교 분야의 주석 스님과 금혜 스님, 복지 분야의 정관 스님과 혜능 스님, 행정 분야의 법회 스님과 설회 스님, 사회문화 분야의 수경 스님과 서원 스님이 당선됐습니다.
2: 비구니 근익을 위한 종훈종법 개정을 끝까지 매듭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화를 원하는 후배 스님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곁에서 힘껏 지키겠습니다.
1: 투표권을 보유한 96명 중 92명의 비구니 스님들이 참여한 선거. 분야별 2명을 뽑는 이번 선거에는 모두 3명에서 4명의 스님들이 입후보하며 치열한 경쟁을 펼쳤습니다. 특히 17대부터 중앙종회의원으로 활동한 정

0: 공훈 스님과 철호 스님의 낙선, 승납이 비교적 젊은 금혜 스님과 혜냉 스님, 서원 스님의 당선이 눈에 띕니다. 비구니회 내에서도 일부분 세대 교체가 이뤄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1: 나아가야 할 때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스님들의 대신해서 앞장서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0: 이번 결과로 복지 분야 정관 스님은 17대부터 연임하면서 19대 중앙종회에 유일한 3선 비구니 의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비구니회장 광용 스님은 선거에 앞서 경기 남부지회 타나 스님을 비롯한 10명의 스님들을 13대 비구니회 운영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이어 각 사찰 소임을 살고 종회의원이라는 직함의 유무를 떠나 모두 부처님 제자이자 그 법을 따르는 수행자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2: 우리는 이 안에서만이 역할이 아니라 사회에, 이 세상에 행복하게 해줘야 되고 사회의 아픔을 보듬어야 되고 부처님의 자비 실천을 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우리는 품고 가야 된다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3: 각 분야에서 잘하면 열심히 칭찬해주고 방향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이 될 때는 가차없이 질책도 하시고.
0: 비구니 중앙종회의원의 최종 선출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격심사를 거쳐 10월 12일 열리는 직능대표 선출위원회에서 확정됩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4: 오늘날 대한민국을 관통하는 가장 뼈아픈 키워드 중 하나는 갈등입니다. 이렇게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시대에 불교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불교계가 원효 스님의 화쟁 사상을 통해 우리 사회 현실을 직시하고 통합의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조계종 연구소와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이 어제 2026년 화쟁에 기반한 사회갈등 연구 1차 학술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세대 갈등과 화쟁적 해법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는 다양한 갈등 가운데 최근 심화되고 있는 세대 갈등의 불교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6: 청년들은 일자리와 주거, 미래의 불안 속에서 자신들의 삶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노년의 세대는 평생의 헌신이 제대로 헤아려지지 않는다는 서운함을 안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이해받지 못한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5: 이명호 인드라망 연구소 소장은 한국 사회의 세대 갈등이 단순한 연령 차이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압축적 변동 속에서 형성된 각 세대의 고유한 경험과 기회 구조의 분화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세대를 탓하기보다 서로 다른 세대가 경쟁과 적대적 관계에 놓이게 된 사회적 조건을 살펴야 한다며 화쟁의 원리를 적용해 갈등을 어느 한 세대의 문제가 아닌 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의 문제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7: 세대 갈등은 서로 다른 경험과 이해관계 그리고 이를 대립으로 조작하는 사회적 과정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둘째, 화쟁은 차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바꾸는 방법입니다. 누가 잘못했는가를 묻는 데서 벗어나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를 찾고 대화하고 대화를 관계와 제도의 변화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5: 이은영 경상국립대학교 학술연구교수는 세대 통합을 위한 화쟁적 불교 철학 상담을 제안하며 세대 갈등의 기저에 있는 상실감과 인정 결핍에 주목했습니다. 이 교수는 갈등 해소의 구체적 방법론으로 성찰적 분석, 자비명상, 삼속 실천 3단계로 구성된 상담을 통해 개인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일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학술연구교수는 청년 세대 내의 젠더 갈등을 화쟁의 관점에서 접근했습니다. 김 교수는 청년 남성의 능력주의와 청년 여성의 운평등주의라는 공정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가 젠더 갈등의 핵심 원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원효 스님의 화쟁 논법을 적용해 두 관점이 각자의 전제와 조건 속에서 모두 타당성을 지님을 인정하고 서로 역지사지의 자세로 소통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불교계 갈등 조정기구인 화쟁위원회에 대한 성찰도 이어졌습니다. 세미나 발표와 토론 내용은 연구 논문 수정과 보완을 거쳐 총론과 4편의 연구 논문을 담은 보고서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조계종 연구소는 오는 30일 오후 1시 2차 학술 세미나로 사회적 갈등 치유 행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4: 은혜사 문중 스님들이 선대 스님들의 가르침과 수행 정신을 기리는 합동 추모달의 제를 보게 됐습니다.

0: 스님들은 부도전과 조사전에 참배하고 정성스럽게 차와 향을 올리며 역대 스님들의 왕생 극락을 바라냈는데요. 대구지사 엄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초가을 고요한 산사의 법당에 향이 피어오르고 차 한 잔에 선대 스님들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담겼습니다. 은혜사 문중 스님들이 지난 13일 은혜사 육학원에서 선대 스님들의 수행과 원력을 기리는 합동 추모 다례제를 봉행했습니다. 다례제에는 불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선대 스님들의 생전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2: 우리가 오늘 선스님들을 추모하는 것은 단지 지난 날을 기리기 위해서만은 아닐 것입니다. 또 존중하고 화합하며 화합들이 수행과 정법에 적용할 수 있도록
1: 추모 다례제에 앞서 문중 스님들은 부도전과 조사전을 찾아 참배하며 선대 스님들의 공덕을 기렸습니다. 수행과 포교에 매진하며 불교 발전을 위해 헌신했던 선대 스님들. 후배 스님들은 선배 스님들이 남긴 가르침과 수행의 발자취를 되새기며 선대의 원력을 이어가는 것이 후대에 주어진 소중한 책무임을 되새겼습니다.
3: 침을 중심으로 서로 화합하고 공경하며 다투지만 물과 우리처럼 화합하고 물과 기름처럼 떠돌지 말라.
1: 선대 스님들을 향한 감사와 추모의 마음을 차와 향에 담아 올린 은혜사 문중 합동 추모 다례제. 세월은 흘러 스님들의 모습은 볼 수 없지만 평생 수행을 일궈낸 가르침과 원력은 후대의 마음속에 남아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0: 송광사 부산분원 관음사가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늘기쁜 마을이 제3회 늘기쁜 마을 사회복지연구위원회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늘기쁜 마을은 지난 11일 법인 산하 환희 노인요양원 강당에서 보현사상과 사회복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불교복지가 나아갈 길을 모색했습니다. 세미나에선 늘 기쁜 마을 대표이사 지연 스님이 보현행원과 사회복지를 주제로 기조 강연을 펼쳤으며 윤기혁 동명대 교수가 AI 시대 보현행원품 10종 행원의 사회복지 가치 재해석을 발표했습니다. 지연 스님은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이 나라를 일궈온 보석 같은 존재라며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섬기는 보현의 실천행이야말로 불교 사회복지의 본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만해 한용운 스님의 문학 정신을 기리는 제24회 유심상 시상식이 지난 12일 강원도 인제 만해 마을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유심상은 시 부문의 안희연 시인, 소설 부문의 정용준 작가, 평론 부문의 오은교 평론가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유심상은 만해 스님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고 우리 문학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문인들을 발굴하며 격려하기 위해 2003년 제정됐습니다. 유심상은 시와 시조, 소설, 평론 등 각 분야에서 최근 2년간의 뛰어난 성과를 낸 문인을 수상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에 지친 서울 성북구 주민들에게 마음의 쉼표를 건네는 따뜻한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성북구 사찰연합회가 세 번째 도심 속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는데요. 다채로운 장르의 무대가 펼쳐지며 깊어가는 초가을 밤, 잊지 못할 힐링의 시간을 선물했습니다. 박성현 기자입니다.
4: 영화 왕의 남자 OST로 유명한 노래 인연. 애절한 해금과 피리의 울림이 초가을 저녁 정취를 한껏 끌어올립니다. 가수 이서연의 열정적인 무대에 객석에선 연신 환호와 박수가 터져나오고 이어진 한국 전통 무용의 단아하고 절제된 몸짓에 관객들은 숨을 죽인 채 무대에 빠져듭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주민들에게 따뜻한 휴식과 문화적 위로를 전하는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성북구 사찰연합회와 연수함은 지난 12일 진각종 탑주 시민당 대강당에서 제3회 도심 속 산사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연합회는 매년 산사를 벗어나 도심 속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는 음악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5: 잠시나마 감미로운 선율을 통해 지친 마음을 다스리는 쉼터가 되고자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1, 2회를 거치며 나누어온 온기 위에 또 한 번의 깊은 울림을 더하

0: 할 수 있게 된 것은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 덕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1: 지역 정관계 인사들도 자리를 함께해 연합회의 원력에 감사를 전하며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2: 곳곳에 힘들고 어렵고 우리 손길이 미치지 못한 부분까지 이렇게 찾아주시고 만져주시고 나눠주심을 항상 구청장으로서 든든하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3: 그 4차 연합회의 이런 산사음악회가 우리 성북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려지고 또 많은 성북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하고
1: 성악과 대중가요 등 장르를 넘나드는 선율 속에 이웃들은 주말 가을밤의 여유를 만끽했습니다. 함께 정을 나누고 지친 일상을 보듬는 음악회는 지역민들의 마음에 쉼표를 찍으며 위로의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4: 부처님의 제자로 살아갈 것을 서원하는 서울 서초구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150여 명의 불자들이 계를 받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불자로 거듭났습니다. 이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 150여 명의 불자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부처님 제자로서 계를 지키고 가르침에 따라 살아갈 것을 서원합니다. 서초사업연합회가 지난 12일 서울 청계산 천계사에서 합동수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처음 계를 받는 불자뿐 아니라 이미 계를 받은 불자들도 다시 계를 받아 자신의 신행을 돌아봤습니다. 서초사업연합회장이자 대성사 주지인 법안스님은 자신을 바로 보고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 살아가는 것이 불자의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6: 부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내 생활의 신조로 삼아서 일체 중생이 부처님과 같이 살고 일체 중생이 다 부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자.
5: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계를 지키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계를 받음으로써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수계.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연비에 임하며 계를 지키겠다는 서원을 되새겼습니다. 수계의식을 마친 뒤 스님들은 수계자들을 격려하며 직접 개첩을 전달했습니다.
7: 오늘 여기에 모신 여러분들은 다 이제 진짜 부처님 제자입니다. 계를 받음으로 인해서 부처님 제자라는 증명이 되는 겁니다.
5: 천계사 주지 개수 스님은 개첩을 받은 불자들에게 계를 받은 사람으로서 일상에서 계율을 실천하는 일이 남았다고 당부했습니다. 계를 받는 순간에 그치지 않고 부처님 제자라는 마음가짐으로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매 순간 자신의 행을 돌아보는 것이 수계의 가르침을 이어가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7: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부처님 제자는 부처님 닮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나는 부처님 제자다. 부처님 제자답게 살으려면은 몸과 마음을 정돈해서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5: 이번 수계법회에 참석한 불자들은 계를 받은 공덕과 서원을 마음에 새기며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바른 신행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4: 상주 지역 불교계가 시민과 함께 마음을 돌아보고 진정한 행복의 길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상주 불교계는 지난 12일 상주시 문화회관에서 원빈 스님을 초청해 마음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를 주제로 상주 시민 인문학 특강을 열었습니다. 상주시 종합사회복지관과 상주시 노인종합복지관이 공동 주관한 이번 특강에는 지역 불자와 시민 등 사부 대중이 객석을 가득 메웠습니다. 강사로 나선 원빈 스님은 진정한 행복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가꾸느냐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일상 속 불안과 갈등을 직시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는 구체적인 실천법을 특유의 재치 있고 명쾌한 화법으로 풀어내 정중에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지난 마이산 탑사와 사단법인 붓다 봉사단이 한가위를 앞두고 지난 12일 육군 제35사단 호국 충경사를 찾아 군 장병들을 위문했습니다. 탑사회주 진성 스님을 전계사로 봉행된 수계법회에선 신병 300여 명이 삼귀의계와 오계를 수지하고 참된 불제자로 거듭났습니다. 이 자리에는 호국 충경사 주지 법현 스님과 사단법인 붓다 상임이사 현진 스님, 봉사단원 20여 명이 함께 훈련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진성 스님은 군 생활의 어려움을 자신을 단련하는 귀한 인연으로 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탑사와 붓다 봉사단은 법회에 앞서 군 포교 후원금과 위문품을 호국 충경사에 전달했으며 수개식 이후에는 위문 공연과 간식을 제공해 사기를 북돋았습니다. 제주에서 제주 4.3 당시 불교계의 아픈 역사를 되새기는 추모 사진전, 반야의 빛 어둠을 밝히다가 막을 올렸습니다. 사단법인 제주불교 4.3 희생자 추모사업회는 지난 12일 한라일보 이룸 갤러리에서 사진전 개막식을 열고 전시에 들어갔습니다. 임관표, 원정희 작가의 작품으로 구성된 이번 사진전은 제주 4.3의 상흔을 치유하고 자비와 평화의 가치를 실천하자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개막식에는 김용범 제주불교 4.3 희생자 추모사업회장과 제주 4.3 평화재단 임문철 신부, 고희석 제주도 교육감 한동수 도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속초 영랑호 보광사가 지난 12일 설악 지역 항일 독립운동가들의 충혼을 기리는 충효의 전당 현판식을 봉행했습니다. 보광사는 이날 충효의 전당에 설악 지역 항일 독립운동가 358위의 위패를 봉안하고 숭고한 넋을 기렸습니다. 행사에 동참한 시민과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위패를 직접 모시며 나라를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넋을 기리고 그 뜻을 후대에 계승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보광사는 현판식과 함께 제10회 영랑호 문화제를 열고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으로 지역의 자랑스러운 독립운동 정신을 시민과 함께 되새겼습니다. 풍요로운 가을을 준비하는 9월입니다. 마음에도 따뜻한 나눔의 결실을 맺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9월 15일 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조선 태조의 명으로 국가적인 규모의 수륙제가 봉행된 도량 진관사. 진관사 국행 수륙제는 사랑하는 가족의 극락 왕생을 빌는 기도의 잔입니다. 모든 생명의 행복을 주관하는 배품의 잔입니다. 불자로서 발심을 굳건히 하는 수행의 잔입니다. 우리의 전통을 잇는 문화의 잔입니다. 온누리의 환희로운 부처님의 법이 평등하게 베풀어지는 자리, 모두가 행복한 진리의 세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국가무형유산 진관사 국행수륙제는 9월 6일 법상 큰스님의 입제를 시작해 매주 일요일마다 큰스님의 환희로운 법문이 이어지고 10월 24일 성파 종정예하의 회향으로 진행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부처님 교화 공원이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화성 신흥사. 6년의 고행을 끝내고 고요한 선정 속에서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은 노교원에서 다섯 수행자에게 첫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 후 인생에서 바른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던 청소년 야사를 제도해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야사의 친구들도 출가해 아라한과를 얻게 하셨죠. 그리고 56명의 제자들에게 전도 부촉을 선언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다. 그대들 또한 그러하니 비구들이여, 이제 전도의 길을 떠나라. 세상 모든 중생들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화성신흥사 백인의 전법사단은 초전 법륜을 재현하며 새로운 전법 포교의 원력을 함께 나눕니다. 부처님 11분, 존자님 7분, 교화 제자 등 총 1250여 명의 여법한 모습이 당신을 맞이하는 곳.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 한 번만 걸어보십시오. 부처님이 먼저 와 계십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 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사님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 후에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 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3: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2: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4: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안산 마곡사에서는 호국불교의 어를 계승한 진의장군 기허당 영규대사를 추모하고 애국혼을 널리 알리고자 434주기 기허당 영규대사 추모다례제를 봉행합니다. 오는 9월 23일 마곡사에서 진행돼 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841-6221번입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비구니회에서는 순국선열 애국열사 강제징용 희생자를 위한 한민족 영산문화제를 오는 9월 19일 서대문 독립공원 추념탑 앞에서 봉행합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무연고 영가를 기리며 추모하는 행사에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573-7601번입니다. 아산 송암사에서는 오는 9월 19일 송암사 경내 특설 무대에서 디즈니와 클래식의 만남 달빛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귀에 익은 디즈니 OST를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로 만나보고 아카펠라 그룹이 들려주는 특별한 무대도 함께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543-3947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부산연합회가 오는 10월 10일 오후 3시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관음사회주 지연스님을 전계대화상으로 모시고 제9회 3기이계 5개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01-501-7554번입니다. 참 좋은 공부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해운대 대광명사에서는 조사선, 실참실수반과 경전반, 자비도량참법, 선명상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교를 배우고 수행의 깊이를 더하고 싶은 분은 051-742-761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고 단독 천도제와 함께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복이 가득한 달마도와 호작도를 그려드립니다. 깨달음으로 향하는 해피 달마도와 복을 나누는 호작도로 소원 성취의 감동과 복을 느껴보세요. 문의는 031-585-0888번입니다.
1: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 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산임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0: 만난 것이 가피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가피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피입니다. 토크쇼 가피의 진행자 광우입니다. 오랫동안 법을 연구한 법학자이고 유교, 도교, 불교, 동양 사상을 깊이 연구한 사상가이며 무엇보다도 경전 번역과 법공양을 통해서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을 널리 전한 분을 모셨습니다. 김지수 거사님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0: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1: 아니요, 이렇게 초대해주셔서 영광입니다.
0: 거사님, 제가 진짜 팬이에요. 예, 이제 앞으로 대화를 나누게 되겠지만 거사님께서 번역하신 책들을 네. 제가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감동을 느끼고 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언제 한번 뵙고 싶다 했는데 오늘 이렇게 뵙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거사님.
1: 정말 영광입니다.
0: 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예, 저는 정포 연불을 발원해서 예, 인광대사 가은동 화동 연불에서와 불가록 그다음에 요범사원 등을 번역하고 37년째 채식하면서 정포 연불을 하고 있는 보적 거사입니다.
0: 예, 보적 김지수 거사님 예.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우리 거사님하고 나눌 대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사님께서 직접 스스로 뽑아오신 세 가지 키워드를 하나하나 함께 살펴보면서 또 좋은 말씀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우리 김지수 거사님의 인생 키워드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법을 넘어 삶을 배우다. 아, 이게 무슨 뜻인가요, 거사님?
1: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불교 법도 법으로 번역해갖고 국가의 법하고 이렇게 함께 합쳐져 갖고 혼동이 되는데 사실은 이제 국가법을 이제 세속법을 공부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부처님 법까지 확장이 되고 심화가 되더라고요.
0: 예.
1: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서 인생과 우주의 참 진리를 이제 깨닫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0: 아, 거사님을 제가 처음 거사님 보적 김지수라는 그 거사님의 존재를 알게 된 게 제가 25년 전에 그 거사님이 번역하신 인광대사의 가언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1: 예.
0: 그 책을 화두놓고 연불하세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돼가지고
1: 예.
0: 최초로 인광대사 가르침을 최초로 한국어로 번역하신 거죠?
1: 예, 그렇습니다.
0: 그때 그 책을 보고 제가 막 화를 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화두 참선하려고 출가했는데
1: 예.
0: 화두 놓고 연불하세. 그건 이제 출판사에서 제목을 그렇게 자극적으로 지은 거죠.
1: 아니요. 제가 주장했습니다.
0: 아, 그렇습니까?
1: 처음에 출판사에서는 네. 이렇게 하면은 화두선 분위기에서 네. 책이 안 팔린다고
0: 네.
1: 결사 반대했어요.
0: 아, 오히려 출판사에서 네. 반대했는데 네. 거사님께서 네. 화두 놓고 연불하세로 제목을 지어야 된다. 네. 그래서 저는 그때 화두 참선하려고 출가했는데 25년 전에 그 책을 보고 뭐 이런 책이 있냐고 뭐 참선이 최고지 무슨 화두 놓고 연불하냐고 제가 뭐 화를 냈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 가장 좋아하는 불교 서적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거사님이 번역하신 화두 놓고 연불하세 원래 제목은 인광대사의 가언록이라는 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거사님이 번역하신 그 의심 끊고 연불하세라는 예, 책이 있었죠.
1: 예.
0: 그 책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의 감동과 도움을 받았습니다, 거사님.
1: 예, 감사합니다.
0: 예. 제가 거사님이 번역하신 책을 보고 뭐 화를 냈는데 시간이 지나고 제가 화를 냈던 그 책이 저의 가장 소중한 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참 인연법이 묘합니다.
1: 예, 예. 그렇습니다.
0: 거사님 께서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게 된 그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1: 글쎄요, 이제 사실은 제가

0: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향인 내수사로 이제 봄, 가을 소풍을 다녔거든요. 그때 가면은 그 고색 창연하고 고즈넉한 그 도량 분위기가 그냥 좋았어요. 법당에 들어가서 절을 할 줄은 몰랐는데 그 봄에 이제 그 점심 먹을 때 벚꽃이 떨어지면은 천상에서 꽃이, 꽃비가 내리는 것 같이 그런 느낌이었는데 아마 그게 이제 또그 사실은 이제 변산 본래 이름이 능가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전생에 그 불법하고 인연이 깊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한문을 좋아했는데 대학 들어와가지고 대학은 이제 법대를 갔는데 그건 사실은 제가 좀 공부를 잘하다 보니까 서울 법대를 갔어요. 근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법학, 불법을 공부해야 되는데 세속법으로 잘못 빠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1: 불법을 공부해야 되는데
0: 예,
1: 세속법으로.
0: 그래가지고 사법시험 준비를 하는데 한 달, 보름 준비하니까 이제 설사가 나가지고 그 아랫 단전에 기가 다 빠져갖고 도저히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이게 제 길이 아니다 생각해가지고 그때 이제 고시 공부는 때려치고 중문학 부전공에서 이제 그 다음에 대학원 가가지고 그 한국법제사 동양법철학 전공하면서 대만 유학 갔다 오면서 거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부처님 법 인연이 닿게 된것 같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이제 대학원 때 선후회에 참석해가지고 송광사 수련법회도 다니고 이제 그 거기서 법명도 받고 또그 법정선생님 법문도 듣고 이렇게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이제 사실은 그 대만 갔다 오면서 채식도 시작하고 그래서 37년째 채식을 하는데
1: 37년째 채식을 하고 계시는
0: 예, 비건
1: 거예요?
0: 채식이요. 그래서 채식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시련이 있었고 또 박해도 심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서울법대 우리 그 지도교수 후임 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도 사실은 제가 갔으면 했는데 그 채식하면서 고기 안 먹고 술안 먹고 또 결혼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왕따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1: 사회생활 못
0: 예,
1: 한다고.
0: 사회생활 못 한다고 왕따를 당해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애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참고 또 업장 녹이고 그런 결과 이제 25년 정년퇴직하고 나니까 시간이 얼마 남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마지막 부처님 법을 그좀 최선을 다해서 좀 공부하고 좀 전할 수 있는 대로 전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마침 이렇게 불교TV에서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야, 인연법이 묘하다. 참 부처님 값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왔습니다.
1: 37년 동안 채식하시고 염불하시고 경전 번역하시고 결혼도 안 하셨습니까?
0: 예.
1: 스님이 되실 분이
0: 그러니까
1: 스님이 되실 분이 여기에 왜 앉아 계십니까?
0: 사실은요, 그 대만 유학에서 1990년에 돌아왔는데 그때 한 두세 달 만에 처음으로 그때 송광사 그 보조 학술대에 갔다가 그때 그쪽에서 이제 그저 천안 그 천잠 넘어서 서남사로 넘어가다가 그때 이제 저 청하 스님 손상자분을 만났거든요.
1: 청화큰 스님,
0: 예. 그분 일행들 따라서 이제 성륜사가 당시에 창건하고 있었는데 그때 따라가자 가자고 그 스님들이 권해서 갔는데 그날 밤에 이제 스님들이 얘기하시는데 내일 아침 새벽에 태안사 청하 스님한테 법문을 청하러 가신대요. 그래서 저도 따라갔으면 좋겠다 속으로만 하고 이제 가자고 청은 못 했는데 다음날 새벽같이 청하 스님께서 오셨어요. 오셔갖고는 이제 딱 도량 돌아보시고 이제 법문하시는데 스님들을 쳐다보고 법문하시는데 저만 쳐다보면서 법문하시는데 제가 평소에 생각하던 이제 그 종교 회통 그제 마음을 그대로 설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완전히 타심통이시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점심 공양 목탁 소리가 이제 내리니까 바로 이제 법문 멈추시고 공양 먼저 하십시다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내려오면서 스님께서 이제 저한테 고사님 같은 분이 출가 수행을 해야 한국 불교가 희망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제가 이제 그 학문하고 그 수도하고 이렇게 병행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왔어가지고 대답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머뭇머뭇하다가 이제 일이 많이 어그러졌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1: 저도 청화큰 스님 굉장히 존경하거든요. 청화큰 스님께서 우리 거사님을 보고 거사님 같은 분이 출가를 해야 한국 불교에 희망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0: 네,
1: 거예요?
0: 그 말씀을
1: 야,
0: 하셨습니다, 사실은.
1: 너무
0: 이런 얘기는
1: 멋있다.
0: 처음 공개한 얘기입니다.
1: 이렇게 소중한 인연을 여기서 또 밝혀주셔서
0: 아니요,
1: 감사합니다.
0: 제가 청하 스님한테 빚이 많아갖고 사실은 청하 스님 인연담을 나중에 다 풀어야 됩니다.
1: 나중에 또 자세히 듣고 싶네요.
0: 진짜 글로 써서 한번 표하겠습니다.
1: 그래서 큰 스님께서도 아, 이 출가자가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출가를 권유까지도 하셨는데 우리 거사님께서 세속의 학문과 도를 닦는 수행을 함께 병행하겠다. 예. 어떻게 보면 좀 유마거사와 같은 삶을 뭐 그, 또 아니요, 생각하시는
0: 거예요. 아니요. 감히 유마거사님한테 비유했으니까. 예.
1: 그 하여튼 참으로 아름다운 인연입니다. 비록 뭐 머리 깎고 출가는 안 하셨지만 재가자로서 이렇게 제가 수행자로서 멋진 삶을 살고 계시니까 이것도 정말 소중한 인연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다 이게 다 부처님하고 스님들 덕분입니다.
1: 아유, 나 거사님께서 이렇게 또 학문이 굉장히 깊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또 겸손하시니까 제가 다 몬들 바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거사님께서 불교를 만나고 불교에 심취하게 된 내가 불교를 깊이 공부하고 수행해야 되겠다라는 결정적인 인연이 있었습니까?
0: 제가 이제 사실 이제 그 중문학 부족하면서 이제 유가하고 도교 경제, 도가 경전을 좀 읽었거든요. 예. 근데 대학 4년 때 반야심경 해설본을 처음 이렇게 구해서 쭉 한번 읽고 그다음에 이제 한문 200몇 장가 그거 다 외웠어요.
1: 야.
0: 근데 이제 그 뒤에 좀 보다 보니까 대승경전 읽다 보면은 막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천룡팔부들 다 막 묘사하잖아요.
1: 예.
0: 처음에는 그게 이해가 안 돼갖고 막 그 마음에 걸렸는데 나중에 그냥 일단 읽어 넘어가자 해서 넘어갔더니 어느 순간에 그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생각해보니까 이제 과학에도 보면 저기에선 자외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저 4차원의 존재들은 파장이 우리보다 훨씬 더 짧은 그런 미미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 보이겠구나. 그 생각하니까 이제 그게 대한 이제 믿음이 생기고 이제 넘어가고 그렇게 됐는데 나중에 결국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우리 지도교수 후임 그 서울대 교수 자리 그게 이제 안 되면서 좌절과 실망으로 그때 막 제가 그냥 그 사실은 죽고 싶었어요.
1: 오, 스트레스 받으셔서
0: 소신공양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대만 채식당에서 구해온 인광대사 가운데를 펼쳐보니까 그때 거기에서 막 그 부처님 광명이 쏟아지는 게 직접 느껴지더라고요.
1: 오.
0: 그래가지고 그걸 거의 단숨에 쭉 다 읽었는데 읽고 나니까 그 참회의 눈물하고 감사의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이렇게 좋은 법문을 나 혼자 보고 알기엔 너무 아깝다.
1: 예.
0: 그래서 이제 이걸 번역해서 한국 불자들한테 소개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번역을 해서 한 3년 걸렸습니다. 양계초 그 유명하신 분 있잖아요.
1: 예, 중국의 양계초. 예, 예.
0: 그분이 이제 그 서문에 보면은 인광대사 법문은 문자 반야에 드셨다고 예. 그렇게 문자 반야에 드셨다고 예. 그렇게 극찬을 해줬습니다.
1: 지금 프로를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중에는 예. 인광대사가 누구신데 그러지 이렇게 모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으로부터 약 100여 년 전에 활동했던 예. 예. 그 당시 중국 불교의 4대 고승 중에 한 분으로 손꼽히시고 예. 정토연불, 예. 아미타 부처님 극락정토, 예. 정토연불을 세상에 널리 크게 중흥하신 대큰 선지식이잖아요.
0: 그래요.
1: 예.
0: 근데 그분은 특이한 게 추가제들을 한 번도 안 받으셨어요.
1: 예.
0: 그리고 법문도 공개 법문 거의 안 하시고 되게 제가 불자들이 서신으로 질문하면 서신으로 답변한 거 그거 이제 발췌해가지고 인광대사 가능을 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1: 예. 그 소중한 인광대사의 문자 반야, 소중한 법문이 담긴 그 책을 우리 보저 김지수 거사님께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번역을 하신 거잖아요.
0: 예.
1: 아, 참으로 감사하고 소중한 인연입니다. 예.
0: 제가 그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이게 다 부처님께서 그 말이 참 손오공이 이제 삼장법사님 저 주문에 이제 막 이게 머리태가 휘어지면 그때서 이제 깨닫잖아요.
1: 예.
0: 저도 이제 그때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이제 부처님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인연이 닿은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거사님.
0: 예.
1: 거사님께서 유교 경전, 도교 경전도 한자 원문으로 다 보셨고
0: 예.
1: 또 불교 경전도 깊이 보셨잖아요.
0: 예.
1: 우리 거사님께서 유교, 도교, 불교 다 섭렵을 하셨는데 그냥 짧고 간단하게 유교, 도교, 불교의 각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0: 유교는 이제 아무래도 현세하고 타협을 해야 되니까 좀 현세 실용적인 측면이 강하고요. 도가 쪽은 이제 완전히 초월해가지고 이제 그 장자 같은 데 보면 절대 자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만물 평등 이런 쪽으로 주장해서 완전히 예. 그 세상을 도외시하잖아요. 그런데 예. 불교는 이제 양쪽을 다 아우르면서 오. 굉장히 방대하고 깊고 사실은 84,000뿐만 아니라 그 일체법이 불법이라고 그러듯이 사실은 유의도 유의도 하지만 유의도까지도 사실은 불교 안에 불스님 법 안에 다 들어가는 거니까 예. 불법을 공부하면서는 특히 사실은 이제 유가 도가 경전 공부하면서 좀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예. 화엄경 읽고 나니까 정말 내가 지금까지 알았다고 생각한 게 너무 정말 이게 티끌보다 더 하잘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 정말 정말 참회를 많이 했습니다.
1: 유교 도교를 공부하면서 내가 이제 좀 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화엄경을 보고 네. 충격을 받고 아 그때 또 더욱 겸손한 마음이 드셨다는
0: 거군요. 그리고 실제로 거군요. 탄어스님도 예. 유가 경계는 그 10년이면 통달하고 예. 도가는 20년, 불교는 예. 30년을 해야 통달한다고 그러셨거든요. 예. 그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1: 예. 그러면 유교의 가르침도 참 좋고 예. 도교의 가르침도 참 좋지만 예. 뭐 괜히 중생 입장에서 굳이 비교해보자면 역시 불교가 최고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0: 그렇죠. 이야. 가장 방대하고 심오하면서도 예. 또 그 아주 그 가장 실용적이기도 하고 예. 친근하고 또 뭐 좌우지한 그렇습니다.
1: 야, 참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불교가 최고다. 예. 우리 불자들이 앞으로도 더 좋은 마음으로 복덕지혜를 닦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자, 볼까요? 경전과 스승, 불교의 길을 만나다. 아, 또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0: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경전을 통해서 이제 진리를 깨달아가는 과정에서 사실 이제 유가 쪽에서도 스승님을 만나고 또 불교 쪽에서도 많은 선지식을 만나게 됐습니다. 도가 쪽에도 그렇고 그래서 그 스승님들을 통한 게 그 부처님 경전에도 나오지만 수행에 있어서 그 도반은 절반이 아니라 전부다 그런 말씀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 저도 이제 복덕 인연이 운이 좋아가지고 그때 참 훌륭한 스승님들을 만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저는 불심이 깊은 우리 불자님들을 보면 예. 한번 꼭 여쭤보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거사님께도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수많은 부처님 경전 중에서 예. 사람마다 다 성향이 다르잖아요. 예. 우리 거사님께서는 제일 좋아하는 경전이 무엇입니까?
0: 글쎄요, 딱 꺼집어서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1: 다 좋죠.
0: 네, 다 좋아요. 예, 예.
1: 그래도 팔만대장경에서 내가 요 경전만큼은 내가 어딜 가도 요 경전만큼은 내가 가져가겠다. 뭐 그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0: 그렇게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네. 저한테 인연이 돼서 계속 독경하는 경전이 있다면은 네, 지장경은 제가 한 30년 가까이 매일 독경을 해서 한
1: 지장경
0: 네, 1만 독 정도는 했을 거예요 매일 하니까
1: 지장경 1만 독을 하셨어요? 네,
0: 한문본으로
1: 대단하시다. 그다음에 이제 고사님 전도면 한문으로 읽어도 바로 해석이 되시잖아요.
0: 네, 계속 이제 한문으로 네. 쭉 이제 독경을 그렇게 하고요.
1: 예.
0: 그다음에 이제 하는 게 아미타경은 좀 짧은 것 같아가지고 예. 무량수경은 한 그렇게 많이 오래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예. 거의 매일 요즘 하는데 무량수경에 보면은 이제 부처님께서 그렇게 설명하시죠. 이제 말세가 되면 가장 먼저 소멸하는 경전이 이제 마귀들이 가장 자기네들이 두려워하는 능엄경을 가장 먼저 예. 소멸시킨다 그렇게
1: 능엄경.
0: 나오고 예. 그다음에 이제 부처님 경전 이제 그 불설 아미타경 대아미타경을 모든 말세 시대 경전이 사라지는데 100년 더 놔두겠다 이제 부처님이 예. 경전에 나오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이제 대아미타경 불설 아미타 아니야 무량수경은 제가 지금 한 20년 가까이 독송하는 것 같습니다.
1: 예. 그 거사님께서 경전을 번역하고 중국의 큰 스님들 법문도 번역을 하셨잖아요.
0: 예.
1: 구체적으로 어떤 책들 번역했는지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0: 아까 이제 인광대사 가은록을 이제 번역을 했고요.
1: 예.
0: 난 그 이전에 사실은 이제 요범사운이라고
1: 요범사운.
0: 예. 운명을 뛰어넘는 길로 번역했는데 그거하고 이제 불가록이 있습니다. 불가록은 이제 성윤리서인데
1: 예.
0: 그 두 권은 이제 인광대사께서 그 책을 그 선서라고 그래가지고 예. 좋은 착한 책이다 해서 법공행을 많이 펼쳤습니다. 당시에 예. 청말 민국 초기에 많이 법공행을 펼쳤고 지금도 대만에서는 그 두 책 법공행이 엄청 많이 나가고요.
1: 예.
0: 그다음에 인광대사 가은록도 이제 굉장히 많이 나갔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스님께서 말씀하신 의심 끊고 염불하였다는 제가 편역에 전했고요.
1: 예.
0: 그다음에 이제 유교경은 이제 제가 그 논이랑 논장이랑 합쳐서 번역을 한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밖에 이제 다른 책들 이제 몇 개 번역하고, 그다음에 전공책 번역하고 그랬습니다.
1: 예.
0: 근데 앞으로 이제 남은 시간 동안 2년 따라서 또 경전 번역도 하고 또 좀 공부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1: 예. 뭐 인광대사 가언록, 우리나라에서는 화두 놓고 염불하세라는 책으로 이제 번역이 돼서 출판이 됐는데, 그건 워낙 유명한 책이고요.
0: 예.
1: 또 요범사운,
0: 예.
1: 운명을 바꾸는 법.
0: 운명을 뛰어넘는 게.
1: 운명을 뛰어넘는 법. 그 요범사운은 지금 번역본이 여러 권이 있더라고요.
0: 그게 원래 제가 제일 번역했는데,
1: 예.
0: 그 뒤에 이제 다른 아류작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워낙 인기가, 예. 좋다 보니까.
1: 워낙 인기가, 내용이 워낙 좋잖아요.
0: 예, 예.
1: 그래서 저도 법문할 때,
0: 예.
1: 강의할 때 요범사운 소개를 많이 했거든요.
0: 예, 예.
1: 그리고 불가록은 음행에 대해서,
0: 예, 예, 예.
1: 음란한,
0: 예.
1: 음행을 이제 멈추고,
0: 예.
1: 청정한 행을 닦아라.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성윤리서다.
0: 예.
1: 근데 불가록이라는 책을 내고 그 송광사의 법정 스님께서도,
0: 예.
1: 참 좋다고 칭찬하셨다면서요.
0: 예, 예. 그 출판사에 전화를 해오셔가지고,
1: 예.
0: 좋은 정리해 주셔서 고맙다고 그래 격려를 하셨다고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길상사 거기 한번 본문에 갔다가,
1: 예.
0: 이렇게 이제 스님 거소에 들어갔는데 뒤에 따라가려고 그랬는데 문 닫아서 그냥 돌아서 나오는데,
1: 예.
0: 그때 어머니 오지 갔었는데 어떤 보살님이 저를 알아보고, 아, 보적거사님 왔다고 그러니까 스님께서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1: 예.
0: 그래서 이제 불가록 인연으로 법정선생님 그렇게 또 가서,
1: 예.
0: 신경 타고 그랬습니다.
1: 아, 우리 거사님께서 엄청 순박하신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0: 예.
1: 법정선생님 문 닫고 방에 들어가실 때,
0: 예.
1: 스님, 불가록 제가 번역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했으면 법정스님께서 반가워하셨을 거 아니에요.
0: 근데 법정스님이,
1: 예.
0: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뒷모습이 아주 참 꼿꼿하고 멋있, 뒷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1: 예.
0: 워낙 그분의 이제 그 이제 기질을 아니까 제가 이제 스님 존경하는 마음에도 그냥 그 이제 문 닫았으니까 돌아 나와야죠.
1: 예.
0: 근데 이제 인연이 닿으니까 또 보살님이 이어주셔갖고.
1: 아, 참 좋네요.
0: 예.
1: 그 거사님께서 청화스님하고도 인연이 깊으셨고,
0: 예.
1: 법정스님하고도 또 인연이 있으셨고,
0: 예.
1: 또 중국 불교에 나무아미타불 염불정토를 널리 펼치신 관정법사라는,
0: 예, 예.
1: 스님하고도 인연이,
0: 예, 예.
1: 깊으셨다고 들었어요.
0: 그렇습니다.
1: 예.
0: 그 관정법사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그 초청받아서 계속 법문을 다니셨는데 최초로 오신 것이 제가 인광대사 가언록 번역 처음 시작을 그 무렵이더라고요.
1: 예.
0: 그게 이제 동시성의 원리가 그때 정토염불이 우리나라에 관정스님 통해서 그다음에 제가 인광대사 가언록 번역 통해서 동시에 이제 온 것 같습니다.
1: 예.
0: 물론 이제 그 이전에 수산스님이랑 청화스님이랑 우리나라에 이제 스님들 정토염불 이제 선양하신 분들이 계셨지만 하여튼 그렇게 인연이 닿았는데 그때 이제 그 백년사에 선용 스님이라고 계셨는데 백년사에서 이제 관정보사님 초청해가지고 법문을 하시는데 그 선용 스님이 불광지에 제 글 보고는 이제 좋아해갖고 연락 왔는데 관정보사님이 오시니까 나한테 오라고 연락이 해주셨어요. 그래갖고 갔더니 관정보사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면서 또 중국어가 통하고 워낙 또 저하고 만남이 그냥 천진난만하게 소리 막 어린애처럼 그렇게 대화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래갖고 한 대여섯 번 뵀는데 그때 이제 관정 스님께서 제가 이제 그 인광대사 가언록 나와서 봉헌을 했더니 책 그 제목 이름을 제가 번역해 드렸더니 그러면은 화두선을 공경처럼 보이니까 안 좋다고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청화선님도 말씀하시고 두 분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게 그 이렇게 그 화두선을 공경하는 식으로 제목을 뽑으면은 책을 볼 사람도 제목 때문에 거부감 때문에 반발심에서 안 읽을 수가 있다. 그럼 나한테 이제 일깸을 주시하고 그때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1: 아, 솔직히 고백하면 저도 25년 전에 화두 놓고 염불하세라는 제목 보고 화를 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게 뭐야. 화두도 좋고 염불도 좋지 했는데 뭐 어쨌거나 그거와 같은 좋은 인연으로 지금은 그때는 제가 짜증을 냈지만 지금은 가장 좋아하는 책이고
0: 아니요 지금은, 예. 저도 참여해가지고,
1: 예.
0: 화두하고 염불이 둘이 아니다.
1: 예.
0: 그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예.
1: 예. 그래서 요새는 가언록이라는 이름으로,
0: 예.
1: 또 책이 나왔어요.
0: 예.
1: 예. 그래서 두루두루 다 또 인연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0: 예. 그렇습니다.
1: 예. 그러면 우리 거사님께 제가 참 궁금한 게요. 네. 어떻게 보면 평생 나무아미타불 염불을 하시고 극락세계 정토에 태어나기를 발언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 나무아미타불 염불을 하게 된 어떤 큰 이유가 있습니까?
0: 그러니까 이제 송광사 수련법회에 4박 5일 출가 거기 나갔는데 그때 거기서도 의뢰에 이제 화두들라고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조그마한 체험을 했는데 사실은 화두드니까 오히려 상기가 되고 막 숨이 호흡이 어그러지고 안 맞더라고요.
1: 잘 안 맞으셨구나. 네,
0: 안 맞아서 그냥 저는 혼자 그냥 묵주를 했어요. 가만히
1: 예,
0: 그냥
1: 마음을 화두 없이 마음을 비추는
0: 네, 마음을 지켜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몇 가지 체험을 했는데 그때 이제 인연이 안 닿아서 그걸 이제 넘어갔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인공대사 가운독 보면서 우리 어머니는 이제 국민학교도 못 가셨는데 어머니 같은 분들이 화두 염불 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그래서 그 특히 이제 염불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공대사는 측량 염불만 하라고 오로지 권하시거든요. 네,
1: 나무아미타불 네. 소리내서 네, 염불해라. 네.
0: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한테 권할 염불이 이것밖에 없다. 이제 어머니를 위해서 나는 그 어머니 은혜에 보다 보는 가장 큰 이제 제 그 사명 중에 하나 있거든요.
1: 어머니를 위해서.
0: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어머니 같은 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인공의 법문 보시면 알겠지만 상금 보피잖아요. 모든 예. 그 상금 상중하 모든 예. 근기를 다 섭수하니까
1: 예. 이 법문임을 상근 보피 예. 상중하 예. 세 근기를 다 포섭한다.
0: 예.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너무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염불하다 보면은. 염불이란 게 지금 파동을 위해서 다 이렇게 설명이 됐잖아요. 이게 염불 파동하면은 그게 텔레비전은 이제 그 화면까지 하려니까 고주파가 있지만 라디오 방송 같은 소리 음파만 있으니까 좀 뭐 AM도 되잖아요. 예. 그러면 측량 염불은 AM 라디오라도 AM은 이제 안 가는 데가 없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더 널리 퍼지고 또 뭐 누구나 다 들을 수 있고 그런 예. 의미에서 측량 염불이 가장 뭐 말세 중생들한테 근기에 상응한다. 시기 상응이다. 예. 그렇게 저도 믿게 되었습니다.
1: 아, 저도 많은 불자님들한테 칭찬받은 게요. 스님 법문 듣고 나무아미타불 극락세계 믿음을 일으키고 나무아미타불 염불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0: 아유, 감사합니다.
1: 그래서 아, 참 소중한 인연이다. 좋은 인연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화두 참선만 하다가 물론 화두 참선도 좋은 수행법이잖아요.
0: 네.
1: 저도 화두 참선하다 막 상기병이 걸리고 좀 몸이 아파서 고생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이렇게 나무아미타불 염불 극락세계 발원하는 정토 염불을 만나게 된 소중한 인연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김지수 거사님이 번역하신 책들을 보면서 제가 마음에 큰 의지가 되고 깨우침을 얻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진심으로 저도 고맙습니다. 스님이 되셨어도 참 큰 스님 되셨을 것 같아요.
0: 아유, 그렇습니다.
1: 예, 지금 모습도 너무 멋지지만 네. 스님이 되셨어도 참 잘하셨을 것 같다.
0: 근데 사실은 예. 이제 평북으로 산에 많이 다니는데 산에 다니다가 스님들 보면은 저 물끄러미 보시면서 스님이지 자꾸 물어보세요.
1: 예.
0: 얼굴에
1: 그러니까 스님인데 그냥 등산복 입고 있는 걸로
0: 그렇게 많이 예. 말씀을 하십니다.
1: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 또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무엇일까요? 염불 땡땡땡땡을 건너는 길. 제 초성 퀴즈라고 해서 제가 맞춰야 돼요.
0: 예.
1: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대본에 답이 안 나오거든요.
0: 예.
1: 뭘까? 분명 우리 거사님은 염불하시고 윤회에서 벗어나는 또 극락세계 발언하며 수행을 하고 계시니 뭘까 하다가 아마 제가 답을 맞춘 것 같아요.
0: 네, 그래.
1: 맞는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염불, 삶과 죽음을 건너는 길.
0: 삶과 죽음.
1: 맞구나. 제가 눈치가 좀 있어요.
0: 예. 그 생사윤회 그러잖아요.
1: 그렇죠. 생사윤회.
0: 생사윤회를 우리가 해탈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말세가 돼가지고 이제 도고 마성의 시대라 정말 이제 우리가 참선하는데 참선해서 지금 깨달았다는 선지식들이 그 쌀의 니보다도 더 적잖아요.
1: 예, 많이 참선이 어렵죠. 예.
0: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그 본원력에 의지해가지고 업장을 짊어진 채 극락황생할 수 있는 염불 법문이야말로 말세 중생들한테 가장 확실한 생사윤회를 해탈하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저도 믿고 있습니다.
1: 예. 그러면 어떻게 염불해야 돼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너무나 초보적이고 기초적인 질문이라서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초보 불자들이 많아요. 염불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우리 평생 염불 수행을 하신 거

0: 거선님께 누가 거선님 염불을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거예요? 하면 딱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1: 일단은 남아의 답을 6자 성호를 소리내서 큰 소리로 고성연불 10종 공덕도 있잖아요. 일단은 고성연불을 크게 시작해서 이제 사실은 그게 이제 모든 수행이 기도나 연불이나 모든 수행 처음 시작하다 보면 이제 마장이 다가오잖아요. 이게 이제 그 물리학에서 관성의 법칙처럼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그래갖고 처음 시작할 때가 가장 어렵잖아요. 이게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사실은 이제 우리 전생의 업장들이 이제 우리가 수행하면 마음의 내면의 빛이 이제 빛나기 시작하는데 이 업장들은 그 빛을 보고 이제 자기 빚 갚으라고 막 와서 졸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그걸 자기가 잘 넘어가야 됩니다. 이게 작심삼일이 아니라 적어도 100일, 석달 이게 결심을 하고
0: 꾸준히 해야 된다.
1: 꾸준히 해서 그 고비를 넘어가고. 근데 혼자 힘이 안 되니까 이제 도반이나 선지식을 찾아서 함께 염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즘은 또 이제 그 염불 소리 염불 많이 그 음성 공양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틀어놓고 같이 따라다니면서 저도 지금 매일 108배 오늘 또 지금 시간이 일러서 밑에 법당에서 108배 소리 내서 염불하고 왔거든요. 매일 고성 염불하면서 108배를 함께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게 그 굴러가도록 관성력을 일단은 일으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0: 일단은 나무아미타불
1: 네.
0: 염불부터 시작해라.
1: 예.
0: 그래서 소리내서 할수 있는 데선 소리내서 염불하고,
1: 예.
0: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거나 열차를 탔을 때
1: 예.
0: 마음속으로
1: 그렇죠.
0: 염불하면서, 마음속으로
1: 예.
0: 염불하면서 오고 가면서 염불을 많이
1: 예.
0: 하거든요.
1: 금강염이라고 이제 들릴락 말락하게 이제
0: 들릴락 말락.
1: 묵념과 비슷하게 이렇게.
0: 그래서 소리를 내든 소리를 내지 않든
1: 예.
0: 마음을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
1: 예.
0: 근데 그 꾸준이라는 표현에 금방 저희가 썼잖아요.
1: 예.
0: 인광대사가 직접 쓰신 친필 글자를 본 적이 있는데요. 노실연불이라는 네 글자를 많이 쓰셨더라고요. 노실이 무슨 뜻이지? 노세노세 젊어서 노세는
1: 노실이 우리말로 하면 착실입니다. 착실.
0: 맞아요.
1: 착실히 염불하라.
0: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착실하게, 꾸준하게라는 뜻이
1: 예,
0: 있더라고요.
1: 우리말로 어른분들은 노성하다 말 듣거든요. 노성, 늙을 노자에다 이룰 성자인데 노성하다하고 노실하다고 같습니다. 이게 늙은이답게 착실하게 그렇게 꾸준히 염불하라 이제 그런
0: 그러니까
1: 말씀입니다.
0: 노실 염불 결국은 착실하게 꾸준하게 염불해라.
1: 참깨 부리지 말고.
0: 야,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물방울이 똑똑 계속 꾸준히 떨어지다 보면 바위를 뚫잖아요.
1: 맞습니다.
0: 염불도 되든 안 되든 꾸준히 물방울 떨어지듯이 염불하고 염불하고 염불하다 보면 결국 바위를 뚫듯이 우리의 번뇌망상을 뚫지 않겠느냐.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스님, 염불하다 보면 자꾸 잡념, 망상이 자꾸 생겨서 집중이 안 돼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도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또 우리 거사님께서는 또 무엇하고 대답을
1: 뭐 이제
0: 해주실런지요?
1: 모든 수행을 하다 보면은 이제 번뇌망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사실은 번뇌망상이 원래 있는데 우리가 못 알아챌 따름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방 안에 먼지가 많은데 평소에는 안 보이다가 이제 창틈으로 햇빛이 들어오면은 그 먼지 산란한 게 많이 보이잖아요. 우리 번뇌망상도 이제 우리가 염불하면서 마음에 광명이 빛이 이제 나니까 그 잡념망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보이기 시작한 거 그걸 이제 알아챘다는 것 자체가 큰 성과 진보이니까 그때 이제 사실은 이제 계속 하면서 이제 그냥 그왜늘 하는 말 있잖아요. 알아채리는 게 알아채지기만 하면은 그 이제 번뇌망상은 이제 사라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못 알아채리는 것이 문제지 알아차리기만 하면은 그건 사라지니까. 그리고 이제 염불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걸 잘 알아채릴 때 염불을 하면은 그걸로 대치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형광등이나 전구 안에다가 진공을 만들려면 어려우니까 그 안에 질소를 넣든지 아르곤 가스를 넣거든요. 근데 이제 질소 같은 거 넣는 것은 화두선, 그러니까 모든 거든지 모든 뭐그 화두선인지 뭐든지 우리가 하나 잡는 것은 마음속에 그 번뇌망상을 쓰러뜨리기 위한 하나의 이제 그 빛이고, 근데 염불은 이제 그 아르곤 것처럼 형광성 있는 그 기체를 넣어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질소를 배제하고 산소를 배제하고 그 안에 이제 그 진공 상태를 유지해서 빛을 내게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마음으로 그 염불로서

0: 번뇌망상을 대체하고 염불 그 빛이 꽉 차면은 이제 그게 넘쳐나면은 이제 우리가 부처님하고 같이 이제 되어가는 거죠.
1: 결국은 내가 염불하면서 번뇌망상이 많구나라고 느낀 것 자체가 이미 공부가 되고 있는
0: 그렇죠.
1: 거고, 번뇌망상이 생기든 말든 잡념이 생기든 말든 그냥 꾸준히 염불할
0: 네,
1: 수밖에
0: 꾸준히요.
1: 없다. 그러다 보면 마음이 환해지게 될 거다. 이제 이런 말씀이 되겠네요. 거사님께서 대만 불교, 뭐또 중국 불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0: 뭐 조금밖에 모릅니다.
1: 겸손하세요. 그런데 저도 뭐 대만 불교, 중국 불교 이렇게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대만 불교, 중국 불교는 이제 화두 참선하시는 분들보다 나무아미타불 염불하시는 불자님들이 훨씬 많아졌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꾸준하게 염불하셨던 불자님들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게 숨이 끊기기 직전에 아미타 부처님이 오셨다 하고 외치면서 이렇게 뭐 앉아서도 가시고,
0: 서서도
1: 예,
0: 가시고.
1: 서서도 또 서서 가신 분 사진도
0: 나왔어요.
1: 올라와 있고,
0: 제가 바쁘시면 글도 썼어요.
1: 제가 그걸 봤나 봐요. 이걸 안 믿을 수가 없구나.
0: 불가사의죠.
1: 불가사의죠.
0: 부처님 경제는 불가사의. 그래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3차원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죠.
1: 이걸 누가 믿겠어요,
0: 그러니까
1: 진짜.
0: 이게 성근이 있는 분만이 이게 믿을 수가 있는 거죠.
1: 그래서 제가 화두 참선하다가 수많은 그 정토 염불을 하신 수많은 분들의 왕생 사례를 보고, 극락 왕생하는 사례를 보고, 야, 안 믿을 수가 없겠구나.
0: 네, 그렇습니다.
1: 나무아미타불 가피가 분명히 있구나. 극락 세계가 분명히 있구나. 이런 확신을 얻게 됐죠.
0: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는 그 명나라, 청나라, 명청, 명나라 때부터 화두하고 참선하고 이게 아니, 화두선하고 정토 염불하고 함께 합쳐집니다. 그래서 이제 염불하는 놈이 누구인가 하는 그 염불자 수, 염불자 시수, 그 화두, 그걸 화두 삼아서 드는 참고, 그 다음에 덕청 스님이라든지 연지대사도 그 법문 나오고, 그 다음에 최근에 그 묘림 스님까지 중국에서는 이제 정토하고 화두선하고 함께 합류가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불교는 조선시대 때 숭유역불 하면서 그때 이제 중국 불교가 전례가 끊기거든요. 그때가 이제 정토염불 막 전례될 때인데 그때 끊겼습니다. 그래갖고 우리나라는 정토염불이 조선 초기부터 그 지금 현대까지 딱 막혔던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대만 유학 갔다 오면서 그 인광대사 감독 보내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게 소개가 된 거죠.
1: 제가 갑자기 궁금증이 생겼어요. 우리 거사님께서 이렇게 평생 나무아미타불 염불하시고 또 극락세계 정토 발언을 하셨는데, 그 와중에도 30년 동안 지장경을 1만 독을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뭔가 깊은 뜻이 있는지. 저도 지장경을 참 좋아하거든요. 한번 가르침을
0: 모르겠어요. 깊은
1: 여쭙고자
0: 뜻은
1: 합니다.
0: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인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전생에 업장이 사업이 굉장히 지중한 것 같습니다. 직접 사업은 아니지만 저로 인해서 생긴 사업들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또 어쨌든 제 업장이 지중한지 사실은 굉장히 그 20대 때그 사실은 질풍노도의 시기에 굉장히 많이 몸을 많이 망가뜨렸고, 사실은 이제 대만에서 스승 만나서 기사회생을 했거든요. 중일전쟁 때 8년간 화산에서 수행을 하신 분인데,
1: 그 화산파가 있는 화산이요. 무협지에 나오는.
0: 이게 정통 도교 쪽이라고 하더라고요. 유불선을 합해가지고, 근데 여하튼 뭐 저는 그 당시에 종교, 명과 상에는 그 집착하지 않는다. 종교, 모든 종교회통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으니까.
1: 그 화산파에서 도사를 만나신 거네요?
0: 뭐 일단은 이름은 이제 따로 있는데, 좌우지간 그때 유학 시절에 우연히 이렇게 학교 게시판에 참선을 알려준다고, 정심정자를 알려준다고 공고가 붙어서 갔는데, 그때 쭉 갔는데 이제 다 들었어요. 들으니까 뭐 이론상으로는 다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나쳤는데 나중에 끝날 때 이제 앞으로 100일 동안 90살 된 도인이 특별히 참선을 가르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갔어요. 갔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화산에서 중일전쟁 때 8년간 수행을 하신 분인데, 갔던데 나중에 보니까 제 마음을 다 읽으시더라고요. 이게 선지식 중에 아까 그 청학헌 스님, 관정 스님, 우리 대만의 스승님 세 분은 제 마음을 거울처럼 다 들여다보시더라고요.
1: 그러면 그 대만에서 만난 스승님은 정확하게 좀 불자님이셨습니까? 도교
0: 도교
1: 수행자였어요?
0: 쪽이시죠.
1: 도교 수행자.
0: 도교 쪽인데 이제 정통 화산파 그쪽이라고 이제
1: 무협지에
0: 말씀하시는데,
1: 나오는 화산파의
0: 근데 이제
1: 정통 가르침.
0: 무술 쪽은 아니고 여하튼 좌우지간 진짜 정통 도교 쪽인가 봐요.
1: 그때 뭐 어떤 법을 배우셨어요?
0: 근데 그때 참선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무이자연 신법을 가르쳤어요. 이게 저한테 맞더라고. 이게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마음을 직접 관조하는 거예요.
1: 아, 일종의 참선 비슷한 거네요.
0: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어디 뭐 몸에 어디를 직접 뭐 어디를 먹고 그 화라든지 운기
1: 집중하지 말.
0: 그러니까 네. 전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무념무상이 되려고 그랬어요.
1: 아, 그냥 몸과 마음을 텅 비우고 네, 예. 그냥 고요하게 있는 그대로 네. 모든 걸 놓아버리는 네, 수행이군요.
0: 제가 평소에 가장 편안한 그 상태를 그걸 허락하니까 저는 그게 딱 맞았어요. 야,
1: 그리고 건강을 회복하셨고요.
0: 거기서 이제 점차 건강을 회복했죠.
1: 아, 기연을 만나셨네요. 네. 예.
0: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했는데 처음에 경전을 잡았는데 지장경을 봤는데 그때 기운이 없어갖고 제가 매일 독경을 하니까 독경 못하겠더라고요.
1: 예.
0: 그래서 처음에는 한 분으로 제가 이제 테이프다 녹음을 했어요, 제 목소리로. 근데 녹음을 하는데 한 서너 시간 걸렸어요. 이제 처음에 이제 익숙하지 않으니까 떠듬떠듬 하다가 멈추고 해서 이제 편집해서 이제 녹음한 게 한 2시간 가까이 됐거든요.
1: 예.
0: 그걸 처음에는 이제 누워서 일어나서 앉지도 하고 누워서 쉬면서 그놈 들어요. 들으면서 예. 계속 그렇게 했죠.
1: 예.
0: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기운 좀 차려서 이제 지장경을 혼자 독경하는데 처음에는 1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1: 예.
0: 근데 이제 좀 나중에 빨라지니까 한 30분까지 단축이 되더라고요.
1: 이야, 그 지장경을 통째로 30분을 네. 단축이 된 거네요. 네.
0: 원문으로.
1: 아유,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감사합니다. 지장보살 마살. 아, 우리 거사님 모시고 불법에 대한 이야기 들으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요.
0: 아니, 저도 네. 스님하고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환희심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1: 더 듣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0: 나중에 또, 이제 또 기회 되면 이런 다음에 또
1: 예, 우리 거사님과의 인연이 참으로 소중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네. 그러면 거사님 아쉬움을 무릅쓰고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토크쇼 가피의 공식 질문입니다.
0: 네.
1: 김지수 거사님, 가피란 무엇일까요?
0: 가피란 지성감불 감응도교이다.
1: 예.
0: 우리가 지성감천이라고 하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우리가 지성으로 하늘을 감동시킬 때 하늘이 이제 응답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성으로 기도하고 염불하고 참선할 때 부처님을 감동시키면 부처님께서 대비심에서 이제 응답하시는 것이 가피라고 생각합니다.
1: 예.
0: 그걸 이제 한문으로는 감응, 감과 응이 길이 교류한다 그런 뜻입니다.
1: 감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0: 우리가 중생이
1: 예, 예. 부처님을 향해서 중생이 다가가는 감동, 게 감이고요.
0: 예.
1: 부처님 입장에서 중생을 응대해 주신 게 응이고요. 예. 결국 감응은 서로가 통하는
0: 예,
1: 거네요.
0: 그 길이 이제 교류하는 것이 감응 도교입니다.
1: 바로 그 핵심이
0: 가피.
1: 지극한 정성이고
0: 예, 예, 그렇습니다.
1: 지극한 정성으로 중생이 불보살님과 서로 통할 때
0: 예.
1: 그게 가피가 된다.
0: 예, 그렇습니다.
1: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스님.
1: 예, 거사님, 제가 우리 거사님 책을 보면서 정말 큰 도움을 많이 받고 마음의 감동을 느꼈는데 오늘 이렇게 직접 친견해서 다시 한번 기쁘고 감사합니다라는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0: 아, 이렇게 초대해서 예. 정말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1: 늘 건강하시고 또 뵙겠습니다.
0: 네, 예, 감사합니다.
1: 여러분, 오늘 정말 뜻깊고 좋은 시간 되셨죠? 토크쇼 가피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응원으로 만들어집니다. 060-800-7000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부처님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하루하루가 행복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광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결국 스스로 닦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닦아야 합니다.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보시행을 지어야 하는데 보시 중에서 최고의 보시가 법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법보시로 불교TV BTN에서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 더욱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060-800-7000번 법보시에 수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0: 기술과 마음 돌봄이 만나는 특별한 체험, AI 힐링 가이드와 마음 돌봄 체험이 열립니다. 스트레스 뇌파 진단, 뉴로 아로마, 로봇 명상과 AI 마음 상담으로 나만의 마음 돌봄 방법을 찾아보고, 싱잉볼 울림에 따라 빛으로 생성되는 반응형 디지털 아트 공간에서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1차는 9월 19일과 20일 인사동 토포하우스에서, 2차는 9월 29일과 30일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2층 IF존에서 진행됩니다. 이 시대의 참된 수행자, 한산사 용성선원장 월암 스님과 함께 선강과 실참을 쌍수하는 사부대중 선수련회가 오는 11월 1일부터 4일까지 경주 황룡원에서 문경 한산사 부리선회 주관으로 열립니다. 일상과 수행이 둘이 아닌 삶을 실천하고 열려있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8660-1009번입니다. 제7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가 2016 명상 함께 깨어나다를 주제로 개최합니다. 명상 컨퍼런스는 9월 17일, 18일 이틀간 펼쳐지며 첫째 날에는 기술과학 시대의 선명상, 둘째 날에는 선명상의 웰니스적 가치를 주제로 국내외 명상 전문가들의 다채로운 강연이 진행됩니다. 전통 명상을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수원 복령사에서는 2026년 제16회 복령사 사찰음식 대향연을 오는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개최합니다. 일상의 식탁에서 만나는 사찰음식을 비롯해 다양한 전시와 풍성한 볼거리,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자연의 맛과 건강한 마음이 어우러지는 복령사에서 특별한 시간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256-4127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1: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귀의처가 될 것입니다.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가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끌어부르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것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50여 년의 구도와 수행이 길어올린 한 권의 시. 운명을 여는 실천의 안내서 깨달음의 노래. 깨달음의 노래는 어제는 그토록 알고자 했는데 그러지 못했고 오늘은 뚜렷하고 밝게 다가오는 깨달음의 세계를 노래했습니다. 전강 조실 큰 스님을 시봉하면서 조사선을 직접 지도받고 긴 세월 간절히 참고해 지은 개송 깨달음의 노래. 문의는 010-6484-2542번입니다.

0: 연불 최고 영인 스님, 연불 천도 가피력. 드디어 연불 최고 영인 스님이 부산 금정산에 연수함을 열어 불자님들의 조상 천도와 집안과 자손들의 발복을 위해 연불 정진하고 계십니다.
1: 부처님, 제 자식만큼은 잘 돼야 합니다.
2: 부처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0: 조상님들의 원들을 풀어 천도제를 지내주어야 집안과 자손들이 발복하고 운이 열립니다. 영인 스님의 연불 천도법은 부처님에게 어려움을 고하고 조상님들의 원을 풀어드리게 해 신묘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디 조상님들께 공을 드리고 천도제를 올려드리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연불 제1 부산 연수암 영인 스님 010-7674-3457번입니다.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예수님! 예수님!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1: 그냥 눈물이 날 뻔해요.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4: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 삼광사. 삼광사는 천태종을 중창하신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주경야선 수행 종풍을 실천하며 마음을 밝혀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돼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입니다. 인연 맺은 불자들이 신앙의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감하며 종교적 신념으로 소통해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에서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여정을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즉현도량 무명사 051-944-7499 장례포교의 진신,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사바 세계의 어둠을 밝히는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오늘 이곳 아라리의 고장 정선 길상스런 도량 심곡사에 가득합니다. 정선은 대한민국의 근대 산업화를 이끌며 묵묵히 땀 흘리셨던 광부들의 숭고한 헌신이 깃든 고장입니다. 어둡고 험난한 막장에서 국가와 가족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탄광 순직 영가님들의 넋을 기리고 고통 없는 서방종토 극락 왕생을 발원하는 탄광 순직자 위령 영산제를 봉행하겠습니다.

0: 단광 순직자 위령 영산제를 천상의 범패 소리로 장엄해 주신 어산단 스님들께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무드라 창작 공연이 있겠습니다.
1: 불교의 신성한 수인을 예술적 몸짓으로 승화시킨 무드라 창작 공연입니다. 손짓 하나, 호흡 하나에 담긴 깨달음과 치유의 몸짓을 마음으로 함께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0: 지금부터 제2부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1: 먼저 오늘 행사의 힘찬 시작을 알리는 개회 선언이 있겠습니다. 종회 의장이시자 삼봉사 주지이신 도봉스님께서 법단으로 등단하시어 개회를 선언해 주시겠습니다. 대중께서는 큰 박수로 맞이하여 주십시오.
2: 제법 종연생, 제법 종연멸. 모든 법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또한 인연 따라 사라집니다. 상구보리 하와 중생하며 불기 2570년 9월 5일 한국불교 태고종 강원교구 종무원 사람

다음은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는 삼기율의 순서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를 향해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이어서 헌화 및 분향이 있겠습니다. 부처님 전에 지극한 마음을 올리고 순직하신 영가들의 넋을 기리는 헌화 및 분향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예빈께서는 제단 앞으로 나오셔서 분향해 주시길 바랍니다.
1: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장님이신 상진 큰스님, 단으로 올라와 주십시오. 한국불교 태고종 강원교구 총무원장 법선 큰스님, 종회의장 도봉스님, 태산사 무덕스님, 비구니 회장 지혜스님, 대군사 백산 큰스님, 심곡사 주지 자각스님, 행정부지사 여중현님, 시설국장 장만준님,

0: 다음은 정선 심곡사 주지 자각 스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자각 스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1: 환영사, 정선의 기쁜 울림과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 누리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만물이 풍요롭게 결실을 맺어가는 가을의 문턱을 넘는 계절입니다. 오늘 아늑하고 청정한 정선 심곡사 부처님 도량에서 사부 대중을 모시고 2026 정선 울림 한마당 영산제 및 문화축제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2026 정선 울림 한마당 영산제 및 문화축제는 단순한 행사를 넘어 우리 지역의 역사와 품을 보듬고 공동체의 화합을 도모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식전 행사로 올린 영산제를 통해 과거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다 순직하신 탄광순직자 영가들의 넋을 기리고 불교 전통의식을 통한 자비의 빛을 나누고자 했습니다. 이어지는 어울림 마당에서는 정선 아리랑과 그리고 단문화 과정의 청소년 친구들의 공연과 주민 참여 마당이 어우러져 지역민과 관광

0: 모두가 하나가 되는 화합의 장이 펼쳐질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중무원장스님, 중무원장스님, 여러 대덕스님들, 부지사님, 정성구청 관계자분 비롯한 여러분, 심국사에 울려 퍼지는 자비의 소리와 문화의 울림이 여러분 모두의 가슴 속에 안락과 평안으로 깊은 울림 소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시름을 내려놓으시고 즐겁고 행복한 화합의 시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납니다. 귀한 걸음 해주신 모든 분들을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와 무량 공덕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자비심 넘치는 따뜻한 환영의 말씀을 주신 자각스님께 박수 보내겠습니다. 이어서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장님이신 수봉상진 큰스님의 치사가 있겠습니다. 사부대중께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처녀의 산하가 아름답게 펼쳐진 정선에서 2026 정선울림 한마당 영산제 및 문화축제가 성대히 개최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울림 한마당의 어르신들의 노고와 은혜를 되새기는 경로잔치와 불교의 장엄한 의식문화를 담은 영산제가 함께 어우러지는 매우 의미 있는 축제입니다. 우리 불교에서 효는 모든 공덕의 근본이며 부모와 어르신을 공경하는 마음은 꼭 자비의 행위의 출발입니다. 오늘 정성껏 마련된 함께의 공양과 따뜻한 위로가 지역 어르신들께 기쁨이 되고 세대와 세대를 잇는 화합의 인연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영산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범패와 작법, 음악과 춤으로 장엄하게 표현한 우리 불교의 소중한 전통 문화입니다. 영산 해상의 감동을 오늘에 되살리는 장엄한 의식을 통해 모든 이의 마음속 번뇌가 잠시나마 씻기고 지역사회의 평안과 국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자비의 울림이 정선의 산하에 널리 펴지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오늘 행사는 불교 의식이 사찰 안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 주민과 함께 호흡하며 전통 문화와 효행, 나눔과 화합의 정신을 실천하는 자리라는 데 더욱 큰 뜻이 있습니다. 문화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자비는 서로의 삶을 따뜻하게 밝히는 힘이 됩니다. 이번 축제가 정선을 대표하는 불교 문화 축제로 발전하여 지역 문화의 새로운 활력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행사를 위해 정성을 다해 주신 신곡사 주지 자각스님과 강원 교구 종무원 관계자,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강명이 충만하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나무아미타불.

0: 다음은 한국불교태고종 강원교구 종무원장이신 법선 스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1: 존경하는 내외 기부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애써주신 정선 군수 부군수님, 정선 군 관계자 여러 모든 분들에게 부처님의 따뜻한 가호가 항상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풍요로운 가을의 문턱에 서서 2020년 정선 울림 한마당 영상문화축제가 성대하게 개최가 되어서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산자와 죽은 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버리고 함께하는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자랄 때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방이 굉장히 추웠습니다. 들어가면 발을 넣으면 발이 시려서 끄집어내고 요 위에다 그냥 발을 포개 있었는데 그때 따뜻한 연탄 한 장 이렇게 띄우면 그게 푸근함이 그냥 잠이 서로 오게 이렇게 해주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태백, 정선, 상동 쪽에서 나오는 연탄이었습니다. 이 연탄을 따뜻하게 띄우면 그저 몸이 푸근하고 하루 일과를 충분히 휴식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어준 것이 산업의 역군이시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주신 탄광에서 열심히 노력하시다가 숨지신 그 영혼과 가족에게도 이와 같은 따뜻함을 함께 전해주실 수 있다면 우리 강원도는 하나가 되고 대한민국은 발전하는 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영산제는 이 탄광 역사 속에서도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신 그 늑들을 기리고 수많은 땅과 희생을 함께하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오늘 오신 분도 똑같은 마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도 많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자리를 잘 지켜주십시오. 지역 주민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마음을 함께하고 나누고 또 거기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게 된다고 하면 이것이 우리 불국 정토를 구현한 연화장 세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 다른 세대, 지나간 세대, 지금 세대, 앞으로 나아갈 세대가 하나가 되고 이웃이 되고 서로 소통이 된다고 하면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발전이요 우리 불교가 중흥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정선서로 거룩한 영산문화축제에 참석하신 모든 내외 기부 여러분 건강하시고 가정이 편안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열심히 하셔서 복을 많이 지으시고 행복한 웃음 지으시기를 바라면서 축사에 가름하겠습니다. 나무숙감으로 감사합니다.

0: 다음은 정선 울린 한마당의 원만 봉행을 축하하기 위해 자리해 주신 내빈 여러분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1: 2026년 정선 울림 한마당 영선제와 문화축제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선의 산은 푸르지만 그 산 아래 갱도마다 강부들의 뜨거운 땀과 눈물이 배어 있습니다. 막장의 어둠을 견디며 가족과 지역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 희망의 빛을 지상으로 올려보낸 분들입니다. 그러나 끝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순직하신 분들을 기억하는 일은 정선의 역사를 소중히 간직하는 일이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뿌리를 돌아보는 일입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영산제의 장엄한 소리가 갱도 깊은 곳까지 닿기를 바랍니다. 범패의 울림이 순직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오랜 세월 슬픔을 간직해온 유가족 여러분께도 따뜻한 위로와 평안으로 전해지길 기원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탄강지역의

0: 역사와 주민들의 삶을 소중히 지켜가겠습니다. 정선의 문화유산이 지역의 자긍심을 넘어 새로운 활력과 미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직하신 분들의 안식을 기원하며 함께 하신 모든 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이어서 정선군을 보살피시는 최승준 군수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만 군수님께서는 다른 일정으로 참석을 하실 수 없어 시설국장이신 장만준님께서 대독하시겠습니다.
2: 여름 내 기승을 부리던 폭염이 사라지고 어느덧 선선한 바람이 나부끼는 가을의 문턱에서 정선울림 한마당 영산제 문화축제가 이곳 심곡사에서 개최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전통 불교 문화의 정수를 담은 영산제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생명의 평안 그리고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불교의 전통의식인 동시에 자비와 화합의 정신으로 공동체 안녕과 평화를 염원하는 문화유산으로서 오늘 그 가치를 되새기는 동시에 문화공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의미 있는 축제라 하겠습니다. 전통 문화 가치를 보존하고 미래 세대 계승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라 하겠으며 오늘 봉행이 영산제의 의미를 널리 알리고 자비와 상생의 정신을 함께 나누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정선은 오랜 역사와 전통 그리고 아리랑의 정신이 살아 숨쉬는 문화의 고장으로서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이를 승화시켜 전통과 현재가 조화를 이뤄 품격 있는 행복한 정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정선울림 한마당 영산제 문화축제 개최를 축하드리며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하시어 모든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축사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이철규 국회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만 국회의원님도 사정이 여의치 않아 정선군의회 근의원 박종부님께서 대독하시겠습니다.
3: 오늘 봉행되는 영산제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자 석가모니께서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던 영산해상을 재현하며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전통 불교 의례입니다. 특히 이번 영산제가 과거 어둡고 험난한 막장에서 땀 흘리며 대한민국 산업화와 정선의 발전을 일구어 오신 탄광 순직자 영가들의 넋을 기리고 추모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각별합니다. 아울러 오늘 법요식에 이어 우리 고유의 얼과 정서가 깃든 정선 아리랑 공연을 비롯해 다채로운 문화 행사가 마련된 만큼 함께하신 모든 분께서 좋은 추억과 인연 가득 담아가시길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2026 정선 울림 한마당 영산제 및 문화축제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함께해 주신 모든 분의 간에 부처님의 자비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축사 감사드립니다. 네, 끝으로 불자의 네 가지 서원을 다짐하는 사옹 서원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와, 정말 정선에 오면 정선아리랑을 들을 수 있다는 이 기쁨이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네, 우리 멋진 무대를 한 번 더 네, 아니죠. 이제 시작부터죠.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귀여운 이미지와 또 당찬 무대 매너의 그녀입니다. 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그녀 가수 윤설아.

0: 다음 가수님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한전의 동네 오빠들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가수 영기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1: 노래 상당히 힘들게 만들어 놓은 노래입니다. 부를 때마다 저한테는 도전이에요. 비까지 오네 고맙다.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신난 무대로 함께 하실 가수는요, 김단호 모셔보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자, 박수 치시면서 즐겨.

0: 마지막 초대 가수입니다. 아, 아쉬워. 강원도의 1등 알아볼 서러운 우리 김선영 가수님 한번 모셔볼까요? 여러분들 박수로 한번 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갑시다!

오는 10월 18일 일본 후지산 홍원사에서 대구 통천사, 오사카 통천사, 후지산 홍원사에 한국과 일본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2027년 아리스포츠컵 원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다국적 스포츠 교류의 활성화를 기원하는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스포츠로 하나 되고 불심으로 화합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비구니회에서는 순국선열, 애국열사, 강제징용 희생자를 위한 한민족 영산문화제를 오는 9월 19일 서대문 독립공원 추념탑 앞에서 봉행합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무연고 영가를 기리며 추모하는 행사에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573-7601번입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를 49일간 봉행합니다. 9월 6일 입제하고 10월 24일에서 25일까지 회향제를 봉행합니다. 수의 동참에 무량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불국토 상조에서는 10월 1일 BTN 불교TV 2층 무상선원에서 법률사무소 정금 박순배 변호사와 함께 특별 강연을 진행합니다. 유언장 작성법과 장례 이후 알아두어야 할 유산 상속에 대한 법률 내용을 쉽게 알려드립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070-4623-5217번입니다.

0: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0: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해양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 광명, 자비 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 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 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 드립니다.
2: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매 그리운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0: 예로부터 불교에서 정성과 공경을 담아 부처님께 올려온 귀한 공약물, 꽃. 그런데 여기 부처님께 올리는 꽃들 가운데 생화가 아닌 꽃이 있다는데요. 혹시 어떤 꽃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정답은 바로 이 꽃인데요. 꽃의 주 재료는 한지입니다. 오늘 주인공인 스님이 직접 만든 꽃이라는데요. 실제 작약과 나란히 놓아도 구분이 어렵고, 무궁화는 꽃잎의 결까지 살렸으며, 들판에 핀 구절초는 그 자태를 그대로 옮겨 담았는데요. 울산 정족산 자락에 위치한 용암사. 부처님께 생화 대신 손수 꽃을 만들어 올리는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1: 스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스님 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2: 네, 저는 지화장 석용스님이라고 합니다.
0: 경기도 무형문화재 63호 지화장 석용스님입니다. 종이지에 꽃화. 한지를 자르고 물들여 꽃의 모양을 섬세하게 표현한 우리의 전통 종이꽃을 지화라고 하는데요. 지화의 쓰임은 넓고 다양합니다. 법당의 부처님전을 장엄하는 건 물론 궁중잔치를 화려하게 빛내고 꽃상에도 올라 삶의 희로애락을 함께해 왔는데요. 오랜 세월 우리 삶의 곁을 지켜온 꽃 지화. 석용스님은 출가하던 해부터 지금까지 이 꽃을 만드는 일을 공양이자 수행으로 삼으며 그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2: 원사 스님은 변자 충자 광자 변충광 스님이신데, 그 스님한테 이제 꽃을 먼저 배우기 시작을 했죠. 처음에 이제 연꽃을 시작을 해가지고 초파일 다가오니까 그때 연등을 만들게 되기 때문에 연등 살을 접는 것을 처음으로 해가지고, 그냥 그때는 뭐 잘하고 못하고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하라니까 무조건 하고 했던 것이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0: 40년 넘게 지화를 만들며 수많은 개인전을 열어온 석용스님. 꽃 한 송이를 만들 때마다 잊지 않는 마음

0: 마음이 있다는데요.
1: 지화지만은 내가 생명을 불러줘가지고 이거는 보호자는 가운데서 아주 표현인 것처럼 진짜 나의 분신인 것처럼 이게 생각을 해주는구나. 꽃을 그냥 만들었을 때만 그냥 이렇게 좋다 나쁘다고만 느끼지만 저는 좋다 나쁘다 느낌보다도 그게 얼만큼 꽃에 생명명을

0: 이제 꽃이 아름답게 느껴지고 그것을 더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1: 이곳은 스님이 지화를 만드는 작업실이라는데요.
0: 아, 지금 재단 준비하겠습니다.
1: 지화가 만들어지는 전 과정을 직접 보여주겠다는 스님.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재단입니다. 꽃의 크기와 모양에 따라 한지를 알맞은 크기로 자르는데요. 그런데 스님이 준 도구가 어딘가 낯섭니다.
2: 스님 지금 사용하신 도구는 뭐예요?
0: 이건 송곳과 이거는 이제 옛날에는 이제 그 컴파스 역할을 했던 거죠. 구멍뚫 피는 컴파스 역할. 자기가 이제 꽃 맞춰서 이렇게 이제 모란꽃 만들어 자격꽃 만들어도 작은 꽃 만들 때는 여기 하고 좀 큰 거 만들 때는 여기 하고 또 작게 만들 때는 요거와 요끼리 만들기도 하게 합니다. 지금 이거 안 하고 요거와 요끼리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1: 요즘은 보기 힘든 낯선 도구들. 겹쳐놓은 한지 위에 꽃잎 모양이 새겨진 정을 놓고 망치로 힘껏 내리치면 새겨진 모양에 따라 꽃잎이 한 번에 잘려나오는데요. 오랜 세월 낡고 닳았지만 스님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도구들이랍니다.
0: 이건 저 스승님께서 다 물려주신 도구들이라 지금까지 이제 조승이 쓰고 있고 전통 방식을 잊어버리지 않고 옛날 그거 한 것을 지금도 유지시켜준다는 그 자체죠. 왜냐하면 전통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자꾸 사라지는 것을 이제 사라지지 않게끔 하는 건데 그렇지 않고 간다면은 모든 게 사라지고 없어지는.
1: 오래전 스승에게 지화를 배우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스님은 물려받은 도구와 제작 방식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스승에게 배운 그대로 해야 전통이 끊기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런데 작업을 잠시 멈추고 어디론가 이동하는 스님.
3: 저희 보물창고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 대체 어떤 보물이기에 냉장고에 뒀을까요?

0: 아, 이런 걸 다 염료들만 이게 뭐, 아, 염색 재료가 아주 염색하는데 제일 귀중한 색깔 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주 좋은 상품입니다.
1: 소목부터 쪽까지 모두 자연에서 얻은 재료들이랍니다. 끓인 물에 천연 재료인 소목을 넣고 한지를 담그자 하얗던 한지가 붉은색으로 물드는데요. 이번에는 끓인 물에 치자를 넣자 노란색이 배어나옵니다. 자연이 품고 있던 색이 한지에 고스란히 스며드는데요.
0: 자연색이기 때문에 은은한 색을 많이 만들어주고 화학처럼 이게 화려하진 않아요. 은은한 색을 내가지고 아름다운 색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님들을 사랑하겠습니다.
1: 이렇게 색을 곱게 입힌 한지를 들고 밖으로 이동하는 석영스님. 한지를 한 장씩 고르게 펼쳐 햇볕과 바람에 말리는데요. 서둘러 말리면 색이 얼룩지고 종이도 상하기에 제 빛깔을 찾을 때까지 묵묵히 기다립니다. 그저 기다리는 이 시간이 스님에겐 수행입니다. 한지가 마르기를 기다리는 동안 산책에 나서는 석영스님.
2: 토경할 때 그냥 자연의 아름다운 소리 듣고 그거의 경치를 즐기면서 혼자만의 이제 조용하게 꽃도 생각을 하고 어떻게 구상을 할 것인가, 어떻게 꽂을 것인가, 또 문득 자다가도 화득 생각날 때 있어요. 그냥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또 적기도 하고 그래서 앉아가지고 이제

0: 항상 그 연구하고 새롭게 뭘 만들 것인가를 자꾸 보고, 또 금방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걸 계속 보면서 아, 나중에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떤 마음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참 좋은 것 같아요.
1: 이름 모를 풀 한 포기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는 석영스님. 꽃잎의 생김새와 색깔, 자연스럽게 피어난 모습까지 찬찬히 살펴보며 영감을 얻는데요. 그러다 문득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을 찍는데 어김없이 담는 건 마음에 드는 꽃 한 송입니다.
0: 저 꽃만 찍고 있으면은 뭐 선생님이 꽃만 자꾸 찍고 있냐고 말씀하시더라고. 근데 제가 이제 꽃을 만들어가지고 연구해가지고 꽃을 만든다 그러니까, 그런 꽃을 하신다고요? 그러면서 깜짝 놀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꽃은 항상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애정이 너무 많죠. 너무 많아서 다릅니다.
1: 40년 넘게 지화를 만들어 온 석영 스님. 그런데도 스님은 지화를 아직 다 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만들면 만들수록 더 배울 게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0: 부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이 필요합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면 참 고마울 것 같고 또 좋을 것 같습니다. 060-800-7000번 누르셔가지고 같이 동참해서 부처님 법을 많이 전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산책을 마치고 다시 작업실로 돌아온 석영 스님. 본격적으로 꽃을 만들 준비를 하는데요. 스님이 좋아하는 꽃부터 만들겠다는데 과연 어떤 꽃일까요?
2: 지금 연꽃 재단하는 거.
1: 진흙 속에서 피어나되 더러움에 물들지 않아 불교에서 가장 귀히 여기는 꽃, 연꽃. 꽃잎을 만들기 위해 길게 자른 한지를 대나무통에 돌돌 말고요. 그 위를 낚싯줄로 촘촘하게 감아줍니다. 이제 한지에 연꽃의 주름을 새겨넣을 차례인데요. 대나무통에 나무판을 끼워 힘껏 눌러주자 한지에 결이 새겨집니다.
2: 와, 주름이 생각외로 잘 안 잡혔네요.
3: 이렇게 주름이 잘 안 잡힐 경우도 있어요?
2: 아, 그럼요. 실패라는 것도 실패라는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하다가 이제 이런 모양도 나오고 저런 모양도 나오고 하다 보면 또 그 따라 띠에 따라서 또 그런 꽃도 만들 수 있는 있다는 거.
1: 주름이 뜻대로 잡히지 않아도 스님은 다시 만들지 않습니다. 이 모습이면 이 모습대로, 저 모습이면 저 모습대로, 어떤 모양으로 피어나던 그 자체로 아름답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런 여유로운 마음이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랍니다.
2: 연꽃은 참 저한테는 생명의 꽃이라고 볼 수 있나 그럴 정도로, 그래서 연꽃을 잘 접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청도에 연못에 가가지고는 이것을 그것을 먹고 자고 하면서 4박 5일 동안 먹고 자고 하면서 꽃이 피고 지는 것을 육안으로 관찰하기 시작을 했죠. 어떻게 하면 이걸 잘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가지고 이거를 하다가 이제 연못에 또 풍덩 빠져가지고 또 죽을 뻔을 하고.
3: 왜요?
2: 페타우드 갔다가 쪽 페타우드 갔다가 뒤집혀가지고 얼마나 깊은지 뭐 발이 안 닿아요 그냥. 그래가지고는 나중에는 물을 퍼내려고 그러니까 이거 물을 언제 퍼내고 있어 그거를.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이제 배를 잡고 밀고 그리고 바깥으로 나왔지.
1: 연꽃 하나에 매달렸던 시간, 그 끝에 스님이 배운 건 욕심을 내려놓는 일이었습니다. 만들어둔 꽃잎을 한 장씩 실로 꿰어 아래쪽을 오므려주는데요. 이 과정을 거쳐야 꽃잎다운 곡선이 생긴답니다. 오로지 바느질에 마음을 두다 보면 어느새 잡생각이 사라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산매에 든다는데요.
2: 어떤 데는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진짜 뭐 이렇게 혼자 앉아가지고 이제 계속 밤에 하다 보면

0: 어떤 데는 새우 몇시 된지도 모르고 그냥 코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아 이제 좀 피곤하네 그러면 이제 그때 맞춰서 좀 자고 또 하고 그런 식으로
1: 내려놓으신 건가요?
0: 그냥 뭐 그러다가 얼매지도 않으면서도 또 그러다가 하나 이제 염두에 두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자나시 이제 그러다가 체념을 하면서 이제 꼬투리를 만들 때 그냥 잘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도 없고 그냥 오로지 하나씩 이제 순서대로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2: 그 다음 꽃잎을 대나무살에 하나씩 붙여나갑니다. 한 장을 붙이고 모양을 잡고 또한 장을 붙이고 모양을 다듬으며 같은 일을 몇 번이고 되풀이하는데요. 스님에게 꽃잎 한 장을 붙이는 일은 부처님께 절을 올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0: 그 부처님께 올린다는 그 마음을 갖고서 열정을 갖고 한다는 그 자체는 예, 저의 참 기쁨이자 또 때에 따라 고통이었었고 그러면서 또 슬픔이었었고 하지만 또 나중에는 돌아오는 것은 행복이에요.
2: 한지로 만들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생화와 꼭 닮았는데요. 연못의 연꽃은 여름 한철이지만 스님의 연꽃은 사시사철 피어 있습니다.
0: 국화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2: 불교에서 청정과 인고를 상징하는 꽃, 국화. 찬 서리를 견디고 피어나는 모습이 수행자의 마음과 닮았다 하여 귀하게 여겨져 왔는데요. 촘촘하게 가위집을 낸 한지를 막대에 감아 꽃술을 만들고 그 주변으로 노랗게 물든 꽃잎을 한 장씩 끼워주면 국화가 완성됩니다. 정말 드레핀 국화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만 같습니다. 이번에는 법당을 화려하게 장엄할 때 빠지지 않는 꽃, 작약을 선보인다는데요. 스님이 꺼내든 것은 칼 한자루. 손바닥 위에 한지를 올린 뒤 칼끝으로 눌러 주름을 잡아나갑니다. 그런데 작업 도중 갑자기 자세를 고쳐 앉는 스님. 한지를 올려놓은 곳은 다름 아닌 발바닥인데요. 그 위에 칼을 대고 주름을 잡아가는 모습이 어쩐지 조마조마합니다.
1: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요. 발을 위에다가 꼭 올려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0: 여기가 몰라 하니까 말리잖아요, 이렇게. 저도 옛날에 스승님한테 막 대들었어요. 왜냐면은 왜 대들었냐면은 아니 부처님께 올릴 꽃을 갖다 발바닥에 놓고 올립니까? 근데 그거 말고는 할 데가 없어. 이것도 이렇게 많이 접으면 여기가 엄청나게 아파요. 왜냐면 이게 순이 요 힘과 요 힘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잖아요. 나중에는 뭐 지금은 이제 그또 수술해 놔가지고 더 뚝뚝뚝 소리나고
1: 수술하셨어요?
0: 그래. 예.
1: 어디요?
0: 팔목을.
2: 수없이 한지를 자르고 누르며 꽃을 피워온 스님의 손. 아픈 손목과 수술의 흔적은 부처님께 올릴 꽃을 위해 걸어온 세월의 훈장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완성된 붉은 작약. 칼끝으로 새긴 주름이 이토록 고운 꽃이 됐습니다.
0: 이번에는 불두화를 만든 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 부처님의 머리를 닮았다 하여 이름 붙여진 불두화. 이번에도 한치의 망설임 없이 오래된 도구를 손에 쥐고 꽃을 피워내는데요. 벚꽃잎을 다듬고

0: 한 장씩 자리를 잡아주며 묵묵히 작업을 이어가는 석영수님.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1: 예, 불도 완성되었습니다.
0: 부처님을 닮은 꽃 한 송이에 부처님을 향한 마음까지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연꽃과 국화, 그리고 작약과 불도화까지 한지를 자르고 물들이고 주름을 잡아 꽃잎을 붙이는 수많은 과정 끝에 지화가 완성되는데요. 스님에게 이 꽃들은 단순한 작품이 아니라 부처님께 올리는 소중한 공양물이자 불심입니다.

0: 그렇기에 오늘도 스님은 한 송이 한 송이에 온 마음을 담아 시들지 않는 꽃을 피웁니다. 지화장 석영 스님의 두 번째 이야기.
1: 이렇게 꽃이 예쁘게 만들어졌나요? 한번 봐주세요.
2: 잘 만들었어요. 얘는 가운데 부분이 조금 더 모아지게 되면 더 예뻐지고 만들었지.
0: 제자들과 함께 피워낸 꽃으로 백중을 맞은 법당을 정성껏 장엄하고 지화를 만들던 손으로 이번엔 전혀 다른 모습을 선보이는데요. 지화장 너머에 감춰진 석영 스님의 또 다른 이야기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0: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 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1: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0: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백년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2: 안녕하세요. 자연스님입니다. 불교의 불법을 가리키신 것은 부처님이지만 그것을 전달한 것은 아난존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에 보면 맨 앞에 서두에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에서의 내가 아난이잖아요. 자밤경의 아유광경 그리고 또 별본으로 있는 아유광전 같은 데 보면 부처님의 유적지를 참배하는 아쇼카 왕이 가장 크게 공양한 제자가 아난입니다. 아난에게 그렇게 특별히 더 많은 공양을 올렸던 이유는 아난이 불법을 전한 그 공덕이 높다라고 생각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불교TV야말로 이 아난에 필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현대는 단순히 TV를 넘어서서 뉴미디어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바뀌어가는 상황에서는 조금씩의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060-800-7000번 한 번씩만 이렇게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의 작은 실천이 공덕이 돼서 새로운 이러한 방송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060-800-7000번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5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제19대 중앙종회 비구니 종회의원 최종 후보자가 선출됐습니다. 18대에 이어 19대에 입성한 스님과 젊은 승랍의 스님들이 비구니 권익 향상을 위한 목소리를 대변할 전망입니다. 조계종 연구소와 동국대 불교학술원이 세대 갈등을 화쟁 사상으로 풀기 위한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갈등의 원인을 짚어보고 불교 상담과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계종 제10교구본사 영천은혜사가 문중 선대 스님들의 수행과 원력을 기리는 합동 추모자례제를 봉행했습니다. 후배 스님들은 수행과 포교에 매진했던 선대의 원력을 되새겼습니다. 서울 성북구 사찰연합회가 지역 주민을 위한 도심 속 산사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은 음악회는 산사를 벗어나 숨가쁜 일상에 지친 지역민의 마음을 보듬었습니다. 서울 서초구 불자들이 부처님 제자로 살아갈 것을 서원하며 수계에 동참했습니다. 서초 사암연합회 합동수계법회엔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150명이 동참해 계율 실천을 다짐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계종 제19대 중앙종회 비구니 스님들을 대표할 종회의원 최종 후보자 10명이 선출됐습니다. 모든 후보가 비구니 스님들의 위상 강화와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는데요. 비교적 젊은 승랍의 스님들도 최종 후보로 이름을 올려 비구니회에 대해서 세대교체의 바람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조계종 제19대 중앙종회 비구니 종회의원 최종 후보자가 선출됐습니다.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가 어제 전국 비구니회관에서 제40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를 실시했습니다. 선거 결과 교학 수행 분야의 진상 스님과 은광 스님, 포교 분야의 주석 스님과 금혜 스님, 복지 분야의 정관 스님과 혜능 스님, 행정 분야의 법회 스님과 설회 스님, 사회문화 분야의 수경 스님과 서원 스님이 당선됐습니다.
2: 비구니 근익을 위한 종훈종법 개정을 끝까지 매듭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화를 원하는 후배 스님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곁에서 힘껏 지키겠습니다.
1: 투표권을 보유한 96명 중 92명의 비구니 스님들이 참여한 선거. 분야별 2명을 뽑는 이번 선거에는 모두 3명에서 4명의 스님들이 입후보하며 치열한 경쟁을 펼쳤습니다. 특히 17대부터 중앙종회의원으로 활동한 정훈 스님과 철호 스님의 낙선, 승납이 비교적 젊은 금혜 스님과 혜능 스님, 서원 스님의 당선이 눈에 띕니다. 비구니회 내에서도 일부분 세대교체가 이뤄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3: 나아가야 할 때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스님들의 대신해서 앞장서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1: 이번 결과로 복지 분야 정관 스님은 17대부터 연임하면서 19대 중앙종회에 유일한 3선 비구니 의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비구니 회장 광용 스님은 선거에 앞서 경기 남부지회 타나 스님을 비롯한 10명의 스님들을 13대 비구니회 운영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이어 각 사찰 소임을 살고 종회 의원이라는 직함의 유무를 떠나 모두 부처님 제자이자 그 법을 따르는 수행자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4: 우리는 이 안에서만이 역할이 아니라 사회에, 이 세상에 행복하게 해줘야 되고 사회의 아픔을 보듬어야 되고 부처님의 자비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것까지 우리는 품고 가야 된다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5: 각 분야에서 잘하면 열심히 칭찬해주고 방향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이 될 때는 가차없이 질책도 하시고
1: 비구니 중앙종회의원의 최종 선출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격심사를 거쳐 10월 12일 열리는 직능대표선출위원회에서 확정됩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0: 오늘날 대한민국을 관통하는 가장 뼈아픈 키워드 중 하나는 갈등입니다. 이렇게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시대에 불교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불교계가 원효 스님의 화쟁 사상을 통해 우리 사회 현실을 직시하고 통합의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조계종 연구소와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이 어제 2026년 화쟁에 기반한 사회 갈등 연구 1차 학술

0: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세대 갈등과 화쟁적 해법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는 다양한 갈등 가운데 최근 심화되고 있는 세대 갈등의 불교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1: 청년들은 일자리와 주거, 미래의 불안 속에서 자신들의 삶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노년의 세대는 평생의 헌신이 제대로 헤아려지지 않는다는 서운함을 안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이해받지 못한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0: 이명호 인드라망 연구소 소장은 한국 사회의 세대 갈등이 단순한 연령 차이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압축적 변동 속에서 형성된 각 세대의 고유한 경험과 기회 구조의 분화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세대를 탓하기보다 서로 다른 세대가 경쟁과 적대적 관계에 놓이게 된 사회적 조건을 살펴야 한다며 화쟁의 원리를 적용해 갈등을 어느 한 세대의 문제가 아닌 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의 문제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 세대 갈등은 서로 다른 경험과 이해관계 그리고 이를 대립으로 조작하는 사회적 과정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둘째, 화쟁은 차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바꾸는 방법입니다. 누가 잘못했는가를 묻는 데서 벗어나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를 찾고 대화하고 대화를 관계와 제도의 변화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0: 이은영 경상국립대학교 학술연구교수는 세대 통합을 위한 화쟁적 불교 철학 상담을 제안하며 세대 갈등의 기저에 있는 상실감과 인정결핍에 주목했습니다. 이 교수는 갈등 해소의 구체적 방법론으로 성찰적 분석, 자비명상, 삼속실천 3단계로 구성된 상담을 통해 개인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일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학술연구교수는 청년 세대 내의 젠더 갈등을 화쟁의 관점에서 접근했습니다. 김 교수는 청년 남성의 능력주의와 청년 여성의 운평등주의라는 공정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가 젠더 갈등의 핵심 원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원효스님의 화쟁 논법을 적용해 두 관점이 각자의 전제와 조건 속에서 모두 타당성을 지님을 인정하고 서로 역지사지의 자세로 소통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불교계 갈등 조정 기구인 화쟁위원회에 대한 성찰도 이어졌습니다. 세미나 발표와 토론 내용은 연구 논문 수정과 보완을 거쳐 총론과 4편의 연구 논문을 담은 보고서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조계종 연구소는 오는 30일 오후 1시 2차 학술 세미나로 사회적 갈등 치유 행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3: 은혜사 문중스님들이 선대스님들의 가르침과 수행정신을 기리는 합동추모다례제를 보게겠습니다. 스님들은 부도전과 조사전에 참배하고 정성스럽게 차와 향을 올리며 역대 스님들의 왕생 극락을 바라내는데요. 대구지사 엄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초가을 고요한 산사의 법당에 향이 피어오르고 차 한 잔에 선대스님들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담겼습니다. 은혜사 문중스님들이 지난 13일 은혜사 육학원에서 선대스님들의 수행과 원력을 기리는 합동추모다례제를 봉행했습니다. 다례제에는 불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선대스님들의 생전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5: 우리가 오늘 선생님들을 추모하는 것은 단지 지난날을 기리기 위해서만은 아닐 것입니다. 또 존중하고 화합하며 화합들이 수행과 정법에 전념할 수 있도록
4: 추모 다례제에 앞서 문중 스님들은 부도전과 조사전을 찾아 참배하며 선대 스님들의 공덕을 기렸습니다. 수행과 포교에 매진하며 불교 발전을 위해 헌신했던 선대 스님들. 후배 스님들은 선배 스님들이 남긴 가르침과 수행의 발자취를 되새기며 선대의 원력을 이어가는 것이 후대에 주어진 소중한 책무임을 되새겼습니다.
6: 힘을 중심으로 서로 화합하고 공경하며 물과 우유처럼 화합하고 물과 기름처럼 떠돌지 말아라.
4: 선대 스님들을 향한 감사와 추모의 마음을 차와 향에 담아 올린 은혜사 문중 합동 추모 다례제. 세월은 흘러 스님들의 모습은 볼 수 없지만 평생 수행을 일궈낸 가르침과 원력은 후대의 마음속에 남아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엄창인입니다.
3: 송광사 부산분원 관음

0: 사가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늘기쁜 마을이 제3회 늘기쁜 마을 사회복지연구위원회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늘기쁜 마을은 지난 11일 법인 산하 환희 노인 요양원 강당에서 보현 사상과 사회복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불교 복지가 나아갈 길을 모색했습니다. 세미나에선 늘기쁜 마을 대표이사 지연 스님이 보현 행원과 사회복지를 주제로 기조 강연을 펼쳤으며 윤기혁 동명대 교수가 AI 시대 보현 행원품 10종 행원의 사회복지 가치 재해석을 발표했습니다. 지연 스님은 어르신 한분한 분이 이 나라를 일궈온 보석 같은 존재라며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섬기는 보현의 실천행이야말로 불교 사회복지의 본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만해 한용운 스님의 문학 정신을 기리는 제24회 유심상 시상식이 지난 12일 강원도 인제 만해 마을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유심상은 시 부문의 안희연 시인, 소설 부문의 정용준 작가, 평론 부문의 오은교 평론가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유심상은 만해 스님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고 우리 문학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문인들을 발굴하며 격려하기 위해 2003년 제정됐습니다. 유심상은 시와 시조, 소설, 평론 등각 분야에서 최근 2년간의 뛰어난 성과를 낸 문인을 수상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에 지친 서울 성북구 주민들에게 마음의 쉼표를 건네는 따뜻한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성북구 사찰연합회가 세 번째 도심 속 산사 음악회를 개최했는데요. 다채로운 장르의 무대가 펼쳐지며 깊어가는 초가을 밤, 잊지 못할 힐링의 시간을 선물했습니다. 박성현 기자입니다.
1: 영화 왕의 남자 OST로 유명한 노래 인연. 애절한 해금과 피리의 울림이 초가을 저녁 정취를 한껏 끌어올립니다. 가수 이소연의 열정적인 무대에 객석에선 연신 환호와 박수가 터져나오고 이어진 한국 전통 무용의 단아하고 절제된 몸짓에 관객들은 숨을 죽인 채 무대에 빠져듭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주민들에게 따뜻한 휴식과 문화적 위로를 전하는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성북구 사찰연합회와 연수함은 지난 12일 진각종 탑주 시민당 대강당에서 제3회 도심 속 산사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연합회는 매년 산사를 벗어나 도심 속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는 음악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2: 잠시나마 감미로운 선율을 통해 지친 마음을 다스리는 쉼터가 되고자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1, 2회를 거치며 나누어온 온기 위에 또 한 번의 깊은 울림을 더할 수 있게 된 것은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 덕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1: 지역 정관계 인사들도 자리를 함께해 연합회의 원력에 감사를 전하며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3: 곳곳에 힘들고 어렵고 우리 손길이 미치지 못한 부분까지 이렇게 찾아주시고 만져주시고 나눠주심을 항상 구청장으로서 든든하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4: 그 사찰연합회의 이런 산사음악회가 우리 성북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려지고 또 많은 성북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하고.
1: 성악과 대중가요 등 장르를 넘나드는 선율 속에 이웃들은 주말 가을밤의 여유를 만끽했습니다. 함께 정을 나누고 지친 일상을 보듬는 음악회는 지역민들의 마음에 쉼표를 찍으며 위로의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0: 부처님의 제자로 살아갈 것을 서원하는 서울 서초구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150여 명의 불자들이 계를 받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불자로 거듭났습니다. 이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 150여 명의 불자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부처님 제자로서 계를 지키고 가르침에 따라 살아갈 것을 서원합니다. 서초 사암연합회가 지난 12일 서울 청계산 천계사에서 합동 수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처음 계를 받는 불자뿐 아니라 이미 계를 받은 불자들도 다시 계를 받아 자신의 신행을 돌아봤습니다. 서초 사암연합회장이자 대성사 주지인 법안 스님은 자신을 바로 보고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 살아가는 것이 불자의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6: 부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내 생활의 신조로 삼아서 일체 중

0: 중생이 부처님과 같이 살고 일체 중생이 다 부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자.
1: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계를 지키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계를 받음으로써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수계.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연비에 임하며 계를 지키겠다는 서원을 되새겼습니다. 수계의식을 마친 뒤 스님들은 수계자들을 격려하며 직접 개첩을 전달했습니다.
2: 오늘 여기에 모신 여러분들은 다 이제 진짜 부처님 제자입니다. 계를 받음으로 인해서 부처님 제자라는 증명이 되는 겁니다.
1: 천계사 주지 개수 스님은 개첩을 받은 불자들에게 계를 받은 사람으로서 일상에서 계율을 실천하는 일이 남았다고 당부했습니다. 계를 받는 순간에 그치지 않고 부처님 제자라는 마음가짐으로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매 순간 자신의 행을 돌아보는 것이 수계의 가르침을 이어가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2: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부처님 제자는 부처님 닮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나는 부처님 제자다. 부처님 제자답게 살으려면은 몸과 마음을 정돈해서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1: 이번 수계법회에 참석한 불자들은 계를 받은 공덕과 서원을 마음에 새기며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바른 신행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3: 상주 지역 불교계가 시민과 함께 마음을 돌아보고 진정한 행복의 길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상주 불교계는 지난 12일 상주시 문화회관에서 원빈 스님을 초청해 마음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를 주제로 상주 시민 인문학 특강을 열었습니다. 상주시 종합사회복지관과 상주시 노인종합복지관이 공동 주관한 이번 특강에는 지역 불자와 시민 등 사부 대중이 객석을 가득 메웠습니다. 강사로 나선 원빈 스님은 진정한 행복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가꾸느냐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일상 속 불안과 갈등을 직시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는 구체적인 실천법을 특유의 재치 있고 명쾌한 화법으로 풀어내 정중에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지난 마이산 탑사와 사단법인 붓다 봉사단이 한가위를 앞두고 지난 12일 육군 제35사단 호국 충경사를 찾아 군 장병들을 위문했습니다. 탑사회주 진성 스님을 전계사로 봉행된 수계법회에선 신병 300여 명이 삼귀의계와 오계를 수지하고 참된 불제자로 거듭났습니다. 이 자리에는 호국 충경사 주지 법현 스님과 사단법인 붓다 상임이사 현진 스님, 봉사단원 20여 명이 함께해 훈련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진성 스님은 군 생활의 어려움을 자신을 단련하는 귀한 인연으로 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탑사와 붓다 봉사단은 법회에 앞서 군 포교 후원금과 위문품을 호국 충경사에 전달했으며 수계식 이후에는 위문 공연과 간식을 제공해 사기를 북돋았습니다. 제주에서 제주 4.3 당시 불교계의 아픈 역사를 되새기는 추모 사진전, 반야의 빛 어둠을 밝히다가 막을 올렸습니다. 사단법인 제주불교 4.3 희생자 추모사업회는 지난 12일 한라일보 이룸 갤러리에서 사진전 개막식을 열고 전시에 들어갔습니다. 임관표, 원정희 작가의 작품으로 구성된 이번 사진전은 제주 4.3의 상흔을 치유하고 자비와 평화의 가치를 실천하자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개막식에는 김용범 제주불교 4.3 희생자 추모사업회장과 제주 4.3 평화재단 임문철 신부, 고이석 제주도 교육감 한동수 도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속초 영랑호 보광사가 지난 12일 설악 지역 항일 독립운동가들의 충혼을 기리는 충효의 전당 현판식을 봉행했습니다. 보광사는 이날 충효의 전당에 설악 지역 항일 독립운동가 358위의 위패를 봉안하고 숭고한 넋을 기렸습니다. 행사에 동참한 시민과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위패를 직접 모시며 나라를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넋을 기리고 그 뜻을 후대에 계승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보광사는 현판식과 함께 제10회 영랑호 문화제를 열고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으로 지역의 자랑스러운 독립운동 정신을 시민과 함께 되새겼습니다. 풍요로운 가을을 준비하는 9월입니다. 마음에도 따뜻한 나눔의 결실을 맺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9월 15일 화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1: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0: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2: 월제 해담 스님의 북끝으로 놔두신 천년의 장엄 고려 불화대전이 9월 30일부터 10월 12일까지 세종문화회관 제1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5m에 이르는 수월관음상과 500나한상, 아미타 내영상 등 대작이 공개됩니다. 천년 전 고려의 화려한 빛과 숭고한 정신이 담긴 해담 스님의 고려불화 전시회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638-3721번입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살아가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 77제 기도법문을 봉행합니다. 49일 동안 7번의 제를 봉행하며 스님들의 환희로운 법연회장이 매주 펼쳐집니다. 설법을 듣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약사열의 불 개근불사를 봉행합니다. 여법하게 모셔질 약사열의 불의 가피 아래 치유와 희망이 가득한 도량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불을 모시는 원불 봉환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분수에 알맞은 곳에 일찍이 공덕을 쌓고 스스로 바른 서원을 하는 것. 이것이 더없는 행복이다.

0: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잔님 친견 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순례는 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보따파라 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순례를 27년 1월 5일에 법정 스님과 함께하는 대마도 용왕제, 방생제 및 제주 4.3 위령제를 10월 26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1: 나상도 지역진의 그냥 열정!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3: 너무 멋있어요.
1: 멋있죠.
3: 그 슈트핏에 반했어요.
4: 그 반듯한 게 언제부터 그렇게 반듯하셨는지 궁금해요.
5: 이 방송 일을 한 20여 년 하면서 지금의 제 모습이 더 굳어지게 된 거예요.
1: 아, 이렇게 완성이 되신 거예요.
6: 안녕하세요. 저는 쾌동이라고 해요.
7: 진짜 비결은 반전의 완벽함에 있어요. 아나운서 출신의 신뢰감 넘치는 눈빛에 마이크만 잡으면 사람 마음을 들었다 놓았다 하는 치명적인 트롯 감성까지 더해지거든요.
1: 이미지와 어울리는 예명 하나 추천해줘.
5: 예명이 뭐?
7: 김클래식은 어떠신가요? 하지만 저는 김낭만을 강력 추천합니다.
1: 김낭만.
7: 성이 김이고 이름이 낭만이라니.

BTN 불교 TV 지대방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명입니다. 고려불라 전승 재현에 평생을 바쳐온 월제 해담 스님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선보이는 특별한 전시회, 북끝으로 나투신 천년의 장엄 고려불라 대전이 열립니다. 월제 해담 스님께서 오랜 기간 연구하고 재현해온 고려불라 130여 점이 출품되는데요. 국내에서 보기 어려웠던 다양한 도상과 작품을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는 대규모 전시로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다수의 재현작도 처음 선보인다고 하네요. 오늘 지대방에서는 월제 해담 스님을 모시고 고려불라 한 점 한 점에 담긴 예술과 신앙 그리고 스님의 수행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스님 어서 오십시오.
1: 예, 스님 뵙고 싶었습니다.
0: 네, 스님 저도
1: 반갑습니다.
0: 스님 말씀을 많이 듣고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BTN 불교TV 지대방 시즌 3를 이렇게 찾아주셨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 BTN은 불교 TV 시청자의 청자 여러분들과 또 우리 지대방을 애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고려 불화를 삶을 삼아서 일생 살아온 원제 해담이가 인사드립니다. 예.
0: 아유, 스님,
1: 무궁화
0: 고맙습니다.
1: 발전이 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스님,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불화를 하시는 걸 옆에서 보면, 이 불화 한 폭, 부처님 한 분, 관세음보살님 한 분이 조성되기까지는 수천 번, 수만 번의 붓질이 돼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작업하시는 모습을 보면 정성이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수많은 정성을 통해서 그간 베일 속에 갇혀 있던, 천년 고려의 빛을 다시 이 세상에 드러내신 스님이 바로 우리 해담 스님이십니다. 고려 불화의 예술성과 또 전통 제작 기법을 조명하는 특별 대전이네요. 이번에 전시가 북끝으로 놔두신 천년의 장엄이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12일까지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펼쳐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님을 모시게 되었는데요. 우리 스님께서 이 전시의 소식을 먼저 전해주시고 말씀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사실 뭐 이제 저도 나이가 70 중반인데
0: 그러시지요.
1: 이렇게 노후구로 이끌고 전시회를 자꾸 한다라는 것도 부끄러운 일인데요.
0: 아닙니다, 스님.
1: 이번에
0: 대단한
1: 여러 가지
0: 일이십니다.
1: 상황상 그렇게 열게 되었습니다.
0: 이제 이 전시의 그 제목이 북끝으로 놔두신 천년의 장음이거든요. 근데 이 제목을 선정하시면서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1: 그렇습니다.
0: 천년의 장엄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궁금해집니다.
1: 우리 역사 중에서 고구려 소수림왕 2년 때, 즉 연대로 말하면 372년에 불교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0: 그렇죠.
1: 그래서 신라와 백제가 이렇게 다 불교를 받아들인 입장이었는데, 918년도에 왕건께서 고려를 세우게 되죠. 그런데 그 왕건이라는 분이 그 통일 삼국시대의 뜻을 받들어서 고려를 불교로, 국교로 삼게 되는 것이 이제 크나큰 원인이었거든요.
0: 그렇지요.
1: 예, 그후한 30년 이상 세월이 흐르다가, 이게 중국 송

0: 상대하고 문물 교환이 이루어지면서
1: 네.
0: 이제 이게 본격화가 된 것인데,
1: 그렇죠.
0: 918년부터 지금 2026년을 하니까 1108년이 됐거든요.
1: 그러네요, 스님.
0: 예,
1: 네.
0: 1108년.
1: 1108년.
0: 예, 그렇게 우리

0: 평생을 이 불화로 그림을 그리시면서 부처님을 불보살님을 사실은 조성을 하셨는데 아, 그런 큰 의미를 가지시고 예, 천년의 장엄이라는 예, 이 전시의 제목을 다 지으셨는데 예. 이번에 특별전에서 보니까 무려 132여 점 예. 그 고려불화 재현작이 예. 선을 보이더라고요. 예. 귀중에는 높이가 5m에 이르는 예. 수월 가는 보살상도 있고 예. 500난상, 예. 또 아미타 삼존상이 특히 눈길을 끌어요. 예. 네, 좀 이 작품을 설명을 해주시죠.
1: 아, 그 작품들은 사실은 이제 뭐 그것만 집중적으로 한 1년 6개월이면 그릴 수 있지만요.
0: 그러시죠.
1: 아, 장소 문제 때문에 네. 법당에서 조성을 하다 보니까 네. 그냥 어떻게 그게 한 3년여 이렇게 걸치게 되는 네. 작품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그 500난상을 한번 네. 보여준 바가 있거든요. 네. 이번에 이제 아미타 내영도 네. 상을 그렸는데 사실은 그것은 우리 대중한테 보여주기보다는 네. 이 월지회담이가 고려화합으로 하면서 참 숱한 그 네.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을 때 네. 저에게 빛이 돼서 네. 제 모든 것을 뒷받침해 주신 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네. 그분을 향한 마음으로 그렸고 네. 옛날 고려부 시대 때에도 누가 시주를 해서 누가 그렸다 했듯이 네. 이번에는 그분의 이름을 거기다 썼어요.
0: 아,
1: 그분을 향한 마음으로 네. 아미타 내영도 5m를 그려서 네. 보이게 됐습니다.
0: 와, 예. 스님, 5m가 되면 대작이잖아요. 네. 어떻게 길이가 한 이 스튜디오 크기만 예. 해질까요?
1: 예.
0: 1m, 2m, 3m. 여기에 펼쳐도 작을 것 같은데 이 스튜디오가. 그러면 가로 세로 폭이 어떻습니까? 이제 길이는 5m라고 예,
1: 관음상이나 나한상이나 네. 아미타 내영도 상이 이제 각각 폭은 다르거든요.
0: 그렇죠. 폭은 다르겠죠.
1: 가로는 한 고려불화의 특징이 네. 길이가 길고
0: 길죠.
1: 예, 네. 폭이 좁아서 한 네. 3m 몇 cm 정도
0: 그렇죠. 그런데 500난상은 500나하님을 담으셨을까 네. 아니에요. 와, 그 500나하님마다 표정이 다 다르고 네. 또 지물이 다르고 그런데 그걸 다 모셨다니까 참 스님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시력이 온전하실까 싶어요.
1: 잘 안 보입니다. 지금
0: 너무 힘드실 것 네, 같아요.
1: 안 네. 보여서 네. 반소경이 될 것 같습니다.
0: 네, 네. 네. 네. 지금 그러고 또 남겠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이제 특별전과 함께 네. 그간 우리 스님께서 조성에 오신 고려불화를 집대성한 고려불화 대전집을 출간하셨다고요?
1: 예. 네. 아, 그래. 전시회를 하게 네. 된 것이 이제 그 책을 만든 거거든요.
0: 네.
1: 이제 제 생애에 조성됐던 것이 그 인등에 있는 네. 숫자하고 이렇게 보면 한 500여 점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모셔들 가고
0: 네.
1: 예, 지금 현존에 남아 있는 게 한 130몇 점 예, 네. 그렇게 되는데 제가 이제는 그거를 책으로 한번 내고 싶다.
0: 네.
1: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아주 저명한 사람들이
0: 네.
1: 예, 최고의 촬영 기술 디자이너
0: 네.
1: 예, 또 저 인쇄 네. 종이
0: 네.
1: 이런 것을 그런 분들이 다 모여서 네. 이거를 만들었습니다.
0: 아, 그러셨군요. 예.
1: 그래서 네. 뭐 저 같은 게 뭐 책을 만들었습니다 하면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해가지고 전시회하고 병행해서
0: 네, 스님. 예,
1: 그 책에 있는 네. 거를 전시회를 해서 네. 보여드리게 된 게 전시회의 네. 계기점이 됐습니다. 네.
0: 스님 평생 수행으로 이렇게 고려불화를 네, 그려오셨는데 너무 겸손하신 말씀을 하셔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고려불화를 처음 접하는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먼저 좀

0: 여쭤보고 싶는데요.
1: 예.
0: 전통이 단절되어서 잊혀진 이 고려 불화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워하셨어요, 우리 스님께서. 그런데 조선 불화나 중국 일본 불화, 네, 이런 불화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우리 고려 불화만의 독보적인 미학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특별한 독보적인 미학이 있을 것 같아요. 스님 어떤 점이라고 보십니까?
1: 조선 불화하고 고려 불화는 네. 차이가 많고요.
0: 네, 그렇죠.
1: 소재라든가 안료라든가 기법이라든가
0: 네.
1: 그게 배불 정책이 되면서
0: 네.
1: 아마 좀 단조롭게 하지 않았나.
0: 그렇죠.
1: 예, 요런 네. 그걸 들 수가 있고요.
0: 네.
1: 또 이제 이 고려 불화가 원래가 인도 간다라 미술 로 해서
0: 네.
1: 서역을 거쳐서 중국을 거쳐서
0: 네.
1: 우리나라에 와서 일본으로 간 거거든요.
0: 그렇죠.
1: 예, 그러는데 지금 우리 고려 불화와 가장 유사한 게 중국 불화거든요. 우리 스님 중국에 많이 계셨잖아요.
0: 네,
1: 그런데
0: 네.
1: 중국 불화가 어느 땐가서부터 거의 오래전부터 아주 자유화가 돼버렸어요.
0: 맞습니다.
1: 르네상스 시대처럼
0: 네.
1: 그런 인물화가 됐고
0: 네.
1: 이렇게 좀 느슨하게
0: 네.
1: 했고요. 또 지금 뭐 일본은 그 한다고 해도
0: 네.
1: 우리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0: 그렇죠.
1: 예.
0: 네.
1: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현재 고려불화, 고려불화 르네상스 시대가 열렸다.
0: 네.
1: 저는 너무너무 기쁘거든요.
0: 네. 네,
1: 그래서
0: 네.
1: 예, 이 르네상스 시대에 고려시대와 똑같이
0: 네.
1: 똑같은 안료로, 재료로
0: 네.
1: 그렇게 하는 것은 아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런데
0: 네.
1: 우리나라도 자꾸 네. 중국을 따라가고 일본을 따라가서
0: 네.
1: 고려양식이라기보다는
0: 네.
1: 그렇게 느슨하게 지금 이제 돼가고 있는 추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또 교수들도
0: 네.
1: 뭐 고려불화를 꼭 그렇게 뭐
0: 네.
1: 옛날 거대로 방식대로 재현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라는
0: 네.
1: 교수들도 있는데 그건 참
0: 네.
1: 조금 많이 잘못된 사견이 아닌가
0: 네.
1: 저는 그렇게
0: 네.
1: 봅니다. 예, 저기 질문의 요지와는 좀 다르지만 왜 그런가 하면은
0: 네.
1: 우리가 그 고려 불화가 우리가 지금 다 보유하고 있거나 60%를 갖고 있다면
0: 네.
1: 이것은 자유분방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0: 그렇죠.
1: 그러나 90% 이상이
0: 네.
1: 남의 나라 보물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0: 그렇죠. 네.
1: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려고 하면 옛
0: 네.
1: 것대로 재현을 해줘야
0: 네.
1: 우리 그 고려가 472년간
0: 네.
1: 지속됐거든요.
0: 예.
1: 472년간 만들어졌던 역사,
0: 네.
1: 우리의 혼,
0: 네.
1: 예, 이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0: 네.
1: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0: 예.
1: 진명 스님.
0: 스님, 참 고려 불화는 불화에 꽂힌 것 같아요.
1: 네.
0: 불화에
1: 네.
0: 꽂히고 고려를 거쳐서 통일신라로 오면서
1: 예.
0: 조각이나 건축이 꽃을 피웠어요.
1: 예.
0: 그
1: 예.
0: 시대만큼 아름다운 건축물이나
1: 예.
0: 조각품, 탑 이런 게 없어요. 찬란했어요. 통일신라 시대도 그렇지만. 근데 조선시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우리가 억부를 당하고 배부를 당하면서 많이 불교 문화가 축소되고 간소화되고 부처님은 허리가 굽어지고
1: 네.
0: 이런 이제
1: 네.
0: 예, 부처님 상이 나오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님께서는 이 21세기를 사시면서도 고려 불화의 전통을, 전통 기법을, 전통 화법을 그대로 지금 지켜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스님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불교 불화의 세계 속에서는 정말 소중하고 귀한 스님이시다. 저는 그래서 늘 스님 말씀을 들으면서 언제나 뵈려나 했는데 전시한다는 소식이 있으면
1: 예.
0: 가야지 했는데 이렇게 오늘 모시게
1: 예, 꼭
0: 되었습니다.
1: 모시겠습니다.
0: 정말 영광입니다. 예. 스님.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스님께서 오랜 수련 끝에
1: 예.
0: 이 고려인들만의 독특한 화법인 비체법을 찾아내는데
1: 예.
0: 또 우리 스님은 성공을 하셨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이 비체법과 전통기법 이런 거를 좀 말씀을 해주시면 표현할 수 있는 만큼만 왜냐하면 그림을 그려서 보여줘야 되는데
1: 맞죠.
0: 자, 알료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

0: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 설명으로 네, 가능한 부분 해주세요.
1: 이 배체법 내지 복체법은
0: 네.
1: 비단에다가 그림을 그릴 때 네. 가능한 거거든요.
0: 아, 그렇죠.
1: 예, 왜냐하면 조선 탱화 같은 것은
0: 네.
1: 이미 그 천 자체가
0: 네.
1: 비단이 아닌 거로
0: 네.
1: 그 배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0: 네.
1: 또 유화도 안 되고
0: 그렇죠.
1: 수채화도 안 되고
0: 네.
1: 그래서 그 고려시대 때의 비단에다가 그 옛날에는 이제 저렇게 액자 문화가 없고
0: 네.
1: 족자로만 돼 있죠.
0: 그렇죠.
1: 그래 이제 폈다 말았다 하면 이게 표피가 벗겨지고 하니까
0: 그렇죠.
1: 네. 뒤에서 한번 발라가지고 설사 떨어졌어도 그것이 커버할 수 있도록
0: 네.
1: 그래서 배체법을 쓰시지 않았는가.
0: 아.
1: 네. 참 그 지혜가 매우 네. 훌륭하셨다. 저는 그런 생각을
0: 지혜가 대단
1: 예.
0: 예, 하셨어요. 그죠?
1: 예.
0: 근데 그 시대에 그 비단에다가
1: 네.
0: 그렇게 조성을 하셨는데
1: 네.
0: 이제 스님 말씀 중에도 있으셨습니다만은 이 숭유억불 시대잖아요.
1: 예.
0: 조선 시대가.
1: 예.
0: 근데 그 시대를 거치면서 불교를 너무 많이 배척을 했기 때문에 불교 문화도 불교 미술도 이런 예술도 다 많이 배척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단절될 법도 하거든요.
1: 맞습니다.
0: 네. 그런데 이 그 고려 불화의 전통 제작 기법을 다시 복원하는 과정. 네, 이 과정이 결코 쉽지만 않았을 거예요.
1: 예.
0: 어떻게 우리 스님께서 이 전통 제작 기법으로 재현을 하고 복원을 하셨는지 네,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1: 저는 이제 고려 시대 때 불화를 단군 이래
0: 네.
1: 그 472년에 전개됐던
0: 네.
1: 그 미술품이라고 보거든요.
0: 네. 그렇죠.
1: 최상으로 아름답고
0: 네.
1: 정교하고
0: 이런
1: 것을 볼 수 있는 시대적이었는데 그게 이제 그 사실은 그때 당시만 해도 고려 시대 때도 이제 귀족과 천민 사회가 있었어요,
0: 네.
1: 스님. 그래서 그런 뭐 어려운 사람들은 상상을 할 수가 없었고,
0: 그렇죠.
1: 예, 귀족과 왕족들이 예, 호국불교식으로
0: 네.
1: 예, 그렇게 예, 또 그런 분들의 시주에 의해서
0: 네.
1: 예, 그렇기 때문에 금가루를 썼다든지.
0: 네.
1: 예, 뭐 거기서 보면 수정가루를 썼다든지
0: 네.
1: 경면 주사를 썼다든지
0: 네.
1: 뭐 이런 아주 고품격적인 네. 것은 알료를 쓰지 않았는가.
0: 네.
1: 또 뭐 연지색 같은 것은 보면은 선인장 벌레 피라고 그래요.
0: 오.
1: 예, 참 예, 그래서 이러저러한 거 뭐 조개가루.
0: 네.
1: 예. 뭐 또 나무.
0: 네.
1: 에서 채취하는 거,
0: 네.
1: 바닷가의 생명 또 뭐 아교로 끈끈하게 비단에다 붙여야 되니까
0: 그렇죠.
1: 예,
0: 아교를
1: 물소,
0: 써야 되고
1: 물소
0: 네.
1: 가죽에 있는 끈끈한 액체, 뭐 생선 뼈
0: 네.
1: 또 그런 거 등등으로 해서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런데 그 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타깝게도 이제 숭유억불 시대가
0: 네.
1: 1392년대인가부터 열리면서
0: 네.
1: 이게 그래서 지금도 모르는 사람은
0: 네.
1: 고려 불화고 뭐고 불상이고 수학여행 가서 하나 사갖고 와서 집에 놓으면 큰일 난다고 보고 집에다 보시면
0: 네.
1: 예. 이게 왜냐면 조선시대 때
0: 네.
1: 불교를 말살시키려고 할 때 그런 네. 것을 참 하면 큰일 났거든요.
0: 그렇죠.
1: 예.
0: 네. 우리 스님은 아무래도 고려 불화를 재현하시러 오신 것 같습니다. 이 생에. 네.
1: 아미타.
0: 그러니 평생을 수행이지 않습니까, 스님이. 네. 그런데 이제 당시의 제작 기법하고
1: 예.
0: 재료 같은 거 이런 게 다 스님이 이제 연구를 하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어디에서도 볼 수가 없어요. 스님이 다 찾아내신 건데 연구해서 재현을 하셨는데 고려 불화가 채 20여 점도 남아 있지 않다고요?
1: 지금은 네. 아마 이제 간간 고려불화로 밝혀져서요.
0: 네.
1: 상황이 좀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0: 조금 나오고 있고요.

0: 그러면 재현 작업을 이제 반세기 동안 이어올 수 있었던 스님만의 원동력이 무엇일까? 예, 궁금합니다.
1: 미쳐서 그렇죠. 제정신이 아니어가지고.
0: 아이고, 네, 그래서, 스님. 네. 한 분야에 그렇게 집중하다 보면은 그걸 내가 그 분야에 미쳤어.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네, 우리 네. 스님이 내가 그 분야에 미쳐서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미침이 없으면 일가를 이루기가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뭔가 하나에 미쳐 있어야 한 가지를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스님께서 고려불라에 평생을 바치게 된 어떤 특별한 인연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수많은 우리 스님들이 출가해서 살아갈 때 뭐 평생 공부만 해도 되고 앉아서 좌선만 해도 되고 또 나가서 포교만 해도 되고 요즘은 또 더 다양해졌어요.
1: 네.
0: 이제 그렇지. 저처럼 방송 하는 스님도 있어야 되고 복지하는 스님도 있어야 되고 이렇거든요. 다양한 길이 있는데 어떻게 스님께서는 이렇게 고려불라 이 불교 미술하고 인연이 되셨을까? 어떤 특별한 계기 있으십니까?
1: 저는 그 문제를 스스로 답하기를 아까 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어디선가부터 잘못돼서 인연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0: 네.
1: 아유 참 아까 북경의 묘유방장을 말씀하셨는데
0: 네. 북경의 개태사
1: 네.
0: 네.
1: 아, 참 그분이나 네팔의 투프텐 네. 롭상 라마라고 예. 계신데 그분은 108세에 열반에 드셨어요.
0: 아, 그러셨군요. 네.
1: 거기 갔을 때 제가 염불을 하니까 맨발로 뛰어내려와서
0: 네.
1: 그 주지한테 이제 어떤 스님이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후로 이제 제가 매년 가다시피 했는데
0: 네.
1: 가면은 그 나비처럼 날라와요.
0: 네.
1: 100세가 넘으신 분이 그때 네. 101살, 2살 막 이러셨었는데.
0: 네.
1: 예. 그래서 저를 데리고 이제 그 스님 예, 방으로 가시면은 보면은 가운데 부처님이 계시고
0: 네.
1: 우측에는 자기 은사.
0: 네.
1: 은사가 다시 환생한 림포체.
0: 림포체. 예,
1: 두 네. 분을 모시고 네. 이쪽에는 제 도록을 모셔 놓고
0: 네.
1: 하루에 꼭 아침마다 108배를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0: 그러시군요.
1: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악의적으로
0: 네.
1: 그랬던 인연이 아니라서 그랬든 간에
0: 네.
1: 예, 국내외는 안 그렇지만 국내에서 사람들이
0: 네.
1: 무엇을 어떻게 하든 간에
0: 네.
1: 아, 이것은 내 소명이다 이렇게 했고 또 해외에서 계신 많은 분들,
0: 네.
1: 하버드대 교수라든가 그런 분들이 저를 하나같이 우유하시고
0: 네.
1: 용기를 주시고
0: 네.
1: 그렇게 해서 좀 뼈에 사무치는 마음으로
0: 네.
1: 여기까지 걸어왔다 이런
0: 네.
1: 생각이고요.
0: 네.
1: 첫 번에 말씀드렸다시피
0: 네.
1: 타고 나기를
0: 네.
1: 금원약으로 탔다.
0: 네,
1: 그런데
0: 네.
1: 지금 금생의 이 월제 해담이가
0: 네.
1: 좀만 현명하고 똑똑했더라면
0: 네.
1: 덜 고생했을 텐데 40년을 고생을 했어요.
0: 40년?
1: 예. 40년을.
0: 외길로?
1: 예.
0: 네.
1: 이제 좀 한 10년 좀 넘게.
0: 네. 네. 네. 그러셨군요. 네. 참 쉽지 않은 길입니다,
1: 예.
0: 스님. 네. 스님 후회는 없으시죠?
1: 네.
0: 행복하시죠?
1: 그냥 잘 살았다.
0: 네,
1: 지금 간다 하더라도
0: 네.
1: 아, 잘 살았다.
0: 네.
1: 예, 그럼.
0: 우리 스님께서는 5회에 걸쳐서 뭐 프랑스 가면 우리 모두가 꼭 가야 되는 곳이잖아요.
1: 예.
0: 이 루브르 박물관.
1: 예.
0: 루브르 박물관에서 열린 프랑스 국립 예술 살롱전.
1: 예.
0: 네. 이 전시에 초청돼서 전시회를 하는 등
1: 예.
0: 국내뿐만 아니라 그 해외 유수의 전시를 통해서 고려 불화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려 오셨거든요.

0: 그 처음에 어떻게 초대를 받으셨어요?
1: 처음에는 이제 뭐 그쪽에 고대를 수석으로 나오신 분이 프랑스에서 활동을 하고
0: 아,
1: 계셨고,
0: 그러시군요.
1: 그래서 아니 그분이 나오셨더라고요. 나오셔서 아 이게 루브르에서 한다면 대단한 일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발은 됐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제가 하나 안타까운 게 오해를 갔는데요. 어쨌든 사회 수상을 했습니다.
0: 그러셨어요.
1: 하고 그랬는데 지금도 프랑스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중단이 됐어요.
0: 중단하게
1: 지금도
0: 됐군요.
1: 생각하면 몹시 내가 안타까운 게 대작을 꼭 갖고 가서 세계인을 놀래줘야
0: 한번
1: 되겠는데
0: 걸었어야 되는데,
1: 아니 뭐 그냥
0: 아쉽다.
1: 2m 몇십 cm짜리라도 갖고 가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0: 그랬군요.
1: 나라에 마침 어떤 대사가 일러주더라고. 한불 수교 몇 주년 그래서 주니 스님 한번 알아보세요. 그래서 했더니 뭐 엉뚱한 소리 하고 서양화가 아니라 지원을 안 하니 엉뚱한 소리를
0: 아이고.
1: 하더라고요. 그래서 끝내 이제 큰 작품은 못 갖고 가고
0: 그러셨군요.
1: 거기 가서 그냥 우습지도 않게 그냥 그림을 그냥 거기 목재소 가가지고 나무 조금 사다가 액자 만들어서 액자도 만들 줄 알아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못내 아쉽다고 하면은 대작을 한 번도 못 보여줬다라는 거. 그런 것이 많이 아쉽습니다.
0: 제가 가끔 우리가 이제 전생사를 이야기하고 그 어떤 큰 불사를 할때왜 삼생을 와서 한다고 하잖아요. 아잔타 석굴의 석공이 그랬대잖아요. 스님은 또 오셔도 또 하시지 않을까.
1: 아니 이제
0: 자, 다음 생에는
1: 고만하고
0: 몇 미터를
1: 고만하겠습니다.
0: 갖다 걸까요? 유럽에다가 가서 한번 휘날리셔야지 이제. 네,
1: 요번에
0: 참.
1: 그래서 프랑스에서 만났던 한그 사람도 미술을 연구한 사람인데 프랑스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저 전시회 한다니까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0: 그랬군요.
1: 그래서 그분이 이제 와서 한번 법회를 여는데 스님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 있걸랑들 해봐. 그랬더니 그분이 손을 들고 오라는 거야. 그 프랑스에서 볼 때는 그렇게 거룩해 보이고 훌륭해 보였는데 속초 절에 와서 보고 너무 놀랬다는 거야. 그리고 또 수원에 있는 분원 와서 보니까 불자들이 그냥 스님한테 함부로 하더라는 거예요. 아, 이거 진짜 이게 말이 되는 건지 모르겠다.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냥 저는 우리 진명 스님만큼의 활동은 뭐 못했겠지만은 부처님 공양을 함부로 축내지 않고 살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답이 어찌 잘안된것 같네요, 스님?
0: 스님 아닙니다. 이제 우리 스님께서 정말 불교 미술사에 한 획을 그으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에 오셔서 외길로 꾸준히 이 불교 미술만을 고집하시면서 이걸 수행 삼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 오신 것만 해도 저는 조계종 승려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앞으로도 이 뒤를 이어서 누군가가 스님의 뒤를 이어 고려불라를 계속 전통을 이어가는 그런 제자를 잘 키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간 지대방에서는 고려불라를 연구하시고 재연에 오신 월제 해담 스님을 모시고 이 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모아주신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ARS 전화 한 통화씩 후원에 동참해 주신다면 앞으로도 저희들은 의미 있는 시간 또 품격 있는 시간 만들어서 우리 후원자 여러분들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동참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스님. 스님께서 재연하신 이 고려불라는 대한민국을 넘고 또 종교를 넘어서 아주 세계적으로 그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고려불라 자체를 일본

0: 문화재를 오해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움이 크시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셨습니까? 그동안에.
1: 그렇게 프랑스 루브르 가니까 일본 사람들이 자기네 거라고.
0: 아, 자기네 거라고? 예. 일본에 수월 가늠도가 있으니까.
1: 예, 그리고 그분들이 뭐 자기네 거라고 막 우겨대는 거에 대해서 참 저는 화두입니다.
0: 네. 아,
1: 어떻게 생각을 네. 해야 예. 옳은 것인가.
0: 예. 예.
1: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선시대 거는 약탈이 많았죠.
0: 그렇죠.
1: 예, 근데 고려 거는 진짜 그거를 우리가 뭐 절도 다 불태우고 총도 그렇죠. 구부려서 무기 만들고 네. 뭐 스님들 환속시키고 네. 결혼시키고
0: 네.
1: 예, 이런 와중이고 뭐 불교라는 그 자체를 네, 용인치하고 했던 시대인데
0: 그렇죠.
1: 우리가 네. 그걸 어떻게 지켰겠어요. 네. 그래도 한편 생각하면 고맙다.
0: 네.
1: 이런 생각도 저는 갖고 네. 있습니다. 누가 욕을 하든 말든
0: 네.
1: 저 견해는 그렇습니다.
0: 네, 예. 그러시죠.
1: 예.
0: 이 고려불화가 이제 그런 까닭에
1: 예.
0: 어떻게 보면 복원 성공 이후에는 고려불화를 올바로 알리기 위해서 국내외로 동분서주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고려불화는 이제 고려 청자와 함께
1: 예.
0: 고려 시대를 대표하는 민족 문화 유산의
1: 예.
0: 정수라고 예. 할 수 있거든요.
1: 예. 예.
0: 네,
1: 예.
0: 스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1: 고려하면은 불화. 또 청자,
0: 네,
1: 도자기
0: 고려청자 네,
1: 이렇게
0: 네.
1: 볼 수가 있는데 여기 그 어떤 그 시대 상황이 중복하고 그것도 맞물리거든요.
0: 그렇죠.
1: 예. 네. 예, 그런 상황이고 우리 백제 때 우리 선조들이 일본에 많이 건너가서
0: 그렇죠.
1: 도자기 같은 건 또 많이 만드셨어요.
0: 네, 네.
1: 그래서 일본에 퍼뜨리고 했거든요.
0: 네, 맞습니다.
1: 그래서 그런데 이제 조선시 이게 왜냐면은 그때 당시는 어쨌든 간에 그냥 뭐 몽고 침략
0: 네.
1: 내란
0: 예.
1: 외침 막 해가지고 정신이 없으니까
0: 예.
1: 본의 아닌 살상
0: 네.
1: 살상이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귀족이나 왕족들이
0: 네.
1: 참여하는
0: 네. 네.
1: 그래서 그때 당시 지금 남아 있는 고려 불화가 거의 아미타불이나
0: 그렇죠.
1: 미륵불이나
0: 네.
1: 관세음보살님이나 지장보살님 이렇거든요. 유형이
0: 네. 네.
1: 그렇게 이제 그때 당시 상황이
0: 네.
1: 아미타불을 잘 모셔놓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내세를
0: 네.
1: 내세를 기도를 한 거고
0: 네.
1: 미륵불을 저기하면서 새 세상이 다시 네. 오기를 바란 거고
0: 그렇죠.
1: 예, 지장보살을 예, 염하면서 주군이들을 위로하고
0: 네.
1: 예, 관세음보살님을 염하면서 소원을 갈구했던 것이다.
0: 네.
1: 그래서 그때 당시에 부처님 그래서 화불이라고 하죠.
0: 네,
1: 그런데 이제
0: 맞습니다.
1: 그때 당시에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든가
0: 네.
1: 아, 피로자납을 우리가 하는 뭐 노산화불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거의 그 좀 소수적으로
0: 네.
1: 조성이 되셨었고요.
0: 네,
1: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미타불.
0: 네.
1: 그래서 아미타신앙,
0: 네.
1: 정토신앙.
0: 맞습니다.
1: 그래 이제 그렇게 온 건데 그분들이 예 것이 지금 이제 거의 남아 있는 게 그렇죠.
0: 네.
1: 그래서 많이 소실되지는 않았는데
0: 네.
1: 똑같은 양식으로 조성된 것들이
0: 네.
1: 많이 없어졌을 거예요.
0: 네.
1: 이렇게 생각합니다.
0: 그러시군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스님께서 지난 3월에
1: 네.
0: 이 서울 포교의 거점을
1: 네.
0: 종로에서 강남으로 옮기셨더라고요.
1: 네.
0: 네. 그리고 제2의 도약을 이제 선언하셨어요. 서울 분원을 통해서 고려불화를 어떻게 보면은 올바로 전승하고 또 세계에 알리는 일에 더욱더 속도를 낼 수 있지 않을까
1: 네.
0: 그런 또 기대가 되거든요. 선생님 생각 어떠십니까?
1: 우리 스님께 오서
0: 네.
1: 그렇게 하시니까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0: 이제 그 우리 스님은 또

0: 대사회적 활동도 좀 적극적으로 하셨어요.
1: 예.
0: 지난해 보니까 12월에
1: 예.
0: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1: 예.
0: 제23대 총동창회장의 우리 스님이 만장일치로 추대가 되셨더라고요. 그런데
1: 예.
0: 21대, 22대 회장에 이어서 23대까지 동국대 불교대학원 최초 3년임 총동창회장이신데 우리 스님 각오의 한 말씀 들어볼까요, 그럼? 어떻습니까? 아이고.
1: 오늘 뭐 네. 이런 네, 프로그램에 뭐 알아서 잘못했으면 어떻게 할 테고
0: 네.
1: 그렇지만은
0: 네.
1: 사실 우리 진명 스님 성품이 원만하시리라 저는 이렇게 알고 왔거든요.
0: 네.
1: 근데 그게 틀린 말, 틀린 생각이 아니었어요. 네, 참. 우뚝솟은 소나무처럼 그렇게 장대하시고 또 여유가 있으신 그 모습을 참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는 성격이
0: 네.
1: 그 어떤 한 분야의 리더십이 고려불화를 50년간 미쳐왔듯이
0: 네.
1: 누구든 그래. 원력을 네. 세운 자 앞에
0: 네.
1: 대원력을 세운 자를 막을 네. 수는 없는 거거든요.
0: 맞습니다.
1: 예, 그런데 제가 이제 동창회의 그 리더가 돼서 2회를 연임을 하고
0: 네.
1: 이제는 못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냥 사실은 해주시오 해주시오 하니까 괜찮은 거죠.
0: 네.
1: 당장 내려놓으시오, 내려놓으시오, 싸싸, 뭐, 이게 두려운 일이겠더라고요. 그게.
0: 네.
1: 그 무서운 일일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 마지막으로,
0: 네.
1: 한 번 더 하겠다 그랬는데,
0: 네.
1: 회칙을 하여간 고쳤습니다.
0: 네.
1: 고쳐서 이제 한 번 더 하는데, 때 맞춰서 이렇게 제가 이제 출간도 하고,
0: 네.
1: 전시회도 하게 돼서,
0: 네.
1: 조금 잘, 못 이끌어가서 좀 송구스러워.
0: 네, 아유 스님 동창생들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스님. 총동창회 회장님이 이렇게 네. 또 큰 전시를 펼치시고 또 고려불화의 뭐 거의 세계적인 1인자이신데 얼마나 그 원우들이 고맙고 또 축하할 일이겠습니까? 아마 원우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고요. 아무튼 스님 이제 이번 전시를
1: 네.
0: 원만하게 잘
1: 예.
0: 전시가 회향되길 바라고요. 우리 BTN 불교TV의 시청자들을 위해서 끝으로 덕담 한 말씀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너무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 시간 관계상 좀 제가 생략을 하고
1: 예,
0: 덕담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1: 예.
0: 네.
1: 아, 저는 BTN에 참 오래 간만에 왔습니다.
0: 네.
1: 옛날에 한 25, 6년 전에 우리 여기 이사장 큰 스님
0: 네.
1: 뭘 위시로 해서 우리 구본일 사장님과
0: 네.
1: 인연이 돼서 그때는 그분들이 필러라는
0: 네.
1: 타임을
0: 네.
1: 제 그림을 넣어주셔가지고 계속
0: 그러셨고.
1: 애를 써주셨고 네. 특히 그 우리 성자 우자 큰 스님이 하셨던 말씀이
0: 네.
1: 지금도 귓가에 쟁쟁한 것은
0: 네.
1: 이것은 배운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0: 맞습니다.
1: 아, 예, 그러면서 네. 저를 위로하셨던 그런 크신 게 지금도
0: 네.
1: 귓가에 그냥 쟁쟁합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정말 BTN이 지금 경제력이 어떤지는 몰라도 상당한 발전이
0: 그렇죠.
1: 될 것 같다
0: 네.
1: 이런 생각이고 우리 불자님들이 이제 최근에 보면은 절마다 불교대학이니 뭐니 해가지고
0: 네.
1: 그래가지고 우리 절을 운영하는 스님들이 좀
0: 네.
1: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0: 네.
1: 예,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의 말씀 중도 사상을
0: 네.
1: 잘 유념들 하셔가지고
0: 네.
1: 우리 BTN에도 조금씩 그거 좀 시주 좀 해서
0: 네.
1: 정말로
0: 네,
1: 예, 이 법보시가 끊이지 않게
0: 네.
1: 부처님 진리가 끊이지 않도록
0: 네.
1: 2570년이나 내려온 이 역사를
0: 네.
1: 우리 불자들이
0: 네.
1: 어떻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0: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는 분들의 자자 손손 또 스스로 어들 부처님의 대자비 광명이 함께 하셔서 영원토록 좋은 열반 세계에 들기를 기원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1: 우리 스님께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래도 힘을 내서 좋은 프로그램을 모든 제작진들이 애써서 잘 만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스님, 늘 응원해 주십시오. 네,
0: 아미타불.
1: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0: 우리 스님.
1: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0: 모두들 복 받으세요.
1: 자, 어쩌면 우리가 오늘 만나는 것은 한 폭의 그림이 아니라 천년 전 고려인들의 신심과 예술원, 그리고 부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10월 12일까지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북끝으로 나투신 천년의 장엄 전시를 통해 고려불화의 숭고한 아름다움을 여러분 직접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BTN 불교TV의 모든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처럼 의미 있는 시간 만들 수 있도록 동참하고 후원해 주신 우리 후원가족 여러분을 축원하는 마음으로 몇 분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구대희 불자님, 남애경 불자님, 서숙화 불자 가족 여러분, 그리고 부따회 모든 후원자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대방에서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귀한 분 모시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스님께서 북끝에서 부처님을 조성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마음 안에 부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BTN 불교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명입니다. 1995년 개국한 한국 최초의 불교 텔레비전 BTN 불교 TV는 24시간 명상과 산사의 풍경 그리고 큰 스님들의 법문으로 여러분의 마음속 평안과 지혜를 밝히는 진리의 방송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방송포교에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쉽고 간편한 ARS 전화 한 통으로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전할 수 있습니다. 후원전화 060-800-7000번 ARS 한 통화의 보시 공덕이 여러분의 삶에 더욱 큰 복덕과 인연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납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화산 마곡사에서는 호국불교의 어를 계승한 진의장군 기허당 영규대사를 추모하고 애국혼을 널리 알리고자 434주기 기허당 영규대사 추모다례제를 봉행합니다. 오는 9월 23일 마곡사에서 진행돼 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841-6221번입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비구니회에서는 순국선열 애국열사 강제징용 희생자를 위한 한민족 영

등산 문화제를 오는 9월 19일 서대문 독립공원 추념탑 앞에서 봉행합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무연고 영가를 기리며 추모하는 행사에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573-7601번입니다. 아산 송암사에서는 오는 9월 19일 송암사 경내 특설 무대에서 디즈니와 클래식의 만남 달빛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귀에 익은 디즈니 OST를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로 만나보고 아카펠라 그룹이 들려주는 특별한 무대도 함께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543-3947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부산연합회가 오는 10월 10일 오후 3시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관음사회주 지연 스님을 전계대화상으로 모시고 제9회 3기이계 5개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01-501-7554번입니다. 참 좋은 공부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해운대 대광명사에서는 조사선, 실참실수반과 경전반, 자비도량참법, 선명상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교를 배우고 수행의 깊이를 더하고 싶은 분은 051-742-761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고 단독 천도제와 함께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복이 가득한 달마도와 호작도를 그려드립니다. 깨달음으로 향하는 해피 달마도와 복을 나누는 호작도로 소원 성취의 감동과 복을 느껴보세요. 문의는 031-585-0888번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릴레이 특강 지혜의 다락방의 김지원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을까요? 이 옷장에 가득 찬 옷을 보고 아이, 올해는 옷을 좀 그만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느덧 현관 앞에 떡하고 도착한 택배 상자를 마주한 경험 말입니다. 아, 이 정도는 살 수 있지. 이건 꼭 필요한 옷이었어 라고 스스로 합리화를 해보지만 마음 한쪽이 어쩐지 불편했던 그런 날. 오늘은 옷을 사지 않겠습니다의 저자이자 환경운동가인 이소연 작가님 모시고 이 마음 한편의 불편한 고리를 끊어낼 방법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옷을 사지 않기로 했습니다라는 책을 쓴 저자 이소연입니다. 지난 시간에 옷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오염과 착취가 있는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옷을 정말 좋아했던 제가 그런 현실을 알고 나서부터 7년째 새 옷을 사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짐에 대해서 썩 반갑지만은 않은 반응들까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7년 동안 이 실천을 이어오면서 사실 정말 한순간도 쉬운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길을 걷다가도 예쁜 옷을 보는 것만으로 너무 고민이 되고 저 옷만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제가 이 실천을 이어오고 있는 이유는 이 실천이 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한다면 충분히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서인데요. 오늘은 옷을 사지 않아 봐야겠다 결심을 했는데 어떻게 안 사고 또 옷을 입고 지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질문과 팁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옷을 사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야기하면서 제가 입었던 엄마 옷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강의는 저희 언니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제가 옷을 사지 않기로 결심했을 때 가장 심드렁한 반응을 보였던 사람이 바로 저희 언니였어요. 제가 언니랑 꽤 오랜 시간 같이 살았는데요. 자매이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둘이 같이 이제 지내면서 가방도 나눠 입고 뭐 신발도 같이 신고 하게 되는데요. 저희 자매도 그렇게 옷을 나눠 입는 사람 중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옷을 사지 않기로 결심하고 언니의 첫 반응은 그래, 네가 얼마나 할수 있나 보자. 뭐이 정도였어요. 뭐 응원도 비난도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고 나서 언니의 표정이 확 어두워지면서 어느 날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옷안 사는 건 상관없는데 앞으로 내옷 입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새 옷을 사지 않기로 결심하고 언니가 산새 옷들을 제가 이렇게 빼서 입으면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언니의 새 옷은 안 입고 있었거든요. 언니가 옛날에 사두고 방치해둔 헌 옷들만 제가 입고 있었는데 그 옷까지도 다 입지 말라는 이런 선포를 저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아, 언니가 원래 안 입는 헌 옷만 입는 건데 그것도 안 돼?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요. 어느 날부터 자기의 카드 값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살펴보니 네가 옷을 안 산다고 했던 그때부터 자기 카드 값이 많이 나왔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살펴보니 집 앞에 쌓여 있는 택배 상자의 수가 제가 옷을 살 때와 사지 않을 때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사지 않은 옷들을 언니가 대신 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심지어 언니는 이런 주장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너는 그런저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판매량, 소비량을 줄이기 위해서 옷을 안 사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그 옷을 내가 다 산다니까? 그러니까 너의 운동은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옛날처럼 반반씩 우리가 사자라고 저를 유혹했어요.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죽을 때까지 옷을 전혀 사지 않는다고 해도 제가 샀을 그 옷들을 누군가, 제 친구들, 저희 언니 같은 사람들이 사간다면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런 문제들은 전혀 해결이 되지 않을 겁니다. 사실 이런 절망감은 언니가 얘기하기 전부터 예감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옷을 사지 않기로 결심해도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이라던가, 새해라던가, 크리스마스라던가, 이런 삶의 많은 이벤트에서 소비를 촉진하는 이벤트를 보고, 그리고 그 이벤트에 더 많은 소비를 하는 사람들의 소식을 뉴스로 접하면서, 나는 지금 너무 큰 힘을 들여서 옷 사기를 참고 있는데, 사람들이 저렇게 소비를 한다면 이건 너무 허무해라는 감정이 들더라고요. 옷안 사기뿐만 아니라 환경에 있어서 어떤 실천들을 해오신 분들이 있다면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내가 열심히 제로웨이스트를 하려고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는데 마트에서 비닐봉지를 무료로 주거나 사람들이 소비를 더 많이 한다면 저의 이 오늘 하루의 실천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저도 그런 감정을 정말 잘 알고 있지만 저는 오늘 그게 무력감으로 이어질 게 아니라 오히려 더잘 설득하고 함께 해보자고 하는 제안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언니, 그리고 쇼핑을 함께 하던 저의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패션 산업의 문제를 잘 설득력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예를 들어 이렇더라고요. 제가 소개팅을 앞둔 친구에게 쇼핑하지 마. 지금 지구온난화가 심각하고 지구기온이 1.5도 이상 올라가고 있으니까 쇼핑을 안 하러 가는 게 좋겠어. 라고 얘기한다면 그 친구는 제 말을 가뿐히 무시하고 쇼핑을 하러 갈 겁니다. 제가 친구를 방에 가둬둔다고 해도 온라인 쇼핑을 이어가겠죠. 그 친구가 쇼핑을 하는 진짜 이유를 들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진짜 이유는

이유가 쇼핑으로 전혀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걸 설득하면 그 친구도 쇼핑을 할 요인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제가 친구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넌 옷을 왜 사? 이 옷은 왜 산 것 같아? 하면서 질문을 해보니까 친구들의 답변이 저마다 달랐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런 땡땡이 패턴이 없었거든. 그래서 이걸 산 거야. 라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제 기억으로는 그 친구가 분명히 땡땡이 옷을 입고 있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아니야, 지난주에도 땡땡이 옷 입는 거 봤어 라고 얘기하니까 아, 그거랑 이거는 크기가 조금 달라 라고 하면서 이 옷을 산 이유를 합리화를 하더라고요. 제가 조금 더 질문을 해보니까 그 친구가 그 옷을 산 진짜 이유는 어떤 패턴이 없어서 어떤 컬러가 없어서라기보다는 멋있어 보이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좀 개성 있고 독특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라는 진짜 이유가 나왔습니다. 사실 옷이란 게 굉장히 사회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우리가 새 옷, 트렌디한 옷을 쇼핑하고 집에만 혼자 있는 경우는 사실 많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옷을 입고 새로운 장소에 가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나의 이 개성과 나의 이 나다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쇼핑을 하는데요. 앞선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패션업계에서는 자신들이 만들어둔 옷을 많이 소진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유행이라는 트렌드를 만들고 사람들이 따라오게끔 유도하는 광고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내고 있었어요. 지난 시간에는 패스트 패션을 중심으로 이런 트렌드가 만들어지고 빠른 소비가 유도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제 친구들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싼 옷, 그런 패스트 패션 옷은 사지 않고 명품을 사서 오래 입으면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멋을 둘러싼 패스트 패션뿐만 아니라 어떤 브랜드들이 있고 그런 브랜드들을 입는 것은 과연 괜찮은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하나씩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비싼 명품을 사서 오래 입는 것, 이건 괜찮을까?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비싼 값을 내면 그만큼의 값어치 있는 제품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인데요. 오늘날 패션 산업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예시로 한 가지 브랜드 가방을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브랜드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살 수 없을 만큼 인기가 있는 그런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심지어 판매 실적을 많이 많이 쌓아야만이 이런 가방을 살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가격은 수천만 원에 해당하고요. 소재는 다양한 소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동물 가죽을 이용한 가방이 가장 비싸다고 합니다. 악어 가죽 가방을 만들려면 악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브랜드에서는 악어 농장을 많이 짓습니다. 꽤 최근까지도 호주에 악어 농장을 지었는데요. 문제는 이 악어가 편안하게 쉬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빨리 많이 가죽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악어의 손톱, 발톱, 이빨을 다 제거한 상태로 악어를 기르는 그런 농장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가죽을 얻기 위해서 한 생명을 기르고 죽이고 가죽을 얻어서 제품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어렵게 공수한 이 제품이라면 가격도 수천만 원에 달한다면 이걸 나만 잘 쓸 뿐만 아니라 대대손손 물려서서 이 가방을 오래오래 써야 할 것으로 기대되기 쉬운데요.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명품 브랜드 대부분이 남은 재고를 그대로 불에 태우다가 들통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봤을 법한 대부분의 브랜드, 백화점 1층에 가면 보이는 대부분의 브랜드들이 같은 관행을 하다가 걸렸는데요. 멀쩡한 가방을 왜 태웠을까요? 판매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패스트 패션 브랜드와 같은 경우에는 팔리지 않으면 할인 전략을 통해서 소비를 유도합니다. 제품을 팔리지 않은 채 창고에 두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많은 비용이 드니까 할인을 전 세계로 하면서 물건을 뿌리는 거죠. 하지만 명품 브랜드에서 할인하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80% 세일, 90% 세일, 심지어 10% 세일도 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명품 브랜드입니다. 브랜드의 질이 좋아서 명품이 된 것이 아니라 가격 자체가 하나의 허들이자 마케팅 전략이 되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할인을 할 수 없는 거죠. 할인을 하지 않아서 남은 이 재고들, 창고에 컨테이너에 계속 쌓여 있다 보니까 보관 비용이 너무 부담인 거예요. 그래서 한 브랜드당 수천억 원에 해당하는 그 브랜드 제품을 그대로 불에 태운 것입니다. 사실은 윤리적인 문제도 굉장히 크죠. 많은 노동력을 들여서 심지어 이런 동물의 자원을 활용해서 만든 제품을 그 누구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폐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명품 브랜드의 현주소였습니다. 제가 이런 현실들을 살펴보면서 명품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더 크다라는 발견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명품에 관련된 다큐멘터리 기사들을 보면서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마구 찾아봤는데요. 그 취재 과정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그 명품 브랜드들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굉장히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서 디자인을 활용했더라고요. 제가 발견한 굉장히 흥미로운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분은 한 명품 브랜드의 창시자이자 최초의 디자이너입니다. 그런데 이 디자이너가 지냈던 시대상은 왼쪽 사진과 같이 여성들이 굉장히 펑퍼짐한 드레스, 화려한 액세서리를 들고 다니는 것이 하나의 시대상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 디자이너는 굉장히 독립적이고 진취적인 여성이어서 이런 드레스를 입기가 싫었대요. 게다가 이 드레스는 무게가 15kg에서 20kg에 달하는 굉장히 무거운 철제를 입고 입어야 하는 드레스였기 때문에 걷기는 물론 뛰거나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것도 굉장히 불편했다고 해요.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여성 입장에서는 맞지 않는 그런 드레스였던 거죠. 그래서 이 디자이너는 최초로 여성용 와이드 팬츠를 개발합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와이드 팬츠가 최근에 이제 유행을 하면서 여성들이 예전에 유행했던 불편한 스키니진에서 벗어나서 굉장히 편리하게 활동성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인데요. 당시에도 이 마을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브랜드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 브랜드 이미지를 쌓아올 수 있었던 건데요. 최근에 이 브랜드는 가방 하나에 수천만 원에 해당하는 그런 가격으로 팔리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최근에는 이 브랜드 제품을 사기 위해서 서로 오픈런을 하고 제품을 사기 위해 싸우는 그런 장면까지 연출이 된다고 합니다. 이 브랜드 중에 가장 유명한 또 제품 중에 하나가 트위드 소재로 만든 자켓이 있는데요. 그 자켓 역시 당시에 쉽게 못에 찢어지지 않도록 튼튼한 소재로 입으라고 창시된 제품이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날 오픈런을 해서 소비하는 이 가방, 자켓들을 과연 사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입는 소비자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 높은 가격이 주는 브랜드 이미지만을 소비하기 위해서 해당 제품을 소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디자이너가 이 브랜드를 만들었을 때 나왔던 그 철학과 가치관은 전부 사라지고 오로지 사치품으로 소비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명품의 현 주소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제가 지난 시간 소개드렸던 저희 30년, 40년 된 그런 옷들을 생각해보면 비싼 옷이라고 해서 오래 입고 또 싼 옷이라고 해서 빨리 버려야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심지어 의도적으로 제품의 질을 떨어뜨리고 빨리 소비하게 하는 계획적 진부화 전략이 함께 가면서 비싼 거니까 오래 입을 거야 라는 기대감은 더 이상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친구들에게 들었던 질문이 있어요. 새 제품을 안 산다면 폐자원을 활용해서 나오는 그런 옷들이나 가방은 그런 건 소비해도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저한테 링크를 막 보내주더라고요. 처음에 이런 제품이 막 유행하기 시작했을 때 저도 이런 제품들을 보면서 아, 나도 이제 쇼핑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쓰레기를 활용해서 만든 옷이라면 나도 마음껏 소비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안심이 된 거죠. 하지만 이것도 살펴보니 그렇지 않았는데요. 플라스틱을 활용해서 폐 페트병을 활용해서 패딩과 티셔츠를 만든다는 광고가 줄을 잇습니다.

그런데 이 브랜드들의 상품을 직접 살펴보면요. 100가지 상품 중에 한두 가지 정도꼴로 이런 재생 섬유를 활용한 옷을 판매하면서 웹사이트나 쇼핑몰이나 이런 곳에는 다 친환경적인 것처럼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안타깝게도 이런 마케팅 전략이 전혀 기후에 이롭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린워싱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친환경적인 것처럼 홍보하지만 사실은 전혀 친환경적이지 않은 거죠. 제가 실제로 이 제품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취재해보면서 페트병이 여러 제품 중에도 가장 재활용하기 쉽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사실 투명한 페트병은 기존에도 매트리스나 뭐 단열재로 잘 활용이 되고 있었는데요. 패션 기업에서 이 친환경, 에코라는 키워드로 옷을 더 많이 판매하기 위해서 페트병을 많이 수입했고 그 과정에서 페트병의 가격 자체가 60% 정도 오르는 현상도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패션 기업에서 재활용을 해서 옷을 만든다고 하면 버려지는 섬유를 재활용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섬유는 이따가도 함께 살펴보겠지만 재활용이 굉장히 어려운 제품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장 재활용률이 높은 투명한 페트병을 골라서 그것으로 또다시 새 옷을 만든다면 그건 전혀 친환경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제품들을 마음 놓고 친환경이라고 소비하시는 분들이 있었다면 그 이면을 한번 다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옷이 재활용률이 되게 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는 되게 분리배출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고 심지어 옷도 따로 수거할 수 있는 헌옷 수거함이 있습니다. 특히 초록색으로 생겨서 뭔가 친환경적인 그런 모습을 기대하게 되는데요. 제가 살펴본 현실은 이것 또한 그렇지 않았습니다. 헌옷 수거함에 버려지는 옷들 중에 딱 5%, 그러니까 100벌이 버려진다면 딱 5벌만 국내에 남고요. 나머지는 다 해외로 수출 혹은 기부되어 폐기된다고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제가 조금 취재를 해보니까요. 중간 선별업체 입장에서는 이 헌옷 수거함에 버려지는 옷들 중에 사실은 한국에서 사회적인 기능을 하기 어려운 옷들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찜질방에서 나온 그런 옷들, 기능은 멀쩡하지만 선거 때 활용된 그런 자켓, 바람막이라고 해서 그 선거용 자켓을 입고 한국을 돌아다니기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옷이 옷으로서 물리적인 기능은 하지만 사회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옷들은 전부 수출 대상이 되고 결국에는 개발도상국에 버려지게 되는데요. 개발도상국에 버려진 그런 옷들은 쓰레기 산처럼 쌓여서 전혀 처리가 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옷끼리 분리배출을 해서 버린 건데 이게 왜 재활용이 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산처럼 폐기되는 거야? 이걸 다시 재활용할 수는 없을까? 여기서 저희가 재활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소재별 재활용 비율을 한번 살펴보면요. 종이가 66%, 유리가 27%, 플라스틱 페트병이 29%, 그리고 옷이 12%로 나옵니다. 재활용이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단일 소재로 분류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종이, 페트병, 유리를 분리하는 것이 이 소재가 섞여 들어가지 않고 단일 소재로 나뉘어서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그런 시도인데요. 옷을 옷으로 재활용하니까 분리배출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사실 옷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복합 소재입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옷만 살펴보더라도요.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이 단추가 있고 옷이 있고 이 옷과 옷을 연결하는 실은 또 다릅니다. 바지의 경우에는 조금 더 복잡하죠. 겨울옷을 생각해보면 훨씬 복잡합니다. 패딩, 외피, 내피, 시보리, 지퍼 이런 것들을 다 분리해서 버리지 않기 때문에 옷 자체로서 재활용이 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이 옷이 버려지는 곳이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에서 이런 것들을 정밀하게 발라서 재활용을 하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결과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옷이 산처럼 쌓여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헌옷 수거함에 옷을 버릴 때 아 여기에 들어가는 건 좀 재활용이 되겠지 하는 기대감도 사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재활용함에 버리는 것보다 그 옷을 내가 가지고 최대한 다양하게 많이 소화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패스트 패션 그리고 명품 브랜드 심지어 페트병

활용한 것, 그리고 헌후 수거함의 함정까지 쭉 말씀을 드리다 보면 많은 분들이 되게 피곤해 하세요. 그리고 절망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아니, 그래도 환경에 좀 도움이 되길 바래서 그런 재생섬유를 활용한 옷을 산 건데 그것까지 안 된다고 하면 도대체 옷을 어떻게 입으라는 거냐? 저는 이 질문에 집중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떤 옷을 입을지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옷들을 어떻게 입을지에 대한 생각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옷들도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7년 동안 새 옷을 사지 않으면서 쌓인 팁들을 하나씩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새 옷은 무조건 구매해야지, 소비해야지만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 것 같아요. 저 역시 그랬죠. 쇼핑하는 것만이 유일하게 멋을 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옷을 사지 않고 나서 오히려 내가 진짜 더 멋을 내는 방법을 발견한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 해볼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요. 바로 쩌렁쩌렁 주변에 소문을 내는 겁니다. 아마 제 강의를 앞서 듣고 아 나도 옷장 정리를 한번 시작해야겠다. 옷장을 한번 쫙 비우고 미니멀리즘으로 살아봐야겠다 라고 생각하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옷장 정리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쉽지 않아요. 오늘 하려고 했다가 에잇 모르겠다 하고 이렇게 절망하게 되는 게 또 옷장 정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옷장 정리부터 할 게 아니라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제가 처음에 옷을 사지 않기로 결심했을 때 그 실천을 이어오기가 정말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유혹이 너무 많은 거였죠. 근데 그때 제 친구들이 옆에서 제가 옷을 사려고 이렇게 옷가게 근처로 가면 너 옷 어제 안 산다고 했잖아 하면서 저를 이렇게 쿡쿡 찌르더라고요. 저는 그런 간섭이 없었다면 아마 지금까지 실천은 절대 해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나도 옷을 좀 많이 샀던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꼭 평생 안 사야 되는 건 아니죠. 이번 계절 아니면 이제 반년 정도 남은 이 오랫동안은 옷을 안 사봐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시고 그걸 혼자만 생각할 게 아니라 주변에 이야기를 하면서 나에게 적당한 간섭을 할 수 있게끔 열어두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방법으로 이어지는데요. 주변에서 옷을 안 사겠다는 다짐을 들은 친구들은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할 겁니다. 처음에는 의심도 하고요. 진짜 안 사는 거 맞아? 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조금 지나면 너 옷 아직도 안 사? 라는 질문을 할 겁니다. 이건 제가 다 경험한 건데요. 제 친구들 그리고 회사 동료들이 혹시 옷 아직도 안 사면 괜찮으면 내가 입던 옷 중에 괜찮은 거 있는데 좀 줘볼까? 라고 하면서 선물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다 큰 성인이 성인에게 헌옷을 주는 게 좀 낯설다 보니까 받는 저도 주시는 분도 좀 쭈뼛쭈뼛합니다. 아기들에게는 우리 아이가 입던 옷인데요 하면서 선물하는 게 익숙하지만 성인에게는 뭔가 그게 좀 불편하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걸 한 번만 해보면요. 정말 재밌는 새로운, 완전히 새로운 쇼핑의 경험을 해보시게 될 겁니다. 특히 제가 회사에서 어떤 분이 이제 옷 바구니에 계절이 지나가면서 옷장 정리를 했는데 좀 어울릴 것 같아서 가져왔다라고 하면서 옷 선물을 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날 그 많은 옷 중에 옷을 딱 한 벌밖에 못 가져왔어요. 나머지는 다른 분들이 이거 나한테 어울릴 것 같아 하면서 다 가져가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되게 재밌는 일이 생긴 게요. 그 다음 계절 그리고 그 다음 계절에 더 많은 분들이 자신의 옷을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옷을 교환할 수 있는 자리가 생겼고 그렇다 보니까 누군가에게는 헌옷이지만 저에게는 새 옷이 되는 그런 경험을 작게나마 모두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옷을 교환하다 보면 새 옷을 사지 않고도 충분히 새 옷 같은 옷을 확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옷을 교환하거나 나눔할 만한 커뮤니티나 모임이 나는 없다, 그런 분위기를 좀 조성하기도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한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바로 21프로 파티라는 행사인데요. 다시 입다 연구소라는 그 기관에서 주관을 하는 행사로
이 행사에는 입장료 5천 원 정도를 내고 들어가면 내가 가져간 물건의 개수만큼 새로운 물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옷뿐만 아니라 신발이나 액세서리, 모자, 가방 같은 것들이 굉장히 다양해서 꼭 사이즈에 맞지 않더라도 옷을 가져올 수 있고요. 특히나 되게 재밌는 경험은 신발 같은 경우에 정말 나에게 딱 맞는 사이즈가 있을 때 그 신발이 저에게 정말 새롭게 다가오거든요. 만약에 그냥 백화점에 가서 신발을 샀더라면 돈만 주고 어떻게 보면 그냥 누구나 소비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었겠지만 이 21% 파티에서는 이 제품마다 각 전 주인이 남겨놓은 작은 쪽지가 있습니다. 그 쪽지에는 그 전 주인이 이 제품에 붙여준 이름, 언제 샀는지, 왜 샀고 왜 보내주게 되었는지에 대한 사연이 짧게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어떤 이야기가 담긴 물건이 저에게 오는 경험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옷도 21% 파티에서 얻은 옷인데요. 그분이 회사에 취직을 하셨다가 생각보다 이런 옷을 입을 기회가 많이 없어서 내놓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옷을 입을 때마다 회사에 가는 느낌, 비록 강연이지만 어딘가 포멀한 복장이 필요할 때마다 이 옷을 입고 그 전 주인분의 사연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쇼핑만이 재밌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교환하는 자리도 정말 재밌다는 것을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묵은 옷도 다시 보기인데요. 미니멀리즘 열풍이 불면서 옷을 싹 비우고 다시 채우려는 그런 함정에 빠지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저는 먼저 버리기, 비우기보다 그 옷들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캡슐 옷장이라는 개념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캡슐 옷장이라는 것을 옷장을 새로 사야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옷장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가정집에서 쓰는 옷장은 벽면 한쪽을 꽉 채울 만큼 굉장히 큰 옷장이죠. 이 옷장에 옷이 많이 가득 차 있으면 어떤 옷이 어떤 옷인지 구분하기도 어렵고 코디를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옷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도 오늘 뭐 입지? 하고 고민하게 되고 저녁에는 또 쇼핑을 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죠. 저는 이 옷장을 전부 다 내 옷장으로 볼 게 아니라 딱 한 켠만 나의 옷장으로 보는 캡슐 옷장의 개념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이건 계절마다 이 캡슐 옷장의 옷을 다르게 구성하는 방식인데요. 이 전체 옷장을 내 옷장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이번 계절에 입을 옷을 엄선해서 이 좁은 구역의 한 옷장에 정리를 해두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옷장은 완전히 옷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폐쇄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계절에 이렇게 옷을 입고 다음 계절을 다시 꾸릴 때 이 옷장을 열면 마치 쇼핑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런 옷이 있었네, 이런 옷이 있었는데 또 같은 걸 살 뻔했네 라는 경험을 내 옷장 안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옷장 정리를 위한 새로운 물건을 구입하지 마시고 이렇게 개념을 활용하여 새로운 옷 입는 방법을 시도해 보시면 충분히 한정된 옷 안에서도 코디를 해보는 경험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이런 경험은 여행에 가신 분들 아마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캐리어에 3벌에서 5벌 정도의 옷만 있어도 사실은 여행 기간 내내 문제없이 코디를 할 수 있죠. 그 개념을 우리 옷장에도 적용해 보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중고 옷을 구매해 보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요. 많은 분들이 새 제품을 구매하면서 뭔가 석유 냄새 난다, 새 옷 특유의 냄새가 난다라는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 냄새는 사실은 모두 화학약품의 흔적입니다. 그 약품을 빼기 위해서 일부러 세탁을 하고 베란다에 걸어두고 하실 텐데 사실 중고 옷은 몇 번의 세탁을 거듭한 옷이기 때문에 개인의 피부 안전에도 훨씬 더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고 옷이 마치 돈이 없어서 아니면 돈을 아끼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리고 지구의 건강을 위해서도 좋고 합리적인 선택이다라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중고거래 앱이 나와서 그런 앱을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게 판매하는 게 아니라 비영리단체에 기부하거나 나눔하고 그 옷을 또 다시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 그런 비영리단체의 중고 옷가게도 확인을 해보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쭉 소비자로서 할 수 있는 그런 팁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0: 사실은 제도적인 변화가 함께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EPR 제도라는 제도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영어의 앞글자를 따서 생산자 책임을 확장한다. 그러니까 이 옷을 팔아서 돈을 번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이 그냥 옷을 판매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판매하고 버려지고 폐기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런 부담을 기업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 그런 제도입니다. 패션 산업뿐만 아니라 건축이나 음식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 분야인데요. 패션 쓰레기가 워낙 많이 나오고 있는 오늘날인 만큼 패션 산업에도 이 EPR 제도가 적용이 돼서 소비자의 이런 움직임과 함께 기업과 정부의 제도가 함께 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오늘 옷에 대한 좀 어두운 이면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팁들을 소개해드렸는데 사실은 저는 아주 어렸을 때 패션 디자이너가 꿈이었어요. 옷을 디자인하고 트렌디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던 제가 이제 옷을 사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다니 뭔가 너무 많은 변화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강연을 준비하면서 다시 생각해보니까 사실은 원래 저희 꿈이었던 패션 디자이너에 조금 더 가까워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옷에 대한 진짜 이해를 하고 애정을 토대로 옷을 나답게 입어보자 라는 제안을 하게 된 거니까요. 우리가 옷을 사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입습니다. 죽은 이후에도 수의를 입고 있죠. 옷은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모두가 입어야 하는 그런 대상인데요. 이런 옷을 그냥 단순히 싸다는 이유로, 트렌디하다는 이유로 일회용품처럼 버리는 대상으로 볼 게 아니라 나의 가치관을 잘 드러내고 나의 여정을 함께 해주는 이런 반려 대상으로 생각하면 옷에 대한 태도를 새롭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 강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작가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새 옷을 구매하지 않고도 이 나눔이나 교환을 통해서 또 멋지게 코디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알려주셨는데 작가님 책을 통해서 삶의 변화를 느낀 분들 분명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있으세요?
0: 저도 처음에는 체감을 사실 못했어요. 근데 이제 책을 내고 뭐 북토크라던가 강연을 통해서 이제 독자분들이 오셔서 이거 입고 1년째, 뭐 2년째 옷을 안 사고 있다. 네. 이런 분들이 실제로 존재하시는 게 저도 충격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그냥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또 좀 실천을 해본다는 네. 그런 움직임이 생기는 게 저도 신기하더라고요.
1: 이제 실천을 하다 보면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도 알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그런 실천과 마음이 더 고맙다고 맞아요.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건 그럼 그렇게 작가님처럼 7년 그리고 2, 3년 동안 새로운 옷을 사지 않았다는 건 이 체형도 좀 유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노력도 하세요?
0: 맞아요. 이게 정말 이게 실질적으로 이 옷을 입으려면 체형이 네. 똑같아야 하기 때문에 이게 정말 다이어트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유지어터라고 하죠.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실제로 그 실천을 이어오셨다고 하신 분들도 자기도 몰랐다. 이 체형 유지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건강도 챙길 수 있는 네. 그런 생활 습관이 아닐까 싶습니다.
1: 또 다른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의 생각이 모두 다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는 작가님의 이 삶을 보고 누군가는 아 참 피곤하게 산다.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냐라는 시선도 분명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0: 맞아요. 이게 아무래도 옷은 모두가 이제 입는 것이다 보니까 더 거부감이 있기도 한 것 같아요. 이 작고 소중한 취미마저 네. 빼앗으려 한다니 하는 반응들이 있는데요. 저도 옷을 좋아했다 보니까 그런 고민에 너무 공감이 되고 이게 무작정 그냥 쇼핑을 다 안 하고 무엇을 안내자가 아니라 진짜 잘 이해하고 입어보자라는 쪽이니까 네. 좀 그렇게 설득을 해보려고 저도 노력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무분별한 소비를 좀 줄이자 이런 마음이시잖아요.
0: 네.
1: 작가님 참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기에 아직 실천을 하지 못한 저는 사실 좀 감사하다는 마음이 우선 듭니다. 진심으로 고맙다는 이야기 먼저 전하고 싶고요. 작가님 패션 또 웨딩에 이어서 다음 책을 준비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다음 시선은 또 어디에 머물까요?
0: 제가 이

0: 책의 주제가 사실 저의 인생의 흐름과 되게 같다고 느껴져요. 20대에는 소비, 30대에는 결혼, 그럼 이제 남은 건
1: 맞춰봐도 되나요?
0: 어떤 걸까요?
1: 혹시 육아와 출산일까요? 아,
0: 맞아요.
1: 맞나요?
0: 맞아요. 제가 결혼 책을 쓸 때, 취재를 할 때도 결혼 다음에 더큰 세상이 있다. 육아의 세계에서 소비가 끝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또 만약에 출산을 하게 된다면, 필연적으로 그 주제를
1: 그렇죠.
0: 다루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사실 나를 위한 소비는 좀 줄일 수 있겠지만 아이가 태어나면 작가님도 방법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해보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담길지 함께 기대를 하면서 또 다른 책이 이 세상에 나오면 작가님을 지혜의 다락방에서 한번더뵐수 있기를 함께 고대하겠습니다. 4주간 반짝이는 지혜를 아낌없이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작가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4주간 이소연 작가님과 함께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작은 실천이 모여 더 멋진 미래를 마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오늘부터는 유행에 쫓겨 새로운 옷을 사기 전에 장롱 속 입고 있던 내 취향이 온전히 묻어있는 옛 옷들을 꺼내보는 건 어떨까요? 이 작은 실천이 멋진 내일을 불러올 거라 확신합니다. BTN 불교TV는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이 마음과 정성을 온전히 담아 멋진 방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도 이 가치,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고 정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을 계속해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혜 다락방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지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더 멋진 주제로 멋진 통찰과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람이 만일 자신을 사랑하거든 모름지기 삼가 자기를 지켜라. 지혜로운 사람은 하루 가운데 적어도 한 번쯤은 자기를 살핀다.

마음에 좋고 나쁜 것을 따지지 마라. 좋은 것에서부터 슬픔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속박이 생겨난다.

삶의 무게와 번뇌 속에서 진정한 마음의 자유를 찾고 계신가요? 수천 년을 이어온 위대한 가르침, 금강경. 왜곡 없이 마주하는 부처님의 생생한 육성. 초기 경전을 통해 금강경의 참뜻을 다시 읽어봅니다. 헛된 관념을 깨뜨리고 삶을 바꾸는 바른 견해. 순일 스님이 전하는 명쾌한 통찰이 마음 공부에 선명한 이정표를 제시합니다. 지혜의 눈을 뜨고 참된 해탈로 나아가는 시간. 순일 스님의 초기 경전이 밝히는 금강경.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 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 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재미난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죠.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면서 만나고 헤어지는 그 모든 것이 다 인연법이다. 모든 것이 다 인연법이다.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그러니 자꾸 좋은 인연을 지어나가도록 노력하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여러분, 재미난 불교설아 전해드릴까 합니다. 옛날 중국에 수나라 시대 때 최씨성을 가진 관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최씨성을 가진 아주 높은 관리가 있었는데 젊은 나이에 높은 관직에 오른 최언무라는 이름을 가진 최씨성의 관리가 있었습니다. 이 관리가 널리 전국을 돌면서 순방을 하고 있을 때, 고을을 순방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관리가 어느 작은 마을을 지나가는데 호련히 갑자기 자기 전생이 떠오른 겁니다. 호련히 갑자기 자기 전생이 떠오르면서 아, 여기는 내가 전생에 살던 곳이다 라고 고함을 지르는 겁니다. 여기는 내가 전생에 살던 곳이다. 갑자기 뚜렷하게 생각이 났다. 여기는 전생에 내가 살던 곳이다.

그 옆에서 시중을 들던 부하들이 뭐 어쩔 줄 몰라 하는 겁니다. 어르신, 왜 그러십니까? 아니다, 아니다. 여기는 내가 전생에 살던 곳이 맞다. 저 집에 가보자. 저 집에, 내가 저 집에 살고 있는 남자의 부인이었다. 그러니까 전생에 여자였는데 이번 생에 남자 몸을 받아가지고 높은 관직에 오른 거예요. 그래서 저 집에 가보자 해가지고 어느 낡은 큰 집에 가서 주인장 계시오, 주인장 계시오 하니까 왜 허리가 꼬부러진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가 문을 열고 나와서 무슨 일인데 오셨습니까? 그러니 이 관리가 그 할아버지한테 하는 얘기가 나는 전생에 당신의 부인이었던 아무개요. 실제로 이런 일 겪으면 엄청 황당할 것 같아요. 할아버지, 나는 전생에 당신의 마누라였던 아무개요. 할아버지가 깜짝 놀래가지고 내 마누라는 젊은 시절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데 그대는 누구신데 그런 말을 하는 거요? 사람이요, 귀신이요. 어찌 사람을 놀리시오? 이제 방에 들어가가지고 할아버지한테 하나하나 자초지종 설명을 합니다. 내가 이 마을에 순방을 왔다가 지나가는 길에 이 마을을 보다가 갑자기 전생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당신의 마누라였던 부인이었던 아무개요. 할아버지가 어이가 없고 처음으로 기가 막혀가지고 증거가 있어 하니까 이 관리가 딱 벌떡 일어나더니 동쪽에 있는 벽 쪽으로 가가지고 동쪽에 있는 벽을 향해서 저 동쪽에 있는 저 벽을 잘 살펴보면 거기에 상자가 숨겨져 있을 것이고 그 상자에는 내가 평생을 읽었던 법화경, 묘법연화경, 법화경 경전과 내가 평소에 애지중지하였던 금으로 만든 비녀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하들을 시켜서 그 동쪽의 벽을 샅샅이 뒤지도록 합니다. 부하들이 벌떡 일어나서 가르쳐 준 대로 동쪽에 있는 그 벽을 샅샅이 찾아보니까 거기에 비밀스럽게 숨겨져 있는 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상자를 가져와서 할아버지 앞에서 상자를 딱 열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낡고 낡은 오래된 묘법연화경, 법화경 경전과 금으로 만든 큰 비녀가 딱하니 상자 안에 있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쏘스라치게 놀라면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내 부인이 살아있을 적에 평생 독송하던 법화경 책이고 내 마누라가 애지중지했던 금비녀가 많습니다. 우리 부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뒤에 찾지를 못했었는데 저 벽에 숨겨져 있었군요. 저 벽에 숨겨져 있는 걸 이제야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상황을. 그때 최씨성을 가진 관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인장, 할아버지, 내가 증거 하나를 더 대겠소. 내가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기 직전에 머리카락을 잘라서 저 정원에 있는 저 오래된 나무 구멍 속에다가 내 생머리카락을 저기다가 내가 집어넣은 적이 있어. 가서 한번 찾아보시오. 아이를 낳기 직전에, 내가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기 직전에 내 머리카락을 잘라서 나중에라도 기념으로 간직하려고 그 머리카락을 저 정원에 있는 오래된 나무 구멍에다가 내가 숨겨두었어. 한번 찾아보시오. 할아버지가 그 가리킨 나무에 구멍 사이로 손을 싹 넣어서 꺼내보니까 살아생전에 자기 부인이었던

생머리카락. 오래되고 오래돼서 푸석푸석해진 그 생머리카락이 정말 나무 구멍 안에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와, 할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엉엉 울면서, 엉엉 울면서, 내 부인이 아이를 낳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데 이렇게라도 좋은 몸으로 다시 태어나서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았으니 내가 더 이상 여한이 없소 하고 할아버지가 엉엉 우는 거예요. 이 관리가 아무리 전생의 남편인 할아버지지만 같은 남자끼리 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보, 우리 이제라도 같이 살아요. 이러면 이거 좀 분위기가 좀 서로 어색해지잖아요, 여러분. 예? 관리가 이미 전생의 부인이었던 관리가 이번에 남자로 태어났는데 할아버지하고 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전생의 정을 나눴던 남편인 그 할아버지에게 그렇게 큰 재물을 줘가지고 남은 노후, 남은 말년은 편안하게 살라고 그렇게 위로해 주면서 큰 재물을 내려주고 그렇게 헤어졌다라는 이런 불교설아, 전설의 고향, 이야기 속으로 믿거나 말거나 불교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생의 법화경을 독송한 그 공덕으로 이번 생 좋은 몸으로 태어나고 그 젊은 나이에 높은 관직에 오를 수가 있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여인이 법화경을 독송하다가 애를 낳아 죽었잖아요. 우리는 이것만 보면, 이번 한 생만 보면 에휴, 법화경 외워봤자 아무 영험 없구나. 부처님께 기도해봤자 아무 영험 없구나. 저 여인은 오랫동안 법화경을 독송했는데 아니, 떡두꺼비 같은 건강한 아이를 낳고 평생을 잘 먹고 잘 살아도 모자랄 판에 법화경을 읽었다는 여자가 애를 낳다가 죽어버렸으니 법화경을 읽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부처님께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 없구나. 이렇게 의심하는 마음을 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불교는 인연법입니다. 인연법. 삼세인과. 삼세인과. 과거, 현재, 미래. 삼세. 전생에서 현생으로, 현생에서 미래생으로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듯이 이 인과법이 펼쳐집니다. 전생에 지은 업을 이번 생에 많이 받고 이번 생에 지은 업은 이번 생에 받는 것보다 다음 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법화경을 독송하던 그 여인이 애를 낳아 죽은 것은 이번 생 법화경을 열심히 독송해도 차마 피할 수 없었던 과거 전생에 큰 업보와 빚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생 법화경을 독송했지만 젊은 나이에 애를 낳다가 그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였습니다. 이것도 자기의 업보고 자기의 빚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애를 낳다가 죽었을지언정 그래도 그 여인이 이번 생에 법화경을 독송했던 또 그 공덕의 힘으로 죽자마자 좋은 몸으로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높은 관직에 젊은 나이에 높은 관직에 오르게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과거 전생이 현생으로 넘어오고 현생이 다음 생으로 넘어가는 삼세인과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생만 보면 안 됩니다. 이번 생만 보면 야, 법화경 읽어봤자 아무 영험 없더라. 아니, 왜요? 그 내 아는 여자가 있는데 그 법화경 열심히 읽고 법화경 기도하던 여자였는데 애나타가 죽었대. 겉바 아무 영험 없어. 이번 생만 보면 그런 착각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부처님처럼 모든 과거 전생과
현생의

모든 인연의 흐름과 다음 생에 우리가 받게 되는 그 모든 업보의 흐름을 완벽하게 꿰뚫어 보시는 부처님께서는 이 미세하고 섬세한 업의 흐름을 완벽하게 꿰뚫어 보셨기 때문에 부처님은 아무런 의심과 의혹과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이번 생 법화경을 독송하다가 애를 낳아 죽은 것은 전생부터 지은 이번 생에 꼭 갚아야 할 숙제와 빚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래도 이번 생에 법화경 독송한 그 공덕으로 다음 생 좋은 집안에 좋은 몸으로 태어나 젊은 나이에 높은 관직에 오르게 되었구나. 삼세인과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이 업의 흐름, 이 속에서 우리는 이번 생만 보고 일희일비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생 기도하고 수행하고 공덕을 닦다가 좀 나쁜 일이 생겼다고 마음이 꺾여서는 안 됩니다. 아, 내가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고 있는 거구나.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고 있는 업장 소멸의 과정이구나.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더 꾸준히 묵묵히 닦아야 하겠구나 라는 것을 마음에 명심하셔야 됩니다. 홀연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여인이 법화경을 독송한 공덕으로 다음 생에 높은 관직에 오르는 좋은 몸을 받게 되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또한 허망한 일이구나. 아무리 높은 관직에 올랐다 하더라도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하더라도 이 사바세계에서 펼쳐지는 중생의 살림살이라는 것이 좋은 일이 생겼다가 괴로운 일이 닥치고 그러다 좀 좋은 일이 생겼다 괴로운 일이 닥치니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밀물과 썰물처럼 오고 감이 이 사바세계 중생의 살림살이로구나. 이번 생 복을 많이 지어 다음 생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하더라도 사바세계 윤회 세상에서 한바탕 꿈을 꾸고 있는 건데 그게 무슨 대수이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그 여인이 법화경을 독송하면서 부처님 제가 이 법화경을 독송한 공덕으로 다음 생에 사람으로도 태어나지 말고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에 태어나 극락세계 성불대학교에 태어나 아미타 부처님 아래에서 수행하여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자 하옵니다. 차라리 그 여인이 법화경을 독송하면서 극락세계 태어나기를 발언하였더라면 사바세계 인간세상 설사 부귀영화를 누리는 몸이라 하더라도 인간세계 허망한 몸을 받는 것보다야 극락세계 태어나기를 발언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또한 이것 또한 자기 업의 인연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공부하면 세상 천지에 원망할 사람들이 점점 줄어든다고 합니다. 아, 저런 인간을 만난 것도 내 빚이요 내 업인가 보구나. 아, 이상한 사람이 내 얼굴 사진 베끼고 내 목소리를 베껴서 가짜 동영상을 만들고 가짜 잘못된 왜곡된 가짜 정보를 세상에 전달하는 것도 내 업인가 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람한테 원한이나 원망은 없지만 제 얼굴을 베껴다가 제 목소리를 베껴다가 허망한 가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다가 순진한 사람들이 그 이야기에 폭 빠져서 가짜를 진짜로 착각하고 거짓된 정보를 진짜라고 착각할까봐 어쩔 수 없이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은 없지만 순진한 사람들이 속아들까봐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절대 AI로 만든 가짜 동영상, 가짜 법문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로지 부처님 말씀, 경전의 말씀에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옛날 옛적에 어느 비구 스님이 계셨는데 이 비구 스님이 어린 나이에 일찍 출가하여 도를 닦고 도를 닦고 도를 닦다가 아주 마음에 큰 도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 비구 스님이 어느 날 탁발을 하기 위해서 바리떼를 들고 길을 지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적한 길을 지나고 있을 때 저기 가까운 곳에서 논밭에서 힘들게 힘들게 일을 하고 있었던 소 한 마리가 지나가는 스님을 보고 갑자기 그 자리에서 어흥 어흥 하면서 소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울부짖는 겁니다. 주인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놈의 소가 왜 이러나, 이놈의 소가 왜 이러나, 내 이 소가 지나가는 스님을 보고 어흥 어흥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울부짖는 겁니다. 지나가는 그 스님이 그 모습을 보고 스님이 소 가까이 가서 그 소를 어루만져 주는데 소의 그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소 주인이 깜짝 놀래가지고 스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희한합니다. 참으로 희한합니다. 소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일을 하다가 왜 이렇게 우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희한합니다. 희한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소 주인이 당황하면서 희한하네, 희한하네. 오늘 소가 왜 이러냐, 왜 이러냐. 그때 비구 스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주인장, 주인장 어른, 이 소는 먼 전생에 저의 마누라였습니다. 두둥. 에? 소가 전생에 스님 마누라였다고요? 주인장도 놀라고 하늘도 놀라고 땅도 놀라고 지나가는 논밭의 깨구락지도 놀라서 깨굴거리고, 아니 스님, 이 소가 전생에 스님 마누라였다니 그게 무슨 소립니까?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먼 전생에 저는 비록 머리를 기르고 가정생활을 하면서 사는 제가 신도였지만 부처님 가르침을 좋아하고 가정생활을 하면서도 복을 짓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으면서 신행생활을 하는 그런 거사였습니다. 제가 절에 다니면서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되새기며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았는데 늘 매일 발언하기를, 제가 미래 세상에는 반드시 머리 깎고 출가하여 깨달음 얻기를 바라옵니다 라고 항상 마음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미래 세상에는 반드시 머리 깎고 출가하여 부처님의 출가 제자가 되어서 반드시 깨달음 얻고자 하옵니다. 그런데 같이 살고 있었던 나의 부인이었던 이 마누라는 욕심 속에서 살아가면서 절에 다니고 부처님 가르침을 닦는 남편인 저를 항상 비웃으면서 욕망 속에 살아가며 허송 세월을 보냈습니다. 전생에 저의 부인이었던 이 마누라는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 저를 항상 비웃으며 욕망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와 같이 허송 세월을 보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업의 인연으로

부처님 가르침 공부하기를 좋아하며 복과 공덕을 닦았던 저는 이번 생에 머리 깎은 출가 제자 비구가 되었고 욕망 속에 살아가면서 허송 세월을 보냈던 내 전생의 부인인 내 마누라는 이번 생에 이 소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자마자 그 소가 어흥 어흥 울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겁니다. 그 비구 스님이 주인에게 얘기하기를 이 소가 자기의 전생을 모르고 논밭에서 힘들게 힘들게 일을 하고 있다가 전생의 남편이었던 제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호련히 옛 감정을 느끼면서 전생의 남편이었던 저를 보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었던 겁니다. 주인은 소 주인은 그 말을 듣고 참으로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허허 하면서 깜짝 놀라워 하였다고 합니다. 그 뒤로 그 비구 스님은 시간이 날 때마다 전생의 부인이었던 소가 있는 곳으로 와서 소의 귀에다 항상 염불을 해주고 법문을 들려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렇게 시간이 날 때마다 비구 스님이 소 곁으로 찾아와서 염불하고 염불하고 염불을 해주며 부처님의 법문을 들려주며 소야 소야 부처님 염불 소리 듣고 부처님 가르침 귓가를 스치니 공덕으로 어서 축생의 몸을 벗어서 좋은 곳에 태어나거라 좋은 곳에 태어나서 부처님 은혜 갚아라 하면서 소 귀에다 염불을 들려주고 소에게 법문을 들려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는지 몇 년이 지났는지 어느 날 호련히 소가 어흥 하고 한번 울더니 갑자기 풀썩 쓰러져가지고 그 소가 숨이 딱 끊겼다고 합니다. 소 주인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 스님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스님, 스님, 스님께서 아끼던 그 소의 소 주인입니다. 소가 건강했던 소가 갑자기 이유도 없이 한번 크게 어흥 하고 울고 쓰러지더니 숨이 끊겨버렸습니다. 이 무슨 병고입니까? 건강했던 소가 갑자기 쓰러져서 죽어버렸습니다. 스님께서 고요하고 편안한 말씀으로 소 주인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스님, 알고 계셨습니까? 어찌 알고 계셨습니까? 소가 인연이 닿아여 비로소 축생의 몸을 벗은 겁니다. 그동안 염불 소리를 듣고 비록 이해하지 못했다더라도 부처님 법문 소리를 들은 그 인연 공덕으로 축생의 몸을 벗고 지금은 좋은 곳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좋은 곳으로 태어나며 인연이 닿아 축생의 몸을 벗은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사. 이 이야기를 듣고 소 주인은 비로소 불심을 일으켜서 소 주인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닦는 신실한 불자가 되어 다음 생을 위해서라도 노후의 말년까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며 복과 선업과 공덕을 부지런히 닦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묘합니다. 이 인연법이란 게 참으로 묘합니다. 우리는 전생에 어떤 업을 지었기에 이번 생에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고 이번 생 어떤 업을 지어서 다음 생에 무엇으로 태어날까 보냐. 참으로 이 인연법이 묘하고 묘합니다. 여러분들은 다음 생에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갑자기 세상을 떠난다면 지금보다 더 좋은 몸을 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3세 인과와 이 자기가 지은 업보대로 윤회하는 업보윤회는 팔만대장경에서 부처님이 수없이 말씀하신 겁니다. 팔만대장경에 나와 있는 초기 경전에서 대승 경전까지 팔만대장경에서 부처님께서 수없이 윤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겠다 한다면 윤회를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팔만대장경에 수없이 나와 있는 이 부처님의 말씀, 이 윤회를 믿지 않는다면 어찌 부처님의 경전을 믿고 의지하는 불제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생사윤회가 참으로 허망하다. 전생에 뭐였는지도 모르고 이번 생에 태어났고 다음 생에 무엇으로 태어날지도 모르고 이번 생 살아가고 있구나. 참으로 허망한 이 윤회 세상 속에서 우리는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마음속으로 명심하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중생들이 이 윤회 세상에서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생로병사 속에서 서로 만나고 헤어지는 이 업의 인연이 좋은 인연은 좋은 인연대로 나쁜 인연은 나쁜 인연대로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스스로 지은 업의 인연이다 라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부처님 팔만대장경에서 부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의 삶이란 것은 중생의 이 윤회 세상 속에서 펼쳐지는 중생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가 지은 업보대로 살아간다.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대로 살아간다. 행복도 불행도 다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다만 중생은 중생이 스스로 전생에 내가 어떤 업을 지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번 생 좌충우돌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며 그렇게 허망한 생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닦아야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결국 자기가 닦는 겁니다. 자기가 닦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우리가 부처님 법을 만나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우리가 비로소 사람으로 태어나 이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습니다. 누가 닦아야 되겠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닦아야 됩니다. 어떻게 닦아야 되겠습니까? 부처님 법을 의지하면서 닦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열반 직전에 우리 불자들에게 간곡하게 말씀하시기를 자등명 법등명 자등명 법등명 자기 자신을 등불로 밝히고 법을 등불로 밝혀라.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법을 의지해라. 자기 자신을 섬으로 삼고 법을 섬으로 삶아라.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삶아라.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에 의지해라.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부처님께서 간곡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전생에 얼마나 복을 많이 지었기에 얼마나 착할 선 뿌리 끈 성근이

0: 있기에 이번 생 이렇게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을까요? 스님, 부처님 법을 만나서 이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나서 좋다는 건 알겠는데 부처님 법을 만나고 절에 다니고 법문 다니고 기도해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들이 자꾸 생깁니다. 제 정성이 부족한 것입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절에 다니고 법문을 많이 많이 듣고 기도를 열심히 해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들이 생기기는 생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연법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인과법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내가 지은 인과의 빚이구나. 내가 갚고 내가 닦아야 하는구나. 수 없는 수 없는 과거 전생에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업보가 그 얼마나 많겠는가.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수 없는 과거 전생부터 내가 지은 빚이 얼마나 많겠는가. 이번 생에 그 업보와 빚을 갚고 있는 과정인데 그나마 부처님 법을 만나고 그나마 부처님 법을 닦아서 크게 받을 걸 작게 받는구나. 오래오래 받을 걸 작게 받고 있는 거구나. 크게 갚아야 할 빚을 조금만 갚고 있는 거구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절에 다니고 법문을 많이 듣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기더라도 그 또한 제가 크게 받을 업보를 그나마 부처님 법을 만나서 그나마 부처님 법을 닦아서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는 거구나. 저는 이 도리를 믿고 이 도리를 의지하겠습니다. 부처님.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이번 생 꾸준히 꾸준히 묵묵히 묵묵히 부처님 법 흔들림 없이 잘 닦겠습니다. 부처님. 이와 같은 마음으로 불자로서 마음의 중심을 딱 세우고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 다 함께 부처님의 법을 잘 닦아 나아갑시다. 여러분, 인연법, 인과법을 꼭 마음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
1: 방송 포교 후원에 동참해 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세상을 향기롭게 하는 차 초이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ARS에 동참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주는 팔공산 갑바위 부처님 연불 소리샘을 선물로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광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결국 스스로 닦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닦아야 합니다.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보시행을 지어야 하는데 보시 중에서 최고의 보시가 법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법보시로 불교TV BTN에서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 더욱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060-800-7000번

남을 원망하는 마음으로는 그 누구에게도 원망을 풀 수 없다. 오직 원망을 떠남으로써만 원망을 풀 수 있다.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이다.

우리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이 많이 있거든요. 편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그리고 조사선의 본래의 모습을 우리 불자님들에게 알려드리고 누구나가 쉽고 누구나가 언제 어디서나 조사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알리기 위해서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서를 하게 됐습니다.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불국사 3층 석탑 안에서 발견된 통일신라시대 목판인쇄 경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인쇄물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1400년의 시간을 견딘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의 비밀은 바로 한지. 한민족 고유의 종이 한지. 전통 방식으로 당나무로 만든 종이이며 닭종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먹물이 부드럽고 고르게 번지며 천년이 지나도 색이 변하지 않는다. 질기고 부드러운 한지는 물로 씻어 햇볕에 말려 다시 쓸 수 있다. 세상에 가진 풍파를 겪어 해지고 낡았어도 복원이 가능한 유일한 소재. 우리의 위대한 문화유산,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한지. 이탈리아 국립 기록유산 보존복원 중앙연구소는 문화재 다섯 점을 한지를 이용해 복원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서도 문화재 복원에 한지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2: Que je dois renforcer, je vais plutôt choisir un papier coréen qui va se déformer, enfin dans le bon sens. C'est-à-dire qu'il va pouvoir suivre les déformations de mon œuvre. Il y a plus de souplesse.
1: 한지의 우수성을 증명해주는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천년의 세월을 넘어 변치 않는 법형을 지켜온 한지. 단순한 기록 매체를 넘어 우리의 삶과 함께해온 한지. 한지, 미래 세대에게 꼭 전해야 할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0: 나상도 지혁진의 대남 열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너무 멋있어요.
0: 진짜.
2: 그 슈트피 대 반했어요.
3: 그 반듯한 게 언제부터 그렇게 반듯하셨는지 궁금해요.
4: 이 방송 일을 한 20여 년 하면서 지금 이런 지금의 제 모습이 더 굳어지게 된 거예요.
0: 아, 이렇게 완성이 되신 거예요.
5: 안녕하세요. 저는 쾌둥이라고 해요.
6: 진짜 비결은 반전의 완벽함에 있어요. 아나운서 출신의 신뢰감 넘치는 눈빛에 마이크만 잡으면 사람 마음을 들었다 놓았다 하는 치명적인 트롯 감성까지 더해지거든요.
0: 이미지와 어울리는 예명 하나 추천해줘.
4: 예명이 맞나요?
6: 김 클래식은 어떠신가요? 하지만 저는 김 낭만을 강력 추천합니다.
0: 김 낭만.
6: 성이 김이고 이름이 낭만이라니.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잔님 친견 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순례는 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부타파라 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순례를 27년 1월 5일에 법정 스님과 함께하는 대마도 용왕제, 방생제 및 제주 4.3 위령제를 10월 26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는 이거예요. 말.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라는 얘기를 뭐 길지 않은 시간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정말로 대화의 의지가 있다면 절대로 감정적이 돼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스님들끼리 대화할 때 저는 이거를 잊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유쾌하고 즐겁고 가볍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 거지 누가 옳고 그르고 싸워서 승자 패자를 가리기 위해 대화하는 건 아니잖아요. 오해를 가득 품을 수 있는 그런 대화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에 대한 것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죠. 매우 매우 중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한 발상의 전환을 일으켜주시는 분이 우리의 스승이셨던 부처님이세요. 그분은 신분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치 우리의 정신은 우리의 부처의 성품은 모두가 평등하기 때문에 신분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것 같잖아요. 신분은 출생에 있지 않다. 신분은 그 사람의 업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업. 업. 까르마. 여러분이 대화를 함에 있어서 누군가에게 나의 의견을 얘기하거나 그 사람의 얘기를 듣거나 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서 1번을 잊지 않는다면 절대로 감정적으로 대화가 흘러가지 않습니다. 꼭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이 원하는 그 사람의 그릇에 맞는 이야기. 아 그랬구나. 그러셨군요. 아 그래도 이 정도면 잘하셨어요. 이 정도면 훌륭해요. 제가 이번에 강의했던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도대체 어떤 짐승이 이 땅에 태어나

나서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 하루 동안에 쓰는 종이 얼만큼인 줄 아시죠? 커피 마시다 종이컵이잖아요. 캐리어 드릴까요? 네! 왜? 공짜니까. 이게 들고 와도 돼요, 이렇게. 근데 달래. 왜요? 공짜니까. 캐리어. 아, 주세요. 쇼핑백. 아, 주세요. 내가 쓰는 종이, 포장재, 주세요. 플라스틱, 물. 소변 한번 보고도 물 이만큼 버려요. 먹을 수 있는 물을. 종이, 기름, 전기, 플라스틱, 물. 이 몸뚱이 하나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평생 사용한 그 쓰레기들을 쌓아놓으면 아마 BTN 이 건물보다 많을걸요? 이 보만이라는 놈 혼자 쓴 게. 어떤 짐승이 그만큼의 쓰레기를 만들고 가죠? 지구에 태어나서? 이런 정말 무지막지한 짐승이 70억이 넘게 살고 있으면 미안하지 않나요? 여러분, 저 지구에 태어나도 되겠습니까? 하고 허가받고 오셨어요? 아니, 무임승차했어요. 아무도 여러분에게 오라고 안 했어요. 아무도 보만이에게 이 땅에 와주십시오라고 안 했어요. 근데 내 멋대로 나도 모르게 태어났어요. 그리고 저 계속 살아가도 되겠습니까? 여쭙지 않고 신나게 쓰면서 살아요, 막. 이건 아니지 않냐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지금이라는 이 순간에 나의 주변의 인연들은 정말 엎드려서 절을 해도 시원찮을 만큼 감사한 분들이다. 잊지 말자. 쓴소리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당신이 있어서 제가 있습니다라는 이 겸손한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게 바로 저는 세 번째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당신이 이런 얘기했죠. 당신이 이렇게 힘들었죠. 또는 당신이 이렇게 실수했죠. 근데 괜찮아요. 그거 나 신입사원 땐 더 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 당신 지금 이렇게 마음이 힘드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실수할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잘하는 거. 얘기해 주세요. 근데 이거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좋아요. 이거 이렇게 해보니까,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두 번째 얘기해 주세요.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마무리. 이게 뭐냐면 모든 것은 지나가면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습니다. 너 옛날에 이렇게 잘못했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에겐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라는 이 공에 대한 이야기. 이게 그 사람이 다음번에 고민이 생겼을 때 나에게 와서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저는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이거. 하나도 남지 않고 사라졌다.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앞으로 고칠 거? 그래. 이렇게 고치면 돼.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도 남지 않고 사라졌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해줘서 그 사람이 죄책감 갖지 않게 만드는 거. 저는 완벽한 대화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완벽해요.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이건 들어주는 거죠. 필요한 얘기를 해주고, 세 번째는 남지 않음을 설명해서 죄책감에 들지 않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부르나 존자의 설법 제일이라는 이름을 받을 수 있게 만든 그분의 기술이었다고 전해집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변제, 고원, 공. 기억해 두세요. 아셨죠? 네. 아마 1번 하기에도 벅찰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다니는, 생각이라는 이 토끼가 다니는 길이 반질반질하게 달아있어요. 다져져 있어요. 어떻게? 2번으로. 그래서 1번을 먼저 해보자. 당신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오늘 시간 내에서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웃어줘서 감사합니다. 다들 이렇게 힘든 시간에 노력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라고 인사하는 거. 첫 번째입니다. 네, 어떻게 이해가 되시죠? 네, 여러분 1번 잘 하셨어요? 잘 안 하죠? 이건 보통 생략하죠, 그죠? 저도 그랬었어요. 1번을 생략하고 2번만 저는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부르나 존자의 세 가지 이야기 여러분께 드렸고요.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하는 법을 설명을 드렸어요. 이 부르나 존자가 이렇게
그 설법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녔다고 해요. 그래서 이 자바함경에 자바함경이라는 경을 보시면 여기에 부르나경이라는 게 있어요. 아예 이분의 이름으로 부르나경이라는 경전, 작은 경전이 있습니다. 이 안에 이 부르나 존자와 관련된 아주 유명한 일화가 등장을 해요. 그것만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을 전하기 위해서 좀 떠나야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여기를 가려고 합니다. 제가 뭐라고 썼죠? 수로나국이라는 나라예요. 수로나라는 나라로 가려고 합니다. 서쪽에 있었대요, 그 당시에. 서쪽에 있는 수로나국으로 가겠습니다라고 했더니 부처님께서 걱정을 하세요. 뭐라고 걱정하시냐면 이 수로나국 사람들은 굉장히 거칠고 폭력적이고 남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우리 BTN 방청객들과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 얘기를 하길 좋아하지 남의 얘기를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이 보마니와 같은 인간들이 가득한 곳이다. 그래서 너 거기 가면 이 사람들이 스님 정말 귀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쥐는 얼마나 잘하는데?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에 대해서 험담하고 비난할 것이다. 너 어떻게 할래? 라고 부처님께서 물어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험담을 한다면 만약에 그분들이 나에게 험담을 한다면 참 수로나국 사람들은 착하구나. 칼이나 몽둥이로 때리지는 않는구나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게 인간으로서? 정말 그렇게 얘기하세요. 누가 나를 비난하고 욕하면 칼이나 몽둥이로 찌르거나 때리지는 않아서 정말 고맙다라고 생각할 거래요. 저도 그렇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저를 칼로 찌르거나 몽둥이로 때린 분은 없어요, 고맙게도. 농담이 아니고 진짜예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다시 물어보세요. 만약에 너 정말 칼이나 몽둥이로 그 사람들이 너 때리거나 찌르면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우리의 육신은 허망하고 부정한 것, 깨끗하지 못한 것이에요. 맞죠? 그건 맞잖아요. 그죠?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고 아무리 아름다움을 유지하려고 해도 늙음과 병들매 우리는 직면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될수 없다라고 부처님 말씀하신 거예요. 육신은. 어찌됐든 이렇게 나의 육신은 영원하지 못한 것이고 부정한 것인데 이 육신에서 벗어나게 해줘서 이 육신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몽둥이로 때리고 그러면 죽이지 않는 것만으로도 고맙습니다. 너 죽이면 어떡할 거야? 그러면 아이고 이 힘든 육신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대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저는 이게 부처님의 제자 같아요. 제가 농담으로 웃으면서 믿어지십니까? 했지만 글쎄요, 저도 이렇게 할수 있을까요? 저는 이 불운하 존자께서 부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부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세요. 너 가도 되겠다. 진짜예요. 너 가도 되겠다. 라고 해서 이 불운하 존자가 수로나국으로 출발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뭐몇 개월 만에 머지않은 시간에 수많은 사람을 구제했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서 얘기하면 분위기가 썰렁했대요. 귀 기울이지도 않고 사람들이 싫어하고 뭐야 저거 이러다가 좀 있으면 그 자리에 따뜻함이 돌았다고 해요. 따뜻함이 돌고 웃음이 생겼다 그래요. 그래서 항상 그 스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이런 시간들을 이제 가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머지않아서 전 처음 알았어요. 머지않아서 이 불운하 존자는 수로나국에서 열반에 드셨다고 해요. 부처님께 돌아오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가장 악하다고 부처님께서도 걱정을 하셨던 이 세상, 이 세계에서, 이 나라에서 불운하 존자는 마지막까지 법문을 하셨다라고 경에 자바함경 불운하 경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나의 생각과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때로는 나의 생각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언성을 높이거나 감정을 실어본 기억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뭐와 똑같냐면 술 취한 사람이 내말좀 들어봐라고 소리 지르는 거랑 똑같아요. 그 누구도 귀를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대한민국 사내로서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라는 이야기를

오늘 제가 주제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들으셔서 느끼셨겠지만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보다 앞선 게 하나 있었죠. 저번 시간에 배운 거. 뭐였죠? 뭐라고요? 삼해. 어떻게 듣느냐. 이게 먼저예요. 일단 듣는 연습 먼저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말하는 법을 여러분이 연습해 나가시는데 첫 번째 뭐라고요? 변제. 첫 번째는 그 사람의 그릇에 맞춰서 아주 편안해. 그분이 마음을 열 수 있게 따뜻하게 그 사람을 품어주는 거예요. 아주 다양한 말, 여러 가지 방편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는 겁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해요. 두 번째, 그 사람에게 필요한 고원, 때로는 쓴소리, 때로는 아픈 이야기일 수 있지만 1번이 전제된 상태에서는 가능합니다. 그 사람이 아, 이분이 정말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구나 라고 느껴요. 마법과도 같습니다. 제가 마법이라 그랬잖아요, 아까. 말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0.1초도 지금이라는 순간에 버티질 못하고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라는 것은. 맞죠? 너무 신기해요. 모양도 없어요. 말하자마자 없어져 버려요. 근데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두 번째, 고원. 그리고 세 번째, 모든 죄책감, 모든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그분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너는 잘못한 거 없어. 괜찮아. 라고 그 사람을 안아줄 수 있다면 이거보다 더 매력적인, 더 아름다운 사내가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항상 저희 어른께 혼날 때 이렇게 혼났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항상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항상 너를 믿는다고 말씀해 주셨고 언제나 고맙다고 저한테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에게 부족한 걸 설명해 주셨어요. 때로는 그게 아플 수도 있지만 저는 이 1번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제 가슴속에 모나지 않게 간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여러분에게 다시 꺼내서 보여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뭐냐면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남지 않았다. 라는 그 얘기 제가 큰 스님께 항상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설법제일 부르나 존재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가장 잘했던 부처님의 10대 제자의 한 분을 제가 소환해서 오늘 말하는 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어떻게 좀 공감이 되셨어요? 네. 네. 시간이 길지 않고 벌써 끝날 시간이 돼서 이 정도에서 오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 수로나국이라는 정말 거칠고 악한 곳, 이곳이 뭐냐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곳 아닐까요? 네. 여러분이 살아가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이야기해도 험담을 하거나 칼과 몽둥이로 때리거나 심지어는 죽이거나 라는 마음을 내는 사람들과 여러분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법을 전해야 하는지, 나의 진심을 전해야 하는지 여러분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뭐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칼이나 몽둥이로 때리거나 찌르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누가 뭐 찌를 분 계세요? 뭐 찌르신다면은 제가 죽이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죽임을 당한다면 드디어 이 힘든 육신으로부터 벗어난다라는 기쁨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저도 정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사내들이 서로가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누군가의 아픔을 인과응보로 아이고 쌤통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변제로서 품어줄 수 있는 넓은 가슴을 가지신 그런 대한민국의 사내들이 부처님 법을 통해서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세상을 대할 때 그게 최고의 처세가 되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부끄럽지 않은 수행자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에 우리 거사님들, 남성분들에게 필요한 이야기 가지고 와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강의랑 상관없어도 괜찮습니다.

0: 괜찮으니까요.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스님 오늘 말씀 참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근데
0: 고맙습니다.
1: 오늘 나온 그 강의 중에 무상법하고 신구의 삼업하고 제가 맨날 헷갈리거든요. 예를 들면 그래 뭐다 지나가는 거야. 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야. 이래 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편하다가도
0: 네.
1: 아니 근데 신구이 이게 내가 업을 짓는데 이게 씨앗이 된다는데 그럼 다 지나가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데 우리는 왜그 업보라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되지?
0: 그렇죠.
1: 이거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날은
0: 출 의향은 있으신 거예요?
1: 아, 네. 그러니까 어떤 날은 그래 무상법이야 이러면서
0: 그렇죠.
1: 좀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편해지다가도 아니 근데 살얼음 걷듯이 걷고 내 몸으로 짓는 거 말로 하는 거 뜻으로 하는 거를 단속을 해야 된다는데 저는 그둘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0: 네, 아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뭐예요? 누가 봐도 파도잖아요. 맞죠? 선 하나면 저는 다 표현할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장단을 잘 맞춰주셔서 고맙습니다. 파도예요. 파도는 올라가고 내려감이 있죠. 그죠? 이거는 다른 말로 바꾸면 생과 멸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생멸, 생멸, 생멸, 생멸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파도예요. 생멸이 곧 파도예요. 맞죠? 그러면 이 생멸법을 일으키는 여기는 뭐예요? 바다죠. 바다는 생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여기는 생멸법이라고 안 하고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 상주법이라고 해요. 항상이라고 표현합니다. 항상. 상주법이에요. 맞죠? 이게 지금 떨어져 있습니까? 붙어 있습니까? 이 얘기예요. 생멸법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항상 얘기하죠. 오늘 오면서도 제가 이 어린이집에서 학교 하원인가요? 하원하는 애들을 봤어요. 요만해. 근데 어떤 애들은 걷기 싫어갖고 이렇게 엄마 손 잡고 막 이러고 그죠? 알죠? 그리고 어떤 애들은 엄마 손 잡으면 막 뿌리치고 뛰어가는 애들이 있어요. 요만한 애기들이 3보 이상을 구보를 하는 애들이 있어요. 뛰는 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놈들한테는 뭘 알려줘야 될까요? 걷고 앉는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못하는 애들한테는 앉는 법, 멈추는 법을 알려줘야 돼요. 맞죠? 그리고 맨날 방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아요. 친구들하고 놀이터에서 놀질 않아요. 그럼 얘한테는 노는 법, 뛰는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둘 다가 내 갖춰진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신은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이게 합쳐져야 내가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육신이니까 나는 몸뚱아리니까 나는 태어나서 난 죽을 거야. 내이 세상에 왜 태어났지? 죽으면 어떻게 되지? 이번 한 생뿐인데 이거 무조건 난 밟고 성공해야 되는데 이거 나쁜 짓이고 뭐가 어딨어? 죽으면 끝인데. 라고 단멸 영원하지 않다 우리는 이번 생이 끝이다 한 생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겐 생멸법을 알려줘야 할까요? 상주법을 알려줘야 할까요? 그렇죠. 이번 생이 끝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한테는 영원함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불경을 봐도 이 영원함을 설명하는 대목은 반드시 나와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영원히 살 것처럼 욕심 부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뭘 얘기해 줄까요? 생멸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생멸법과 상주법이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따로 얘기할까요? 하나인데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이건 매우 매우 중요한 거, 굉장히 제가 중요한 질문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두 가지 중에 하나에 우리가 치우치면 안 돼요. 지금 불교가 그렇게 치우치는 모습이 상당히 많습니다. 불교 딱 그러면 일단 앉아서 틀고 앉아 있는 모습.

것부터 떠올려요. 이거는 불교의 일부를 떠올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불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변화무쌍한 우리의 정신까지도 다 설명하고 계세요. 불교가 자꾸 이상하게 정적인 것, 그쪽에 치우치는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불교가 잘못돼서? 우리들이, 대부분의 중생들이 무언가를 하고자 한다거나 무언가를 이루려고 한다거나 생각을 나로 삼는다거나 이쪽에 치우쳐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이 생멸법을 자기로 삼는 연습만에 익숙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생각은 너가 될 수 없어. 생각은 다 사라지는 거야 라는 설법을 가장 많이 하지 않겠어요?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공통된 병증이 비슷한 거예요. 유행병이라고까지 표현했어요. 원각경에서는. 유행병. 이 병이 우리가 비슷한 병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뭔가를 하고자 하는 병.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애한테는 뭘 알려줄까요? 그렇죠. 가만히 있는 법. 안 하는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불교가 자리에 앉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능선이에요. 절대 그게 끝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다시 얘기해서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갖추어져 있지만 그 영원한 것 위에 끊임없이 생멸하는 우리의 생각이 하나로 모여있는 모습, 영원함과 생멸법이 모여있는 모습이 진짜 나의 정신이다. 그러면 나는, 제가 거꾸로 여쭤볼게요. 나는 상주법인가요? 생멸법인가요? 둘 다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지 올바로 이해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그 사람에 맞춰서 어떤 사람에게는 생멸법 다 없어져, 무상법 사라지는 거야, 하나도 안 남아 라고 얘기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남한테 막말을 해놔요. 그 상대방이 저 그때 보만 스님 이렇게 얘기해서 좀 마음 힘들었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지나갔잖아. 이런 나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그거는 당한 사람이, 이 가해자가 나 정말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그럴 때 피해자가, 당한 사람이 괜찮아요, 다 지나갔잖아요, 그 사람 대사예요, 가해자 대사가 아니라고요. 근데 가해자가 고대사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지가 잘못해놓고 뭐라고 하면 야 너 째째하게 언제쯤 얘기를 하고 있어, 다 지나갔잖아. 이거는 폭력이에요. 맞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뭘 얘기해줘야 되냐면 상주법을 얘기해줘. 야 너 그거, 너 얘기한 거 그거 없어질 줄 알지? 그거 씨앗이 돼서 남는 거야. 맞죠? 그렇죠. 생멸법과 상주법은 우리에게 이미 갖추어져 있는 두 가지 능력이에요. 그래서 나의 생각을 일으키고 감정을 일으키는 것은 생멸법의 범주예요. 맞죠? 하지만 나의 생각을 일으키고 감정을 일으키는 우리의 본래 마음이 분명히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만들어내잖아요. 그 자리는 이 파도가 가서 닿을 수 없는 심연의 고요한 자리가 분명히 매 순간 따라다니고 있더라라는 얘기를 부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설명하세요. 그래서 한쪽에 빠지면 양극단에 치우쳤다라고 부처님께서는 지적하십니다. 맞죠? 이해가 되셨어요, 이제?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알려드리는 거고 이해를 잘하셨어요. 그래서 다 지나가니까 남는 게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남는 게 없으니까 막 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뭘 얘기한다고요? 인과법. 원인과 결과의 법. 너 막 하는 거 좋아. 하지만 너 거기에 대한 결과가 올 걸? 그 결과도 다 지나갔네 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안 되지. 그 결과는 남아있는 것 같죠. 그건 좀 어렵겠는데요. 그러면 신중하게 해. 조심해서 해.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위대하고 아름다운 가르침이에요. 막하지도 말고 그리고 매이지도 말고 두 가지를 다 설명해 준다. 그래서 이 법은 이거다 저거다라고 불교는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정말 어렵고 그렇게 정의하는 것을 불교에서는 상당히 지양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럼 이 세상은, 아니죠, 쉽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의 육신은 소중한 거예요? 하찮은 거예요? 그렇죠. 소중합니다라고 얘기하면 아마 이렇게 제가 얘기할 거예요.
소중해.

0: 이건 내가 아닌데 하고 이 육신이 소중하지 않은 이유, 내가 될수 없는 이유를 제가 수십 개를 설명을 드리면서 이해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뭐야? 그러면 내 몸뚱이 이건 더러운 거네? 그렇지. 몸이 있으니까 늙고, 몸이 있으니까 병들고, 몸이 있으니까 근심 걱정이 너무 많잖아. 몸이 있으니까 출근해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이제? 죽어버려야겠구나. 그래서 실제로 부처님 당시에 스님들이 자살을 하세요. 이 육신을 일부러 끊어요. 생명을. 그 부처님이 못하게 하시니까 마을에 내려가서 사람들한테 부탁해요. 죽여달라고.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죽임을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님들이. 부탁해서. 어때요? 이게 양극단이에요. 왜냐하면 육신이 허망하고 부정하다는 건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육신이 없어지면 수행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맞죠? 이 육신은 이거예요. 근데 파도가 없어지면 바다가 있으면 알까요, 우리? 똑같습니다. 이 육신이 아무리 허망하다고 알려줘도 그 허망함을 알려주는 이유는 육신이라고 믿고 집착하기 때문에 이것의 허망함을 설명하는 거지 없애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마음도 항상 한 겁니다. 이두 가지가 다 우리의 모습이다. 영원하기도 하고 찰나에 사라지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다 갖추고 있다. 그래서 생멸법, 무상법과 인과법을 동시에 설명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대답이 됐습니까? 네, 요두 가지에 대한 질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고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거예요. 근데 함부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아, 인과법이 있기 때문이다. 이 파도와 바다의 그림을 떠오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또 다음 질문 있으신 분. 네.
1: 네, 스님, 잘 들었습니다. 지금 대답해 준 거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이 되겠는데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앞으로 살아나가면서 업을 짓는 거는 진심을 대하면 없어질 것 같다, 아니, 생기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이해를 했고, 그러면 지금까지 쌓았던 그런 업장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확인하고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0: 네.
1: 알고 싶습니다.
0: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난 과거가 되게 어두웠던 분 같아요. 내가 뭔가를 나는 인지하지 못하지만 뭔가 내가 받을 게 많은 것 같아. 라는. 맞죠? 여러분 다 공감하시죠? 저도 그래요. 저도. 근데 이건 제 얘기 먼저 드릴게요. 저는 무상법을 배우고 나서, 생멸법을 배우고 나서, 모든 것이 남음이 없이 사라진다는 법문을 저 대학교 한 1, 2학년 때 들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스승님께 정말 깊이 법문을 듣고, 며칠 밤을 새고 제가 울었어요. 뭔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있는 뭔가가 되게 많이, 전생 업장이겠지만, 그게 참 많이 이렇게 뭐 모르겠습니다.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되게 많이 울었어요, 제가. 근데 그 눈물이 슬픔이 아니라 어떤 거였냐면 눈이 하얗게 내렸어요, 그날. 그리고 밤새 큰 스님과 스님들과 같이 대화하고 법문을 들었는데 그날 이거 무상법에 대한 얘기를 들은 거예요. 하나도 남지 않는다. 다 지나간다. 모든 것은 남음이 없이 과거로 사라진다. 다시 가져올 수도 없고 흔적도 찾을 수 없다라는 가르침을 듣고 나서 제가 밖에 나가서 그 하얗게 눈이 내린 그 한겨울에 엄청 추운 동네였어요. 영하 막 30도까지 떨어져요, 그 동네. 입김이 펄펄 나요. 새벽인데 뿌옇게 이제 동이 트는데 거기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전생에 지은 죄업이 있어서 나에게 앞으로 다가올 업보가 있다면, 결과가 있다면 한 번에 다 와라라고 얘기했어요. 다 와라. 왜요? 나는 두렵지 않으니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어리석어서 이 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늘 또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이런 이야기들을 스승님을 차마 뵙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지은 업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맞죠? 그리고 지금 질문하신 거사님도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 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업에 대한 결과가 나에게 왔을 때 그 결과는 남아있습니까? 지나갑니까? 지나갑니다. 그거 역시도 남지 않고 지나갑니다. 저는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마치 숙제하는 기분이었어요. 이제 나는 올바른 길을 배웠고 올바른 가르침을 배웠고 어떤 것이 나의 앞날을 불행하지 않게 만드는 것인지를 배웠어요. 이제부터는 잘 갈 수 있어요. 전과 달라요. 하지만 몰랐던 것들이 있다면 그때 지었던 일들에 대한 숙제가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부처님께서 어떻게 해도 막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게 어디에 명확하게 나오냐면 부처님의 나라 어디죠? 부처님의 나라 카필라국이 멸망할 때 등장합니다. 그 얘기가. 그래서 카필라국이 멸망할 때 코끼리 코살라국에서 코끼리 부대를 이끌고 이 카필라국의 남자들은 전부 다 구덩이에 넣고 코끼리로 밟아 죽이고 손과 발을 자르고 여자들은 전부 다 노예로 데려가고 애들도 마찬가지고요. 나라 전체가 완전히 멸망을 하는 거예요. 그때 부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석가족이었어요. 카필라국 출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을 원망했어요. 제자들이. 부처님, 당신의 나라 아닙니까? 출가 안 했으면 당신이 왕이 됐을 나라 아닙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살아계신 나라 아닙니까? 근데 왜 나가서 막지 않으십니까? 물론 부처님께서 나가서 여러 번 막으셨지만 결국은 나중에는 안 가셨죠? 아시죠? 그때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석가족이 카필라국의 국민들이 왜 그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전생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래놓고 신통제일 목걸련, 제 기억이 맞을 겁니다. 신통제일 목걸련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부처님 허락만 하시면 제가 카필라국을 공중에 띄워서 그 누구도 깨트릴 수 없게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쇠 그물로 카필라국을 덮어서 보호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카필라국은 쇠 그물로 덮어서 보호할 수 있겠지만 카필라국이 또 그 국민들이 전생에 지은 업보까지도 너 막을 수 있냐고 물어보세요. 막을 수 없습니다. 숙제입니다. 네. 제가 숙제입니다 그랬더니 거사님이 맞아요. 숙제예요.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어리석어서 지은 일인데 그거를 부처님 앞에서 부처님 제가 저번에는 사과 두 개였는데 이번에 하나 더 올려서 제가 잘못한 거 있는데 좀 이거 좀 없애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부처님이 없애주신다?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당신께서 당신 입으로 말씀하신 인과법의 법칙을 당신 스스로가 어기시는 거예요. 맞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부처님 당신도 과거의 업보를 고스란히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 카필라국이 망할 때 부처님도 굉장히 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카필라국에 대한 전생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뭐라고 해주시냐면 이 카필라국의 국민이 있잖아요. 그리고 코살라국의 이 카필라국을 멸망시킨 코살라국의 군대가 있죠. 그죠? 이 둘의 이야기를 해주세요. 근데 뭐냐면 이 전생의 이야기예요. 어떤 나라에 호수가 있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나라에 큰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게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묘안을 떠올려요. 야, 이거 물 다 퍼내고 여기 있는 물고기 잡아먹으면 되잖아. 신이 난 거예요. 가서 온 마을 사람들이 가서 물을 다 퍼냅니다. 그랬더니 물고기가 바글바글 모였겠죠. 그걸 다 잡아서 너무 신이 나갖고 이 사람들이 그 물고기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때 잡혀먹었던 물고기가 바로 코살라국의 군인들이고 그때 잡아먹었던 사람들이 카필라국의 국민이다. 그래서 반대로 멸망을 당하는 업보를 이 사람들이 받는 거다라고 설명을 해주세요. 그런데 그때에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6, 7살쯤 되는 그 어린 애기.
아기가

이 마을에 있는 어른들이 그 물고기를 막 때로 잡아갖고 그물에 바가지에 막 갖고 왔겠죠. 막 갖고 나가는데 물고기들이 막 파닥파닥 뛰었을 거 아니에요. 바닥에 떨어진 물고기들이 숨을 못 쉬어서 막 파닥거리는 걸 보고 꼬마애가 좋다고 박수를 치고 웃었대요. 그게 전생의 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과보로 누군가가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고 박수치고 웃었던 과보로 내가 두통에 시달린다고 부처님 말씀하세요. 부처님도 피할 수 있다 없다? 그렇죠. 이것은 법칙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보에 집중할 게 아니에요. 나에게 돌아올 내 미래에 돌아올 과보에 집중할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무슨 씨앗을 심는가만 집중하자고요. 어차피 그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 법칙은 고스란히 남아 있어서 나에게 다가올 거예요. 그래서 아쉽지만 전생 업장을 시원하게 털어내면 좋겠는데 그런 방법은 없다. 하지만 저는 그랬죠. 다와. 난 두려워하지 않아. 나는 부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 올게 있으면 다와 괜찮아. 난 아무렇지 않으니까. 라는 이 용감한 마음을 갖고 계신다면 저는 힘들지 않게, 어렵지 않게 잘 이겨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늦게 만난 잘못 아니겠어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만났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래서 우리 거사님께서 항상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아름다운 씨앗을 심고 또 거사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분이 있다면 우리 정말 착하게 살자. 우리 아름답게 살자. 모든 이가 악하다고 내가 나까지 악해질 필요는 없어요. 모두가 행복하게 살수 있는 세상은 언제 올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안할건 아니잖아요. 멈춰서는 안 되잖아요. 제가 나가서 작지만 저의 이 서원을 세워서 강의를 하듯이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선한 씨앗을 심는 연습을 먼저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대답 대신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됐나요, 대답이?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질문이 있고,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 땅에 계셨다면, 여러분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금강경이고요. 그게 법화경이고요. 그게 화엄경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질문이 있기 때문에, 제자의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의 경전이 남을 수 있었다 생각해요. 그만큼 여러분의 질문은 소중하다. 절대 자기의 모르는 바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항상 당당하게 자신 있게 질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배우려고 하는 여러분이 계셔서 저도 더 힘이 나고요. 제 스스로가 여러분께 부끄럽지 않은 수행자가 돼야겠다라고 제 자신을 많이 다잡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이 계셔서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더욱더 큰 마음, 더욱더 유연한 멋진 사내들이 대한민국에 가득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남성물교심리학 사내진미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BTN 남성 불교 심리학 산혜진미의 보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의 마음이 밝아지면 그 빛이 세상으로 퍼진다고 하셨습니다. BTN 불교 TV는 그 가르침을 오늘의 언어로 전하며 포교의 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보시가 한 생의 인연이 되고 한 마음의 등불이 됩니다. 060-800-7000번 지금 부처님의 법에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몸은 마른 나무와 같고 화는 성난 불길과 같다. 그러므로 화가 일어나면 남을 태우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태운다.

0: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내 이름은 시따르타. 모든 걸 가진 한 나라의 왕자. 그런데 그만뒀습니다. 사람들은 가출이라 했고 훗날 그것은 출가가 되었습니다. 모든 걸 가졌지만 삶의 답은 몰랐던 나. 제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당신이 찾던 답, 어쩌면 제 이야기 안에 있습니다. 드라마 붓다.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1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갈 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MTN 부따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미혼 남녀 15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는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힐링 사찰, 영천 은혜사에서 은빛 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축제의 설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BTN 붓다회 절로 갈까와 함께하세요.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

0: 여러분은 별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별 하면 아마 낭만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낭만의 상징이 된 이유는 우리를 감성적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1: 까만 밤하늘 속 반짝이는 별 하나, 힘든 날엔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기쁜 날엔 벅찬 감동을 선사하고, 여행지에서는 낭만을 선물합니다.
0: 별의 낭만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부자죠. 마음의 부자. 진정한 행복을 아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몸도 마음도 여유를 가지기 힘든 요즘이지만 잠시라도 하늘을 보며 별을 담는 시간을 꼭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한부터 조금 여유를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0: 오늘 굉장히 부담스러워가지고요.
1: 모두 낭만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쾌남 열전도 오늘 여러분 마음에 반짝이는 별 하나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0: 나상도
1: 취혁진의
0: 쾌남 열전 정식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쾌남 열전 진행자 나상도고요.
1: 취혁진입니다.
0: 자, 오늘 오프닝에서 낭만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우리 취혁진 씨의 낭만 지수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1: 아, 낭만 지수요?
0: 네.
1: 뭐 숫자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건가요?
0: 뭐 나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불멍하는 게 좋다. 이런 것도 낭만일 수 있잖아요. 그 별을 보는 것도
1: 저는 낭만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바쁜 와중에 하늘을 본다든지 뭐 갑자기 막 풀이 이뻐 보여. 막 꽃이 이뻐 보여. 막 이런 것들. 근데 형은 진짜 이 형이랑 제가 불멍을 해 봤거든요. 불멍을 이해를 못 해요. 왜 안절부절 못 해요? 막 그 막 가만히 이걸 보고 타닥타닥 보고 있으면 되고 듣고 있으면 되는데 막 무슨 말을 계속 해야 돼.
0: 저는 근데 진짜 이해가 안 돼요.
1: 와. 저는 그러니까 낭만 지수가 있다면
0: 네.
1: 저는 100점.
0: 100점.
1: 예.
0: 저는 0점은 아니에요.
1: 아, 2점 드릴게요. 2점.
0: 2점이면 네. 뭐 나쁘진 않네요. 네. 0점은 아니니까.
1: 낭만이 또 영어로 하면 로맨스잖아요. 우리 네. 나상도 형님은 또 어떤 로맨스를 꿈꾸십니까?
0: 뭐 어떤 그 운명적인.
1: 네. 요즘 또 이렇게 로맨스를 많이 이제 구애를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0: 구애요? 네. 아니 제가 무슨 뭐 아니에요.
1: 아닙니까?
0: 그런 요원비를 퍼뜨리지 마세요.
1: 아마 형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형이 빨리.
0: 알아서 하겠습니다.
1: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축가를 진짜. 해주고 싶어요.
0: 알겠습니다. 축구해준다는 사람이 한 100명이 돼요. 예, 순서표 뽑으시고요. 자, 잠시 후 쾌남열전 오늘의 초대 손님과 쾌남 초대석 1위 오너라 함께합니다.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이야기는 물론 라이브까지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0: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1: BTN 불교TV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과 정성으로 매주 수준 높고 알찬 방송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0: TV, 모바일, 인터넷 등 다양한 미디어 분야의 트렌드에 발맞춰 나가기 위해 더욱 정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은요. ARS-060-800-7000번 BTN 불교TV 후원을 통해 전할 수 있습니다. 6회, 3회, 통쾌, 2, 3회를 모두 충족하는 쾌남 캐나들만 모십니다.
1: 입장 조건 까다로운 쾌남 초대석에 오신 손님 큰 소리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0: 쾌남 초대석 이리 오느라 오늘의 손님 모셔봅니다. 나와주세요.
1: 너무 좋아, 너무 좋아.
2: 저기 보일까?

0: 문을 활짝 열어주셨는데요. 네. 방송 보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팬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우리 캐남들과 함께 찾아뵙게 됐습니다. 낭만을 노래하는 가수 김용필입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뭔가 우리랑 그게 격식이 다른 것 같아요.
2: 다르죠.
0: 톤도 다르고.
2: 저는 맞아요. 저 이렇게 진행하면서 이렇게 절어본 적이 없거든요.
1: 아니,
3: 근데 지금 모니터로 우리 우리 용필 형님의 모습을 보는데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1: 왜 부담스러워요? 편안해야지.
3: 아니 근데 이런 뭐 진행이나 이런 거에 거의 마스터하셔가지고.
1: 그럼. 아니에요.
3: 형님 저 진행하신 것도 많이 참고했었잖아요.
1: 있는 그대로 삼도시에 그 본인의 매력 있잖아요. 그대로 보여주세요.
3: 아 여기서 또 교육하잖아요.
1: 얼마나 철철 넘쳐요.
3: 항상 이런 식이어가지고 부담스러워요 제가. 야, 아무쪼록 오늘 형님의 기운을 받아서 깔끔한 진행 혁신 씨와 함께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1: 좀 잘 대해주세요.
3: 격하게 반겨드릴게요. 조금 기다려주세요. 자 일단 오늘 오프닝 오히려 좋아라는 곡을 불러주셨는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제 1집 앨범 4개라는 앨범이 있는데 거기에 봄을 테마로 한 노래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20대 때 나이라든가 또 상도나 혁신 씨처럼 혼자 있는 분들이 가끔 외로울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뭔가 기분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으면서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찾아올 것 같아.
0: 예감.
1: 설레임을.
0: 예감,
1: 그래서
0: 설렘.
1: 봄의 그 설렘을 담은 노래가 되겠습니다.
3: 가끔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1: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외로워도 긍정적인 마음이 있잖아요. 뭐 어때? 오히려 좋아. 좋죠. 이런 의미도 담겨 있어요.
3: 저는 지금 집에 가도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으로 탁 틀면 그 형님의 앨범이 있어요. 4개 앨범.
1: 감사합니다.
3: 저는 개인적으로 4개 비발디보다 형님입니다.
0: 좋았다.
3: 제가 제일 좋아하는 4개입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 오히려 좋아라는 이 의미가 썩 좋지 않은 상황에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잖아요.
1: 맞아요.
0: 뭔가 이게 평소에 형님의 성격과 비슷한가요?
1: 그 예전에는 저도 뭔가 마음대로 일이 안 풀리면 되게 속상했어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3: 네, 맞습니다.
1: 특히나 엄청 바라고 바랐던 그런 일들이 틀어져 버리면 이건 정말 낙담이 말도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래봐야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뭐 아무리 후회한다면 과거가 바뀌겠습니까? 필요가 없잖아요.
0: 그쵸, 그쵸.
1: 그래서 그냥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대하는 게 오히려 미래를 주기 좋고 내 스스로에도 마음에도 오히려 도움이 되더라. 그런 마음을 살고 있어요.
3: 저는 진짜 존경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지금까지 몇 년의 세월을 봤는데 단 한 번도 단 한 순간도 형님한테 실망한 적이 없어요. 저는
0: 인정.
3: 예, 진짜로. 항상 제 시선에선 진짜 짜증나는 일, 뭐 화나는 일이 있어도 그럴 수 있지. 진짜 오히려 좋아. 이 노래 제목처럼 형님은 그냥 다 받아들이고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진짜 찐 어른이다.
0: 맞아.
1: 만에 하나 앞으로 실망을 살짝 안겨드리더라도 한 번쯤은 넘어가 주세요.
3: 마일리지 쿠폰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썼거든요.
0: 근데 진짜 뭔가 짜증내시거나 화내시거나 이 뭔가 이 부정적인 느낌을 풍기신 적을 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3: 단 한 번도 없어요.
1: 굉장히 스스로 노력 중에.
0: 아니 그래서 진짜 쉽지 않은데.
3: 그조차도 낭만인데 저희가 오프닝에서 낭만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봤거든요. 우리 김용필 씨가 생각하는 본인의 낭만 지수는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1: 저는...
3: 일단 먼저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가 평가를 해볼게요. 100점 만점에 몇 점?
0: 그건 100점이죠.
3: 저는
0: 낭만 그 자체라고 나 생각을 합니다.
3: 그러니까 낭만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이유가 김용필 씨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1: 근데 누구나 마음속에는 이 불씨가 있어요. 행복하게 살고 싶잖아요.
0: 그렇죠.
1: 즐겁고 싶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데 세상을 둘러보면 정말 낭만이 곳곳에 배 있는데 우리가 못 볼 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 관계도 그렇고 상도 씨 보면 저 미소도 봐도 그렇고 혁진 씨 정말 열심히 막 무대에서 하는 거 보면 그 자체가 그냥 낭만이 뿜뿜이잖아요. 다른 분들이 다 에너지 받고 계실걸요, 두 분 보면서도.
0: 아니 이게 남자가 봐도 이 저 눈빛과 이 언변과 이 목소리에 뭔가 이렇게 홀리는 느낌인데
3: 진짜 무거운 거 잘 파셨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영화 파셨으면 1등이야.
3: 대한민국 왕이지.
0: 진짜
3: 멋있어요, 형님. 이 멋있는 용필 형님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쾌남 초대석 1위 오느라 본격적으로 김용필 씨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김용필 씨와 첫 번째로 해볼 코너는 바로 이겁니다. 키워드 토크.
0: 너를 알려줘, 키워드 토크 너를 알려줘. 이 코너는요, 말 그대로 키워드를 통해 김용필 씨를 알아가 보는 시간인데요. 김용필 씨 인생을 어떤 키워드로 나타낼 수 있을지 궁금한 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 자, 바로 키워드 보여주세요. 뒤쪽으로 보시면
0: 나옵니다. 원숭이?

0: 어? 원숭이는 50년, 80년생이요?
1: 아니, 제가 원숭이 뛰어서 그런 게 아니고
0: 그
1: 유년 시절에 키워드라면서요.
0: 네네네. 네.
1: 그 어른들이 그때 혹시 그 난하다라는 표현 알아요?
2: 난하다?
1: 어.
0: 난해하다?
1: 유난이다? 어른들이 아이 키울 때 하, 저 아이 참 난해. 키우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0: 아, 육아 난이도가 높다.
1: 네, 개구쟁이에요. 그게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그 우리 옹벽 같은 거 많았잖아요, 상도씨.
0: 네네.
1: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기어 올라가요.
0: 네, 왜요?
1: 재밌으니까.
0: 올라가지 말라고 막아놓은 건데.
1: 기어 올라가.
0: 예.
1: 그리고 뭐 상하수도 배관 같은 거 한다고 그 파이프 같은 거 네. 거리에 있잖아요, 우리 그때는. 그럼 또 그 안에 들어가. 또 트럭 밑에 기어들어 술래잡기 할 때 그 안에 숨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트럭 밑에 들어갔다가 뭐 이게 머리 찧어가지고 피도 나고. 이게 굉장히 어렸을 적에는 지금 모습과 달리 개구쟁이였어요.
2: 이 사진들은 어떤 사진들이에요, 형님?
1: 좀 어머니하고 네. 여행 갔을 때, 저 당시에는 저 손에 든 카메라 있죠? 저게 네. 실제 카메라가 아니라, 눈에 대고 딸깍딸깍 누르면.
0: 아, 네. 배경 보이고.
1: 관광지에,
0: 맞아, 맞아, 맞아, 맞아.
1: 관광지에 사진들이 하나씩 지나가.
0: 저는 알죠.
1: 예. 네.
0: 팔았어요.
1: 그래서 유원지나 어디든 가면은, 저 이제 기념품으로 뭐 경주 불국사 가면은 그렇죠. 그 사진들 팔았고. 그러니까 그 보는 말하자면은 용도였고. 요게 오른쪽 사진은 초등학교 입학식 때. 그때는 이제, 왼쪽 가슴에 이렇게 김용필 이름표를 달고.
2: 저게 명찰?
1: 명찰이죠.
0: 근데 나 표정 자체가 불만이 있죠.
2: 네, 있는 표정. 일촉즉발의 상황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어떤 일이 일어날 직전 같거든요. 지금.
1: 그럼 왜 그러지? 저 오른쪽은 아마 어디 가서 뭐 사달라고 안 해서 그런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이렇게 뒷모습이요.
0: 네.
1: 저 단양 팔경에는 도담산봉 아닌가? 근데 지금
2: 그것까지 기억을 하세요?
1: 아니 지금 사진 보니까
0: 어떻게 기억해요?
1: 와. 단양에 뭐 고수동굴이나 이런 데 가서 찍었나 봐.
2: 네, 아니 형님이 네. 유년 시절 때 뭐 사고를 쳤거나
1: 자, 저 사고요. 저 보세요.
2: 네.
1: 지금 바지하고 한번 보세요. 막 네. 엄청 묻어 있죠.
0: 뭐 묻어 있네요. 왼발이.
1: 아, 저 가서 또 장난치다 혼났네 어머니한테.
0: 아.
1: 그래서 표정이 저런 것 같아요.
0: 울고 떼쓰다가 저 카메라를 사주셨구나.
1: 억지로 사진 찍은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은 저 근엄하게 찍어서 그런데 사실 웃고 하면 완전 개구쟁이. 그래서 원숭이라는 표현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0: 네.
1: 상상이 안 가실 거예요.
0: 올라가. 지금 모습으로 봤을 때 전혀 네. 상상이 안 가요.
1: 그래서 그 어머니가 어렸을 때 가장 많이 들으셨던 말씀이 동네 분들한테
0: 네.
1: 다른 집 10명 키우는 것과 비슷하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다고.
0: 와, 근데 네. 그런 형님을 키워내셨네요.
1: 예, 어렵게 키워내셨어요. 예.
2: 아니, 형, 지금 네. 형님 아들 그 윤혁인가요?
1: 네.
2: 윤혁이도 약간 개구쟁이 스타일이죠.
1: 그럼 뭐 어디 피가 가겠습니까?
2: 장난 아니야. 그러니까 장난기가 엄청 많아 보여.
0: 아, 지금 저희가 방송도 같이 했지 않습니까?
1: 예, 예,
0: 그때는
1: 맞아요.
0: 되게 네. 말수가 없고 이런 친구로 봤거든요.
1: 그때 우리 개구쟁이였고 지금은 이제 사춘기니까 아하. 굉장히 입이 무거워졌죠.
2: 네. 개구쟁이셨구나.
1: 네.
0: 자, 다음 키워드도 바로 네. 한번 볼까요?
2: 다음 키워드 보여주세요.
0: 민PD. 김PD?
1: 별명이었는데 네. 한참 그 방송할 때 제가 20년 넘게 이제 방송인 생활했잖아요.
0: 네네.
1: 그 아침에 이제 시사 리포터를 할 때 굉장히 예민한 내용들을 많이 다뤘어요. 뭐 살인 사건, 교통 사고,
0: 예.
1: 뭐 사기 사건, 다음에 뭐 숭례 화재 뭐 이런 걸 다룰 때 내용들이 예민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칫한 방송 사고나 현장에 이제 취재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네. 현장에서 가서 이렇게 뭐 하자라는 제안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네. 김 PD 또 하나가 작가님들 사이에서는 빨간펜 선생 이런 별명이 있었어요.
0: 오.
1: 원고를 제가 생방송이다 보니까 방송 직전에 나오거든요.
0: 예.
1: 그거 확 보고 팩트와 다른 게 있으면 얼른 순발력
2: 그
1: 있게
2: 순간.
1: 고쳐줘야 돼요.
0: 빨간펜으로 탁탁탁 예. 체크해가지고.
1: 왜냐하면 취재해온 것과 왜냐하면 착오가 있을 수는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빨리빨리 수정을 안 해주면 자칫하면 방송 나가고 나서
0: 그렇지.
1: 수습이 안 되죠. 방송 사고가 되죠. 그래서 저런 별명들이 있었어요.
0: 아, 근데 이런 평소에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1: 네.
0: 제가 뭐 어떠한 뭐 뭔가를 물어봤을 때도
1: 네.
0: 탁탁 맥을 짚어서 잘 말씀해 주시고
2: 맞아, 예. 맞아.
0: 그리고 평소에 좀 어긋난 행동을 한다면 딱 보고 있다가 나중에라도 되게 좋게 말씀을 해 주시거든요.
1: 예. 사랑하니까요.
0: 예.
2: 나는 형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네. 나 메모장에 좋은 음이 있어요.
0: 저도 있어요.
2: 김 PD라는 그 명칭이 딱 맞는 게
1: 예.
2: 가수는 그러니까 노래 시작부터 가수가 아니다. 무대에 올라가는 그 계단에서부터가 가수의 모습이다라고 형이 말씀해 주신 그 어느 그 식사 자리에서 형이 얘기를 해 주셨는데 내가 그 메모장 적어놨어.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네. 노래를 해본 적이 없는 거야.
1: 우리가 무대에 이제 올라올 때 처음에 그냥 막 이렇게 터들터 올라가잖아.
0: 네.
1: 그럼 이제 조명 딱 들어왔을 때 그때서

0: 자세를 잡는데 사실은 올라올 때부터 사람들이 다 보고 있거든요. 예. 아, 올라오면서부터 다 보고 있다. 거기서부터 노래는 시작이다라는 맞아, 얘기를 맞아. 한 적이 있는데.
1: 아, 그때부터 와, 나의 이미지가 이제 구축이 되는 거지.
2: 와. 어쩐지 혁진 씨가 예. 요새 첫 계단 밟기 전까지는 굉장히 까불거든요.

0: 형님 리포터 시절에 함께 방송을 했었대요.
1: 근데 깜짝 놀랐어요.
2: 진짜요?
1: 몰랐어요.
0: 그 방금 화면에 나왔던 그 M본부 생방송 오늘 아침 그 네. 거기에서 같이 방송을 하셨던
1: 그러니까요. 와서 이제 인사하고 그랬는데 네, 그때 제작사도 기억이 나고요. 네. 그래서 희한한 것이 그때 15년, 20년 전에 같이 손발을 맞췄던 네네. 작가님, 피디님들요. 가수 되고 나서 방송 어디 가잖아요? 네. 어디 있어 다. 너무 반가운 거예요.
0: 그렇게 뵈면 어때? 기분이 어때요?
1: 기분이요? 와, 내가 그때 잘못했으면 뭐라도 실수해요.
0: 그치.
1: 야, 이거 얼마나 난처했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절대 죄짓고 살지 말라는 이유가요.
0: 맞습니다.
1: 어디서든 만납니다. 어디서든.
2: 일단 다행이에요. 방송 그 생활을 길게 하셨으니까 예, 예. 진짜 제가 알기로도 그 방송 쪽에 인맥이 어마어마하시거든요.
0: 아, 그럼요.
2: 네. 웬만한 PD님들, 뭐 국장님들 네. 다 아는
0: 그 정도 급이에요, 사실은.
2: 네, 진짜. 형님, 저 가요계에서는 그 국장급이에요, 형님.
1: 아, 그래요? 예, 왜요? 제가 왜요?
2: 그 정도 인맥과 그 정도의 실력과 그 정도의 능력을 갖추고 계세요.
0: 그 아우라가
2: 그 정도의 난이도 갖추고 있고.
1: 근데 저는 굉장히 어색한 것이 두 분 왜 이러세요?
0: 왜요? 왜요?
1: 방송이라고 평상시에는 나한테 이렇게 안 돼.
0: 아, 카메라가 많잖아요.
2: 네, 카메라가 많아서. 평소처럼 하면 네. 욕먹어요. 네. 저희가
0: 어디 못 내보내니까.
1: 어, 예. 나는 엄청 놀려먹는 그 동생들인데.
0: 지금 입이 근질근질.
1: 굉장히 어색한데, 제가.
2: 입이 계속 움직이잖아요.
0: 아,
2: 네. 오,
0: 네. 아 그리고 지금 네. 프롬에 급하게 쏟으셨는데, 네, 네. 그 작가님께서 네. 굉장히 젠틀하고 성실하셨던 걸로 기억을 한다고 직접 증언을 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1: 고맙습니다. 아, 그때는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말 한마디 잘못하는 순간, 자칫 소송에 걸릴 수도 있고.
0: 아,
1: 굉장히 긴장 속에 살았던 것 같아요.
2: 굉장히 무거운 내용을 다루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1: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게 직업병이 된 것이 상도 씨하고 혁재 씨 보면 제가 좀 재미가 없지 않아요? 평상시에?
0: 그렇죠. 네.
1: 재미없잖아요. 네. 왜?
0: 아, 솔직하게 그냥. 왜? 아, 솔직하게 하세요. 형님.
2: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전 세상에서요. 네. 김용필이라는 사람을 놀리는 게 제일 재밌어요. 진짜.
1: 왜 그래요?
0: 형의 타격감이 좋아요.
2: 타격감이 너무 좋아요. 네.
0: 잘 받아주셔.
1: 그래서 제가 이걸 또 받아쳐야 되는데 네. 당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팩트 위주로 전달하는 게 이게 몸에 배 있는
0: 맞아,
1: 거예요.
0: 맞아,
1: 맞아. 농담을 해도 실없는 농담이 잘 안 나와.
0: 맞아, 맞아. 네,
1: 그게 직업병.
2: 저희가 실없는 사람이라.
1: 아. 두 분 만나면서 좀 바꿔가고 있어요.
2: 아유, 아니요. 아이고. 저희가 닮아가야 돼요.
0: 우리가 이쪽으로, 형이 이쪽으로 오시면 안 돼요. 아,
1: 저를 닮아가면 예능을 출연을 못 해요. 아,
2: 형님이 아, 보통의 인간이라면 네. 저희는 망나니입니다. 그 정도 급 차이예요. 사람을 봤을 때.
1: 여기까지.
2: 좋습니다.
0: 다음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1: 네.
0: 전화위복. 네.
2: 그냥 전화위복. 그 인생이 되게 평탄하셨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0: 그러니까 뭔가 이 큰 우여곡절이나 큰 파도가
2: 그냥 아스팔로
0: 보이긴 해요.
2: 갔을 것 같은데.
1: 제가 이제 방송을 해서 그런가, 뭐 아나운서 이런 또 타이틀도 있어서 그런지 다 유년 시절부터 그렇게. 네. 그냥 어찌 보면 무난하게 네네. 크게 부족함 없이 잘 자라온 걸로 아시는데 네. 어렸을 때부터 4남매가 자라면서 정말 먼저 먹지 않으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빨리 먹지 않으면 없어지는 네, 그런 환경도 있었고 근데 이 전화위복이라는 말은 코로나 때 무척 힘들었어요.
0: 아, 그렇죠.
1: 두 분도 힘들었죠.
2: 여기 많은 분들께서 많은 국민
0: 안 힘든 분들이 없었죠, 예. 사실.
1: 상대적으로 그런 혜택을 본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엄청 힘들었어요.
0: 그렇죠.
1: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네. 그래서 앞으로 이 중년의 나이를 내가 무기를 어떻게 버텨가야 되나 하는 굉장히 인생이 심각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러다가 내가 용기가 없어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용기를 놔버리면 다음이 없잖아요.
0: 네.
1: 그래서 결정한 게 그 미스터 트롯을 나가보자는 거였어요. 왜 남들 앞에 서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나를 내 없던 힘을 끌어내게 하잖아요. 근데 그 나가게 된 것이 제 인생의 대반전을 이뤘잖아요. 직업을 바꾸게 했고.
2: 저는 개인적으로 예. 저라면 그런 선택을 못했을 것 같아.
0: 아 힘들지.
2: 지금 내가 네. 이뤄놓은 것들, 네.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새롭게 도전하는 거잖아요.
1: 아 근데 일을 그만둘 생각이 없었다니까요. 그냥 제 용기를 시험해보고 싶었는데
0: 도전.
1: 나중에 우리 연습할 때 아침부터 밤까지 연습하잖아요.
0: 네네.
1: 중간에 혼자 방송을 하고 오기가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동료들한테. 그만둘 수밥에 없었어요. 그때 굉장히 사실은 힘들었죠.
2: 아니 근데 대충 네. 좀 그 용기만 테스트 해볼 거면 네. 적당히 하고 떨어지시면 되는데
1: 그러니까 말이에요.
2: 네. 초반부터 너무 화제가 되셔가지고
0: 맞아 맞아.
1: 그 제가 그래서 아 인생은 잘 모른다. 네. 그래서 이게 그냥 가수가 내 인생에 들어있는 운명이고 팔자련이 생각하고 하는데 사실은요 지금 돌이켜 보면 지나간 일이잖아요.
0: 네.
1: 안 힘들어요. 그죠?
0: 맞아.
1: 사실 저는 지금이 제일 힘들어요.

0: 요새가. 무대에 대한 고민, 연습하고 힘들지 않아요? 근데 이 또한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네. 행복하면서도 지금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이.
1: 저도 항상 그러잖아요. 이, 그 오디션 할 때는 예. 오디션만 뭐 잘 해내면
0: 그렇지.
1: 행복하겠지.
0: 네.
1: 또 스피로프 할 때는 또 이거 끝나면 행복하겠지. 근데 항상 전 지금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저도.
0: 맞아요. 잘 되고 나니까 예. 지금 잠을 못 잘 정도잖아.
1: 네.
0: 뭐 2시간 자고 나왔다 그랬고 내가 어제 분 들어보니까요. 네. 지금 길 아침에 갔다가 밤늦게 끝나고 하루 스케줄 2시간
1: 예, 뭐 그렇게
0: 하고.
1: 열심히 다니고 그래서 있죠.
0: 행복하면서도 힘든 게 같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1: 예. 예.
2: 이게 사실 힘든 얘기 하는 거면은 예. 일단 술자리 가서 네,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를 네. 한번 이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여주세요. 아. 터닝포인트. 아, 요거는 알 것 같다.
1: 네.
2: 어,
1: 네.
2: 약간 직업을 바꿀 정도의 네. 어떠한 터닝포인트.
0: 맞아요. 네. 네. 어, 근데 터닝포인트가 절대 예상한 시점에서 안 오거든요.
2: 아.
0: 갑자기 찾아와요.
2: 아.
0: 네. 내가 이쯤에서 터닝포인트를 만들어야지. 그거는 거의 없는 거 같아요.
1: 늘 계획대로 되진 않죠.
0: 그죠? 왜냐면은 세상은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없어요. 왜냐면 주변에서 내 주변의 사람들, 내 환경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최적의 선택을 해서 가는 거니까 사실은 제가 그 방송인에서 가수로 전향하게 된 것도 의도치 않는 환경 속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 지금은 굉장히 제 인생의 스펙트럼이 넓어진 듯한
1: 네.
0: 그리고 또 도전해 볼 거리가 많아졌고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아졌고 엄청난 터닝포인트가 됐죠. 그 코로나라는 시국에 전화위복을 통해서 터닝포인트가 만들어졌어요.
1: 그때도 제 기억에는 그랬었던 것 같아요. 초반에 그 전체 인기 투표가 있잖아요.
0: 네.
1: 1등이셨어요.
2: 맞아. 와,
1: 맞아. 네. 전체 1등이셨는데 그때 여론을 조금 떠올려 보면
0: 네.
1: 뭔가 중년이시잖아요.
0: 네네네.
1: 중년의 나이에 저렇게 도전하는 자체가 너무 멋있고 아름답다.
0: 아,
1: 이렇게 맞아요. 해서 투표를 해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0: 저는 그 담당 PD한테 물었어요. 이 통계 잘못 낸 거 아니냐고. 어, 왜냐하면 이상한 일이잖아요. 제가 뭘 했다고 갑자기 1위가 나와요.
2: 아 근데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1: 저는 근데 인정.
2: 네. 아, 인정. 아,
1: 진짜
2: 아,
1: 인정.
2: 무대, 뭐 형의 그 애티튜드, 그 도전하는 그 열정,
0: 아.
2: 형의 그 뭔가 그 외형적인 거, 뭐 톤, 말솜씨 모든 게 사실 참가자들한테는
1: 그렇죠.
2: 공복이가 됐던 것 같아요.
1: 그리고 저는 그 친하지 않을 때,
0: 네.
1: 이제 안면
0: 잘 모를 때도 네.
1: 그때도. 우리 용필 형님한테 가서 막 질문하고 그랬어요.
2: 맞아.
1: 뭐 물어보고 이건 어떠냐. 예, 네, 기억나시죠?
0: 정말 고마웠어요.
1: 많이 배웠습니다.
0: 아니 저를 배척하지 않고 참 잘 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때.
1: 아...
0: 네, 네.
1: 형님 안 계셨으면 저도 그 입장이에요.
2: 진짜 저는 진짜 참된 어른이라고
0: 통병상련
2: 생각합니다.
1: 네, 저는 와...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어봤거든요. 날씨가 나지만.
2: 아 제가 형한테요?
1: 예.
2: 예, 거의 될 것 같은데요.
1: 거기까지 네. 하시고 와, 또. 깊잖아요 두 분은 예. 사이가
2: 아 네. 관계가
1: 예.
2: 그쵸 예. 네. 깊죠 예.
0: 네.
1: 굉장히 깊죠
0: 이 역시도 의도치 않았던 터닝포인트
1: 그렇죠.
0: 저한테 중대한 터닝포인트가 됐어요
1: 어마어마하죠
0: 아 참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
2: 그때 당시에 이제 형님이랑 이제 네. 1대1 대결을 했을 때
0: 네.
2: 모두가 형님이 네.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심지어 나조차도 아 내가 불리한 싸움이겠거니 하고 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후회 없이 하고 내려오자 네. 였어요
0: 네. 근데 저는 또 정반대로 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2: 뭐가요?
0: 왜 혁신 씨하고 붙었냐 이런
2: 아니,
0: 얘기를 들었다
2: 아니에요 여러분은
0: 네.
2: 사실
0: 네. 네.
2: 모두가 그러니까 대부분이 형의 승리를 예측을 하셨던
0: 네.
2: 분이 이라고 저는
0: 그러니까 네, 그 세상은 뜻대로 안 된다니까.
2: 아, 그렇죠. 사람이 모르는 거 그쵸,
0: 그쵸. 의외의 네. 어떤 그런 결과가 사람을 한번 흥분하게 만들고 또 재밌게 만들고 하잖아요. 사람을
1: 저는 그때
0: 만들고.
1: 사실 제사끼리 바빠가지고 무관관 이런 건 신경 안 썼는데
0: 아, 그때 절박했죠.
1: 희한하게 네. 그때 이제 제가 1등을 하고 혁진 씨가 2등을 해가지고
2: 맞아,
1: 저희가
2: 맞아.
1: 처음으로 스위트룸을 써봤는데 들어가면서 이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2: 맞아, 이거 방송 망하는 거 아니냐?
1: 망하는 거
2: 맞아, 형 1등이고 내가 2등이었어.
1: 어.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0: 네.
1: 아.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2: 이 얘기는 사실 이걸 막 10년 지나도 할 것 같아.
1: 어, 진짜.
0: 아, 진짜. 그래요. 그 재밌는
2: 아, 재밌었죠, 진짜.
1: 네.
2: 첫 번째 코너에서 키워드로 김용필 씨에 대해 알아봤다면 두 번째 코너에서는 김용필 씨에게 궁금한 점을 직접 물어보는 오.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1: 저 우리 김용필 씨 팬분들이 직접 영상을 어? 보내주셨다고
2: 나 이거 너무 재밌어.
1: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2: 네.
3: 안녕하세요. 누나예요. 가수님 저 보고 싶으셨죠? 저는 요즘 갱년기 와서 내일 힘든

0: 매일매일 해피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수님의 보물 1호는 누구예요?
1: 우와.
0: 가수분 빼고. 가수님, 부산 콘서트에서 만나요.
2: 저요.
3: 가족 빼고.
1: 야. 아, 저는 보물 1호라고 하길래 대번에 떠오른 딱 물건이 하나 있었어요. 대번에 떠오른.
3: 어떤 거예요?
1: 그런데 누구예요? 그러시길래 아 사람을.
3: 사람이죠.
1: 이렇게 된 거예요. 보물 1호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은 가수로서 소중한 것은 사실 마이크.
3: 마이크.
1: 인이어.
3: 네. 당연히 엄청
1: 소중하죠. 누구예요? 했을 때는 저는 용필하모니죠.
3: 아,
1: 왜냐하면 제 보물 1호 마이크를 준비해 주신 분들이 또 용필하모니시고 그분들이 사실 없었으면 저는 왜냐면 우리 경연 끝나고 나서 내가 가수를 해야 되는가라는 물음표를 달았어요. 제 스스로.
3: 네.
1: 내가 가수 되려고 사실 나온 게 아니었는데 덜컥 가수로 가는 게 맞나라는 굉장히 깊은 고민을 했는데 그때 팬분들이 생기시면서 노래 계속 해달라는 요청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가수 선배님들 우리 뭐 최백호 선배님 또 뭐 박선주 선배님 하면서 곡을 이렇게 같이 무대에도 오르고 하면서 아마 이분들 없었으면 제가 아마 가수가 되겠다는 마음을 쉽게 못 먹었을 것 같아요.
3: 아...
1: 보물 1호가 될 수밖에 없는 분들이에요.
4: 아니 방금 재밌는 댓글이 하나 올라왔다고 하는데
1: 뭐예요?
4: 네. 아까 형님 그 팬분들 이제 말씀하실 때
1: 뭐라고 올라왔어요?
4: 그러니까 용필 어머니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었대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3: 발음이 많이 안 좋으셨네.
4: 그렇게 잘못 들으실 수도 있어.
1: 그렇네. 용필 어머니, 용필 그럴 수 있겠네.
4: 용필 하모니.
1: 하모니잖아요. 필 하모니. 필 하모니라고 하잖아요.
3: 아, 우리가 오케스트라.
1: 오케스트라도 조화가 중요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계신 만큼 조화롭게, 낭만적으로, 행복하게 우리 같이 가자는 의미에서 용필을 feel 있잖아요. 영어. 예. feel. F-E-L.
4: F-E-L.
1: 그렇지. 아. feel 하모니. 용필 하모니로 제가 불러주셨죠.
4: 아무튼 용필 어머니 아니고 용필 하모니예요.
3: 하모니, 네. 하모니.
4: 네,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3: 자, 또 야. 넘어가 보겠습니다.
4: 방금은 이제 닉네임 이제 누나님의 질문이었고요. 다음 예. 질문 한번 만나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1: 와, 누구실까요?
5: 고생태입니다. 하고 싶은 말은 가수님 사랑해요. 가수님한테 궁금한 첫 번째 질문은 가수님 어릴 때부터 노래를 잘했나요? 두 번째 질문은 노래하는 꿈을 꾸나요?
3: 야, 팬물인데 45살 차이 나는 팬물입니다. 예.
1: 누군지 압니다.
4: 아, 진짜요?
3: 오, 진짜.
1: 저를 열렬히 응원해주시는 또 용필 하모니의 한 일원. 제가 닉네임까지 알고 있어요.
4: 네네네.
1: 이, 우리 최희양의 어머니.
3: 네.
1: 그래서 현장에 같이 앉고 아기 때부터.
4: 어이고.
1: 그래서 저를 보면서 제 사진을 보면서 크고 있어요.
3: 와.
1: 그래서 저렇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저는 너무,
4: 아이고, 너무 예쁘다.
1: 행복한데요. 네. 근데 질문이 아...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잘했냐는 예, 거예요. 예.
3: 아, 잘하셨겠죠.
4: 이게 또 7살 김채희 양이 이렇게 질문을 예. 해주셨는데
1: 예. 예.
4: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잘하셨습니까?
1: 아니라고 말씀해. 저는 말씀드립니다. 아까 처음에 유년 시절 말씀드렸듯이 저는 노래를 하기보다는 어디 기어오르고 들어가고 몸을 하는 놀이를 좋아했어요.
3: 근데 그것도 이제 어디 올라가서 그게 무대라고 생각하고 올라가서 부르려고 올라간 거고 그리고 어디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리버브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울리면 노래가 잘해 보이니까.
1: 아, 그렇구나.
3: 예.
1: 어떻게 순발력이 좋으세요?
3: 은연중에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1: 그런데요. 예. 그러니까 아마 채희 양도 노래를 잘하고 싶어서 저 질문을 한 걸까요?
4: 아니면... 근데 내가 봤을 때 어머니가 시킨 거 아닐까요?
1: 아, 그래요?
3: 아니, 그럴 수도 있는데 꿈을 가질 수 있죠.
1: 예. 그런데 그 저는 타고난 재능, 천재성은 이기기가 참 어렵잖아요.
3: 그렇죠.
1: 그런데 노력을 하면은 그래도 그 정도만큼 갈 수 있다고 봐요. 연습 많이 하잖아요, 우리.
3: 연습을 많이, 하죠. 많이 하고 네. 많이 했었죠.
1: 우리는 쉴 데가 없잖아요. 쉴 때 연습해야 되니까.
3: 네,
4: 맞아.
1: 연습하면 됩니다.
3: 아, 그리고 두 번째 네. 질문도 두 번째. 있었습니다.
1: 무슨 질문이었어요?
3: 자면서 노래하는
6: 꿈을 꾸기도 하나요? 물어봐서요.
1: 아, 그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그랬어요. 제가 처음에 프로그램 이름 얘기해도 돼요? TV 프로그램?
3: 네, 말씀하셔도 돼요.
1: 그 불후의 명곡이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3: 네.
1: 그 첫 출연 때. 너무 긴장이 되는 거야. 그리고 거긴 편곡을 많이 하잖아요.
3: 아, 네, 맞죠.
1: 근데 원곡하고 다르니까
3: 맞아요.
1: 이걸 외우고 처음에 숙지를 해야 되잖아요.
3: 맞습니다.
1: 그리고 가사도 변형을 주고.
3: 그렇죠.
1: 이게 그 두려움이 너무 큰 거예요.
3: 그래요?
4: 너무 큰 무대고.
1: 그래서 누워서요. 이걸 틀어놓고 잠결에 일주일 앞두고 그걸 휴대전화로 틀어놓고 계속 밤새 그걸 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자면서도 부르더라고요, 이거를.

0: 왜냐면 익혀야 되니까. 야, 이게 정말 자면서도 노래 연습을 한다는 게 이런 느낌인가 싶었는데 저만 그래요?
1: 저는 사실 네. 꿈 자체를 잘 안 꾸는 편이어서 네. 뭐 노래하는 꿈을 꾸거나 그런 꿈을
0: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가 그냥 잠결에 누워서도 노래를 막 흥얼거리는 와. 그런 모습이죠. 꿈보다는.
2: 저는 개인적으로 예. 예전에는 많이 꿨습니다. 예. 그런 꿈을 많이 꿨는데 지금도 분명히 부담스러운 무대가 있죠. 그리고 불안한 무대가 있죠.
0: 맞아요, 맞아요.
2: 근데 예전이랑 제가 달라진 건 그냥 하면 되지.
0: 아, 그래요?
2: 막 걱정하면 걱정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0: 그럼 노하우가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근데 나중에 끝나고 오늘 좀 면담을 할게요.
2: 자신감입니다. 아, 자신감. 무조건 자신감이에요.
0: 근데 그 자신감은 사실 연습, 충분한 연습 위에 나오는 게 자신감이잖아요.
2: 그렇죠. 그리고 그쵸? 더 제가 무대를 더 많이 서봤으니까 그럼요. 오히려 그런 편안함이 노하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0: 그래요. 예. 일단은 심리적으로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많이 심어란 그렇죠. 말씀이에요.
2: 예,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따뜻한 차 한 잔 드시고 주무시면
0: 그럼
2: 예.
0: 숙면할 수 있겠군요.
2: 꿈을 꾼다는 건 숙면을 벌치한다는 거기 때문에 예. 예, 푹 주무시길 바랍니다.
0: 명심하겠습니다. 예.
2: 다음 질문도 네.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3: 김은필 가수님 안녕하세요.
2: 아, 반갑습니다. 시원하다.
0: 부산에 계신 분이에요.
3: 김지혜입니다. 오토바이쇼 305입니다. 나간다, 안 나간다, 못 나간다. 만약에 나간다시면 끝까지 벌써 기대에 부응하는 답 기다리겠습니다.
1: 재밌다, 재밌다.
2: 기대에 부응하는 답.
1: 와, 팬 공주야님의 질문이었고요. 야, 재밌는데 이거. 아. 워터밤 섭외가 온다면 나간다, 안 나간다, 못 나간다.
2: 아. 또한 도전하실 것 같은데.
0: 이분이 평상시에도 성향이 예. 저돌적이세요. 아.
1: 확실하시구나.
0: 직설적이시고. 오, 그래서. 근데 워터밤은요 섭외를 받는 것도 가수들한테는 엄청난
1: 영광이죠. 많이 온다면.
0: 나가야죠. 오! 다만 뭔가 확실한 무기를 들고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 그 박진영 씨가 네. 그 대표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 핑크색 비닐의 의상을 입고 과감하게 보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어디까지 지금 노출할 수 있느냐에 벗을 수 있느냐에 어떻게 질문이 들어왔죠?
1: 그러니까 뭐 어디까지 노출이 가능한지도 궁금하고
0: 노출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2: 망사 가능합니까?
0: 지금 제 몸을 좀 만들었기 때문에 네. 지금 옆구리 살을 계속 깎아내고 있거든요. 해야죠, 그러면. 그런 목표가 생겼다면 과감히 깎아내고 위에 뭐 시스루 정도는 입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1: 그러니까 형이 피부가 또 수트잖아요.
0: 네, 예.
2: 그렇죠.
1: 약간 망사 느낌으로 수트를 하나 제작을 해가지고.
0: 아이디어 괜찮은데요?
1: 네. 약간 네. 안에 팬티를 입으시고 나머지 망사 수트로 약간 쭉
0: 그 가는. 속옷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 아, 그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약간 아니, 패션으로.
0: 위에만 망사로
2: 하면 돼요.
1: 위에만.
2: 예, 세요.
0: 세요? 아. 예. 그 화제는 되겠다, 그죠?
1: 그렇죠. 형님 안에... 그렇게 가시면 저희 둘 다 그렇게 수트 맞춰갖고 뒤에 백댄서 하겠습니다.
0: 그러면 저기 삼각 수영복을 입고
1: 아 좋다. 네.
0: 위아래 시스루 수트를 맞춰 입어라.
1: 좌혁진 우상도 해가지고 저희가 형님 아무것도 따가지고 가겠습니다.
2: 아니요 저는 밑에서 물청소 올게요. 아 근데 오히려 좋아 그러면 좋잖아요. 물 딱 쏘면 와. 오히려 좋아.
1: 아 너무 재밌었다.
0: 상상이 가네요.
2: 아유 감사합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1: 애정 듬뿍 담긴 영상 보내주신 김용필 씨 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육회 상쾌 통쾌했던 영상 질문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야 나상도
1: 쥐어튼의
2: 크랍 일정 일부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1: 짧아.
2: 예, 너무 짧아요. 김용필 씨에게 요즘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 김용필 씨의 인생을 바꾼 노래. 어떤 곡입니까?
1: 아, 이거는 뭐 대표곡.
2: 이거 그렇죠. 답정너죠, 이거. 네. 예.
0: 제가 가수로서 데뷔하자마자 수식어를 붙여준. 네. 뭐 위스키 보이스, 그다음에 낭만 가게. 낭만에 대하여라는.
1: 이야, 예. 이건 들을수록 좋아. 네.
2: 진짜. 야, 정말 더 좋아.
0: 그래서 이 노래가 좋아지기 시작하면 그때 비로소 내가 중년으로 접어들고 있구나.
1: 아, 좋아요. 그런가?
0: 네, 맞아요.
2: 진짜 말 그대로 위스키 한잔 하면서.
0: 그러니까 20대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노래예요. 네.
2: 안주 필요 없어. 고독이 안주야. 아,
1: 네. 네. 근데 이 곡이 인생곡인 이유가 뭐예요?
0: 제가 대중들에게 어찌 보면은 그 노래하는 사람으로서 처음 각인을 시킨 노래이기도 하고 이 노래로 인해서 팬들이 만들어줬고 많은 분들이 저를 응원하기 시작하셨고 그러셨죠.
2: 사실 굉장히 부르기 어려운 노래입니다. 이게
1: 그럼요.
2: 절제를 한다는 게 네. 노래 부르는 사람으로서 진짜 네. 힘들거든요. 네. 근데 완벽하게 절제, 통제를 네. 하세요, 이 노래를.
0: 너무 영광스럽게도 또 이 노래.

0: 어 맞아.
1: 최백호 선생님. 네. 선배가 무대 섰다는 것은 지금 평생 큰 선물.
0: 이거 큰 안주 걸다. 예. 아 이게 뭔가 예. 오랜만에 이 노래 한번 듣고 싶은 거 한번 들어주시면
2: 직접 한번 예. 라이브로.
1: 야 제가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이 노래 불러드립니다.
2: 자 그럼 언제 김용피 씨의 인생을 바꾼 노래 낭만에 대하여 박수로 청해드리면서 우리 용피 씨와 함께하는 첫 번째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0: 잠시 후 김용필 씨와의 두 번째 시간도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필을 응원한다면 060-8700번으로 전화주세요. 그럼 저희는 2부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담 사이로 짙은 색폰 소리를 들어보렴. 이제와 새삼인 나이에 시련의 달콤함이 있겠냐만 왠지 한 곳이

0: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너무 멋있어요. 그 슈트핏에 반했어요.
3: 그 반듯한데 언제부터 그렇게 반듯하셨는지 궁금해요.
4: 이 방송 일을 한 20여 년 하면서 지금 이런 지금의 제 모습이 더 굳어지게 된 거예요.
0: 아, 완성이 되신 거예요.
5: 안녕하세요. 저는 쾌둥이라고 해요.
6: 진짜 비결은 반전의 완벽함에 있어요. 아나운서 출신의 신뢰감 넘치는 눈빛에 마이크만 잡으면 사람 마음을 들었다 놓았다 하는 치명적인 트롯 감성까지 더해지거든요.
0: 이미지와 어울리는 예명 하나 추천해줘.
4: 예명이 나온다.

0: 안녕하세요. 쾌남 열정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해피 바이러스 탕디 나상도.
1: 여러분의 열정 부스터 추디 취혁진입니다.
0: BTN 불교 TV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과 정성으로 매주 수준 높고 알찬 방송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1: TV, 모바일, 인터넷 등 다양한 미디어 분야의 트렌드에 발맞춰 나아가기 위해 더욱 정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0: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은요 060-800-7000번 후원을 통해 전할 수 있습니다.
1: 쾌청이 여러분, BTN 불교 TV 후원에 많은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온갖 존재는 허망하고 진실하지 못하며 잠시도 머물러 있지 않고 견고하지도 못하다. 그것은 마치 환상처럼 중생을 현혹한다.

아무리 경전을 많이 외울지라도 이를 실천하지 않는 방탕한 사람은 남의 소만 세고 있는 소몰이꾼일 뿐 참된 수행자의 대열에 들 수 없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충청남도 서산, 천수만에 위치한 서해의 작은 섬 간월도. 그곳은 이제 묻지된 지 오래지만 간월함은 지금도 하루 두 번, 만조 때면 섬이 된다. 바다에 떠 있는 모습이 연꽃 또는 배와 닮아 연화대 낙가산 원통대라 불렸던 간월함. 바닷물이 서서히 빠져나가면 비로소 간월함으로 향하는 길이 열린다. 마당의 사철나무는 간월함을 창건한 무학대사가 지팡이를 꽂아놓은 것이 자라 나무가 됐다고 한다. 당시 무학대사는 잎이 피어나 나무가 되면 구군이 돌아올 것이라 예언했는데, 오랜 세월이 흘러 망공 스님이 새파란 잎이 돋아있는 것을 보고 중창 기도를 시작해 1941년 간월함이 세상에 드러나게 됐다. 망공 스님은 일제강점기 척박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관음 성지의 불씨를 지켜냈다. 간월함에는 대웅전 대신 관음보살을 모시는 원통전이 있다. 수많은 이들의 간절한 기도가 모이는 그 중심에 목조 보살 좌상이 모셔져 있다. 바다를 마주보고 있는 작은 법당 하나, 용왕각. 바다를 가르며 일하는 어부의 안녕을 비는 관세음 보살의 마음이 담겨 있다. 수많은 비바람에 흔들리는

그리고 바닷길이 끊어져도 건맥을 이어온 간호람. 깨달음은 멀지 않은 곳에 있다. 피안에서 간호람은 수없이 길을 열고 닫으며 우리에게 깨달음에 대해 설법하는 듯하다.

0: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3: 그렇다니까.
1: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0: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4: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합정하고 살지인 자평행 세번 하겠습니다. 살지인 자평행, 살지인 자평행, 살지인 자평행. 오늘은 무량의경 11번째에 해당합니다. 페이지수는 17페이지, 개송 부분 두째 단락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사찰에서 진리의 상징인 다보부처님과 또 진리를 전하는 응신이라 하기도 하고 화신이라고 그러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을 같이 탑에 모셔진 그러한 경전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다보탑과 석가탑을 동시에 만들어가지고 모시는, 그게 이제 법화 칠보탑이라고 그럽니다. 이 탑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지혜와 복덕을 형상화하고 상징화하는 것인데, 또 그와 같이 우리가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또 공덕이 되는 것입니다. 17페이지 둘째 개송, 이 부처님을 찬탄하는 그러한 개송입니다.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가장 부처님을 찬탄한 내용 중에서 웅대하고 또 부처님의 덕을 온갖 방면에서 자세히 설하고 있는 그런 찬양의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 단락 보겠습니다. 지혜는 밝고 정은 맑고 생각은 고요하여 뜻도 멸하고 분별도 없고 마음 또한 정멸하니 영원히 꿈같은 망상의 생각을 끊어 다시는 사대, 오음, 십이입, 18개가 없으시네. 부처님의 그 덕성이나 덕행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왼쪽을 보시면 이제 지엄이란 말이 나오죠. 지엄. 지혜지자의 고요할 염자입니다. 염이란 말은 이제 고요하다 그런 뜻이고, 남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었으면 한다는 그러한 바라는 마음이 없는 것을 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염. 결국은 부처님의 마음은 항상 조용하고 고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동요됨이 없는 그런 마음이 고요함이죠. 그래서 지혜는 항상 고요하다. 또 이 대자비의 마음이 어떤 이득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마음이 아닌 것을 염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그러한 마음을 갖고 계신다. 또 우리가 이제 그러한 마음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은 우리도 부처님 같이 될 수가 있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본적인 그 우리가 말하는 법신에서 보면 똑같고 또 어떤 공덕을 쌓으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달라진다. 똑같이 출발을 했는데 나중에 보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그러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덕을 쌓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면은 우리가 자유롭고 정말로 평온하고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고 육체가 없더라도 그 식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를 버리고 이 사바세계에서 떠나더라도 그러한 공덕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박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 뜻정자입니다. 이것도 역시 박이란 말도 이 조용하다 그런 뜻이 있는데 결국 염이나 박이나 이 자기 중심적이지가 않다. 남을 좋게 해주는 그러한 마음, 그게 부처님의 마음이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마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보살이다. 그렇다면 집안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봐야 될까 이런 마음을 자꾸 먹고 실천을 하는 것이 보살도를 실천하는 것이고 우리 행복한 길로 가는 방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이 박 뜻은 이 박하고 조용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 중심적이지가 않다. 또 여음정 생각이죠. 생각이라는 것이 음정이란 말은 이 정이란 말도 고요하다 그런 얘기고 응이란 말 이 응이란 말은 한 곳에 응집돼 있다. 생각이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 또 내가 남을 어떻게 도와봐야 될까 이런 마음에 응집되어 있는 그런 마음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이다. 결국은 마음이 동요되지가 않고 고요한 마음 이게 바로 지엄, 정박, 여응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의 마음씀은 결국은 자기 중심적이지가 않다. 남을 위하는 마음. 그게 부처님의 마음이고 이 보살의 마음이다. 근데 개인적으로 본인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잘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물을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수행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이 굳건하게 믿는 그런 신앙심을 돈독히 하는 것이 수행이지 뭐 특별히 앉아서

누워서 걸어가며 사는 것이 꼭 그것만 수행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신심을 돈독히 하는 것이 수행이 때문에 이런 말씀을 마음속에다 깊이 간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음멸, 식망, 심, 역, 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의식이란 말이죠. 의식. 의식은 멸망했다. 의식이 멸망했다. 그 말은 이 의식이라는 것은 결국은 의라는 것은 오간으로 느낀 감각, 마음의 작용입니다. 마음의 작용. 의보다도 그 식이 사물을 분별하는 데가 깊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맥락인데 심의식이라고 그러는데 의식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분별하는 정신작용을 의식이라고 그래요. 의식. 근데 분별작용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거다 저거다 분별하기 때문에 번뇌망상을 일으키고 또 크다 적다 또 유무에 대한 또 아름답다 추하다는 미추에 대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고요하지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마음 이 덕성이라는 것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 이 적이란 말도 고요하다 그 말이죠. 이 결국 고요하다 그 말은 그 생각이 조화롭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쪽이 치우치지 않다. 우리의 이제 몸이라는 것도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제 질병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약물에서도 탕약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의복도 필요하고 와구도 필요하고 음식도 필요하는데 탕약이라는 것도 누구든지 이 병노사에 대해서는 노병사에 대해서는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도 몸이 아플 때는 탕약 공약을 받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조화롭지가 못하면은 깨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화경의 사우계를 보면은 상자 정멸상 불자 행도의 내세 득자불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항상 마음이 고요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요해야 된다. 그런데 고요한 마음을 간다는 것이 이 앉아서 있을 때가 더 훨씬 수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좌선을 택하는 것이지 꼭 좌선만이 맞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은 앉아있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수행을 못하겠다 그런 얘기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은 무슨 수행을 해야 되냐 그 말이죠. 그 신심을 돈독히 하고 신심이 돈독한 사람은 마음이 고요하다 그 말이죠. 누가 뭐라 하더라도 흔들림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루에 벼락이 치고 천둥 벼락이 치더라도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주변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그걸 마음에 다짐하고 또 내가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부처님을 닮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는 곧 부처님 같은 그런 거룩한 정말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고 또 행복한 길로 갈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단 몽망 사상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영혼이 끊었다 그 말이죠. 어떤 꿈 같은 거라든지 망령된 생각들 이것도 마음 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들이 완전히 끊어졌다. 한자가 좀 어렵습니까? 왼쪽 오른쪽을 보시면 됩니다. 영혼이 꿈같은 망상의 생각을 끊었다. 이 몽상이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은 딱 정의를 해보면은 자기 위주의 생각을 잘못된 생각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위주의 생각. 그러니까 남을 위하는 생각이 아니라 나만을 위하는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고 나만을 위한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고 나만을 위한 말 그게 잘못된 행동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은 다 나를 위해서 하지만은
나를 위한 것이지만은 상대를 위하면은 나를 위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척하지 말란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뭐 있는 척, 잘난 척, 뭐 못난 척 하는 것도 그것도 잘난 척이에요. 사실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본인이 보면은 그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조화롭지가 못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항상 하시모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면은 만복이 들어온다.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만은 만 가지 복이 저절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게 겸손하면은. 2023년이 가고 벌써 2024년 아닙니까? 세월이 그렇게 빠르잖아요. 시간이 가고 또 날이 가고 또 한 주가 가고 두 주가 가고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2년, 3년. 그러니까 요즘에 보니까 뭐 20kg, 30kg, 40kg 얘기하는데 상당히 빨리 키로가 가는 것 같아 보니까 나도. 금세 일주일이에요, 금세. 그러다 보면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다 보면은 이 사바세계가 완영할 때가 얼마 안 남았다 그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신심에 대한 얘기는 정말로 이 곱새겨야 돼.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고 듣고 또 이 생각으로 그래야 됩니다. 믿음이 신앙이라니까. 믿음을 돈독히 하는 것이 수행이에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가지고 행복스럽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 뭐 자식을 위해서 그러든 아니면 부모님을 위해서 행복해 해주든 간에 나보다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결국 나를 위한 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연히 자기 본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행복한 세계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전부 자기 본위예요. 그게 자기들의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또 더 나쁜 사람들은 부추기잖아요. 이렇게 전쟁을 해야지 돈을 벌기 때문에. 우리가 6.25 사변 일어나가지고 일본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세상을 망하게 하는 정말로 이 법화경으로 세계를 통일해야 한다는 말이 열의 실력품에 나와 있듯이 그래야지만 행복한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다 자기를 위해서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을 한 번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런 짓거리 안 합니다, 사실은. 아무튼 간에, 이런 마음의 쓸데없는 작용들, 이런 것들을 영원히 꺼내야 된다. 그 다음에, 무부, 재, 대, 계, 입계라. 다시는 4대, 5음, 12입 18개가 없으시네. 이것은 따로따로 봐야 됩니다. 대, 입, 개 이렇게. 이게 뭐냐면 이것도 역시 마음 작용인데 인간을 지배하는 힘입니다. 이게 인간을 지배하는 힘이요. 그럼 대라는 것은 무엇이냐? 대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4대. 4대. 4대가 바로 지수화풍 아닙니까? 지수화풍. 지라는 것은 견고해지는 성품이 있고 물은 적시는 성품이 있고 화는 따뜻한 성품이 있고 풍은 성장의 성품이 있습니다. 또 5대, 6대를 얘기한다면 공식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4대가 부주와 이루어졌을 때 이제 몸이 아픈 거죠. 어머니의 기운인 지수. 그러니까 어머니의 기운으로 우리가 몸을 받는 것은 땅 성분. 땅 성분은 우리가 말하는 견고한 성품입니다. 손톱, 발톱, 골수라든지 뼈. 이게 땅 성분이에요. 땅 성분이 많아지면은 견고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몸이 각질이 생기다든지 굳어진다는 거죠. 그게 조화가 잘 안 이루어지면 101가지의 병이 생긴다. 그래서
땅병으로 생기는 건 101가지,

수로 생기는 병이 101가지, 화로 생기는 병이 101가지, 풍으로 생기는 병이 101가지. 그것을 404병이라고 합니다. 404병. 선생님들이 축원할 때 404병, 일시소멸 이렇게 축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라는 것은 우리 무상계도 잘 나와 있듯이 진액연말 대소별기라든지 콧물, 눈물 이런 것들이 전부 물 성분이고, 우리 몸에가 물이 한 75% 뭐 80%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화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또 풍은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성장이에요. 이게 전부 풍기운입니다. 눈이 깜빡깜빡하는 것도 풍기운이고, 유장이 줄어들었다 늘었다는 것도 풍기운인데, 풍기운이 적으면 늘어지고 풍기운이 너무 많으면 빨라져가지고 우리가 눈이 깜빡깜빡 떤다든지 이것은 풍기운이에요. 풍이 들어가면 그럽니다. 그게 그걸 떠오르면 여기 풍기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게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우리의 이 살아가는 데에 인간을 지배하는 것들이다 그 말이죠. 이 지수화풍이라는 것이, 지수라는 것은 어머니의 기운인 우리가 말하는 땅에서 있는 기운, 그걸 먹고 자라지 않습니까? 뭐 아버지가 씨앗을 떨어뜨려요, 밭에다가. 씨앗을 떨어뜨리면은 엄마가 키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물의 세계에도 보면은 이 순놈이 씨앗을 떨어뜨리고 앞놈이 쫓아 보내버리더라고 보니까. 키우는 것은 이게 엄마가 키우는 거야. 그러니까 교육은 교육시키면서 키우는, 교육은 아버지가 하더라도 키우는 것은 엄마가 키워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온통 엄마의 것을 다 받아서 본인이 먹고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어머니의 공덕이라는 것은 정말로 말할 수가 없다. 이 피와 살로 해가지고 나를 만들었다 그 말이지, 10달 동안. 그러니까 부모들한테 잘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은 이 돈도 안 주고 무전 취식을 10달 동안 했기 때문에 돈을 벌면은 20%씩은 수금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세뇌를 시켜야 돼. 너는 20%씩 내놔라. 돈을 20% 줄 것이 없는데요. 그러더라도 받아야 돼. 빚을 내갖고라도 받아야 돼. 나중에 모아서 주더라도. 그게 습관이에요. 이게 신심도 습관이야. 얘들 잘 키웠으니까 수금을 해야지. 근데 말년복이 안 좋다는 얘기는, 이게 자식 농사를 잘못하면 말년 농사, 말년이 좀 안 좋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년이 좋으려면 애들한테 교육시켜가지고 수금을 해야지. 20%가 너무 적나요? 그럼 50%씩 받아. 50%씩. 그게 필요해요. 어떤 사람이 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어떤 가난한 집안에 그 마을에 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 원씩 조탁을 전해 줬어. 이렇게 날아줬어. 맨 처음에는 의아한 생각하더래요, 사람들이. 그럴 것 아니겠어요? 이 사람이 뭐 정신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야. 왜 우리에게 만 원을 줘 갑자기? 뭐 선거철이 됐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을 것 아니겠어요? 또 일주일 되면 또 줬어. 그래서 몇 달을 주니까 익숙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이, 받는 사람들이 당연히 받더라는 거예요. 당연히. 아, 오늘은 돈 받은 날이구나. 이렇게 당연히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 2년을 주고 돈이 다 떨어졌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왜 돈을 안 주냐고 난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그 사람이 거리 지나갔더니 맥살 잡고 돈 안 넣는다고 난리를 치더라는 거지.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습관이라는 것이 제2천성이라고 그러듯이 신심도 습관이고 베푸는

것도 습관이에요. 봉사도 습관이에요. 긍정적인 것도 습관이에요. 부정적인 사람은 계속 부정적이에요. 그거 잘 안 고쳐집니다. 다음에 험담한 사람은 험담해요. 그거 안 고쳐집니다. 잘.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해요. 그러니까 신심을 돈독히 해서 그걸 고쳐야지. 그게 육체가 커진다고 해가지고 마음이 커지고 고쳐진 것은 아닙니다. 엊그저께 세상은 이런 일에 보니까 덩치가 뭐 키가 190에 몸무게는 뭐 120kg 나가는데 뭐 28인가 30인가 먹었는데 정신연령이 3살이라는 거예요. 3살. 말도 못하고 구분도 못하고. 사람을 크게만 키우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마라 그 말이죠. 요즘에 사람들 보면은 얘들 또 어떻게 해서 크게만 키우려고 그러는데 정신적으로 성장을 해야지. 힘은 있으니까 뭐 엄마를 손을 이렇게 뭐 안 주면 막 비틀고 굴더라고 보니까. 개념이 없어. 대소변도 못 가리고. 근데 우리는 큰 것만 좋아하는 거야, 그게. 근데 그것도 습관처럼 바꿔야 된다니까요. 뭐 좀 알찬 걸 찾아보자. 사람을 좀 단단하게 키워야 되는데 자꾸 덩치만 키워가지고 덩치만 크다 보니까 뭘 많이 먹어야 되고 옷감도 많이 들고 우리가 이 지구에 한 사람들을 120cm 정도로 줄여버리면 모든 거에 한 30% 정도 줄어버린답니다 아주. 응? 그게 좀 너무한 일이 같지만은 아무튼간에 4대라는 것이 지수화풍이고 그걸로 구성이 돼 있어서 아버지의 기운이 떠나면 우리가 죽는 거잖아요. 그게 몸에 있는 열기와 풍기운이 빠져버리면 시체라고 그래. 그래 영안실이라고 그래서 영혼이 편하게 쉬는 곳이라고 거기에 가 있는 거죠. 그게 그리고 귀가 제일 그 늦게 떨어진다네요. 그게 그리고 살아난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곧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그거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깨어난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귀가 제일 늦게 들린다는 거예요. 늦게까지. 그래서 그 돌아가시기 전에 좋은 말을 자주 해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 것이 필요합니다. 임종 법문이라고 그러죠. 경전을 읽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음이라는 것은 시간이 상당히 많이 가버리겠는데 이 음이라는 것은 오온, 오온을 얘기합니다. 반야심경에 얘기한 오온, 색수상 행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색수상 행식. 이 색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물질을 색이라고 합니다. 물질 현상. 그 다음에 수는 감각작용. 그 다음에 상은 지각작용, 행은 의지작용, 수상, 행, 식이라는 것은 인식작용. 인식작용, 이걸 색수상 행식이라고 그래요. 오온이라고 그럽니다. 오음이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육체와 정신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오음, 오온 그럽니다. 오온이 개공 그거 나오지 않습니까? 또 우리 괴로움 중에서도 오음성고라는 것이 나와요. 정신과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편안해지기를 원하는, 편안하지 않으면 괴롭다 그 말이죠. 거기에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한다. 오음에 대한. 그래서 이제 오음 이렇게 너무 깊게는 않겠습니다. 오음. 그 다음에 이제 입이라는 것이 나오죠. 입. 이것은 이제 들어갈 입자인데, 이것을 이제 그 육입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육입, 육입. 육입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육진 경계. 결국은 색성향 미축법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육군

난입이 설신이에 그 귀에 들어가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 들어가는 거. 들어가는 거. 그래서 육입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섯 가지의 경계. 육군을 통해가지고 이제 육군 있고

세 가지로 오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하느냐? 지 혼자 하는 거죠, 그게. 어떤 색깔이 나를 그렇게 만들고 음식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귀로 들리는 것이 어떤 사람은 이 소리를 좋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싫다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는 음식은 또 그럽니다. 뭐 라면을 좋아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그러면은 들은 사람이 있고 안 들은 사람이 있고, 네? 싫은 사람 손 들으세요. 뭐 들은 사람이 있고 안 들은 사람이 있는데 세 가지야. 근데 내가 라면을 좋아하니까 너도 먹어야 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게 변계 소집이라니까요. 변계 소집이야. 그래서 이런 얘기들은 뭐 여러 차례 스님들도 했기 때문에 또 법화경 강의 때도 몇 번 했습니다, 이 얘기는. 그래서 너무 깊게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 오른쪽 보겠습니다. 결국은 이 바깥 경계에 끄달려가지 않으셨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도 역시 바깥 경계에 끄달려가지 말자, 이런 얘기죠. 이 4대 육신이라는 것이 사실 짐이 무거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그 안수 정등경에 보면 그것도 나오잖아요. 이렇게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맹수에 쫓겨가지고 가다 보니까 이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찾아보니까 낭떠러지가 있더라. 낭떠러지가 있길래 보니까 또 줄이 있더라. 줄을 타고 내려갔는데 밑에를 보니까 독사가 네 마리가 있고, 또 우회를 보니까 맹수가 있고, 또 그 이 위쪽 옆에를 보니까 벌들이 와서 꿀물이 떨어지더라. 다섯 방울 꿀물이 떨어지더라. 그런데 그 매달려 있는 사람 그 줄에는 이 하얀지 검정지가 갉아먹더라. 이게 우리 인생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했다고 해가지고 톨스토이가 극찬한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이 줄이라는 건 뭐야? 우리 생명줄 아니겠습니까, 이게? 예? 이 지가 갉아먹었다, 흰지 하얀지가 검정지 하얀지 갉아먹었다는 소리는 밤낮이 갉아먹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빨리 가기를 바라고 좋은 일이 있으면 좀 오래 가기를 바라는데 다 일장추몽입니다, 그게 보면은. 그래서 이 꿀물이라는 것은 그 다섯 방울이 떨어진 오용락 거기에 취해가지고 빠져나올 생각을 안 한다, 그 말이죠. 곧 떨어지게 생겼는데 밑에 보면은 네 마리 독사란 말이 지수화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흩어지게 돼 있다, 그 말이죠. 시간이 되면은. 그러니까 정신을 번쩍 차려서 부처님 경전 만나는 것은 정말로 인생 난득이요 불법 난봉이다.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참 어렵지만 이 불법을 만난다는 것은 너무너무 복이 많은 거고, 그 중에서 최고의 경전인 법화경을 만나는 것은 완전히 공덕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 깨달아야지만이 자긍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믿음도 생기고, 그런 믿음이 강하게 있어야지만이 기도가 성취가 됩니다. 나를 강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어떤 일이든 간에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난관을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각각 다르겠지만, 그래서 자기만의 주장을 하지 말란 소리예요, 그 소리도. 결국은 좀 행복하게 살라는 것은 남을 좀 행복하게 해줘봐라. 너무 이기적이니까.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몸은 있지도 아니하고 또한 없지도 아니하며 인도 아니고 연도 아니며 나도 남도 아니며 모나지도 않고 둥글지도 않고 짧거나 길지도 아니하며 나오지도 않고 숨지도 않고 생하지도 멸하지 아니하며. 몸도 있지도 아니하고 또한 없지도 아니하다, 그 말은 부처님의 몸은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현상 세계에서는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도 있겠지만은 실상 세계에는 그런 게 없다, 그 말이죠. 이 함을 보면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기신, 비유, 역, 비무하며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비무라면 없는 것도 아니다, 그 말이죠. 또 인도 아니고 연도 아니고 자타도 아니다. 나도 아니고 남도 아니다, 그 말이죠. 하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불성, 법성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불성이나 법성이나 같은 말이에요. 법성은 원흉이다 그 말이죠. 하나야. 무이상이다. 법성계에 나와 있는 둘이 아니다 그 말이죠. 하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다고 저거다고 분별한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마음을 단단히 먹고 부처님 오직 믿고 있으면은 다 됩니다. 그게 신심을 돈독해야 돼. 본인 스스로 정신적으로 진화가 되면은 어떤 것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기도를 하는 것은 본인 정신적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누가 나를 어떻게 해주는 건 아닙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본인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헤쳐나갈 수가 있고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소화력이 없던 그런 힘이 생기는 거다니까요. 그것은 신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연도 다 하나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 방편품에 보면 십엿이라고 그래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상, 성, 체, 력, 착, 인연, 과보, 본말, 구경 등이다. 본말이 하나다. 결국은 이 인연 과보가 나타나는 것이 결국은 근본적인 것하고 이렇게 통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받고 있는 것은 예전에 뿌렸던 것이니까 인과가 하나이기 때문에 받으라 그 말이죠. 받아. 그래서 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받으려고 생각하면 그건 해결됩니다. 틀림없이. 몸이 안 좋은 것도 해결이 됩니다. 무상하기 때문에 정말로 힘들고 어려우실 때 그냥 부처님께 맡기세요. 어떤 경제적으로 힘들고 또 인연적으로 힘들고 건강적으로 정말 힘들면 한번 맡겨버려라 그 말이죠. 그냥 부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냥 믿고만 있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진정한 마음이라니까요. 그러면 해결이 되는데 본인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본인이 뭔가 좀 해보려고 예를 쓰다 보니까 더 수렁으로 빠져버린다 그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상주 불면하기 때문에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 설법품에서도 그것이 나옵니다. 무슨 수행을 해야 됩니까? 보살들은. 자, 본래금으로 성상이 공적하다. 평등하고 조화롭다. 이것을 관하고 무생무멸을 관하고 비주비동을 관하고 무대무소를 관하고 대소가 없다는 걸 관을 해라 그 말이죠. 그게 수행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별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폐단이라는 거죠. 그냥 맡겨요. 맡겨. 상자 정멸상이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법화경을 알아도 알면 확실히 화엄경도 아는 거고 아엄경도 아는 거고 반야경도 저절로 알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 모나지도 않고 또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으면 나오지도 않고 숨지도 않고 생하지도 멸하지도 않는다. 결국은 이 생멸이 없다는 것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변화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죽고 나고 한 것 같지만은 우주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변함이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 유명한 사람이 돌아가신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오래 기억할 것 같습니까? 우리들 또 100년만 지나면은 아무도 기억 못해요. 우리들 모습은 기억을 못해. 하지만 가르침은 남을 수도 있겠죠. 거기야 뭐 사진도 있고 그러니까 남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 변화를 초월한다 이런 마음, 그래서 어떤 겉으로 나타난다든지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데에 너무 동요되지 말아라. 동요되지 말아라. 그냥 부처님을 믿고 살자. 2024년은 부처님 믿고 삽시다. 그런 믿음이 최고예요. 수행 중에서는. 그 믿음이 돈독하지 않으면 흔들려요. 동요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이다 저것이다 따진다 그 말이죠. 따질 것도 없어요.
말을 아는 것이 더 훨씬 본인한테 이득이 많답니다. 겸손하니 잘난 척하지 말고. 은근히 잘난 척한 사람 많잖아요, 보면은. 그러면은 이 눈을 이렇게 살짝 얘기하다가 눈을 깔면서 별로 안 좋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게. 겸손하니 몰라도 모르는 척, 알아도 모르는 척. 그게 무섭습니다. 말하고 가만히 있으면 뭐가 들어진지 몰라. 그러니까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돼, 이렇게. 그냥 뭐다 저거다 이거다 얘기할 필요 없다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버려. 그래서 이 무건의 가르침도 참 필요해요. 무건의 수행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침묵의 수행. 무엇이라면 잘 모르니까 이 침묵의 수행도 필요하다니까요.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가만히 앉아 있는 거지. 그러면 그 사람이 뭐가 들어있는 줄 모르니까 무섭지, 그게. 이제 입에서 말이 나오면 그때부터 좀 깔볼 수도 있어. 응? 맨 처음에 모르다가.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거미가 이 거미집을 짓고 본인 세계라고 생각하면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살지 말자, 그 말이죠. 좀 넓게 생각을 하고, 부처님의 세계는 정말 무한정하기 때문에 그런 넓은 아량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들의 범부의 수행은 종점이 없다는 말을 해요. 범부들의 수행은 종점이 없다. 계속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결국은. 그래서 보면은 이 겸손이라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그 히말라야 산에 가가지고 사고 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다 겸손하지 못해서 생긴다는 거예요. 살을 무시해서. 그 이 극한 데서 그 직업을 갖는 사람들 보니까 완전히 낭떠러지에서 차 몰고 가는데 장난치다 떨어져 본 사람들 많다는 거예요, 죽어버린 사람들이.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부처님 같이 되는 방법입니다, 그게. 분별하지 말고 너무나. 짜다, 맵다, 분별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먹으면 먹지, 본인 입맛이 문제지, 무슨 놈 반찬 탓을 하냐, 그 말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정신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아무 물질에 대해서 급급하지 마시고, 아무튼 2024년에는 좋은 일만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살지인 자평행, 이걸 꼭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살지인 자평행 한 번만 하겠습니다. 자, 살지인 자평행. 수고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목적이 중생을 구제하고 인류를 구제하는 데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중생을 구제하고 인류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혼자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부처님의 분신이 필요한데 분신을 우리는 열애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열애사가 많이 쓰여야지만이 부처님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열애사는 BTN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포교의 앞장을 서지 않더라 하더라도 BTN의 힘을 빌어서 우리의 공덕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060-800-7000번으로 즉시 후원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은 분신 부처님이시오, 또 열애사인 것입니다. 060-800-7000번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 사람에게 알리시고 이 BTN의 가르침이 방방곡곡에 널리 퍼지도록 힘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남의 허물을 보지 말라. 남의 일하지 않음을 체크하지 말라.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볼 일이다.

0: 왜 이렇게 어깨가 축 처졌냐?
1: 나 망했어.
0: 이번엔 또 뭔데?
1: 오늘 주지스님이 김씨 할아버지 댁에 가보라 그랬거든. 근데 귀찮아서 핑계대고 안 갔는데 알고 보니 잔칫날이라 맛있는 거 먹고 오란 얘기였던 거 있지?
0: 꾀부리다 보물을 놓쳤네. 좋아, 보물을 놓쳤으니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강화도 낙가산에 있는 보문사다.
1: 보문사?
0: 낙가산 보문사는 신라 선덕 여왕 때 회정대사가 금강산에서 수행하던 중 관세음보살을 만나고 강화도로 와서 지은 사찰이야. 보문은 관세음보살이란 뜻인데 사찰 이름처럼 보문사는 3대 관음기도 도량 중 하나면서 나한 도량이기도 하지. 자, 그럼 절따라 전설따라 바로 떠나보자고. 수리 수리 마하 수리, 낙가산 보문사로 고고! 성모도에 살던 신라의 한 어부가 만선을 기대하며 바다로 나갔습니다.
2: 날도 맑고 바람 한 점 없고 이대로면 고기를 가득 잡겠어.
3: 내 말이 오늘은 운이 좋을 것 같아.
0: 어부의 바람대로 걷어올린 그물은 여느 때보다 묵직했죠.
3: 야, 이 얼마나 큰 놈이 잡혔길래 이리 무거워. 이게 뭐야?
0: 그물 안에서 나온 건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 모양을 한 22개의 돌덩이였습니다.
3: 재수가 없으려니 그냥 버려야겠다.
0: 농부는 돌덩이를 바다에 버리고 다른 바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물 안에 묵직한 것이 걸려 나왔죠.
3: 이번엔 진짜 물고기겠지.
0: 하지만 어부가 걷어올린 건 아까와 똑같은 돌덩이였죠.
3: 일진이 사나우려니 별의별 일이 다 있네.
0: 어부는 다시 돌덩이를 바다에 던지고 배를 돌려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어부의 꿈에 한 노스님이 나타나 어부를 꾸짖으며 말했죠.
4: 자네가 버린 불상은 천축국에서 온 귀한 불상이네. 그런데 그걸 두 번이나 버려. 당장 명산을 찾아 불상을 모시게.
0: 꿈에서 깬 어부는 해가 뜨자

0: 하자마자 바다로 향했고 다시 돌덩이들을 꺼내 올렸습니다.
1: 네, 명산에 모시라고 했지? 그럼 낙가산으로 가야겠다. 거긴 분명 불상을 모실 곳이 있을 거야.
0: 어부는 수레에 불상을 싣고 산으로 향했는데 어쩐 일인지 산중턱에 다다르자 수레가 무거워지더니 움직일 수가 없었죠.
1: 이게 무슨 일이지? 왜 안 움직이는 거야? 잠깐, 저건 뭐지?
0: 그건 바로 신비로운 바위굴이었습니다. 어부는 바위굴에 단을 만들어 불상들을 봉안했고 훗날 큰 부자가 되었답니다. 아이, 동이 얘는 왜 이렇게 안 와?
2: 미안, 많이 기다렸지?
0: 아이, 도대체 뭐하고 온 거냐?
2: 석굴에서 소원 빌고 왔지. 그 석굴에서 엄청 신비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대. 그래서 신통굴이라고도 부른다던데?
0: 진짜? 아이, 뭐야. 그럼 같이 가지. 취소하게.
2: 아, 그런데 이번 절따라 전설따라는 어디로 갈 거야?
0: 가긴 다 왔는데.
2: 아, 이번엔 이 느티나무에 얽힌 이야기구나.
0: 맞아. 절따라 전설따라 느티나무 이야기로 고고. 조선 말, 한 도둑이 보문사에서 값비싼 유기들을 훔쳐 밤새 달려 먼 산속으로 도망쳤습니다.
3: 야, 아유, 이곳이면 안전하겠지. 아유, 잠시 바위에 앉아 숨이나 돌려야겠다.
0: 도둑은 잠시 바위에 앉아 땀을 식히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새벽 예불을 알리는 범종 소리가 들려왔죠.
3: 어? 웬 종소리지? 종은 포문사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잠시 힘들어서 헛걸 들은 걸 거야. 아이, 얼른 이 낙가산을 벗어나자.
0: 도둑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또다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 새벽 예불을 위해 나온 스님은 이상한 인기척을 느끼게 됐죠.
1: 어디에서 뛰는 소리가 들리는데. 저건
0: 바로 훔친 물건을 둘러매고 느티나무 밑을 돌고 있는 도둑이었습니다.
1: 도둑이 간도 작지. 뭘 그리 놀라나?
3: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내가 왜 여기?
1: 죄를 지었으니 나를 따라오게.
0: 스님은 도둑을 법당 안으로 데려와 부처님께 용서를 빌도록 했죠.
1: 용서를 빌었으니 앉아보게.
3: 네, 스님.
1: 자, 이 돈으로 며칠은 살 걸세. 그러니 힘을 내어 열심히 살아보게.
3: 스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잔게 무리지 않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0: 그 후 도둑은 부지런히 일해 큰 부자가 되었고 매년 쌀을 시주하며 공덕을 쌓았답니다. 야, 뭐하냐?
2: 어때? 뭐가 느껴지지 않아?
0: 전혀.
2: 그치. 역시 장풍은 안 되겠어.
0: 뭐야? 그럼 지금 나한테 장풍 쏜 거냐? 장풍 쏠 생각 말고 손이나 닦으시지. 좋아, 오늘은 북한산 도선사다.
2: 도선사? 도선국사가 세운 건가?
0: 오, 잘 아네. 맞아, 도선사는 신라 경문왕 때 도선국사가 삼각산의 산세를 보고 천년 뒤 말법 시대에 불법을 다시 일으킬 곳이라 예언하고 창건한 사찰이야.

0: 1904년 국가기원도량으로 지정받은 도선사는 청담 스님이 설립한 호국참회원을 중심으로 실천불교와 생활불교 운동을 추진해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도선사로 고고! 신라의 도선국사는 사찰을 지을 명당을 찾아 전국을 다녔는데 절묘한 풍경의 삼각산을 보곤 그곳이 명당임을 알아차렸죠.
1: 아, 바로 저기야.
2: 저기요? 저 삼각산 말입니까?
1: 저기에 절을 지으면 분명 천년 뒤에 불법이 크게 일어날 걸세.
0: 그렇게 삼각산 큰 바위 앞에서 7일 기도를 드리던 어느 날 어디선가 호랑이가 나타나 도선국사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이 일은 도선국사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산신의 소행이었죠.
3: 감히 내 허락도 없이 이곳에 절을 짓겠다고? 어림없는 소리지. 이제 내가 직접 가봐야겠다. 분명 겁먹고 출행낭을 쳤을 거야. 뭐야?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기도를 하고 있잖아. 안 되겠어. 더 큰 수를 써야지.
0: 그때였습니다. 기도를 마친 도선국사가 장풍으로 산신이 숨어있는 커다란 바위를 둘로 쪼개버렸죠.
1: 감히 부처님께 드리는 기도를 방해한다. 그 벌을 받거라.
0: 도선국사의 신통력에 놀란 산신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3: 당장 이곳을 떠날 터이니 절을 지으십시오.
0: 산신이 떠나고 도선국사는 잘려진 한쪽 바위에 20여 척에 달하는 관세음 보살을 조각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불상이 바로 도선사의 석불전 마해불이 되었답니다.
4: 역시 장풍을 배워야겠어. 그래서 얄미운 몽이 널 날려버리게.
0: 그래 보시던가.
4: 아, 참, 도선사엔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다는데 어디 있는 거야?
0: 으이그, 장풍을 배우기 전에 눈치부터 키우시지. 내가 널 여기 왜 데려왔겠냐?
4: 아, 이 7층 석탑에 진신사리가 봉안된 거구나.
0: 맞아. 이번 절 따라 전설 따라는 7층 석탑에 얽힌 이야기야. 그럼 바로 출발해보자고. 고고! 조선 철종 때의 동호 스님은 도선사가 영험이 있다는 말을 듣고 염불 수행을 하기 위해 도선사로 향했습니다.
5: 도선사는 삼각산의 기운을 담았다더니 그 말이 사실이군. 이곳에 머물며 부처님의 가피를 얻어야겠어.
0: 그렇게 부처님의 가피를 얻기 위해 밤낮으로 기도를 드리던 어느 날 동호 스님 앞에 금빛 찬란한 도승이 나타났습니다.
6: 그대는 왜 남쪽으로 길을 떠나지 않는가?
5: 그게 무슨 말이십니까?
6: 당장 남쪽으로 떠나게. 그곳에 그대가 찾아와야 할 것이 있네.
0: 금빛 도승은 그 말을 남긴 채 홀연히 사라졌고 동호 스님은 도승의 말을 따라 남쪽으로 길을 떠나게 됐죠. 그리고 어느 산에서 폐사가 된 남지 장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5: 그런데 저 빛은 뭐지?
0: 빛을 따라 사찰 안으로 들어가는 동호 스님은 스스로 빛을 내는 부처님의 사리와 치아사리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를 소중히 모셔와 석불전 앞에 7층 석탑을 세우고 두 사리를 봉안하게 되었답니다.

0: 자.
1: 어, 사탕이네? 이거 어디서 난 거야?
0: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1: 설마 너 가게에서 훔친 건 아니겠지?
2: 으이그, 날 뭘로 보고.
0: 아까 주지스님이 너랑 나랑 나눠 먹으라고 주신 거거든.
1: 그치. 뭐니 네가 도둑일 리 없지.
0: 도둑 소리까지 들었으니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쌍계사다.
1: 쌍계사?
0: 응! 십리 벚꽃길로 유명한 하동 쌍계사는 신라 성덕왕 때 의상대사의 제자인 대비스님과 삼법스님이 창건하고 진감선사가 크게 세운 사찰이야. 오랜 역사만큼 도량 곳곳이 문화재들로 가득한데 무엇보다 쌍계사는 선, 다, 음의 성지로 유명하지.
1: 선, 다, 음? 그게 뭔데?
0: 선은 불교의 선종, 다는 차, 음은 불교 음악인 범패를 가리키는 말이야. 자, 그럼 절따라 전설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하동 쌍계사로 고고! 신라의 삼법스님은 당나라 육조 해능 스님의 육조 단경을 읽다 뜻밖의 문장을 발견했는데 바로 해능 스님의 머리 유골 정상에 관한 글이었죠.
3: 내가 입적한 뒤 5, 6년이 지나 어떤 이가 내 머리를 취해 복전을 지을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해능 스님의 정상을 가져와 우리나라에 복전을 지어야겠어.
0: 삼법 스님은 그 길로 김유신의 부인 법정 스님에게 2만금을 빌려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탑 안에 봉안된 해능 스님의 유골은 병사들이 지키고 있어 가까이 다가가기 힘들었죠.
3: 아무래도 포기하고 돌아가야겠군.
0: 포기하고 돌아서던 삼법 스님은 울고 있는 절 머슴과 마주치게 됐습니다.
3: 아이, 어째서 이리 서럽게 우시오?
4: 돈이 없어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지 못해 그렇습니다.
3: 비록 적은 돈이나마 이 돈으로 치르십시오.
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스님, 반드시 이 은혜는 갚겠습니다.
0: 다음 날 새벽, 머슴은 은혜를 갚겠다며 상자 하나를 들고 삼법 스님을 찾아왔죠.
3: 아이, 이게 뭡니까?
5: 그 안에 육조 해능 스님의 정상이 담겨 있습니다.
3: 아, 이걸 어떻게...
5: 은혜를 갚으려고 간밤에 몰래 훔쳐왔습니다. 그러니 이걸 갖고 신라로 돌아가십시오.
0: 육조 해능 스님의 정상을 얻게 된 그날 밤, 삼법 스님의 꿈에 한 노승이 나타났는데 바로 해능 스님이었습니다.
6: 지리산으로 가면 눈 속에 등나무 꽃이 핀 곳이 있을 테니 나의 머리를 그곳에 봉안하거라.
0: 삼법 스님은 그 즉시 지리산으로 향했고 눈 속에 등나무 꽃이 핀 곳을 찾아냈죠.
3: 눈 속에 꽃이라니, 육조 해능 스님이 말한 대로야. 이곳에 암자를 지어 정상을 봉안해야겠어.
0: 삼법 스님은 그곳에 정상을 봉안하고 작은 암자를 지었는데 바로 훗날의 쌍계사였답니다.
1: 근데 그 작은 암자가 어떻게 이렇게 큰 절이 된 거야?
0: 그거야 이 비의 주인공이신 진감선사 때문이지. 쌍계사가 불교 음악인 범패의 중심이 된 것도 다 진감선사 때문이라고.
1: 우와, 범패까지? 완전 천재잖아.
0: 그뿐만이 아니야. 중국에서 차 씨앗을 가져와

0: 절 주위에 심고 보급했지.
1: 우와.
0: 이번 절따라 전설따라는 아무래도 진감선사 이야기로 떠나야겠다. 어때?
2: 좋아.
0: 자, 그럼 절따라 전설따라 진감선사 이야기로 고고! 어느 날 신라의 가난한 여인의 꿈에 인도 스님이 나타나 유리 항아리를 건넸습니다.
3: 내가 당신의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이 유리병을 받으십시오.
0: 여인은 유리병을 받았고 열 달 뒤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바로 진감선사였죠.
4: 그 꽃은 뭐 하려고?
2: 나뭇잎을 말려 향으로 쓰고 꽃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려고요.
4: 오늘은 해지기 전에 들어와야 된다. 알았지?
2: 네. 해질 때까지 기도하고 들어와 어머니를 도울게요.
0: 생선장수를 하며 부모님을 극진하게 공양하던 진감선사는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평생의 원을 이루기로 결심했죠. 바로 출가였습니다.
5: 어머님, 이 아들은 출가하여 어머님과 중생들의 극락 왕생을 빌어드리려 합니다. 그러니 부디 편히 가십시오.
0: 출가한 진감선사는 불법을 공부하기 위해 중국으로 향했고 육조 해능 스님의 법손인 신감대사를 만나게 됐죠.
6: 하, 이리 다시 만나게 되다니 참으로 반갑네.
5: 저를 아십니까?
6: 31년 전 내가 그대 입적을 지켜봤는데 모를 리가 있나. 환생하여 모습은 달라졌지만 내 눈에 다 보이네.
5: 그럼 저와 불가의 인연이 있으시니 제게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6: 그러세.
0: 그렇게 진감선사는 신감대사 밑에서 불법을 공부해 신라로 돌아왔고 쌍계사를 대가람으로 중창해 불법은 물론 범패와 차 등 한국 불교를 빛낼 여러 공적을 남겼답니다.
4: 눈을 조심하여 남의 잘못을 보지 말고 맑고 아름다운 것만을 보라.

반갑습니다. BTN 남성 불교 심리학 산혜진미의 보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의 마음이 밝아지면 그 빛이 세상으로 퍼진다고 하셨습니다. BTN 불교 TV는 그 가르침을 오늘의 언어로 전하며 포교의 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보시가 한 생의 인연이 되고 한 마음의 등불이 됩니다. 060-800-7000번. 지금 부처님의 법에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은 길이 길이 장성하고 오는 세상 불법 지혜 무럭 무럭 자라나서 날짜마다 좋은 국토 밝은 스승만 나오며 바른 신심 굳게 세워 아이로서 출가하여

이면서 보현보살 행원으로 많은 중생 건지올제 여러 갈래 몸을 나토 미묘 본문 연설하고

지고 검수도산 날선 칼날 연꽃으로 변화되어 고통받던 저승생들 극락세계 왕생하며

오리까 천건만금 내려오던 원수거나 진안이나 이 세상의 권속들도 누구누구 할것 없이 얽히 어떤 애정 끊고 삼계 고해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현명한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살 만한 비열한 행동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평안하라, 안락하라.

지혜로운 사람은 듣기 위해 몸을 굽히고 도를 좋아하는 이가 그를 공경하여 섬기니 많이 들은 이를 섬기어 배우기에 힘써라.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3: 이게 뭐야?
1: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4: 삶의 무게와 번뇌 속에서 진정한 마음의 자유를 찾고 계신가요? 수천 년을 이어온 위대한 가르침, 금강경. 왜곡 없이 마주하는 부처님의 생생한 육성. 초기 경전을 통해 금강경의 참뜻을 다시 읽어봅니다. 헛된 관념을 깨뜨리고 삶을 바꾸는 바른 견해. 순일 스님이 전하는 명쾌한 통찰이 마음 공부에 선명한 이정표를 제시합니다. 지혜의 눈을 뜨고 참된 해탈로 나아가는 시간. 순일 스님의 초기 경전이 밝히는 금강경.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은 불자들의 방송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고 부처님 법을 받아 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송 포교사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각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사위국의 왕사성기 수거오도건에서 덕이 높은 비구 38,000명가

하나님께서 대중을 거느리시고 남쪽으로 가시다 마침내 마른 뼈 한 무더기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곧 해골더미를 향하여 이 말을 땅에 대고 건절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여러 제자들 가운데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께 사지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스승이시고

예절을 하시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의 상수제자요 출가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기치를 알지 못하는구나. 이 한무득이 벼들은 전생에 나의 조상이었을 것이고 또 나의 부모도 되었을 것이므로 내가 지금 예배한 것이니라. 아난다.

만일 여자의 뼈라면 금고 가벼울 것이니라. 아난다가 부처님께 사리여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남자와 여자가 살아있어

하여금 남녀의 배를 분명하라 하시나이까 안 한다여 만일 남자라면 세상에

것이고 만일 여자라면 아기를 한번 낳을 적에서 말서 때에 피를 흘리고 여덟섬 노말에 젖을 먹여야 하므로 뼈가 굶고 가벼울 것이니라.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러시되 자세히 듣고 명심하여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아기를 가져 출산하기까지 10달 동안 그 끄야

일단 마치 불끝에 묻힌 이슬 방울이 아침에 있다가도 낮이 되면 없어지던 새벽에는 피가 모였다 오후에는 흩어져

때는 흡사 엉긴 피와 같고 넷째 달에는 점점 사람의 모양을 이루며 다섯째 달에는 어머님의 속에서 다섯 부분이 노포가 생기나니 노포란 머리가 일포여 두 팔꿈치가 삼포가 되고 두 무릎까지 오포가 되느니라. 어머니가 수태한 지 여섯째 달에는 어머니 배 속에서 여섯 전기가

속에서 360마디와 84,000 들구멍이 생기나니라. 여덟째 달에는 떡까지 해가 생기나니 아홉 구멍이

것이 한번 무너지면 한 줄기의 피가 되어서 아기의 입으로 들어간 아니라 어머니가 아기를 수태

내게 효도하고 착한 사람이라면 두 손으로 모으고 나오면서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지만 만일 착하지 못한 자식이라면 어머니의 태를 깨뜨리기나 다리로 어머니의 골반뼈를 어디기도 하여 어머니로 하여금 청개의 칼로 찌르는 듯 만개의 창으로 가슴을 두시는 듯하게 하나님이라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혼입 찰차로용 십주구만 오천사십팔자일승원교 나무대방광불화엄경

이음 시방세계 무불연 고령 동생인 무이 문화명자면 삼도 견하 형자 득의 달 여시교와 항사급 필경 무부 급중생 시외 대중 각복이 선망 부모

금극락 현존 사친 수여해 법계온 이고취 산문 숙정 절비오 산해 재앙 영소멸 토지 철료

크신 원력 원만 상후 갖추시옵고 천손으로 중생들을 거두시오며 첫눈으로 광명 비춰 두루 살피네 진실하온

제가 가면 칼산 절로 꺾여지고 화탕지옥 제가 가면 화탕절로 사라지며 지옥세계에 제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지고 아기세계에 제가 가면 아기절로 배부르며 소라세계에 제가 가면

나무 대륜 보살 마하살 나무 관자재 보살 마하살 나무 정치 보살 마살 나무 만월 보살 마

평안해진의 청정한 도량의 개송 온 도량이 정정하여 티끌 없으니 삼보철룡 이 도량에 강림하시네 제가 이제 묘한 진언에 옵나니 대자대비 베푸시어 가오하소서 죄업을 니우치는 계속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애적부터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사오니 제가 이제 모든 죄업 참회합니다. 열두 부처님을 칭명하여 듣게 되면 업장이 소멸되는 가지 참회법 나무 참제 업장 고성장을 도강왕 하렴조불 일체 향화자재 여광불 배거 항하사 결정불 진이덕불 금강명각소복해산불 포강월전 묘음존황불 환희장 만이보적불 무진향 승황불 사자월불

도둑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사음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거짓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꾸민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이간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악한 말로 지은 죄

어리석어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 생각에 없어지니 마른 풀이 타버리던 남김없이 사라지네. 죄의 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한 참회란에 죄업을 이우치는 진언옴 살바못자무지사다야사다 옴 살바 못자 무지 사다야 사바하 옴 살바 못자 무지 사다야 사바하 준재주의 계송 준재주는 모든 공덕 보고 이어라 고요한 마음으로 항상 애우면 이 세상 온갖 재난 침범 못하리 하늘이나 사람이나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다름없는 복을 받으니 이와 같은 여의주를 지니는 이는 결정코 최상의 법 이루오리라.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법계를 맑게 하는 진언 옴남 옴남 옴남 몸을 보호하는 지는 옴치림 옴치림 오치림 관세음 보살님의 본마음을 보여주는 미묘

보리심에 항상 머물며 열정코 극락세계 가서 태어남이 다 부처님을 칭견하옵고 온 세계 모든 국토 몸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 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의견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옵소서.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희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부따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 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천년의 역사 속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직한 도솔산 선운사. 천년을 이어온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전주도심으로 향합니다. 선운사 도심포교당은 도심 속 지친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닿을 수 있도록 건립되며 포교당에 모셔질 삼세부를 모연합니다.
2: 부처님 법 전합시다는 이 시대 모든 불자들의 사명입니다. 선운사 대중 모두는 깊은 신심과 바른 공덕의 자세로 불법 홍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여러분의 신심 하나하나가 모여 부처님의 큰 뜻을 이룹니다. 천년의 지혜와 빛을 담을 선운사 전주도심 포교당 건립과 삼세불 모연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박정동 대원사 현정입니다. 생겨난 모든 것은 변화하는데 나만 변치 않고자 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납니다. 모두가 변하는데 나는 변하기 싫고 내 것은 영원하길 바라며 내 생명, 내 소유, 내 사랑, 내 생각은 영원하길 바라니 고통이 따릅니다.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변치 않음을 추구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요? 어떤 것도 붙잡지 말고 집착하지 마세요. 저 흐르는 물과 같이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세요. 나도 끊임없이 흘러갈 뿐 거기에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는 없습니다. 근심에 집착할수록 포박은 강해지고 근심에 무심할수록 포박은 느슨해집니다. 저 자연과 더불어 하나 되어 무심히 흐르다 보면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0: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 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태안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 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3: 소중한 결혼을 BTN이 응원합니다. 국가에서 인정받은 품격 있는 결혼 정보 회사 노블레스 레드에서 시작하세요. 꼼꼼하고 엄격한 신원 검증을 통한 세밀한 회원 관리,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매칭 프로그램, 베테랑 전문 매니저의 노하우로 한 분 한 분께 차별화된 서비스로 소중한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노블레스 레드는 성혼으로 보답합니다. 믿을 수 있고 품격 있는 성혼 매니저, 불자 매니저 보월광이 함께합니다. 문의는 010-3589-6889번입니다.

0: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부처님께서 기사굴산에서 많은 제자들과 보살들에게 법을 설하고 계실 때였다. 마가타국의 태자 아사세는 악한 벗인 제바달다의 꼬임에 빠져 아버지 빈비사라 왕을 감옥에 가두었다. 위제희 왕비는 왕을 흠모하고 슬퍼하여 몰래 음식을 전하며 왕의 생명을 지켰고 부처님의 제자들은 감옥을 찾아가 왕에게 법을 설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사세는 크게 분노하여 어머니마저 해치려 하였으나 월광과 기바라고 하는 총명하고 지혜로운 충신들의 간곡한 만류로 왕비의 시혜를 멈추고 대신 깊은 궁 안에 가둬버렸다. 위제희 왕비는 궁중 깊이 갇히게 되어 슬픔과 시름으로 몸은 사뭇 수척해지고 마음은 그지없이 혼란스러웠다. 왕비는 멀리 기사굴산을 향하여 부처님께 예배하고 말하기를
1: 세존이시여, 지난날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안한존자를 보내시어 저를 위로하여 주셨사옵니다. 저는 지금 슬프고 괴로울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부처님을 배울 게마저 없사옵니다. 원하옵건대 목련존자와 안한존자를 보내주시어 제가 두 분 존자님을 뵐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0: 위제희 왕비는 슬픔으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을 향해 간절히 예배하였다. 그 마음을 아신 부처님께서는 목련존자와 안한존자를 보내시고 스스로도 왕궁에 놔두셨다. 왕비가 머리를 들었을 때 부처님은 금빛 몸으로 연꽃 위에 계셨고 여러 성중과 천신들이 허공에서 공양을 올리고 있었다. 이를 본 왕비는 깊은 감동에 영락을 끊고 흐느끼며 부처님께 아뢰기래.
1: 세존이시여, 저는 과거 숙세에 무슨 죄가 있사옵기에 이러한 악독한 아들을 두게 되고 부처님께서는 또한 무슨 인연으로 제바달다와 같은 나쁜 무리와 친족이 되셨사옵니까? 원하옵나니 세존이시여, 저를 위하여 괴로움과 번뇌가 없는 세상을 자상하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는 마땅히 그곳에 태어나겠사오며 이 연부제와 같은 혼탁하고 악한 세상에는 아예 살고 싶지가 않사옵니다. 이 더럽고 악한 세상에는 지옥과 악의와 축생이 가득 차서 못된 무리들이 너무나 많사옵니다. 저는 다음 세상에서는 나쁜 소리를 듣지 않고 사나운 무리들을 만나고 싶지 않사옵니다. 지금 저는 부처님 앞에 오체 투지하여 참회하오며 구원을 비옵니다. 진정으로 원하옵나니 중생의 태양이신 부처님께서는 저에게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안락한 세계를 보여주옵소서.
0: 부처님께서 미간에서 금빛 광명을 놓으시니 그 빛이 시방 세계에 두루 비추었다가 다시 부처님의 정수리에 머물러 마치 수미산과 같은 황금의 좌대가 되었다. 그 안에 여러 불국토가 칠보와 연꽃으로 되어 있고 타와자재 천궁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 위제희 왕비가 분명히 보게 되었다. 이에 위제희 왕비는 크게 기뻐하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1: 세존이시여, 이러한 여러 불국토는 모두 다 청정하고 광명이 충만하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중에서도 아미타불이 계시는 극락세계에 가서 태어나고자 원하옵니다. 오직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저에게 극락세계에 왕생하기 위한 마음가짐과 바른 수행법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0: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자 오색의 광명이 입에서 나와 빈비사라왕의 이마에 비추었다. 그 광명으로 왕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마음의 눈이 열려 부처님을 뵙고 예배하였으며 번뇌가 끊어져 안아함과를 이루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아미타불은 결코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왕비께서는 마땅히 마음을 가다듬어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저 극락세계를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왕비를 위하여 널리 가지가지의 비유를 설하고 다음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도 청정한 업을 닦아서 서방 극락 세계에 왕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극락 세계에 왕생하고자 하는 이는 마땅히 세 가지의 복을 닦아야 합니다. 첫째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과 어른을 받들어 섬기며 자비한 마음으로 살생하지 말고 지성으로 열 가지 착한 업을 닦는 것입니다. 둘째는 부처님과 불법과 성인 등 삼보에 기이하여 여러 가지 계율을 받아 지니고 지키며 위의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위없는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보리심을 내어 깊이 인과를 믿고 대승경전을 독송하여 다른 수행자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힘써 전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의 수행을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청정한 업이라 하는 것입니다.
0: 부처님께서는 아난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착하도다 위제희여, 왕비는 미래세계의 중생들을 위하여 참으로 좋은 질문을 하였도다. 아난이여, 그대는 내가 하는 말을 잘 지니고 기억하여 널리 많은 중생들에게 베풀도록 하여라. 나는 이제 위제희 왕비와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서방 극락 세계를 생각하여 관하도록 가르쳐 주리라. 여래의 위실력으로 저 청정한 국토를 바라보는 것이 마치 맑은 거울에 자기의 얼굴을 비춰보는 것과 같게 하리라. 그리하여 극락 세계의 지극히 미묘한 장엄과 즐거운 일들을 보고 나면 그들의 마음은 환희에 사무쳐 바로 태어남도 죽음도 없는 불생불멸의 진리를 얻어 흔들림이 없을 것이니라.
0: 부처님께서는 다시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왕비께서는 아직 생사를 깨닫지 못한 범부이니 그 마음이 여려서 상처받기가 쉽고 아직 신성한 지혜의 눈을 얻지도 못했으니 멀리 볼 수는 없습니다. 오직 여래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에 의해서만 저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1: 세상에서 가장 위없이 높고 존귀한 여래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으로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열반하신 후 미래 세계의 중생들의 마음은 혼탁하고 태어나고 늙고 아프고 죽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슬픔 등 오고감에 사뭇 시달리게 될 것이옵니다. 이와 같은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를 볼 수 있겠사옵나이까?
2: 왕비시여, 그대와 중생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을 한 곳에 집중하여 서쪽으로 지르는 해가 마치 서쪽 하늘에 매달린 북과 같음을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물을 생각하십시오. 극락세계의 맑고 깨끗한 물을 생각하고 해와 마찬가지로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극락세계의 물을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와 각각의 보배에서 광채가 빛나는 극락의 대지를 생각하여 흩어지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0: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에게 말씀하셨다.
2: 아난이여, 그대는 내 말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였다가 미래 세상의 중생들 중에서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하여 이러한 극락의 대지를 관하는 법을 말하여 주어라.
0: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극락세계의 대지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로 된 꽃과 잎, 열매가 열려있고 마치 일곱 겹의 인드라망과 같은 진주 그물을 덮고 있는 보배나무를 생각하여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보배나무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여덟 가지 공덕과 칠보로 이루어진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극락세계의 연못과 물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극락세계의 보배나무와 연못과 물을 생각한 뒤에는 온갖 보배로 장엄된 극락세계의 500억 누각이 있고 무사한 천신들이 보석으로 장식된 학기들로

불법승 삼부를 노래하는 것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그대들은 자세히 듣고 이를 깊이 명심하여라. 나는 그대들을 위하여 고뇌를 없애는 법을 분별하여 해설하겠으니 그대들은 착실히

0: 저는 지금 부처님의 위실력에 의지하여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사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열반을 드신 뒤에 미래 세상의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겠사옵니까?
1: 법장비고의 원력으로 이루어진 극락세계의 꽃과 잎새와 보배 구슬과 광명으로 미묘하게 장엄된 연화대를 생각하되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듯이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2: 부처님께서는 다시 아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1: 아난이여, 이와 같이 연화대를 생각하는 사람은 능히 윤회하는 제업을 없애고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이와 같이 생각함을 바른 정관이라 하고 달리 생각함을 사관이라 하느니라.
2: 부처님께서는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1: 연화대를 본 후에는 부처님의 모습을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생각하면 항상 훌륭한 법문을 듣고 지혜를 성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무량업겁의 제업을 소멸하고 연불삼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이루어지면 아미타 부처님의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명확하게 생각해야 하며 이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보는 사람은 84,000 부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미래에 성불할 것이라는 수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분명하게 칭견한 뒤에는 관세음보살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수리 위의 육계와 하늘왕관을 생각하고 관세음보살의 모습도 마치 손바닥을 들여다보듯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2: 부처님께서 아난 존자에게 다시 이르시기를
1: 다음에는 대세지보살을 생각하여라. 이 보살은 관세음보살과 크기와 높이가 같고 온몸에서 나오는 빛은 자금색이며 지혜의 빛으로 중생들을 삼악도에서 구하고 모공 하나에서 나오는 광명만 보아도 우주에 두루 모든 부처님의 광명을 보게 되느니라. 다음에는 자기 자신이 극락정토에 태어나 연꽃 속에서 500가지 광명이 나와 자신의 몸을 비추고 허공을 가득 채운 부처님과 보살들을 칭견하고 설법을 듣는 생각을 해야 하느니라.
2: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1: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사람은 몸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고 한량없는 복과 공덕, 광명을 두루 갖추신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이 연꽃 위에 계시며 온 우주에 두루 설법하는 모습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성스러운 마음과 깊은 신심, 모든 선행 등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중생들이 세 가지 마음을 일으켜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을 말하느니라. 그리고 사랑하는 연민의 마음으로 삼 목숨을 죽이지 않고 대승방등경전을 독송하는 사람, 여섯 가지 염원을 수행하고 회향하는 세 종류의 중생이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대승경전을 배우고 독송하지 않더라도 대승의 뜻을 알고 그 근본 진리에 있어서 마음이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인과의 도리를 믿어 대승을 비방하지 않으며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서원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그때 수행자가 스스로 돌아보면 자기는 이미 자마금의 연화대에 앉아 여러 부처님을 찬탄하며 극락세계의 칠보연못 연화대에 태어나느니라. 인과를 믿고 대승의 가르침을 비방하지 않으며 다만 위없는 도를 구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이러한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일을 바라느니라. 이러한 수행자가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권속들과 함께 황금의 연꽃을 가지고 500의 화신부를 놔두시어

그를 영접하시어 버버의 아들아 그대는 이제 청정하게 위없는 진리를 구하는 마음을 내었기에 내가 그대를 맞이하러 왔노라고 하시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5계와 8계를 지키며 오역제를 범하지 않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공덕을 회향하여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과 권속들에 둘러싸여 금색 광명을 비추시며 칠보의 연꽃을 가지고 수행자 앞에 놔두시는 모습을 배울 수 있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팔제계나 삼위계를 지키거나 구족계를 지켜서 그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계행의 향기가 몸에 밴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에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많은 권속을 거느리시고 수행자 앞에 놔두심을 배울 수 있느니라. 선남자 선녀인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진 일과 자비를 행한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그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극락세계에 안락하고 장엄한 일들과 법장비구의 48원에 대한 설법을 듣고 목숨을 마치면 바로 극락세계에 태어나느니라. 어떤 중생이 대승의 경전을 비방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지가지의 악업을 짓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목숨이 다하려고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대승 12부 경전의 제목을 찬탄함을 듣게 되면 그 공덕으로 천겁 동안 지은 죄업을 소멸할 수 있느니라. 또한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권하여 그 말 그대로 정성껏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 그 염불 공덕으로 50억 겁 동안 생사에 헤매는 무원죄를 소멸하고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되느니라. 모든 계율을 범하고 승단이나 스님 내의 물품을 훔치며 부정하게 법을 설하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며 온갖 악업을 짓고는 자기 스스로는 옳고 장하다고 뽐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사람은 목숨이 마치려 할 때는 지옥의 불길이 몰려들게 되는데 이때 선지식을 만나 아미타 부처님의 열 가지 위실력과 광명과 계율과 선정과 지혜와 해탈과 해탈지견 등을 찬탄하느니라. 이때 이 사람은 80억 겁 동안 죄업을 벗어나게 되느니라. 어떤 중생이 오역 죄업과 십악 등 악업을 지어 지옥에 떨어져 무한한 고통을 받을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도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게 되어 그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편안하게 위로하여 주고 법문을 들려주어 지성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도록 가르쳐 주느니라. 이때 선지식은 그대가 만약 부처님을 생각할 수가 없다면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하여라고 일러주시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지성으로 소리를 끊이지 않고 아미타 부처님을 열 번만 온전히 부르면 80억 겁의 죄업을 소멸하게 되느니라. 이 경은 극락세계의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생각하는 경이라 하고 또는 깨끗하게 업장을 소멸하고 부처님 앞에 태어나는 경이라고 이름할지니라. 그리고 그대는 잘 기억하여 잊어버리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이 경에서 말한 삼매를 닦는 사람은 현재의 몸으로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배울 수 있으며 염불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라. 언제나 부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 가운데서 가장 순결한 연꽃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은 거의 좋은 친구가 되며
모든 부처님 처소에

0: 매달 만 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부다회.
1: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4: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순례는 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부타파라 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순례를 27년 1월 5일에 법정 스님과 함께하는 대마도 용왕제, 방생제 및 제주 4.3 위령제를 10월 26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0: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1: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2: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0: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1: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단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6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발달장애인 가족을 위해 템플스테이를 약자의 쉼터로 정책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템플스테이 관련 예산을 일괄 삭감한 현실을 짚었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에게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상진 스님은 갇힌 세상을 열겠다며 문제 해결에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 제24교구본사 선운사 주지 후보에 경호 스님이 선출됐습니다. 경호 스님은 어제 열린 선운사 주지 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에서 106표 중 92표를 얻어 당선됐습니다. 대홍수로 삶의 터전을 잃은 네팔 북부 산악지대에 조계종 긴급구호단이 온정의 손길을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1억 4천만 원 상당의 긴급 구호 물품과 마을 복구 장비를 전달했습니다. 한국불교 정화와 수행가풍 확립에 헌신한 월산대선사의 열반 29주기 추모다례제가 봉행됐습니다. 사부대중은 스님의 수행정신을 되새기며 가르침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돌봄에 지친 발달장애인 가족을 위해 템플스테이를 약자의 쉼터로 정책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불교계의 사회적 역할에 공감하면서도 정작 정부가 템플스테이 관련 공공예산을 일괄 삭감한 현실을 짚으며 세심한 정책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총무원장 연임 축하로 시작된 대화는 불교계의 사회적 복지 기여 방안으로 이어졌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24시간 돌봄 부담에 짓눌려 쉴 틈이 없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치유 공간으로 템플스테이 활용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2: 발달장애인들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본인들 케어하기 힘들고 부모님들이 1년 내내 사실 휴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명 약자의 휴일이라고 해서 그 부모들을 하루라도 쉬게 해주면 참 좋겠다. 근데 최상 중에 한 곳이 템플스테이잖아요. 그렇죠. 장소에 가서 좀 쉬시게 하면은 거기에 드는 비용은 뭐 국가에서도 좀 되고 예. 뭐 지자체에서도 좀 되고.
1: 조계종이 추진해온 생명 존중과 자살 예방, 약자 동행 행보의 연장선에서 불교계가 사회적 안정망 역할을 맡아달라는 요청입니다. 진우 스님은 불교의 자비행과 사회적 기여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냉혹한 정책 현실을 가감없이 지적했습니다. 연간 50만 내 외국인이 찾는 대표적인 국민 힐링 문화 콘텐츠지만 최근 정부의 일괄적이고 기계적인 예산 삭감으로 시설과 인력 운영이 난관에 봉착해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3: 이번에 30억이 깎였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 시설 관리, 또 그 운영 인력 관리 뭐 이런 데 이제 좀 차질이 좀 생기지 않을까 싶고 정부에서 세심하게 현미경 보듯이 이렇게 그걸 봐야지 무조건 그냥 뭐 일률적으로 너무 기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는 정책에 도움이 별로 안 될 것 같아요.
1: 공공복지기능 확대를 바라는 정치권의 기대와 달리 정작 현장을 지탱하는 지원 인프라는 축소하는 정책 엇박자를 꼬집은 겁니다. 예방을 마친 김민석 대표는 진우 스님의 우려에 당 차원의 적극적인 예산 점검을 약속했습니다.
2: 템플스테이가 갖는 뭐 여러 가지 어떤 유익 이런 것을 많이 말씀 들었는데 이마 아마 이번에 정부에서 일괄적인 지출 구조 조정을 하면서 다 이렇게 깎여서 그러면서 어떤 경우는 이제 뭐 낭비성이 깎인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는 이제 또 이렇게 경우도 있어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1: 복지 사각지대를 메울 사찰의 문이 더 활짝 열리기 위해서는 공공재로서 템플스테이를 뒷받침할 실질적인 제도적 지원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0: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계종에 이어 태고종을 찾았는데요. 김 대표는 태고종의 민족문화 보존 노력에 감사를 전하면서 사회 문제 해결에 불교계가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갇힌 세상을 열겠다며 문제 해결에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성현 기자입니다.
4: 조계종에 이어 태고종 총무원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총무원장 성진스님과 법륜사 법당에서 부처님 전에 헌양하고 삼배를 올리며 예방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대선 민주당 상임 공동선대위원장 시절 김 대표는 태고종과 간담회를 열어 불교계 현안을 청취하는 등 스킨십을 늘려왔습니다. 특히 종교를 떠나 민족 문화 보존에 태고종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는데 이번에도 영산제를 언급하면서 민족 문화 발전을 위한 노력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2: 태고종이 불교의 입장에서 봐도 그렇고 민족 문화의 입장에서 봐도 그 우리 어떤 원형을 살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크게 기여해 오셔서 대표적으로 영산제 같은 것도 그렇고 아주 종교를 넘어서서 우리 민족 문화에 기여하신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4: 상진 스님은 김 대표를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인물이라며 방문을 반겼습니다.
5: 대표님은 항상 봐와도 믿음직스럽고 뭔 일이든지 걱정 없고 잘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아마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지 않을까.
4: 상진 스님과 김 대표는 사회 문제 해결에 뜻을 모았습니다. 김 대표는 자살과 고도, 은둔 청소년 문제 등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 해결에 불교계가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 우리 사회에서 지금 이제 어려운 문제 가운데 뭐 자살 문제도 있고 사실은 그 어떤 고독의 문제도 있고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문제를 푸는데도 많이 이렇게 도움을 청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4: 이에 상진 스님은 정부가 주요 과제로 내세운 자살 예방을 비롯한 여러 사회적 문제 해결에 종단에서도 함께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할 것을 밝혔습니다.
5: 그래서 정부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열심히 한번 해보자. 우리 노력하는 그런 중에 이 갇힌 세상을 좀 여는 세상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4: 한편 김 대표는 박명록에 자비의 가르침을 받들어 함께하고 어우러져 국민을 받드는 정치를 하겠다고 적었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0: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 이후 관심을 모았던 선운사 주지는 다시 경우스님이 맡게 됐습니다. 어제 열린 선운사 산중총회에서 경우스님이 대중들의 압도적인 지지 속에 21대 주지 후보로 다시 선출됐습니다. 호남지사 조용수 기자가 전합니다.
6: 조계종 제24교구 본사 선운사, 제21대 주지에 경우스님이 당선됐습니다. 선운사는 어제 경내 성보박물관에서 산중총회를 열고 최근 공석이 된 본사 주지 후보에 경우스님을 다시 선출했습니다. 산중총회는 교구 구성원 130명 가운데 107명이 참석해 본말사 대중들의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습니다. 경선으로 치러진 이번 선거엔 기호 1번 태효스님이 14표, 기호 3번 경우스님이 92표를 얻었습니다. 개표 직후 경우스님의 당선이 확정되자 중앙선관위는 현장에서 당선증을 교부했습니다. 앞서 총무원장 선거 출마 과정이 한여름밤의 꿈과 같았다는 표현으로 대중에게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 경우스님. 스님은 다시 교구장의 소임을 맡긴 선운사 대중들에게 교구 발전에 더욱 매진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7: 다시 한번 이렇게 대중 스님들의 신임을 받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더 낮은 자세로 더 많이 듣고 나누고 그러면서 우리 교구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6: 비록 입 후보 과정에 뒷말이 없지 않았지만 이번 선거는 경우 스님에 대한 선운사 대중의 압도적 지지를 확인했습니다.

0: 확인한 계기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경우스님이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전주 에코시티 법계사 불사와 본말사의 포교 역량 혁신도 중단 없이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BTN 뉴스 조용수입니다.
1: 지난달 말 발생한 대홍수와 산사태로 삶의 터전을 잃은 네팔 북부 산악지대에 조계종 긴급구호단이 온정의 손길을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전국 불자들의 정성으로 모은 1억 4천만 원 상당의 긴급 구호물품과 마을 복구 장비가 현지에 전달되는데요. 절망의 현장에서 피어난 한국 불교의 자비행을 윤호섭 기자가 전합니다.
2: 거대한 토사와 흙탕물이 마을을 집어삼키고 도로 곳곳이 끊겨버린 네팔 북부 라수와 일대. 지난 26일 갑자기 들이닥친 대홍수로 삶의 터전이 무너진 히말라야 산자락 이재민들에게 가장 절실한 건 당장의 먹거리와 무너진 집을 정리할 도구였습니다. 재난 직후 즉각 모연에 착수한 조계종은 전국 불자들의 온정으로 마련한 10만 달러, 우리 돈 약 1억 4천만 원 규모의 긴급 구호 물품을 준비했습니다.
3: 거의 모든 그 주민들이 살고 있는 기반 시설들이 붕괴가 되고 그리고 토성 위에 깔려서 복구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2: 구호단은 단순 물품 지급에 그치지 않고 생존 지원과 자력 복구라는 맞춤형 지원 전략을 펼쳤습니다. 접근이 힘든 둔체 지역 850가구에는 쌀과 밀가루, 라면 등 20일 동안 버틸 수 있는 생필품 키트를 건넸습니다. 또 토사 피해가 심각한 베트라와티 마을에는 주민들이 직접 마을을 복구할 수 있도록 철거 공구와 운반 장비, 안전 보호구 등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집안 경제를 책임지던 청년들의 희생이 큰 만큼 유가족에겐 무엇으로도 풀 수 없는 상실감이 그늘로 남았습니다.
3: 49일이 지나기 전이어서 각 가정마다 사진을 영정 사진을 모셔놓고서 집에서 애도의 기간을 갖고 있다라는 거.
2: 산사태와 홍수는 지나갔지만 현지 사정의 열악함은 여전합니다. 주민들은 재난 발생 이후 직접적인 구호 물품 지원을 조계종 구호단으로부터 처음 받았다고 털어놨습니다. 물품 지원을 마친 구호단은 수도 카트만두 보우더나트 사원에서 열린 추모의식, 몬람 기도에 동참해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루아침에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어린아이들이 사찰에서 임시로 보호받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조계종은 일회성 긴급구호에 그치지 않고 후속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히말라야의 혹독한 추위가 닥치기 전 주민이 겨울을 무사히 날 수 있도록 방한용품 지원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4: 네팔이 겨울에 들어서면은 네팔이 산악지대를 좀 춥거든요. 그래서 이제 담요나 그런 이제 방한용품들이 필요한데 그 부분들에 대한 지원은 고려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모금액이 추후에 계속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재건복구의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2: 네팔을 돕기 위한 한국 불교계의 온정도 잇따랐습니다. 부산 해광사는 어제 네팔 홍수 피해 지원 성금 1천만 원을 아름다운 동행에 기탁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1: 한국불교 정화와 수행가풍 확립에 헌신한 성림당 월산대선사의 열반 29주기를 맞아 추모 다례제가 봉행됐습니다. 사부대중은 스님의 수행정신을 되새기며 가르침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대구지사 강상목 기자입니다.
5: 법당을 가득 메운 사부대중이 월산대선사를 기리며 삼기 의례를 올립니다. 조계종 제11교구본사 불국사는 어제 무설전에서 성림당 월산대선사 29주기 추모 다례제를 봉행했습니다. 다례제에는 불국사 조실 종우대종사와 회주법달대종사, 법주사 조실 지명대종사, 불국사 주지 종천스님을 비롯한 문도와 사부대중이 참석해 헌양과 헌화, 종사영반으로 스님의 유언을 기렸습니다. 월산대선사는 조계종 총무원장과 원로회의 의장을 역임하고 불국선언을 개원하는 등 한국불교 정화와 수행가품 확립에 힘쓴 대표적인 선승입니다. 특히 수행과 정진을 강조하며 후학을 길러내고 한국불교 선풍을 진작하는 데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6: 큰 스님을 흠모하고 그리워하는 여기 사부대중은 큰 스님께서 걸으신 길을 따라 걷고 큰 스님께서 화를 키시는

0: 얼마나 크고 깊은지 이제야 조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후학들 큰 스님의 유언대로 수행하면서 청정두랑 가꾸어 가면서 여법하게 열심히 살겠습니다.
1: 이어 불국사 합창단은 추모곡 다시 오소서를 음성 공양으로 올리며 스승을 향한 그리움을 전했습니다. 열반 29주기를 맞아 한자리에 모인 문도와 사부대중은 월산 대선사가 남긴 수행과 정법의 정신을 되새기며 그 가르침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BTN 뉴스 강상묵입니다.
2: 조계종 제19교구본사 지리산 대화엄사가 경례 각황전에서 동헌당 태연대종사 43주기 추모다례제를 봉행했습니다. 다례제에는 화엄사 주지 우석스님, 문장 종국스님, 회주 종렬스님, 남암 종삼스님, 중앙종회의원 대진 연규 우경스님, 정토회 유수스님을 비롯한 문도와 본 말사대중이 동참해 큰스님의 유훈을 기렸습니다. 문도 대표 종고스님은 행장을 통해 동원 대종사는 은사 용성스님의 항일 독립운동을 함께하면서 재단법인 대각회 설립과 화엄사 조실로 수행과 전법에 큰 족적을 남긴 시대의 표상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각황전에서 다례를 마친 대중들은 부도전으로 이동해 동원 대종사의 부도탑에 참배하고 생전 가르침을 따라 정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조계종 원로 의원이자 생명나눔 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대종사의 산수를 맞아 30여 년 자비행과 67년 출가 삶을 담은 회고록 생명나눔 일면입니다. 봉정법회가 봉행됐습니다. 지난 14일 엠베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중앙종회 의원 법륜 스님의 사회로 열린 행사는 조계종 원로회 의장 부령 자광 대종사와 전 총무원장 설정 대종사 등 교계 주요 인사와 주호영 국회 부의장, 김병주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날 법회에서 일면 대종사의 80년 삶과 장기기증 운동 여정을 담은 회고록 생명나눔 일면입니다가 부처님 전에 봉정됐습니다. 일면 대종사는 자신의 삶을 반면 교사로 삼아달라는 겸손함과 더불어 앞으로도 부처님 은혜와 인연에 보답하며 생명 나눔의 원력을 이어가겠다고 뜻을 밝혔습니다. 일면 대종사는 이날 우즈베키스탄 해외 지원 기금과 해인 동문 장학회 장학금 등 총 2천만 원을 전달하며 산수의 의미를 나눔으로 실천했습니다. 부산 대광명사 주지이자 BTN 불교TV 목종스님의 선클래스 진행자 목종스님이 방송포교 후원금 5천만 원을 BTN에 전달했습니다. 14년째 방송포교의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스님은 모든 공덕이 BTN에 있다며 자신을 낮췄습니다.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3: BTN 불교TV와 오랜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부산 대광명사 주지 목종스님이 방송포교의 힘을 보탰습니다. BTN 불교TV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설 목종 스님의 선클래스 진행자 목종 스님은 어제 BTN 구본일 대표이사에게 방송포교 후원금 5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10년 토굴 수행을 마치고 2012년 4월 목종 스님은 선우용녀의 이야기쇼 가피로 BTN과 방송포교의 첫 인연을 맺은 스님. 목종 스님은 자신과 대광명사의 토대를 만들어준 건 BTN 불교TV였다며 그간의 감사함을 후원금에 담았다고 전했습니다.
4: 아무것도 모르고 할지도 모르고 저를 아는 스님도 아는 불자들도 거의 없고요. 그 바람에 이제 제가 이제 전국구 스님이 됐습니다. 비제 공동입니다.
3: 목종 스님이 전통 조사선의 원리와 수행법을 풀어내는 목종 스님의 선클래스는 기존 불교 법문 콘텐츠와는 다른 시청층을 끌어들이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BTN 뉴미디어국 분석 결과 선클래스 유튜브 시청자의 약 60%가 남성으로 나타났고 30세에서 55세 사이 경제활동 세대도 20%가량을 차지했습니다. 여성불자 중심이었던 기존 법문 콘텐츠의 시청 경향과 달리 청장년층과 남성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어내며 온라인에서도 조사선 수행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5: 전통 수행 방식에 대해서 많이 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이 부분을 좀 되살리는 것. 네, 좀 제가 조금이라도 기여를 한다면 저는 너무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진작 이렇게 좀 감사함을 표해야 되는데.
3: BTN 불교TV 구본일 대표이사는 목종 스님에게 감사를 전하며 일상 속 선수행의 중요성이 방송 포교로 널리 뻗어나가길 기대했습니다.
6: 그리고 같이 앉아서 또 실참을 해주시니까 이 반응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스님께 감사드립니다.
3: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설, 목종 스님의 선클래스는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와 11시 15분 시청할 수 있으며 BTN 불교TV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2: 안성 성남사가 사부대중의 소원을 담은 풍등을 띄우며 산사의 가을밤을 작업했습니다. 성남사는 지난 12일 제2교구본사 용주사 주지 성효 스님과 조계종 총무원 사서실장 남전 스님, 남상은 안성시 부시장 등 사부대중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회 서운산 소원풍등 날리기를 개최했습니다. 용주사 주지 성효 스님은 참석자들이 정진으로 밝은 미래를 열어가길 당부했고, 성남사 주지 덕운 스님은 근심과 걱정을 풍등에 담아서 날려보내며 소원 성취를 기원했습니다. 가족의 건강과 행복 등 각자의 염원을 담은 풍등이 불법승 구호와 함께 밤하늘을 수놓자 사부대중은 두 손을 모아 간절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한편 주지 덕운 스님은 지역 취약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안성시에 천만 원을 전달해 훈훈함을 더했습니다. 경남 창원 안국사가 어린이 합창단을 창단하고 어린이 포교에 새로운 닻을 올렸습니다. 창원 안국사는 지난 13일 경내 큰법당에서 아미랑 어린이 합창단 창단식 및 고불식을 봉행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주지 영산 스님과 부산 무진선원 주지 담화림 스님, 마산 종문사 주지 응찬 스님, 배인숙 아미랑 후원회장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천진불 어린이 합창단 연합회 총재이자 안국사 주지인 영산 스님은 맑고 아름다운 친구들이란 뜻을 담아 아미랑으로 이름을 지었다며 안국사를 창원 대표 어린이 포교 도량으로 가꿔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단원 모집을 시작한 아미랑 어린이 합창단은 내년 2월 열리는 천진불 어린이 합창단 연합회 정기 공연에서 첫 공식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공주 계룡산 신원사가 제18기 불교대학 신입생 입학식을 봉행하고 입학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습니다. 신원사는 지난 13일 경내 세심당에서 불교대학학장 신원사 주지 성관 스님을 비롯해 강주 이루 스님, 변병석 불교대학 총동문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8기 불교대학 신입생 입학식을 개최했습니다. 학장 성관 스님은 불교대학은 부처님의 진실한 가르침을 배우고 자신의 참마음을 발견해 찾아가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입학생 여러분의 마음달이 늘 밝게 빛나길 바란다고 법문했습니다. 변병석 총동문회장은 신원사 불교대학을 통해 일상이 향기로운 불자의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고 신입생들을 격려했습니다. 한편 25명의 신입생이 입학한 이번 제18기 불교대학은 15주 동안 불교 기초교리와 불교 문화 강의, 보찰 순례 등 다채로운 교육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9월 16일 수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AI 기술과 마음 돌봄이 만나는 특별한 체험, AI 힐링 가이드와 마음 돌봄 체험이 열립니다. 스트레스 뇌파 진단, 뉴로 아로마, 로봇 명상과 AI 마음 상담으로 나만의 마음 돌봄 방법을 찾아보고, 싱잉볼 울림에 따라 빛으로 생성되는 반응형 디지털 아트 공간에서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1차는 9월 19일과 20일 인사동 토포하우스에서, 2차는 9월 29일과 30일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2층 IF존에서 진행됩니다. 이 시대의 참된 수행자, 한산사 용성선원장 월암스님과 함께 선강과 실참을 쌍수하는 사부대중 선수련회가 오는 11월 1일부터 4일까지 경주 황룡원에서 문경 한산사 불의선회 주관으로 열립니다. 일상과 수행이 둘이 아닌 삶을 실천하고 열려있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8660-1009번입니다. 제7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가 2016 명상 함께 깨어나다를 주제로 개최합니다. 명상 컨퍼런스는 9월 17일, 18일 이틀간 펼쳐지며 첫째 날에는 기술과학 시대의 선명상, 둘째 날에는 선명상의 웰니스적 가치를 주제로 국내외 명상 전문가들의 다채로운 강연이 진행됩니다. 전통 명상을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수원 복령사에서는 2026년 제16회 복령사 사찰음식 대향연을 오는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개최합니다. 일상의 식탁에서 만나는 사찰음식을 비롯해 다양한 전시와 풍성한 볼거리,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자연의 맛과 건강한 마음이 어우러지는 복령사에서 특별한 시간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256-4127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10,000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2: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벌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필자 여러분, 백길에서 반갑습니다. 대구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내 윤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업 얘기를 좀 지난 시간에들 했죠. 업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닌데, 우리 불자님들이 좀 알아야 될 것이 엄 이야기, 업보 이야기, 과보 이야기, 인과응보 이야기, 또 계율 이야기, 이런 그 이야기를 하면은 좀 부담을 좀 느끼는 게 있어요. 매일 듣는 소리, 아는 소리. 그런데 알고서 실천을 안 하면 안 되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불교는요, 인과응보, 씨 뿌린 대로 거둔다. 네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지? 그거에 따라서 씨 뿌려져서 과가 좋은 업으로면 좋게 당신한테 행복하게 오고, 나쁜 업으로 지면은 괴로운 업보를 받는다는 건데, 여러분이 업 얘기할 때 자꾸 그 괴로운 거 업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선업을 지면, 선근공덕을 하면 그게 복이 돼서 나한테 돌아온다고 생각하는 긍정적인 업으로 생각하세요. 긍정적인 업으로. 그러니까 운력을 하고 왔어. 봉사를 하고 왔어. 그런데 이 업이 나한테 커다란 뻥치기의 업보가 돼서 나한테 보답이 온다는 걸 생각하시고, 계율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계율 이야기도 지키지 못할 거 그냥 뭐 계율 얘기를 자꾸 하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수행하는 데 있어서 계율은 절대 필요합니다. 계정의 사막, 계정의 사막. 계율을 지켜야 선정에 들 수가 있다. 선정에 들어야 지혜가 열린다. 그래서 수행 체계에서는 계율을 무시하고는 있을 수 없어요. 다만 복을 짓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공덕을 짓는 데는 계율이 이렇게 중요하지 않지 하지만, 모든 공덕을 짓는 데도 청정심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무슨 그 조건을 짓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도 계율이 지켜져야 청정한 신심으로, 몸과 마음으로 복을 지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율 문제도 절대 수행책에서는 이걸 가볍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려서 오늘 이 시간에는 과보를 받는 순서, 내가 무거운 업을 지었는데 선업, 좋은 일을, 무게감 있는 좋은 성공문덕을 지었느냐, 아주 최악의 경우, 누구를 뭐함하고 때리고 막 그냥 해롭게 끼치고 사기치고 했는 업이냐, 이걸 무거운 업, 그러니까 과보를 받는 순서에 대한 말씀인데, 첫 번째 결과를 생산하는 순서에 따른 분류라고 썼죠. 결과를 내가 씨 뿌렸는데, 결과를 생산한다는 것은 씨앗 뿌렸는데 농사가 망친 게 아니고 결실을 거둬서 생산해서 창구에 쌓아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보를 받는다는 것은 농사를 지었는데 금년같이 날이 뜨거워서 다 말라 비틀어 죽었다 하는, 이건 결과를 생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업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 결과를 생산하는 순서에 따른 그걸 나눠봤는데, 무거운 업이 제일 먼저 업을 받는다. 그러니까 업을 막 약한 업, 강한 업, 좋은 업, 나쁜 업을 하는데, 무거운 업이라는 건 좀 제가 설명할게요. 두 번째, 습관적으로 지은 업. 우리가 습관적인 거, 이게 관습,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것이,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고 거짓말도 자꾸 허비로 넣으면 자꾸 거짓말쟁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지은 업이 간단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두 번째. 세 번째, 임종에 다다라 지은 업. 죽을 때 되어서
임종시의 자기의 생각의 업. 이것이 이제 세 번째,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이미 지은 업인데, 오늘 이 한 시간 동안에는, 그 무거운 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어떠한 업이 먼저 과보를 받느냐 하니까, 첫 번째, 무거운 업이 제일 먼저 과보를 받는다. 많은 업종 중에서 재생 연결식을 일으키는 생산업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업이 무거운 업이다. 재생 연결식.

식으로 생산한다. 재생 연결식이란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데 연결된다. 연결되는 업이 있고 연결 안 되는 업이 있는데 의도적으로 지은 업은 전부 연결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생 연결식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좀 외워두세요.

재생연결식으로 생산되는 식. 자, 무거운 업이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는데 이어진다, 상속된다, 연결된다. 생산으로 과업으로서 돌아온다. 다음 생에 태어날 때 그것이 생산된다. 선업이면 행복의 생산업이 올 거고, 과가 올 거고, 불선업, 착하지 않은 악업이면은 불행한 생산업이 나한테 과보로 올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업에 대해서 먼저, 이것이 제일 먼저 다음 생에, 내 생에 다시 태어나는데 연결시 되는 시기에 가장 큰 업이 무거운 업이다. 무거운 업은 여러분들 악업만 생각하지 마시고 선업과 악업을 나눠서 생각하세요. 그래서 나는 긍정적으로 선업만 생각하세요. 악업만 생각하면 무거워요. 업력이만 나오면. 그래서 무거운 업 하나만 있을 때는 항상 큰 힘을 가진 내 생에 과부를 받게 만든 업이 된다. 무거운 업이 여러분들이 누굴 뭐 시켜서 살인했어요. 그런 다른 업은요, 그저 필요 없어요. 무조건 다음 생에 재생 연결되는데 너는 무간지옥이야. 나올 수가 없어. 그걸로 결정내요. 그건 뭐 적당히 조건을 뭐 만들어서 바뀔 수도 없고, 이, 저, 저, 살, 살, 살생업, 이런 것은, 예, 살인, 이런 것은, 그렇기 때문에, 뭐, 시간적으로, 뭐, 늦게 받고, 무슨 타협이고, 이런 게 없습니다. 무거운 업 하나 큰 것만 있을 때는 조그만 업은 거기에 뭐, 내밀고, 좋은 일 조금 했다 해도 그건 믿게 되지 않아요. 내 생에 과부를 받게 만드는 업이 된다. 내 생에 아주 행복한 상태로 태어나게 하거나, 내 생에 아주 불행하게 태어나게 하는 것과 같은 큰 결과로 무거운 업은 나타난다는 이야기. 무거운 업의 과보는 피할 수 없다. 다른 건 피할 수 있어요. 의도적인 거 아닌 것은. 그런데 의도적인 업을 좀, 무거운 업은 의도적인 업이라고서 말씀드리고, 그중에서 가장 무거운 업이 해로운 업인 거나 남한테 유익되는 거. 그래서 불자들은 내가 하는 말하고 생각과 행동하는 행위가 남한테 독가스를 품는 해로운 짓이냐, 요익 중생, 모든 중생들에게 유익한 말과 행동과 생각이냐,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내 생에 과부를 받는 업으로 이제 해롭거나 유익하거나 무거운 업이 작용을 한다. 그래서 다른 무거운 업은 과부를 만드는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무기한의 효과가 있는 업이 된다. 자, 무거운 업은 과부를 만드는 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무거운 업은 이 생에서 안 받으면 다음 생에 안 받으면 그 다음 생, 언제나 익으면 시절 인연이 도래하면 받는다. 무기한으로 효과가 있는 업이 된다. 라는 이야기. 그래서 여기 무거운 업에서요, 말씀드릴 것은 부처님 말씀하신 무거운 업, 오욕제. 오욕제가 이게 이제 불선업, 선하지 않은 업인데, 오욕제는 다섯 가지.

가지 아주 역질적인 업을 오역제라고 그러는데 또 여섯 가지로 부처님 말씀하고 계세요. 다음 생에 반드시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업이다. 그래서 오무간업이라고 그래요. 다섯 가지로 무간업에 떨어진다. 무간지옥은 무기징역이에요. 나올 수가 없어요.

성취했다 하더라도 그 선업이 다음 생에 생산하는 업이 되지 못한다. 그럼 내가 오역죄를 졌어요. 졌는데, 그래도 내 오역죄는 졌지만,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부처님 말씀대로 선정을 닦아서, 나름대로 뭐 깨달음도 있어. 그런데, 오역죄를 지은 건 너무 무거운 업이 돼가지고, 좋은 일 조금 한 거는 거기에 명함을 내밀 수가 없이 무간지옥에 떨어진다는 얘기. 그런 오역죄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머니에게 해를 가하는 행위인데, 여기서는, 해를 가하는 게 여러 가지 거예요. 어머니를 뭐한대 때린 것도 해를 끼치는 건데, 여기서는 오역죄는 그 어머니 부모를, 살해한 그런 가혹한 행위를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를 먼저 안 하고 어머니를 먼저 했느냐면은, 그 아사세 왕이 빈비사라 왕의 왕자 아사세 왕인 아자타사뚜가 이제 어머니까지 아버지의 그 감옥살이 하는데 도움을 줬다 해서 뒤에 말씀드릴게요. 도움 드렸다 해서 어머니까지 살해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모든 대신들이 이 세상에 아버지를 해치고 임금이 된 사람이 있지만 어머니를 돌아가시게 한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해서, 그래서 어머니를 돌아가시게 하려고 하다가 행위를 멈추거든요. 그 다음에 아버지에게 해를, 살해를 한 행위. 아라한에게 해를 가하는 행위. 아라한은 우리가 성불하십시오. 대승불교에서. 그런데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은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수행사과, 사상팔배. 제가 불수념, 법수념, 승스님 얘기할 때, 삼보 얘기할 때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라한은 우리가 대승불교 얘기하는 성불자리나 똑같습니다. 아라한 최고의 자리. 뒤에 또 계속 말씀 이제 여기 이제 나올 거예요. 아라한에게 해를 가하는 아라한이를 죽인 행위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열애의 피를 흘리게 하는 행위. 열애에게 피를 흘리게 했다. 제받았다. 부처님의 사촌 동생인 제받았다가 부처님에 의해서 많은 수행을 해서 과를 얻어서 자기가 부처의 교단의 주인이 되고자 부처님을 해치고자 하는 행위를 많이 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어느 길을 가려면 그 길을 꼭 지나가야 되는데 산 위에서 있다가 바위를 막 굴립니다. 부처님 돌아가셔야 자기가 교주 노릇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돌을 굴렸는데 그 돌이 굴려가다가 부처님을 그냥 치고 나간 게 아니라 발등을 살짝 거치고 굴러갔다. 그래서 피를 흘리게 했어요. 부처님 발에. 그래서 오역죄입니다. 부처님의 몸에 피를 흘리게 한 행위.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상가를 분열시키는 행위인데요. 여기에 우리 불자들은 좀, 여기 네 번째까지는 여러분들 거의 여기서는 벗어날 거예요. 거의 다. 99.9%가. 근데, 상가를 분열시키는 행위에, 비구스님, 비구니스님, 우바세, 우바이, 남자신도, 여자신도, 사부대중이라고 그러잖아요. 상가, 청정상가, 수행하는 단체, 비구스님, 비구니스님, 청신사, 청신녀, 우바이, 우바세, 비구, 비구니. 상가를 분열시키는 행위인데요. 이건 법망경에 나와요. 법망경도 여기가 나왔으니까 이저 십중대계에 나오는데

대승법만경이라고 대승법만경. 이건 그 사분율 250개, 358개 이런 비구 비구니 이런 계의가 아니고 대승보살계. 이건 비구 비구니 모든 우바세 우바이 모든 사부대중이 전부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보살님들도 보살계 봤잖아요. 윤달에 많이 봤죠. 보살계 받을 때 48개를 봤는데 이 대승보살계는 48개인데 10가지 중계 10중 대계 10가지 무거운 대계 여기도 지금 무거운 호흡을 얘기하면서 오육계가 몇개 나왔는데 법만경에 10중 대계 10가지하고 나머지 10중 경계 갑을 경자 48가지 그래서 48개를 봤거든요. 이 우리 보살님들이 받는 이건 비구 스님도 받아야 되고 비구니 스님도 받아야 되고 남자 신도 여자 신도 다 받아야 돼요. 근데 사분율에 가면은 비구 250개 비구니 358개 이런 것은 스님들만 받는 게인데 이 법만경의 십중대계에서 사부대 중에 상가를 분열시키는 파괴하는 상가를 분열시키는 행위는 오역제에 들어간다. 이건 무관지하게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네, 여러분들 이건 가볍게 생각해요. 그 절에 나가면 무선은 그절 여러분들의 신도로서 그 절의 불자야 원찰로서. 그러면 그 자리에서 모든 거 화합하고 같이 동사섭으로 수행을 같이 나가는 말과 행동과 생각을 할지언정 주주신님이든 부전스님이든 사무자이든 공양주든 밖에 처사든 남자 신도든 여자 신도든 여러분들 조반들끼리 말과 행동에서 그 서로 그 저기 무업무등계가 무업나무란다고 당신의 허물이 많으면서도 다른 불자들 말씀을 많이 아세요. 많이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자취에 가서 얘기를 하든 남 얘기만 할게 없다고 그러거든. 그런데 여러분들이 무심코 한 말이나 행동이 그 화합승단 부처님 화합승단이 이게 상가가 화합승단이에요. 청경이 수행하는 승단을 화합승가라고 그러거든요. 상가라고 그러거든. 승가라고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화합을 깨는 언행은 하지 말자. 왜? 오육지에 들어가서 무관업에 깨진다. 이거 지금 부모 돌아가시게 하고 아라님 죽이고 열에 예, 피를 흘리게 행위는 여러분 여기서는 다 벗어나요. 그런데 여기에 법망경 십중대계도 나와요. 법망경은 또 구마라지 번역가의 최고의 구역, 신역은 현자이고 그분이 이제 법망경도 번역한 거예요. 그냥 뭐 중국에서 만들어 위경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십중대계 가장 무거운 업 중에서 10가지 무거운 주 중에서 상가를 화합을 파한 것을 엄청나게 무겁게 다룹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한 말씀 더 짚고 넘어가는 건 화합하는 말, 화합하는 말은 사부대중이 쉽지 않아요, 이게. 주지 허물도 얘기할 수 있고 허물 얘기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식구들 다. 절식구로 했던 뭐 신도도 됐던 그런데 화합을 깰 정도의 그런 언행은 하지 말자. 응? 조그만 거 봤으면 누가 뭐라 하면 그래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상기시켜 가지고 크게 뻥튀로 만들어 가지고 화합을 깰수 있는 행위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탁하고 싶은 건 제가 요즘 이 말씀 많이 쓰는데 6가지 안이비설신의로 6가지 안이비설신의가 6가지 도적놈이라고 제가 표현을 쓰는데 막 눈은 그렇잖아요. 눈, 귀, 코, 막 이, 몸 이런 것을 그런데 이 의식 세계에서 나타나는 말과 행위, 의식 세계에서 다루는 거. 다시 말해서 눈으로, 소리로, 귀로 듣고 냄새

맞고, 이건 아니고, 이건 기고, 이건 싫고, 이건 좋고, 생각도 너는 좋고 나는 나쁘게 해서 화합을 깨는 걸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럼 불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야의 지혜심 입장에서 말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응? 의식의 안목을 가지고 사람과 현상을 보지 말고, 반야의 이 반야바라밀따로 열반에 들고 모든 고통에서 사라진다고 반야신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식 세계에서의 사부대중 얘기를 하지 말고, 반야, 공송반야의 입장에서, 연기 입장에서, 공 입장에서, 중도 입장에서 함께 화합하고 살아야 공존할 수 있는, 화합할 수 있는 꽃으로 장엄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고, 연화장 세계를 만들 수 있는 게 불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그 말과 행동을 하자는 것을 이 기회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에는 견고한 사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인데, 사견이요. 이게 삿댈자 사견도 되지만, 이 개인 사견. 사견. 특히 여러분들이 부처님 말씀을 전하고 부처님 말씀을 논할 때 삿댈자 사견을 논하지 말고 개인적인 사견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부처님 말씀에 반하는 개인적인 사견을 가지고 얘기도 안 되고, 여기는 사견이라는 건, 또 법문할 때도 사견을 얘기하면 안 되고, 죽음의 순간에 업의 작용을 부정하는 사견, 죽음의 순간에도 선인성과 악인악과 인과응보를 죽음의 임종 시에는 나무아미타불만 불러도 모지고 부처님만 떠올려도 모지른 판에, 아이 죽는 순간에도 인과응보는 없어. 죽으면 다 그만이야, 끝이야. 그러니까 억울해서 죽겠어. 내가 사한 것이 원한만 지우고 가고 한만 남기고 가. 이런 업을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오욕기담이 여섯 번째 이제 견고한 사견을 지니는 경우를 넣었는데, 죽음의 순간에 나는 원통해서 그 사람 인수 못 갖고 죽어서 안 돼.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임종을 앞두고 윤회는 없다 등등. 윤회는 없어. 내가 다시 이런 원하는 데 마음을 비우고 가야 좋게 태어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격제, 유격제, 오격제가 아니라 유격제는 반드시 무간조에 간다. 부처님이 진리의 말씀을 역린하는 말씀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격제는 조정될 수 없어. 유격제는 조정이 될수 없어. 너와 나와의 화합, 서로 만나서 한번 화해도 하고 조정해보자. 이게 안 된다. 무조건 무간조이다. 시간에 끼어듦이 없이 결과가 나타난다. 오역제는 무조건 오고 시간에 끼어듦이 없이, 시간과 관계없이 금방 받거나, 응? 앙굴마라 같은 분은 살아서 생암죽에 빠지잖아요. 금방 오역제 져가지고, 응? 99분 그 손가락 잘라가지고 살인하는 바람에 살아서 생암죽에 빠져요. 그래서 시간에 끼어듦 없이. 그런데 그 생에 안 받아도 다음 생, 다음 생, 다음 생에서 반드시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악업의 목적지는 불행한 곳이에요. 그렇죠. 목적지는. 악업의 목적지는 불행한 곳으로 갈 거냐, 행복한 곳으로 갈 거냐. 선업의 목적지는 행복한 곳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교훈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씀.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행위를 긍정적으로 좋은 말만 하고 착한 말만 하고 사랑스러운 말만 하자. 행위를 남한테 이로운 행위를 하자. 도움 주는 행위를 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악업에는 불행한 곳이고 선업은 행복한 곳이야. 목적지가. 그러면 어떻게 내가 오늘 살아야 되지? 이건 그냥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업의 작용을 부족한

세 가지 개념이 나쁜 거예요. 업의 작용을 생산, 이런 업을 지면 이러한 씨뿌린 대로 거두어 업의 작용을 부정해. 내가 말 한마디 욕한 것이 그냥 공중으로 날라가 버리고 만다면 얼마든지 떠들고 욕해도 돼. 근데 전부 재판 아래세계 전부 다 CCTV 찍기도 찍히면서 저장돼서 다음 생에 재생 연결된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업의 작용을 부정하지 말자라는 이야기. 뭐 효험이 없다. 좋은 일을 해도 효험이 없다. 선인 선거 악인 악과를 부전하죠. 씨 뿌린 대로 거둔다. 좋은 일이면은 목적지가 서는데 행복하고 나쁜 일은 목적지가 불행한 것이라는 걸 부정하는 것. 업의 유효성, 공능, 유효성을 부정한다. 내가 상견과 단견을 얘기하는데 상견은요, 사실 이 자, 이건 이제 브라함의 아트마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나는 영원하다. 고정불변한 실체가 없다는 게 부처님 말씀인데 상견이라는 건 아니다. 나는 나, 나의 성질, 나의 행위, 이게 나다라고. 그런데 부처님은 건 무하다. 나는 무하다. 실체가 없다. 이 얘기 상견이고 단견은 뭐 쉽게 해서 다음 생은 없다. 죽어도. 죽으면 그만이다. 다음 생을 위해서 재생 연결식이 되기 때문에 모든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 다음 생이 어디 있어? 그건 육안으로, 내두 눈으로, 두 눈으로만 보니, 그래서 두 눈의 안목, 의식의 안목은 이건 큰일 난다. 여섯 가지 도둑놈에 따라가는 업이 돼서 결국은 내 불성을 도둑맞고 만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뿌리가 없다는 견해, 토대. 뿌리가 없다는 견해는 원인이 없어. 어떤 과가 왔는데 내가 씨뿌려서 거둔 과가 아니여. 우연히 왔어. 나한테 이런 일 오지 않아야 되는데 왜 왔어? 근데 현상 속에 뿌리에서 모든 게 싹이 트고 뭐 잎이고 꽃피고 열매 맞잖아요. 그래서 원이 있다는 것, 현상 속에 뿌리, 원인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견, 업의 원인을 부정하고 있는 거. 그래서 부처님께서는요, 그 뿌리가 없는 토대를 뭐라고 말씀했냐면, 뿌리 없음의 견해라고 말씀했다. 뿌리 없음의 견해. 토대 없이 무슨 뭐, 땅 없이 무슨 건물을 짓겠어요? 땅이 있어야 건물을 짓지. 운명론, 결정론, 우연론. 나한테 모든 그날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은 우연히 온 것은 하나도 없다. 필연으로 온 것이다. 필연으로 왔기 때문에 이 업은 내가 씨뿌린 대로 거둔 것이다 하면은 누구하고 대립하고 싸우려고 시비할 거리가 없다. 내가 몰라서 그렇지 내가 씨뿌려서 거둔 거다. 그날 일어나는 모든 건 필연이다. 우연히 온 것은 하나도 없다. 우연히 너와 만났다? 아니다. 차 어디 길 가다가 만나서 차 한잔하는 것도 필연으로 만난 것이다. 현상의 뿌리나 원인을 부정해서는 안 되겠다. 세 번째, 존재하지 않는다는 견해, 단견인데, 아까 얘네들 죽으면 그만이야. 내 돈으로, 육안으로 보내 안 보이는데 없어. 본 사람 나와봐. 안 된다는 거예요. 눈 육안에 보이는 현상계, 산남한생의 물질만이 참된 존재라는 거. 행위의 과부를 부정하고, 다섯 태는 윤회를 부정하고, 육안으로 아르마리오 대상을 치착하기 때문에 다른 존재 세계가 있다는 걸 부정한다. 육안에 두 눈으로 보는 아르마리, 지식, 알량한 지식 가지고, 대상을 내가 보기 때문에, 집착하기 때문에, 욕계, 색계, 무색계, 상계가 있다는 것도 부정한다. 우주인이 우주선을 타고 가보니, 사바세계 남선부주, 오뎅 육대주가, 다른 세계 모든 게 비교해 보니까 콩알만 하더라. 여기서 그래서 그 세계에서 우주인들이 헌소리예요. 지지고 볶고 시비 걸고 싸우고 사는 게참 불쌍하다.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고 깨달았던 게 기사에 나오잖아요. 오온의 의식작용을 아르마리에 집착하는 것 때문에 오온의 의식작용, 실체가 없는 색수상의 오온의 의식작용, 두 눈에 두 귀에 두 콧구멍에 입의 의식작용으로 보기 때문에 존재 않는다고 견해를 일으킨다.
보시공덕도

어부가 없다라고 한다. 무거운 업은 내 생애 재계의 재생 연결식 일으킬 가장 가능성이 큰 업이다. 선업 중에서 무거운 업은 새끼선정의 마음이나 무새끼선정의 마음이다. 선업 중에서 무거운 업은 새끼하고 무새끼의 업은 선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계에는 모든 건 선업과 악업이 우리가 육계에 살거든. 선업과 악업이 교차해서 돼 있어. 그런데 새끼와 무새끼는 선업만이지 악업은 없어요. 그래서 선업 중에서 무거운 업에서 선업 중에 무거운 업은 새끼의 선정과 무새끼의 선정의 마음이다라고 했는데 이 세계 얘기는 제가 육계 새끼 무새끼 할때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다 소개하려고 했는데, 예, 다시 그때 소개한 걸 한번 참고하시고, 여기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짚고 넘어가. 새끼의 사선이 있는데, 초선천의 삼천, 이선천의 삼천, 삼선천의 삼천, 사선천의 아홉 하늘이 있다라는 얘기,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무색계에 사천이 있는데 여기는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추정, 비비상처정의 사선정이 있다라는 얘기만 하고요. 우리가 천상세계를 그냥 쉽게 어떤 세계냐 했을 때 우리가 천상에 간다고 그러잖아요. 지옥하기 축생은 나쁜 곳. 천상 인간 수라는 좋은 거 인간으로 태어나든가 천상 가든가 극락세계다 하면 윤회 안고 그건 최고의 경지고 최고 인지교에 가는 것이고 자 육계 요새계 무새계 이 천상 세계는요 28천 33천 얘기했죠 하늘은 28천으로 나눠졌다 재석천이 33천으로 돼 있는데 거기는요 쉽게 얘기하면 생각만 하면 배고파서 밥 먹고 싶다. 생각만 하면 배부르고. 사랑하고 싶다면 생각만 하면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 천상 세계라는 이야기까지만 드릴게요. 새끼의 선정을 얻으면 다음 생에 무새끼에 태어날 수 있는 강한 원인이 된다. 보통이 욕계에서 새끼 가고 새끼에서 무새끼 가고 그래요. 욕계는 사바세계 우리가 사는 세계입니다. 천상세계도 마치 그렇게 욕계에 또 나누지고 도리천, 도설천, 타화재재천, 화락천 쭉 나오죠. 불선업 중에서 가장 무거운 업은 오욕제이고 다음 생에 반드시 무관지옥에 떨어진다 말씀드렸고 오무관업 다섯 가지 무관업을 지으면 선정을 얻을 때 그 선업이 다음 생을 생산업이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면 오욕제 지치 말아야 돼. 마지막 화합을 깨는 사부대의 화합을 깨는 언행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욕제에 가서 무관주에 가는 업은 지치 말자. 선정을 닦아도 뭐 쉽게 해서 여러분들이 선정해서 뭐 가나선을 했던 염불선을 했던 모든 뭐 하루에 3,000배를 뭐 했던 천대를 했던 사경을 했던 해서 선정을 쌓아도 무관업업 가는 데는 상쇄시키지 못한다. 오육제 안에서만 그래요. 다른 업은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기 제받았다 이야기를 좀 드리겠는데 제받았다는 부처님의 사촌동생인데 아까 말씀드린 부처님을 아니 계시게 하고 당신이 교주노릇을 하려고 했던 분 얘기인데 여기는 이제 마가다국에 그 빈비사라 왕의 왕자 아사세 태자 아짜사뚜인데 아사세 왕이라고 그래요. 아버지를 죽이고 왕노릇을 한 분인데 이 제바다댁에 현혹되어 아버지가 빈비사라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건데 부처님 만나서 참회하고 불자가 되었지만 아버지를 살해한 과보는 어쩔 수 없었다. 이 이야기를 길게 해야 되는데, 이 이야기를 일단 다음 시간에든지 해야 되겠네요. 이 이야기는 좀 길어서.
다시 한번 여기서 이 얘기가 나왔다 얘기인데 제바 됐다 이야기에서는

김제 상의 왕의 왕자가 아사세 태자인데 제바다댁에 현역돼서 아버지의 빈비사람을 죽였다는 얘기가 상당히 윤회하고 관계력이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부처님께 만나다 참회하고 불자가 되었지만 아버지를 살해한 과부는 어쩔 수 없었다. 이 얘기는 좀 뒤에 좀 말씀 올릴게요. 여기서 이제 도노점수 해인사의 성철스님은 도노 돈수를 얘기했고, 송광사의 보조진흘국사는 도노 점수를 얘기했는데, 보조진흘국사, 송광사 보조진흘국사 16국사 중에서 첫 번째 분이 도노 점수를 얘기했던 건 아무리 깨쳤다 하더라도 자기의 업은 가져간다. 점수해야 된다. 그런데 해인사의 성철스님은 한번 뭘로 깨달으면 그걸로 다 끝이다 했는데, 교도소에 가서 무기징역을 받고 뭐 참선했던 연불에서 깨달았다 하더라도 자기가 살인죄진 건 벗어나지 못한다는 게 해서 저는 이 얘기를 좀 꺼내어 봤는데, 그래서 그 생에서는 어떠한 선종도 깨달음도 얻지 못했다면 사후에 소주에게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런 무관옥 무거운 죄를 지면은 선정의 깨달음도 사후에 어쩔 수 없이 큰 작용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독실한 불자가 된 선업이 무관직에 떨어지게 할 불선업의 방해업으로 작용해서 무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면했지만 지옥에 떨어지는 자체는 면하지 못했다. 아사세 태자 얘긴데, 만약 죽음의 순간에 선정을 유지하지 못하면 그것은 무겁고 유익한 업이 아니다. 죽음의 순간에 선정을 유지하지 못한다. 죽을 때 괴로워하고 자기의 공부한 지혜력 선정이 없으면 무겁고 유익한 업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이제 부처님의 사촌인 그 제바다타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고, 여기 이제 발선정을 닦은 그 아사세 왕 이야기, 제바다타 아사세 왕 이야기가 지금 종결됐고요. 부처님의 사촌 동생은 제바야다타 얘기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면, 만약 죽음의 순간에 선정을 유지하지 못하면 선정을 닦을 때도 유익한 업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인데, 이 제바야다타가 여기에 해당되는 얘기요. 제바야다타가 팔선정을 닦고 사선천 세계 무색계 팔선정을 닦고 부처님으로부터 오신통을 닦고, 부처님 대신에 교전의 지도자가 되는 욕망 때문에 선정을 잃고 말았다. 그래서 죽음의 순간에 선정이라는 무겁고 유익한 업이 떠오르지 않았어. 그 제바다타의 부처님을 괴롭힌 업 때문에 많은 업을 닦아서 이분이 부처님한테 도를 닦아가지고 큰 과를 얻었어요. 부처님 대신으로 헐락했다니까요. 그런데 승단을 분열시키고 해롭게 하고 무거운 업이 돌아가실 때 선정은 떠오르지 않고, 오신통 사적이 저 팔선정 오신통은 떠오르지 않고 무거운 죄만 떠올라가지고 무간지옥에 떨어지고 말았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목궐련 존자 이야기도 무거운 업에서 또 다뤄줘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 시간에 더 무거운 업에서 조금 언급을 하고, 또그 업에 받는 순서, 업보를 받는 순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제 강의의 신행 생활에 많은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ARS 060-800에 7000번을 정성껏 눌러서 질 좋은 프로그램 제작에 복덕을 지으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글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불교는 씨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 사상입니다. 농부가 기린님 땅에 씨 뿌려 풍년의 결실을 거두듯이 지혜나 복덕을 닦는 불자님들도 공덕 중에 최고의 보시는 법보시라는 부처님 말씀과 같이 BTN 불교 TV의 RS060800의 7000번을 복되게 누르시면 더 다양한 신행 프로그램 제작과 질 좋은 법문 강의의 밑거름이 되어서 가랑비에 꽂혔듯이 작은 정성이 모여 전 세계의 자비의 등불을 밝히는 큰 복전이 되어서 불자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큰 공덕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공든 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사가 둘이 아니다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가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끊어버리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이에요.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따가야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

0: 되는 것과 같습니다.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0: 태화강의 숨결이 흐르고 사모산이 감싸는 대한불교 천태종 울산 정광사. 옥으로 빚은 관음상과 삼천의 부처님, 그리고 대불보전. 정광사의 신심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수천 개의 연등이 불을 밝힌 도량. 주지 경혜 스님과 함께하는 간절한 기도의 마음. 아이들의 웃음이 자라는 정광사 금강유치원. 부처님께 전하는 향기 가득한 화정회. 지역민과 불자들의 마음 공부 서예반. 바라합창단의 음성 공양이 울려 퍼지고 다도회의 정갈한 차 한 잔이 마음을 잇습니다. 법문으로 길을 열고 차 한 잔을 나누며 마주앉아 마음을 듣습니다. 연꽃향기 가득한 경내에서 드리는 향긋한 기도. 행복으로 가는 아름다운 동행, 천태종 울산 정광사.
1: 50여 년의 구도와 수행이 길어올린 한 권의 시. 운명을 여는 실천의 안내서, 깨달음의 노래. 깨달음의 노래는 어제는 그토록 알고자 했는데 그러지 못했고, 오늘은 뚜렷하고 밝게 다가오는 깨달음의 세계를 노래했습니다. 전강 조실 큰 스님을 시봉하면서 조사선을 직접 지도받고 긴 세월 간절히 참고해 지은 개송, 깨달음의 노래. 문의는 010-6484-2542번입니다.
2: 연불 최고 영인 스님, 연불 천도 가피력. 드디어 연불 최고 영인 스님이 부산 금정산의 연수함을 열어 불자님들의 조상 천도와 집안과 자손들의 발복을 위해 연불 정진하고 계십니다.
3: 부처님, 제 자식만큼은 잘 돼야 합니다.
4: 부처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2: 조상님들의 원들을 풀어 천도제를 지내주어야 집안과 자손들이 발복하고 운이 열립니다. 영인 스님의 연불 천도법은 부처님에게 어려움을 고하고 조상님들의 원을 풀어드리게 해 신묘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디 조상님들께 공을 드리고 천도제를 올려드리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연불 제1 부산 연수암 영인 스님 010-7674-3457번입니다.

0: 오랜 시간 팔은 수많은 이야기를 품어왔습니다. 전통의 멋은 더 생생하게, 팔춤의 흥은 더욱더 신나게, 세계의 다양한 팔과 춤을 만나고 신나는 퍼레이드와 대동단장까지 보고 즐기고 함께 춤추는 대한민국 대표 탈춤 축제가 펼쳐집니다. 누구나 함께 즐기는 특별한 축제, 가면에 기어 모두의 춤, 2026 안동국제 탈춤 페스티벌.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0: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백년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오는 10월 18일 일본 후지산 홍원사에서 대구 통천사, 오사카 통천사, 후지산 홍원사에 한국과 일본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2027년 아리스포츠컵 원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다국적 스포츠 교류의 활성화를 기원하는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스포츠로 하나 되고 불심으로 화합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비구니회에서는 순국선열, 애국열사, 강제징용 희생자를 위한 한민족 영산문화제를 오는 9월 19일 서대문 독립공원 추념탑 앞에서 봉행합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무연고 영가를 기리며 추모하는 행사에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573-7601번입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를 49일간 봉행합니다. 9월 6일 입제하고 10월 24일에서 25일까지 회향제를 봉행합니다. 수의 동참에 무량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불국토 상조에서는 10월 1일 BTN 불교TV 2층 무상선원에서 법률사무소 정금 박순배 변호사와 함께 특별 강연을 진행합니다. 유언장 작성법과 장례 이후 알아두어야 할 유산 상속에 대한 법률 내용을 쉽게 알려드립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070-4623-5217번입니다.
1: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사님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를 비롯해서 대덕의 부처님들과 또는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귀빈 여러분들과 더불어 교우님들과 또는 바람일타 젊은 법우님들과 같이 한자리를 하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입으로 말을 잘하고 그래서 이끌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이끌어가는 바로 원동력인 나 자신의, 각자 나 자신의 자신입니다. 우리가 불교란 어떤 것이 불교냐? 불이라는 것은 일체 만물 만생 우주 삼천 대천 세계의 모든 근원이 있는 그 물질은 바로 우리 물질이 있기 때문에 근원이 있기 때문에 근본의 모든 것이 다 집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겠는데 우주 삼천 대천 세계의 근본이 우리 각자의 근본에 집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마음을 만생이 다 우리들 마음에 가설이 됐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네 나무는 네 뿌리를 믿어서 먼저 너부터 말하라 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는가? 직별이 돼 있으니 우리가 이 육통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은 지금 지구라는 공기주머니에서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마음은 체가 없어서 무한하고 광대하여서 어디든지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도 내 맘

제대로 마음을 쓰지 못하는 그런 반면에 답답하고 모든 게 걸리고 부질없이 사람 사는 게 무상해지고 덧없어지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 종교, 이 불교가 일체 만물 만생의 생명이 불이요, 교는 그 생명이 태어나서 배우고 느끼고 알고 발전을 시키고 나가는 게 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라는 것, 불교라는 것 그 자체가 어느 한 군데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전체의 진리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이 불이 아니오 바로 공생, 공심, 공체, 공룡, 공식화하고 돌아가는 그 자체가 그대로 둘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그 둘이 아닌 도리를 가리키기 위해서 바로 역다고 무더기에다가 절을 하셨습니다. 사생자부이신 어부이신데 어찌 뼈다구에다 절을 하십니까? 아니, 내 할아버지일 수도 있고 내 아버지일 수도 있고 내 할머니일 수도 있고 어머니일 수도 있느니라. 그런데 어찌 그냥 가겠느냐 하시더랍니다. 생략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 한마디 그것으로 인해서 일체가 둘이 아님을 일러주신 건데,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처음 나셨을 때부터 끝에 열반하시기까지 모두 합쳐서 수록하신 그 이름이 팔상성도라고 한다면 그 뜻이 무엇인가? 팔상성도라고 끝을 맺은 그 이름이 그 뜻에서는 무엇을 내놓을 수 있는 말씀일까? 사무 사유를 사유가 둘 아니게 일대사의 인연을 지셨으니 미생물에서부터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진화하면서 형성되고 형성되면서 또 진화되고 이렇게 거듭거듭 수억 광년을 거치면서 이렇게 고등동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현실의 육의 어머니 부모만 내 부모가 아닙니다. 미생물이라고 해서 부모가 없고 자식이 없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거쳐서 인간까지 이렇게
형성됐을 때

내 부모 아닌 게 하나도 없고 내 자식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 형제 아님이 하나도 없고 내 아픔 아님이 없고 내 모습 아님이 없고 그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뼈다구에 절을 하신 겁니다. 모두가 둘이 아닌 까닭에 이 세상은 모습 모습 제각기 갈래 갈래 모습이 다르니라. 둘이 아닌 까닭에 그러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그 마음 자체로 인해서 여러분들 몸속에 천차만별의 생명들의 모습들, 의식들이 있죠. 여러분들 몸속에 그렇게 있다는 사실을 모두 시인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목이 말라되면 물 줘야 하고 배고프되면 밥 줘야 합니다. 모든 심부름을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심부름을 해줘야만이 또 작용을 해줘서 내 몸이 움직이게 되고 건강하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살리고 서로 서로의 주고받으면서 살아나가는 한 개체인 것입니다. 우주가 우리, 아니 지구가 우리 집이듯이 그렇게 하면서 그 모든 생명들이 있는 집합소라고나 할까요? 그 생명들이 집이죠. 그 생명들의 집이 한 개체를 이끌어 나가는 주처가 있습니다. 그 주처는 바로 인간의 제각기 원동력이 있다는 사실. 자기 나무는 아까 자기 뿌리를 믿어야 공덕이 된다는 사실을 실감하실는지요. 우리 몸속에 그렇게 많은 생명들과 더불어 그래서 예전에 몸뚱이는 배로 비유했고 그 몸뚱이 속에 있는 중생들은 바로 중생들로 비유했죠. 그거를 이끌어 나가는 그 주동자는 주장자는 바로 선장으로 비유했고요. 너무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이죠. 그래서 중생들이 선장에 한 마음으로 모아서 한 마음이 돼서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목적지까지 갈 수 있지만 관시음보살, 지장보살 주해신하고 찾는다면 차고 바깥으로 찾고 웅성거린다면 그 배는 뒤집혀서 목적지까지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선장의 마음으로 모든 의식들이 귀결되는 반면에 조복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마음이 보살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부처님의 마음이 보살을 낳는 데는

바로 그 육체 속에 있는 그거 생명들을 조복을 받았기 때문에 모두 보살로 화해서 천백억 화신으로서 화하게 되면은 그건 숫자가

그 조복이 모두 화해서 천차만별의 용도의 소임을 받고 만약에 물에서 찾는 사람이 있다면 주 해신이 돼서 놔두어 주시고 명이 짧아서 애쓰는 사람이 있다면은 거기에 칠성부처로 놔두어 주시고 좋은 데로 못 가서 애쓰는 사람 앞에는 지장이 놔두어 주시고 이렇게 생략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일거수일투족 다 그렇게 닿는 것입니다. 관시음보살이니 모든 그 약사보살도 그렇고 모든 게 놔두시는 그 응신으로서 놔두시는 그 뜻이 바로 그런 데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과거에 부처님만 그러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갖추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성이 본래 자성이 있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성이 본래 여여한 줄 알기 때문에 자성이 갖추어가지고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자성이 일체 만법을 드리고 내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부처님의 도리를 알기 이전에 자기부터 안다면 부처님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마음과 둘이 아닌 까닭에 지금 정신계와 물질계가 둘 아니게 대비 대책이 되어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문화 문명이 발전이 되고 물질 발전이 많이 됐다고 해도 또 컴퓨터를 지금 영상으로나 뭘로나 지금 다 빼내고 한다고 해도 부처님의 한 말씀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건 왜냐? 6.25 때 보니까 말입니다. 부처를 짊어지고 가는 게 아니라 자기 먹고 살용으로 짊어지고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듯이 만약에 난리가 났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컴퓨터 짊어지고 된 게 일입니까? 자동적인 컴퓨터는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오신통이 있느니라 천안통 심안으로 보는 것 천이통 심안으로 듣는 것 신족통 각오음이 없는 육신통 말입니다. 또 타심통 남의 마음을 잘 아는 것 또 숙명통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아는 것 이런 것을 다 안다고 다섯 가지를 다 안다고 해도 부처님께서는 그 도가 아니니라

물 한 컵을 먹더라도 이거를 보고 듣고 알고 하면서 갖다 먹이지 못하고 내가 목마른데도 먹지 못한다면 이건 진리가 아니니라. 도라고 할 것도 없이 할 것까지도 없이 이건 진리가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건대 이 다섯 가지 이 오신통이라는 이 바로 이 자체가 도가 아니긴 하지만 그것은 루진의 루진으로 역할되는 데 부속으로 써진다 이겁니다. 루진에 드리고 내는 우리가 전부 드리고 내고 드리고 내고 생활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할을 하는데 부속같이 부속이 돼준다 이겁니다.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자동적인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루진과 정수에서 하는 일체 만법의 뜻이죠. 그 안에 평등공법은 거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드리고 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 다섯 가지가 부속이 돼서 밀어준다면 그건 자동적입니다. 누진에서 이거를 받아서 드리고 냅니다. 드리고 내는데 그게 정확하게 입력이 되게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일도 알고 내일 일도 생각하고 그러죠. 입력이 되게 되면 현실로 나오게 됩니다. 현실로 나오게 되면은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둘이 아닌 도리를 알고 한 찰나 생활을 안다면 공안 생활을 안다면 이런 것이 이렇게 말로서 주어지지 않을 것인데 그걸 모르니까 이렇게 되풀이하면서 말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오심통이라는 그 자체는 부속이 되고 누지는 드리고 내는 데 역할을 하고 정수에 바로 한 찰나에 그냥 입력이 되면서 사대로 통신이 되는 것이죠. 이거는 심성과학일 수도 있고 심성천체물리학일 수도 있고 심성의학일 수도 있고 거기에 심성에는 일거수일투족 아니 붙는 게 없습니다. 이것을 볼 때 말을 안 할 수가 없죠. 입력이 되면은 이 마음 공부하는 사람과 마음 공부를 안 하는 사람, 즉 자기 뿌리를 몰라라 하고 자기 싹이 자기인 줄 아는 사람들, 그 두 가지 여건이 있죠. 하나는 찰나찰나에
입력된 데다

다시 놓으면은 앞서의 입력이 없어지면서 새로의 입력 들어가는 게 현실로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 뿌리를 무시하고 자기 즉 말하자면 자기 차가 자기고 차 속에 있는 운전수는 생각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차를 이끌어 가려면 운전수가 이끌어 가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 차가 모두 자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입력이 돼서 현실로 나오는 거를 여러분들은 팔자 운명이니 자기가 업을 지어서 그렇다느니 이게 고라느니 그것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쭉 살아오시면서 간습에 욕심에 집착에 끄달려서 자꾸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입력이 됐으면 된 대로 나오는 거지 자기 마음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는 거지 누구의 탓도 아니고 누구가 뺏어가는 것도 아니고 누구가 행복을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행복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만들어서 모두 그렇게 하니까 자기 탓이죠, 모든 게. 그래서 거기에 입력된 대로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입력이 되는 겁니다. 입력이 된 대로 한다면은 또 사람이 죽어서 이 세상으로 다시 나올 때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자기 뿌리를 모르고 자기 종자를 모르고 자기 주장자를 모를 때 비참한 일들이 생기는 원인을 말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차원이 주어지고 그 차원에 따라서 모습이 주어지고 그 모습이 주어지는 반면에 바로 자기의 일생에 그 소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연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아주 너무나 정확하죠. 그렇게 되니까 이 중세계 하세계에 중세계에서 떠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상세계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세계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중에도 그런데 또 하천세계다 하면은 더더욱 짐승의 모습으로 사람이 됐다가도 짐승의 모습으로 하천세계로 떨어졌을 때 그 모습으로 가져 나왔으니 그 모습의 대접밖에는 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모습대로 대접을 받게 되니까요. 이거는 없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현실에 지금 부처님께서도 그때 말씀하신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때도 현실이었고 지금도 현실이었고 미래도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데는 자기 몸뚱이를 이끌어가는 자기 주인공이라고도 하고 자부처라고도 하고 선장이라고도 합니다. 못났든 잘났든 자기 주처에 참 자기가 있는 것이지 딴 데 이름이나 형상이나 이런 데에 있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이 여기 계시다 하더라도 부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깨닫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이 대신 죽어줄 수도 없고 대신